0: 사람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1: 뭐가 어째? 하천 마법 따위로 전락적하기를!
0: 빙결 마법의 위력을 보여주지. 하!
1: 코인을 내게 맞춰라.
0: 알겠습니다, 카르노님.
2: 이걸 보십시오. 달걀이 바로 익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익은 것 같습니다.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맥스, 나도 좀 줘봐.
4: 정말 덥군.
5: 이러다 정신이 나갈 것 같아. 어?
6: 루시!
7: 루시가 더위를 먹었나 봐. 빨리 얼음이랑 물수건 가져와.
3: 알겠어.
7: 루시, 정신 차려. 괜찮아?
5: 어떻게 된 거야?
7: 다행이다. 루시, 얼마나 놀랐다고.
5: 고마워, 수지야. 덕분에 이제 괜찮아진 것 같다.
8: 다행이다.
3: 정말 큰일 날 뻔했어.
9: 이게 다 수지가 가누어준 덕분이군. 잠깐, 만약 내가 쓰러진다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5: 기라.
9: 아, 갑자기 어지럽군.
6: 티라!
9: 이제 수지가 간호해 주겠지.
7: 티라도 더위를 먹었나 봐. 빨리 얼음 찜질을. 티라, 괜찮아?
10: 큰일이군.
8: 티라, 정신 차려.
9: 이게 아닌데.
8: 빨리 얼음 찜질을 해야 해.
9: 난 괜찮아.
8: 얼음 찜질을 해도 소용이 없어.
3: 정신 차려, 티라.
10: 비켜, 심폐소생술을 해볼게. 정신 차려, 티라. 어서 일어나, 정신을 잃으면 안 돼.
7: 이럴 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10: 다시 해볼게.
9: 괜찮아, 정신 다 차렸어.
3: 티라가 정신을 차렸어. 잘했어, 쌤이.
8: 역시 쌤이라니까.
9: 난 수지의 간호를 받고 싶었는데.
7: 거기서 포기해, 포기켜.
11: 블랙위치, 날 어떻게 찾았지?
12: 네 열기를 쫓아왔지. 보다시피 네 열기 때문에 온 도시가 뜨거워졌잖아.
11: 진정한 뜨거움을 보여주지. 예!

0: 역시 대단한 불길이군. 화염의 전사 버닝테랑 이번엔 내 차례다.
1: 뭐지?
0: 어머머, 이게 또? 진짜 맞아.
1: 엄청난 위력이군. 이대로 당할 수 없지. 파이어 블래스트!

0: 아니.
1: 빙결마법 앞에서 화염맹이 딸 소용 없어. 이건 또 뭐니? 이 도시와 함께

0: 왜 이렇게 추워진 거지?
1: 야!
0: 수지가 물사람으로 변해버렸어!
2: 대원들! 지금 도시에서 블랙위치가 버닝캐란을 공격하고 있다!
3: 버닝캐란?
2: 즉시 출동해 버닝캐란을 구하도록!
4: 네! 사령관님!
1: 최강공룡 미니트 공대 현신!

0: 이제 코인을 가져가 볼까?
1: 이런, 버닝 캐라가 얼어붙어 버렸어.
0: 빨리 구해야 해.
2: 렉스 카이저로 합치하자. 미니트 공대 렉스 카이저 합치.

0: 구해줘서 고맙다, 티라.
1: 인사는 나중에 해라, 머닝테라. 지금은 함께 저 녀석을 쓰러뜨리자.
0: 알겠다. 나 화염의 전사 버닝케라 그레이트 코인과 함께 싸우겠다.
2: 이 하찮은 다이노이드 녀석들이!
0: 넥스 카이저 D3 합체!

0: 좋아, 버닝케라. 앞으로 함께 카르노 군단과 맞서 싸우는 거다.
1: 맡겨줘. 다이노이드, 코인모드, 온! 첫 번째 다이노이드, 화염의 천사, 버닝케라. 합류 완료!

0: 이어서 미리 가본 대학이 방송됩니다.
1: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저기 무슨
2: 왜 이렇게 커요?
1: 도청 아니에요?
2: 아 진짜 크죠?
3: 야 여기 그냥 종합병원이네.
1: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진짜 부자시네.
4: 저는 가난하지만 우리 병원은 부자였습니다.
2: 보이세요? 거의 뭐 손잡이가 해지거나 목덜미가 해지거나
5: 이거 만 원 주고 샀어.
2: 그쵸?
6: 이게
2: 뭐예요?
6: 다 아시죠?
2: 뭐예요?
6: 다 아시죠? 근데 저 관계가지고
1: 굳이 이렇게까지 밥을 잘 드시죠?
6: 예, 잘 먹습니다.
2: 생선 걸어 드실까봐, 자린 고기처럼.
1: 400억 넘게 또 나눔을 하셨다는 게.
4: 410억은 저한테는 인생의 수업료예요. 나눔은 비움의 시작이 아니고 처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7: 왜 어쩌다가 이곳에 오게 된 거지? 목적이 무엇일까?
8: 저 살인 아니야?
9: 기지에 잡혀온 것 같아요.
0: 오! 이 터만에서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9: 우주기지 느낌인데.
2: 와 이런 데 처음 와봐. 나 닭살 돋았어.
9: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한 거지?
2: 또 무슨 일이야? 뭐지?
10: 구명조끼! 구명조끼 하나만 던져줘!

0: 전투를 빕니다.
1: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일어나! 일어나! 살 수 있어!
1: 어, 주세요! 주세요! 아! 우와!
0: 우와! 먹고 싶어! 우와!
1: 이야! 드디어. 야, 이번엔 제대로 환생한 것 같은데. 아, 이번에는 로베스의 주인공?

탄생해서 CC? 어? 뭐야? 어디가? 아, 어디가?

0: 아니, 지금 밥 먹으러 온 거야?
1: 당연하지.
0: 아니, 왜 이렇게 여기 학생들은 이 식탐이 많은 거 아침을 이렇게 다 챙겨 먹으려고 하지?
1: 우리 학교는 여기가 인기가 진짜 많거든.
0: 아니,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나?
1: 그게 바로 1,000원의 아침밥 때문이야.
0: 아, 1,000원? 아니, 요즘에 한 끼 먹으려면 막 만 원 넘어가는 데도 있는데, 나도 먹어야겠다, 그럼 나도. 이건 무슨 고기예요?
2: 닭게장.
0: 아, 감사합니다. 와, 진짜 잘 나온다, 이거.
1: 어때?
0: 와, 너무 맛있는데?
1: 맛있지?
0: 와, 저는 그 선배 1,000원이라서 그냥 그 밥만 나올 줄 알았어요. 공깃밥만.
1: 그치.
0: 어디 가서 공깃밥 1,000원이잖아요. 요즘 2,000원 한 데도 있어. 이야, 1,000원에 이거 지금 닭게장이 나오네.
1: 근데 사실 바쁜 아침에는 밥을 차려 먹기 너무 힘들잖아.
0: 아, 힘들죠.
1: 근데 이 가성비에 간단하게 아침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
0: 확실히 이게 그 아침에 일어나서 뭘 안 먹으면 뇌가 안 깬대. 뽀뽀해줘, 뽀뽀. 뽀뽀. 오호우!
3: 슬리피, 슬리피! 뭐 하는 거야?
4: 나 조언 꿈꾸고 있었는데!
3: 꿈 얘기 그만하고 수업 들으러 가자.
4: 수업? 나 뭐 수업 들으러 가야 돼? 가자, 어디로 가야 돼?
3: 이쪽으로. 아, 가자.
4: 여기로?
3: 응.
4: 우리 뭐 친구인가?
3: 우리 베스트 프렌드지.
4: 아, 베프야?
3: 응.
4: 베프야, 안녕!
3: 안녕.
4: 아, 여기구나.
3: 네.
4: 야, 우와, 여기 수의학과인가?
5: 수의학과야, 여기.
4: 아, 수의학과구나. 나 이제 수의대생이 된 거야?
5: 맞아. 와.
4: 안 그래도 동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0: 특히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수의대 오고 싶었는데.
4: 아니, 그러면 우리 친구는 수의학과에 어떻게 오게 된 거야?
6: 어릴 때부터 수의사가 꿈이었는데, 사실 전국에 수의과 대학이 딱 10군데밖에 없어. 그중에 대구 경북 지역의 유일한 수의과 대학이 바로 경북대거든.
4: 그래서 여기를 지원을 해가지고
6: 꿈을 이루기 위해 이곳에 오게 되었어.
4: 아, 꿈을 이뤘네 지금. 여기 일단 수의학과에 온 것만으로도.
6: 그치.
4: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동물들이 갑작스럽게 심장이 멎을 수가 있어요.
4: 네.
7: 저희가 사람에서 하는 것처럼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강아지도 똑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4: 아, 너무 좋다.
7: 네.
4: 배우고 싶었어요, 원래 개인적으로. 이 인형이죠?
7: 네, 이거는 이제 교육을 위해 제작된 더미라고 하고요.
4: 더미?
7: 더미라고 표현을 쓰는데, 이제 이런 심폐소생술이나 삽관이라든지 실습을 위해서 제작된 특수 이제 동물 모델입니다. 이제 깍

0: 숙지를 이렇게 끼고 팔꿈치를 포갠 다음에 수직이 되게 하신 다음에 강아지는 이 팔꿈치 뒤쪽이 심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허리를 펴고 이렇게 눌러서 2분 동안 실습을 하게 됩니다.
1: 아. 아니, 근데 좀 사람한테 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0: 똑같아요. 네.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심장이 약하게 마사지가 되면 혈액이 안 가기 때문에 과감하게 늑골을 부러지더라도 뇌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해야 됩니다.
2: 늑골이 부러지더라도?
0: 부러지더라도.
1: 자. 뭐 이상한데?
3: 리듬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1: 아, 이 박자.

0: 일어나! 일어나! 살 수 있어! 와, 이거 힘드네요. 땀이 난다.
1: 이제 다 됐나요? 자, 그러면 잠시 나와서 빠르게 환자가 이렇게 그 선체 신호가 잘 돌아왔는지 확인해보고. 그런데 다행히 슬피 덕분에 심장이 잘 다시 뛰고
0: 있어요. 와, 살아왔다! 박수! 제가 살렸습니다.
1: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0: 이 수의학과에 오는 학생들은 좀 어떤 적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좀 오면 좋을까요? 좀
1: 강아지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잘 공감이나 수의학적 지식으로 아예 아픈 걸 알아내야 되고,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동물을 사랑한다고 해서 이제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학, 수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생명공학에 대한 이과적 지식이 공부를 좀 좋아하는 학생들을
0: 오면. 이과? 이과? 수학이요?
1: 네, 수학.
0: 수학을 잘해야 돼요?
1: 수학을 잘해야 아마 입학할 수 있지 않을까요?
0: 입학이 안 돼, 수학. 수학을 못하면. 아.

0: 여기는 MRI실, OCT실.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신입생 슬리피입니다.
1: 아우, 공부 열심히 했구나.
0: 공부 열심히 해서 들어왔습니다.
1: 아,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해야 되거든.
0: 저 수능 만점 받았어요.
1: 실제로 지금 환자를 찍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0: 진짜 저기 지금 얼굴이 보이네요.
1: 네네, 아픈 강아지예요.
0: 마음이 아파요.
1: 네, 그래서 지금 머리 MRI를 찍고 있는데 사람하고 똑같아요.
0: 건강한가요?
1: 얘는 지금 보면 얘는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증상은 있는데 네, 그렇죠. 다행인 거죠. 이게 젤이라서 영상 이렇게 되면 이자 이렇게 누르면 이 정도로 나오고 보시면 방광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게 오줌포
0: 방광. 여기가 방광이에요.
1: 네, 지금
0: 이렇게
1: 네, 소장들 지금 보이는데 소장들. 잘 잡으시는데요? 처음인데?
0: 통증이 있나요? 멋진 수의사가 될 수 있나 제가?
1: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40대, 50대 들어오시는 학생도 있어요.
0: 저 20살인데요?
1: 한참 젊네.
0: 아니, 그럼 선배님은 지금 수의과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좀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세요?
2: 나는 일단 바로 저기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여기 영상의학과 석사 1년 차로
0: 선배님이시네요.
2: 들어왔는데 뭐 사람으로 치면 인턴 1년 차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사실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조금 일반 병원에서 보지 못하는 좀 어려운 그런 질환들을 좀 공부를 하고 싶고 특히 그 안에서 영상의학이 이제 진단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바로 들어온 편이에요.
0: 어떻게 좀 즐거우십니까?
2: 사실 집에도 늦게 가는데 그런 이유가 이런 친구들 공부를 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어.
0: 시간이 가는 줄 몰라서 집에도 늦게 가고.
2: 일단 몸은 좀 피곤한데 그래도 좀 보람찬 것 같아요.
0: 미리다!
3: 미리입니다. 경북대학교 IT대학 강의실로 이동해주세요.
0: IT대? IT대가 어디지? IT 가는 거야.
4: IT.
0: 어디? 아, 여기요, 여기예요.

0: 아, 여기.
1: 아, IT. 여기구나.
0: 오! 오! 이거 뭐야? 아니, 수의대에서 강아지 보고 왔는데 지금. 오! 어, 손. 와하! 아니, 로봇개가 있네? 반가워요.
1: 와, 너 대단한 친구구나.
0: 어, 아,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0: 아니, 반갑습니다. 아, 네. 아니, 어떻게 되세요?
2: 아, 전자화학부 이상문 교수라고 합니다.
0: 아, 교수님. 어, 혹시 견주님 되시나요?
2: 네. 제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사족 보행이 가능한 예. 어, 그런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아, 기분 좋아졌어요. 네. 네.
2: 그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서 실내 환경을 인식해서 네. 지도를 생성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경로를 계획하고 자율주행 기능도 가능합니다.
1: 우와.
0: 어디가? 어디가? 너 어디 가는 거야?
2: 따라가 보세요.
0: 아, 예. 너 어디가? 너 어디가?
3: 오늘 우리가 다뤄볼 주제는요. 내 손안의 똑똑한 비서 온디바이스 AI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요. 굉장히 신나죠? 근데 옆에 앉은 외국인이 갑자기 막 말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런데 이 비행기 안에서는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런 클라우드 AI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공간에서는 이러한 클라우드 AI 서비스를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 AI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혹시 무엇일까요? 슬리피 학생.
0: 내 정보가 저장이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0: 제가 얼마 전에 사주를 물어봤거든요.
3: 예?
0: 근데 사주를. 시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만 알고 싶은데. 비밀인데.
3: 그리고 이제 생년월일 자체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우리가 유추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이 아주 정답입니다.

0: 아, 안녕하십니까.
1: 인욱 학번 신입생 슬리퍼입니다.
0: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선생님, 교수님.
0: 네.
1: 뭐 하고 계셨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0: 아, 저희가 수업 중에 우리 학생들이 만든 반도체 효자 회로를 여기서 특성 평가하는 그런 수업을 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1: 아니, 학생들이 만든 반도체요?
0: 예, 맞습니다.
1: 아니, 그러면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그 어려운 것을?
0: 예, 맞습니다. 저희 전자공학부에서는 전국 최대 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반도체를 설계, 공정, 그리고 측정 평가까지 다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2: 인재들이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0: 아, 예, 맞습니다.
2: 와, 지금 반도체를 다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0: 만들어진 것을 특성평가, 얘가 잘 만들어졌나?
2: 아.
0: 얘가 우리가 설계한 만큼 잘 동작을 하나? 이것들을 여기서 측정하고 관찰하고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1: 아, 그 어려운 그런 것을 저같은 신입생도 해볼 수가 있는 건가요?
0: 신입생이 바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1: 모르니까,
0: 네, 맞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들을 차분히 배우고 4학년 때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학문을 기반으로 공정을 설계해서 직접 나만의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는 과목이 4학년 때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아, 이게 아무나
3: 조금 더 공부해야 돼.
1: 아, 선배 4학년이구나.
3: 나 4학년이지.
1: 아,
2: 와, 지식을 3년 동안 축적을 해야지 이런 수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0: 공부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아, 좀 앉아도 될까? 좀.
1: 네, 네. 그럼요.
0: Can I sit? 1학년이십니까?
1: 아, 아니에요.
0: 그럼 다들 학번이 어떻게 2, 2?
2: 아우, 대선배님.
0: 저 26학번입니다. 아~
1: 후배구나.
0: 어, 후배, 후배. 말 편하게 하세요, 선배님들.
3: 아, 좋아, 좋아.
0: 아, 근데 선배 메이크업 느낌이 약간

0: 교포 느낌 좀 나요.
1: 진짜? 네. 제대로 봤어. 내가 사실 지난 여름에 우리 학교 국제처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해외대학 명문대 썸머스쿨로 예일대학교를 다녀왔거든.
0: 아, 예일대가 좋은 대 아닙니까?
1: 맞아, 아이비 리그지.
0: 저도 어디서 들어봤을 정도로.
1: 그럼 완전 좋은 대학교 맞다.
0: 거기서 그러면 어떤 공부를 좀 하고 오신 거예요?
1: 내가 사실은 경영학부야. 그래서 되게 전형적인 문과생이었는데 이제 처음 가가지고 데이터 수업을 들었거든. 근데
0: 데이터.
1: 이걸 들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아예 진로로 정해보고 싶어서 지금 준비하느라 좀 공부하느라 바쁜 상황이야.
0: 야,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썸머스쿨을 다녀와서 어떤 우리 학생 한 분 한 분의 어떤 미래가 좀 바뀔 수 있는
1: 맞아,
0: 꿈이
1: 맞았지.
0: 생기고
1: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진짜 실제로 갔다 와서도 지금까지도 예일대학교 계신 교수님이랑 메일도 주고받고 줌으로 미팅도 하면서 나는 실제로 대학원까지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0: 그럼 뭐 대학원을 고민하는 선배들도 있는 반면에 뭐 졸업하면 바로 취업을 생각하는 선배도 있을 것 같은데
2: 내가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학교의 진로 취업과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이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어. 뭔가 단순 스펙 쌓기에는 하기보다는 나에게 맞춰서 내 진로를 차근차근 쌓아가는 느낌이랑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0: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2: 제작해서
0: 네.
2: 그거를 제작을 하면은 마일리지가 또 적립이 되는데 그 마일리지로 이제 학기 말에 자기개발 장학금도 탈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
0: 약간 그분 닮았어요. 그분 저기 누구야? 저 선재혁 코트요. 변우석.
2: 아, 네, 이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지 말아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0: 공부 열심히 하시고, 시험도 잘 보시고,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하시고.
3: 화이팅.
0: 야, 저도 이 학교를 졸업하면 엄청난 인재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4: 그럼 어떻게 학교 좀 오래 다녀보실래요,
0: 아하. 그건 어렵죠. 왜냐하면 저는 또 많은 대학교를 체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빨리 다른 학교에서 환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야야. 아야야. 가자, 환생하러.

0: 이어서 명의가 방송됩니다.
1: 자, 어서 오세요. 할 맛이 있네요. 할 맛이 있어. 야, 춤을 잘 추네.
2: 언제 이번에 오지 마을에서 지었어요? 와.
1: 왜? 도망가!
2: 죄송한데 저 한국 떠나면 생각날 것 같아서 한 개만 더 주세요.
3: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4: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95.
2: 눈 건강, 루테인 제아잔틴 챙기시죠? 디지털 시대인데, 눈? 피로는요? 눈 건강, 루테인 제아잔틴과 눈 피로를 위한 아스타잔틴을 하나래. 고려온단, 루테인 제아잔틴,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이 직접 개별 인정받은 좋은 원료로 믿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눈 건강엔 루테인 제아잔틴, 눈 피로엔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으로. 한 번에 챙기세요. 고려온단, 루테인 제아잔틴, 아스타잔틴.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온단.
3: 먹고 싶은 건 많은데 예전만큼 음식 삼키는 게 어려우신가요?
4: 어떨 때는 자다가도 막 토하고 이게 물을 먹어도 꽉 걸려갖고 안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5: 여기 명치뼈가 항시 우리 향이 아픈데 심하면 이제 여기서 불이 활활 타고 막 이 전체가 아파서
3: 하루에도 수백 번 우리가 먹는 음식이 지나는 길. 입과 위 사이를 잇는 약 25cm의 통로. 식도다. 이곳이 병드는 순간 일상은 지옥이 된다.
6: 역류되는 물질의 대부분이 위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산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공업용으로 쓰는. 그래서 뭐든지 다 녹일 수 있는.
3: 염산을 들이붓는 고통. 그 고통의 끝에서 마주하는 잔혹한 집안.
7: 식도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수술이고 그다음 복잡한 수술이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나 사망 가능성이 다른 수술보다는 훨씬 더 높은 건 틀림이 없습니다.
3: 식도 질환의 처음과 끝을 책임진다. 염증과 초기암을 막아내는 내시경 치료부터 최고난도의 식도암 재건 수술까지 막히고 무너진 식도를 살려내기 위한 두 명의 치열한 사투가 시작된다.

0: 그저 마음 편하게 밥한술 삼켜보는 게 평생의 소원이 됐다는 65세 윤영식 씨.
1: 식후에는 항상 그게 나타납니다. 음식물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소고지 되새긴 거지 계속 씻고 또 넘어가야 되고 이게 받아주질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너무 악화가 돼가지고 뭐 하면 이게 역류가 된 지는 뭐 한 3, 40년 전에부터 역류가 됐는데 이 관리를 제가 오케이 안 해가지고
0: 처음엔 누구나 겪을 법한 가벼운 속쓰림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가슴 한가운데 불이 나는 듯 자결감이 찾아오고 극심한 흉통에 시달렸다. 위산 억제제만으로는 증상이 낫질 않아 소화기내과 김도훈 교수를 찾았다.
2: 얼굴이 어두워지신 것 같아요. 계속 힘드셨죠?
1: 예, 계속 안 좋으니까요. 이게 계속 음식물이 역류되고 또 먹기도 거부하고 계속 트림이 나오고.
2: 근데 사실 지금 요즘 제가 드렸던 약은 약 중에서는 가장 위산 조절이 잘 된 약이에요. 굉장히 강력하게 억제되는데 그걸로도 지금 조절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식도염이신 것 같아요.
0: 윤영식 씨의 식도 점막에 핥힌 것 같은 상처와 염증이 눈에 띈다.

0: 식도는 인두와 위를 잇는 가늘고 긴 소화기관이다. 식도 위아래에는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괄약근이 있다. 우리가 음식을 삼키면 상부 괄약근이 열리며 연동운동으로 음식을 밀어낸다. 음식이 위장으로 내려가면 하부 괄약근이 수축을 통해 위산의 역류를 차단한다. 위장에 도달한 음식물은 강력한 위산과 섞이며 소화 과정을 거친다. 이때 식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위산이 역류해 식도 점막을 손상시킨다. 그중 하부 괄약근의 힘이 떨어져 역류한 위산이 식도에 염증을 일으키는 병, 바로 위식도 역류 질환이다.
1: 식도 세포는 굉장히 얇고 평평한 세포라고 해서 편평세포라고 표현하거든요. 편평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게 여러 가지 겹쳐져 있어요. 중층이라고 이제 중복되는 세포들이 겹침으로 인해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세포들은 위산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식도는 점액층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도는 음식물을 받아서 잘 내릴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장기고 식도 자체에는 위산이 없기 때문에 위산으로부터 보호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있는 위에 있는 위산이 식도로 올라왔을 때 그때는 위산 보호 기능이 없는 식도의 상피가 굉장히 손상을 받게 되는 그런 역할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0: 윤영식 씨의 경우 장기간 약물 복용에도 증상이 지속돼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곧바로 시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1: 젤리, 카테터 들어갑니다.
0: 느슨해진 하부 식도 괄약근에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해 병든 근육과 세포를 강화하는 치료다. 먼저 입을 통해 특수 제작된 카테터를 하부 식도 괄약근 위치까지 삽입한다. 풍선을 부풀려 식도 내벽에 밀착시키면 미세한 바늘 전극 4개가 근육층까지 삽입돼 고주파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 다음 위치와 각도를 변경해가며 식도 하부부터 위장 입구의 여러 구역에 고주파 에너지를 고르게 조사한다. 열 자극을 받은 조직은 스스로 재생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느슨했던 괄약근이 원래의 탄력을 되찾게 된다.
1: 반칸 안 빼고 해볼게요. 니들이 좀 모자라나 싶어서 닿는 게.
0: 계속해서 꿈틀거리는 비좁은 식도안. 바늘이 들어갈 정확한 위치와 깊이를 찾는 것은 온전히 집도의의 몫이다.
1: 열심히 46 했죠, 46? 46 한 번만 더 할게요.
0: 식도 벽에 찌른 4개의 바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압력과 온도를 미세하게 조절한다.
1: 이게 뒤로 한 발 물리니까. 네, 됐습니다. 그만하고 내시경 보겠습니다.
0: 내시경을 통해 목표로 한 부위가 제대로 치료됐는지 살핀다.
1: 하얀 점들이 바늘이 들어간 자리입니다.
0: 고주파 에너지가 조사된 흔적이다. 머지않아 괄약근도 본래의 탄력을 되찾을 것이다. 그렇다면 식도염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1: 식도염이 생기는 병태 생리가 일과성 하부 식도 괄약근 이완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왜 생겼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야식이나 뭐 과식이나 아니면은 술, 담배, 커피 같은 걸 드셔도 역류를 하지는 보통은 않거든요. 근데 식도염 환자분들이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되었을 때 하부 식도 괄약근을 조금 더 이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증상을 더 조장시키는 거죠. 비만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위 안에 음식물이 제대로 잘 안 내려가서 좀 다른 사람보다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임신했을 때도 그러고요. 그런 사항들이 됐을 때 역류가 되는 기회가 높아지는 거죠.
0: 식도 점막을 자극하는

0: 일상 속 식습관들. 역류성 식도염은 이제 국민 10명 중 1명이 겪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 됐다. 수십 년간 가해진 자극과 만성적인 염증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돌연병이 드물긴 하지만 식도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1: 우리나라의 식도암은 편평세포암이라고 하는 세포암이 거의 한 95% 이상을 차지하고 한 2, 3% 정도가 선암이라고, 그 선암의 대부분의 원인이 식도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위산 노출 때문에 생기는 하부식도의 점막 변화라고 생각하면 되고, 거기서 계속 이제 자극을 받고 반복적인 그런 역류가 있을 때 암으로 바뀌는 거죠.
0: 암세포가 뿌리내리는 순간 치료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진다. 54세 조홍래 씨는 식도암 2기 판정을 받았다.
2: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뭐 불편감 이런 건 없었어요?
3: 그런 증세는 별로 없었고, 이제 밥 먹고 난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가끔 걸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찌개라든가 자극성 있는 음식 좋아하거든요. 예. 뭐 뜨겁거나 좀 얼큰한 뭐 매운 거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아마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0: 암세포는 이미 근육층까지 침투한 상태였다. 그는 수술 전 종양 크기를 줄이기 위해 항암 치료를 받았다. 환자의 주치의, 심장혈관 흉부외과 김용희 교수다. 독한 항암 치료 끝에 암세포는 얼마나 줄어들었을까?
4: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항암방사선 치료 후에는 검사한 거 보면은 이제 병변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펫 검사한 거 보면은 아까는 이제 노랗게 빛나서 보이는 이제 병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병변도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변이 더 이상 보이진 않고 있고요.
0: 항암 치료의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유관상의 암 병변은 모두 사라진 상태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재발과 전이 위험을 없애기 위해 결국 식도 전체를 잘라내야만 한다. 식도암 수술은 암 수술 중에서도 최상위 난이도다.
5: 식도암 수술만이 보면은 복부 절개도 해야 되고요, 흉부 절개도 해야 되고요, 필요하면 목도 절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배, 가슴, 목을 다 같이 절개해야 되는 수술 부위가 몸통 전체에 걸쳐 있는 가장 이제 수술 부위가 넓은 수술입니다. 식도 주변에 이제 위험한 장기들이 굉장히 밀접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기관지랑 식도는 바짝 붙어 있습니다. 따로 어떤 경계가 나눠지는 게 없습니다. 그것들을 전부 다 방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다른 수술보다는 더 어렵지 않을까 싶고.
0: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됐다. 오늘 식도암 수술은 위장관 외과와의 협진을 통해 이루어진다. 암이 있는 식도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위장을 끌어올려 새로운 식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다. 조홍래 씨의 암은 식도 중간 부분에서 발견됐다. 수술은 먼저 흉강으로 접근해 로봇팔로 암이 발생한 식도를 주변 장기들과 하나하나 박리시킨다.

습도를 절제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그 다음 복강경 수술이 이어진다. 위장 주변의 림프절을 모두 제거한 뒤 위장을 세로로 길게 잘라 얇고 긴 원통형의 위장 도관을 만든다. 다음으로 다시 흉강을 열어 방리해둔 식도를 절제한다. 마지막으로 위장 도관 끝부분과 절제 후 남은 흉강 내 식도를 이어붙이면 수술이 마무리된다. 비좁은 갈비뼈 사이로 식도를 분리한다.

0: 한다. 김 교수의 손끝엔 망설임이 없다. 정교한 로봇팔과 10배 이상 확대된 로봇 시야 덕분에 주요 장기 사이로 얽힌 미세 혈관까지 완벽히 살려낼 수 있다. 다음은 위장관 외과의 복강경 수술이다. 정성화 교수가 새로운 식도가 될 위장 도관을 만드는 수술에 나섰다. 위장에 혈류를 공급할 혈관을 남기고 주변 림프절을 조심스럽게 걷어낸다. 다시 김용희 교수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남아있는 식도와 흉강 속으로 끌어올린 위장 도관을 정교하게 잇는 수술이다.
1: 쉬어. 네.
0: 먼저 림프절 일부를 떼어내 암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동결 절편 검사를 보낸다.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식도를 조심스럽게 절제한다. 마침내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왔다. 잠시 후 조직검사 결과가 도착했다.
2: 정성재 리프 노드 라이트 리커런트 라인자의 정점인 네거티브 보라니그리.
0: 다행히 목소리를 관장하는 중요 신경 주변에 전이가 없다.
3: 항암방사선 치료를 해가지고 암세포는 아마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식도인데 병변이 한 이 정도에 있어야 되는데 보이는, 현재 보이는 병변은 없거든요.
0: 이제 남은 식도와 위장 도관을 문합하는 것으로 수술은 마무리된다. 식도암은 대부분 위내시경 검사를 하다 우연히 발견된다. 초기에 식도암을 찾아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3: 우리 내시경 이름 자체가 위내시경이기 때문에 배서부터 목까지 천천히 보면서 다 우리가 식도암까지 같이 검사를 한다면 좋은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발견되는 가능성들이 낮은 거고요. 증상이 생기기에는 식도 자체가 특성상 잘 늘어납니다. 고무풍선 늘어나듯이 잘 늘어나기 때문에 암이 웬만큼 커지지 않는 한은 사실상 환자분들이 음식물을 못 먹는다든지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아무 문제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암이란 무슨 소리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0: 현재로선 초기 식도암을 잡아낼 방법은 내시경 검사뿐이다. 우리가 절대 검사를 미뤄선 안 되는 이유다. 식도암은 림프절 전이가 시작되는 2기가 넘어가면 5년 생존율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무려 80%에 육박하고 내시경만으로도 암을 제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식도암의 원인은 무엇일까? 주범은 잦은 음주와 흡연. 두 가지를 동시에 할 경우 위험성은 최대 100배까지 뛴다. 여기에 뜨거운 음식을 즐기는 습관과 방치된 위식도 역류 질환도 위험 요인이다. 식도에 생긴 질환은 평범한 일상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기도 한다. 모두가 기다리던 점심시간이지만 박현자 씨에겐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가슴이 또 답답하다. 음식을 넘기려고 하면 할수록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이 밀려온다. 잠시 후
4: 토하신 거예요?
5: 네. 먹었어요.
4: 바로 드시고.
5: 그래도 오늘은 정말 괜찮아요. 어떨 때는 막 토하고 오랫동안 토할 때 있어요. 너무 토하나 좀 괜찮아요.
4: 쓰십시오.
5: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4: 아니요.
5: 아이고 괜히 그래.
0: 밥 한

0: 젓가락의 일상이 박현자 씨에겐 매일 치러야 하는 전쟁이 됐다. 증상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1: 물만 먹어도 토하고.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동네 병원으로만 한 4, 5년을 다녔죠. 그랬는데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더라고요.
2: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다?
1: 네, 없었어요.
2: 역류성 식도염으로?
1: 네, 있었다. 그걸 먹으면 막 더, 막 위장약 보호제를 먹으면 더 죽어가요. 제가 막 구토를 얼마나 하는가 막 이 배에 창자 갔다 따로 오늘까지 화장실 가서 구토를 하는 거예요.
0: 병원을 전전한 지 5년째.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김도훈 교수를 찾았다.
1: 처음 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게 막 정신과로 가보고 신경쓰이다 보니까요. 그런데도 아무 차고가 없어요. 차도가. 그런데 그 안에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온 거예요. 가고 여기서 딱 병명이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0: 마침내 찾은 고통의 원인. 문제는 하부식도 괄약근에 있었다.
3: 이런 여기 하나 이런 거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갑자기 확 수축돼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수축이 되면은 조형술로 보면은 식도를 손으로 움켜진 모습 푹 들어간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이런 수축을 나타내는 비정상의 수축 나타내는. 그다음에 나가는 출구가 안 열리 내시경을 갖다 댔는데도 안 열리잖아요. 그다음 더 밀었는데 또 안 열리고 여기거든요 여기. 그다음에 또 안 열리고 이제 겨우 이제 통과한 거죠 이때.
0: 흔한 역류성 식도염으로 오해받기 쉬운 탓에 그동안 환자는 제대로 된 병명조차 알지 못했다.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네. 또 눈물이 나신다.
4: 눈물이 나요.
3: 그동안 너무 힘드셨나 봐요.
4: 네, 힘들었어.
3: 네, 그 제가 가지고 온 내시경을 봤는데 네. 아마 식도 끝이 좀 좁아져가지고 네. 잘 안 열리는 그런 병이 맞는 것 같아요.
0: 병명은 식도이완 불능증. 하부식도 괄약근이 꽉 닫혀 있는 상태다. 식도는 불과 4mm밖에 안 되지만 자세히 보면 총 4개의 층으로 겹겹이 이루어져 있다. 그중 음식을 쥐어짜며 아래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두꺼운 근육층이다. 식도 이완 불능증은 이 근육층에 생긴 질환이다. 근육에게 이완을 명령하는 신경세포가 파괴돼 하부식도 괄약근이 꽉 조여져 풀리지 않게 된다. 결국 음식물은 고스란히 식도에 쌓이고 연동운동마저 멈추면서 식도는 제 기능을 잃게 된다. 식도 이완 불능증은 내시경적 식도 근절개술로 치료할 수 있다. 지나치게 수축된 하부 식도 괄약근 일부를 내시경으로 절개하는 방법이다. 수술 전 먼저 엔도플립 검사를 시행한다. 특수 풍선을 식도 끝에 넣고 압력을 가해 환자의 괄약근이 얼마나 잘 늘어나는지 측정하는 검사다. 박현자 씨의 상태는 심각했다.
5: 압력당 단위 면적이 얼마나 벌어지는가를 나는데 0.3이면 굉장히 낮거든요. 정상이 한 3에서 5 정도 되는 상황이라서 이분은 결국 저 치료를 저 수차를 좀 더 높이는 예, 치료의 목표입니다.
0: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된다. 수술은 피부 절개 없이 내시경 카메라가 환자의 식도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간다. 그 다음 점막에 작은 구멍을 내어 점막 하층을 따라 문제의 하부식도 괄약근에 도달한다. 미세한 전기칼을 이용해 식도를 조이고 있던 두꺼운 근육을 길게 잘라낸다. 마지막으로 풍선 카테터를 삽입한다. 괄약근 부위에서 풍선을 부풀려 압력을 가하면 식도 근육이 확장된다. 식도 근육이 얼마나 확장했는지 모니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나이프. 그리고 나이프 합니다.
0: 조심스럽게 하부 식도 근육을 절개한다.
3: 보통 정상이 한 3에서 5 정도가 되는데 지금 한 3에서 3.1, 3.2, 3.3, 3.5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기 짤록한 모양만 봐도 이전보다는 많이 넓어져 있습니다. 압력이 높으면 빨갛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지금은 빨갛지 않은 색깔로 많이 있는 걸로 봐서 색깔을 봐서도 괜찮고.
0: 수술 전과 비교해 괄약근의 압력은 정상으로 떨어지고 식도 내강은 눈에 띄게 넓어졌다. 굳게 닫혀있던 괄약근이 마침내 원래의 상태로 돌아온 것이다. 지혈용 클립으로 봉합하면 수술은 끝난다. 그렇다면 역류성 식도염과 식도이완불능증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3: 역류성 식도염은 주된 증상이 위산역류와 가슴 쓰림이고 그렇지 않은 시간대에는 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완불능증 같은 경우는 이게 식도에 음식물이 거의 종일 있기 때문에 항상 식도염 같은 증상이 하루 종일 나타난, 만약에 식도염이라고 오인됐을 경우는 식도이완불능증이 오랫동안 7년 이상 이완불능증을 앓았을 경우에 식도암의 위험이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만큼 식도에 많은 부식된 음식물들이 고여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식도세포가 변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0: 역류성 식도염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또 한 명의 환자, 74세 조효자 씨다.
6: 누워서 잠을 자기 시작하면은 한 뭐 12시도 그러고 2시도 그러고 여기서부터 시린 증상이 이렇게 올라오면 목 위로 올라와요. 쓰린 증상이. 그럼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요. 앉아서 그게 이제 앉아서 있으면 그게 쓰린 증상이 사르르 가라앉아요. 어느 때는 뭐 한 시간도 쇼파에 와서 앉아 있고 짧아요. 한 30분 앉아 있다가 가서 자고.
7: 매번 식사하고에 그런 건가요?
6: 아니, 잘 때. 매운 거 먹으면 낮에도 쓰린 증상이 있는데 내가 매운 거를 안 먹지요.
8: 쉽지 않잖아요.
6: 바로는 동네 병원 내과 갔지요.
8: 내과 가니까 뭐
6: 거기서 한 달, 거기 바로 식도염이라고 그러지요. 올라오니까. 거기서 한 달 치료했는데 안 돼갖고 이제 종합병원으로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죠.
0: 정확한 진단을 위해 먼저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환자의 코를 통해 얇은 측정관을 식도 끝까지 밀어넣는다.
9: 제가 시작하면 빨대로 다 드시는 겁니다. 네, 드세요. 이거 빨대로.
0: 역류성 식도염을 감별하는 검사로 24시간 동안 식도로 역류하는 위산의 양을 수치화하는 것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선 증상이 일어날 때의 일상적인 식사가 필수다. 통증 탓에 한동안 입에도 안 댔던 반찬들로 오랜만에 식사를 해본다. 다음 날 다시 병원을 찾은 조효자 씨.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3: 그리고 평소에 예를 들어서 김치나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을 이전에 치료하기 전에는
6: 안 먹었지요.
3: 예, 먹으면 불편할까 봐 안 드신 거죠. 예. 그리고 이전에 먹어서 불편했던 적이 있었나요?
6: 그럼요.
3: 많이 불편하셨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김치 먹고 하는 걸 한번 시도는 해 보셨어요?
6: 어제 먹었지요.
3: 아, 드시고 나서 어떠셨어요?
6: 먹었는데 어제 밤에 뭐 그렇게 쓰리지 않더라고요.
3: 괜찮으셨어요?
6: 네.
3: 여기 보시면은 초록색 이게 뭘 먹을 때예요.
6: 네.
3: 그다음 빨갛게 보이는 이 부분 있죠.
6: 네.
3: 여기 점선 보이죠.
6: 네.
3: 점선이 위산이 얼마나 되는지 하는 척도가 요 수치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6: 네.
3: 식도염 환자가 되려면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엄청 많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6: 네.
3: 지금은 특별한 게 없고.
0: 실제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경우 위산 역류를 뜻하는 붉은색 막대가 기준선인 pH 4 아래로 뚝뚝 떨어져

0: 하지만 조효자 씨의 경우 위산이 역류한 흔적이 거의 없다. 그렇다면 위산도 올라오지 않는데 왜 가슴이 타는 듯 아픈 걸까?
1: 이런 경우는 식도 자체가 많이 과민한 것 같아요.
2: 과민해서?
1: 네, 과민증, 식도 과민증이라서 불편하지 않아야 될 시점에 자꾸 혼자 불편해하는, 혼자가 아니고 식도 혼자 불편해하는 거예요.
0: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소화를 위해 식도문이 활짝 열리면서 정상적으로도 위산이 조금씩 올라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식도 감각 신경이 예민해져 그 작은 자극조차 견디지 못하고 가슴 통증이나 속쓰림을 겪는 경우를 식도 과민증이라고 한다. 이 경우 예민해진 감각을 다스리는 신경계 약물 치료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1: 과민증 치료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같은 것들을 쓰는데 사실 환자가 우울하거나 불안해서 쓰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 약제의 정확한 기전은 우리가 통증을 느낄 때 누가 예를 들어 꼬집어요. 꼬집으면은 그 꼬집는 신호가 머리를 통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아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내려오는 기전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이제 노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세로토닌과 노아드레날린을 차단을 시키면 불필요하게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들을 다 차단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항우울제와 항불안제가 같은 기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거거든요.
0: 흔한 역류성 식도염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 오해의 끝에서 예고도 없이 가장 치명적인 병과 마주한 이도 있다. 65세 조경희 씨다.
3: 또 설빨이라 하면은 힘이 안 쳐요?
4: 네? 조금 하다 보면 힘이 차요.
5: 손이
4: 네. 그리고 등이 아프고. 그러니까 잠깐 조금씩 하는 거는 괜찮은데 오래 하는 거는 좀 벅차죠.
0: 9년 전 그는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식도암 2기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힘겨운 수술을 버텨냈다.
4: 제가 버스 운전을 한 15년 정도 했었어요. 검사를 했는데 식도 쪽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검사를 하니까 그게 이제 식도암이라 판정을 받았죠.
6: 식도암 판정받고 그 뒤에 어떤 뭐 치료가 있었는지.
4: 완전히 식도를 바로 위에서부터 목 밑에까지 잘랐어요. 식도 밑에다가 위를 끌어올려서 여기다 붙인 거죠. 목 밑에다.
0: 수술 후 철저하게 식사를 조절하며 관리했다. 힘든 시간을 잘 버텨냈고 이제 모든 게 괜찮아진 줄 알았다.
4: 지난주엔 제주도를 모시고 갔다 왔어요. 우리 가족들끼리 다.
7: 예, 청겼다고.
4: 네, 이제 어머니가 이제 다음 달에 구순. 예. 네. 근데 이제 내가 수술을 가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같이 식사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한 2박 3일 모여서 한번 나 수술하고 하니까 겸다겸다 제주도 가자 그래서 가족끼리 가서.
0: 그런데 어머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아들이 곧 과거 식도암 때보다 더 큰 수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8: 아, 이거 따서 갖고서 와서 구경 갖고 얼마나 좋겠어.
4: 아이고, 걱정 마요. 어차피 뭐 걱정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마음 편히 놓고 그냥 집에 계셔. 수술 잘 받고 되니까.
8: 건강하게 수술 잘 받고 오면 이게 지고.
0: 마주 앉아 나누는 이 평범한 밥상이 수술 후에도 다시 온전히 허락되기를. 며칠 뒤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이번 첫날. 조경희 씨의 식도는 지금

0: 위장 도관에 암세포가 자라난 것이다. 조경희 씨의 수술이 시작됐다.
1: 제 수술이 굉장히 크고 험합니다. 이제 기존의 식도암 수술보다 난이도도 몇 배나 올라갈 거고요. 일단 기존에 넣어놨던 이제 위 장기를 다시 꺼내야 됩니다. 그걸 떼내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폐나 기관지나 심장이랑 잔뜩 달라붙어 있고 수술한 지도 벌써 9년 됐으니까 더 단단하게 잘 하나의 조직처럼 붙어 있을 거고 그걸 다 절제를 해내야 됩니다. 통상적인 대장을 이용한 식도암 수술보다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 수술이 시작됐다. 이번 수술은 흉부외과 김용희 교수를 필두로 위장관 외과와 대장 항문 외과가 총출동하는 거대한 릴레이 협진이다. 조경희 씨는 식도 통로로 만든 위장 도관에서 위암이 발견됐다. 수술은 먼저 흉관으로 접근해 주변 장기와 단단히 유착된 위장 도관을 박리한 후 절제한다. 그 다음 복부 쪽으로 내려와 남아있는 위장 도관을 절제한다. 그리고 절제된 위장을 대신할 새로운 소화관으로 전체 대장의 절반 정도를 분리 절제한다. 다음으로 목을 절개한 뒤 목 부위까지 도달한 대장 도관 상단을 남아있는 경부 식도와 문합한다. 다시 복부로 내려와 수술을 이어간다. 대장 도관의 하단을 소장과 문합하고 절제하고 분리된 소장과 소장을 연결해 새로운 소화 통로를 만들어준다. 이로써 식도, 대장, 소장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소화 경로가 재건되며 수술이 마무리된다. 조심스럽게 위장 도관을 분리하는 김 교수.
1: 결국 뭐 이쪽 저쪽 공략해야 되는데 저 에이펙스가 CT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아주 나쁘지 않다라는. 아, 역시 저 꼭대기는 진짜 살벌하게 붙어있다.
0: 조금만 무리해도 기도가 찢어지거나 혈관이 터질 수 있다. 오랜 세월 다져진 감각과 집요한 인내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수술이다. 수술은 어느새 3시간을 넘기고 있었다. 무사히 암세포가 있는 위장도관을 절제했다. 이제 대장항문외과 김찬욱 교수가 대장을 분리할 차례. 대장에 원활하게 혈액을 공급할 혈관을 찾는 게 핵심이다.
2: 안 좋아?
3: 이 혈관을 살리면?
4: 너무 약하지 않아?
5: 근데 이 혈관 살려면 많이 안 올라올 것 같은데.
2: 얘는 안 잡으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메이폴트 같은데.
0: 다행히 가장 튼튼한 혈관을 찾아내 식도 역할을 할 대장 도관을 무사히 박리했다. 다시 바통은 흉부외과로 넘어간다. 떼어낸 대장을 목까지 끌어올려 남은 식도와 연결한다. 이번엔 위장관외과 봉충식 교수가 분리된 소장끼리 연결하며 끊어졌던 소화 통로를 재건한다. 숨막히는 긴장 속에 이어진 긴 수술. 수술은 8시간 만에 무사히 끝났다.
2: 다행히도 끌어올려놓고 보니까 대장에 뭐 혈류도 나쁘진 않았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수월하게 수술이 끝난 것 같습니다. 뭐 이제는 환자분이 잘 회복하는 게 중요할 텐데 오늘은 아마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조금 하루 쉬시는 게 환자분 체력을 좀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큰 고비를 넘긴 조경희 씨는 머지않아 따뜻한 밥 한 술의 기쁨을 되찾게 될 것이다. 식도암 환자들에게 수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수술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무서운 후유증과 마주해야 한다. 64세 박지환 씨는 식도암

0: 2기 판정을 받고 식도를 철제한 지 이제 두 달이 지났다. 오늘은 수술 후 첫 항암 치료를 받는 날. 그의 일상은 수술 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1: 원래도 뭐 음식을 한 2시간마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라도 사람들하고 식사를 잘, 왜냐면 그 사람들은 빨리 먹잖아. 나는 듣고. 이게 언밸런스 되니까. 이제 수술하신 분들도 알겠지만 식사량을 많이 가져갈래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식, 소분해서 자주 2시간에서 3시간 안 넘기고 자주, 짧게 자주 먹는. 거의 먹으면은 나가서 걸어요, 의도적으로. 그래야 이게 내려가요.
0: 식도암은 수술 자체도 힘들지만 수술 이후 환자가 평생 감당해야 할 몫이 유독 큰 암이다. 식도암 수술 후 환자 몸에선 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 식도암 수술 후 환자의 위는 얇고 긴 튜브 형태인 위장도관으로 변형된다. 조금만 먹어도 금방 위장도관이 가득 차 흉부를 압박한다. 그래서 칼로리가 부족한데도 뇌는 배가 부르다고 착각하게 된다. 또한 식도를 절제할 때 소화를 관장하는 미주신경이 절단된다. 곧 뇌로 가는 소화 신호에 혼선이 생기고 환자들은 수시로 밀려오는 가짜 허기에 시달리기도 한다. 보통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음식을 천천히 내려보내는 기능이 사라진 탓에 소장으로 쏟아진 음식이 혈당을 급격히 끌어올린다. 놀란 몸이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면서 다시 저혈당 상태로 빠지는데 뇌는 이를 에너지 부족 상태로 착각한다. 결국 좁아진 위는 음식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인데도 뇌는 끊임없이 허기를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2: 위장이 지금 요 목까지 올라와 있고 그런 과략근들이 없기 때문에 식사하시다가 기침하면 저희들이 이제 복부압이 올라가면서 쫙 짜주게 되면 음식물이 넘어오는 건 정상이고요. 소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신경을 다 절제를 해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머릿속에서 배가 고프다, 배가 부르다,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은 가능한 한 지우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시간을 맞춰서 이제 식사를 하시고 시간을 맞춰서 간식 같은 걸 드신다든지 식사하시고 나면 이제 바로 운동을 하신다든지 그런 이제 생활 습관을 새로 만들어가고 거기에 적응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0: 꽉 막힌 식도 탓에 물 한 모금 삼키기 힘들었던 박현자 씨. 수술 후 한결 편해진 모습이다.
3: 보라지, 더더, 여기가 만물상이에요. 다 있어요.
4: 음식재료가 다 있네, 이게.
3: 예. 그냥 안 사먹어요, 식재료는. 이런 건.
0: 풍성해진 텃밭만큼이나 다시 찾은 그녀의 봄날도 활짝 피어났다.
3: 옛날에는 이렇게 길러도 재미도 없어요. 그냥 해야 하니까 빈 터가 있으니까 아깝고. 그래서 그냥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서도 기뻐요. 아, 저기 심어놓으면 수확을 얼마나 많이 열매가 맺을까. 그리고 날마다 보는 재미, 크는 재미.
0: 잃어보고 나서야 알게 된 평범한 일상의 행복.
3: 이 사람이 먹는다는 게 행복인데 이제는 이제 나서 막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럴 것 같아요.
0: 이 당연한 한 끼를 되찾기 위해 참으로 길고 아득한 시간을 견뎌야 했다.
3: 참 인생의 벼랑 끝에 서보지 않는다는 모르잖아요. 건강으로 다 잃었을 때 그 아픔은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고 자기만의 그 서름이랄까?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누구한테. 그런데 지금은 네, 좀 자신감을 얻어가 회복이 되는 거 하면서 자신이 있어가지고 좀 이제 살았다. 안도감이 있고.

0: 날개를 펼것 같아요.
1: 다시 찾은 따뜻한 밥 한 술의 온기가 그녀의 삶을 눈부시게 채워가고 있다. 그렇다면 잃기 전에 지켜야 할 식도 건강, 대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2: 첫 번째는 약물이 아니고 생활 개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식도가 걱정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식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연하고 금주하고 좀 덜 뜨겁게 드시고 그렇게 하시는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1: 명의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당부는 단 하나다. 최선의 치료는 질병이 생기기 전 생활 습관부터 바로잡는 것이다. 무심코 지나쳤던 나의 식탁을 되돌아볼 때 비로소 건강한 내일이 온전하게 흐르기 시작할 것이다.
3: 폐경기까지 잘 버티면 재발하거나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4: 폐경을 했으니까 그 시간을 끌었는데
5: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나.
4: 갑자기 이게 근종이 너무 커진 거예요.
6: 이 나이 돼가지고 상상도 안 했거든요.
7: 통 너무 심했고요. 4시간에 한 번씩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골반뼈를 드라이버로 쪼이는 기분이에요.
8: 근데 자궁 질환은요, 열심히 치료하면 잘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0: 은문산에서 제일 좋은 나무.
1: 정말 영광인 줄 알았네.
2: 소곤소곤.
3: 댄스 뮤직 하는 사람이 이 나이까지 하는 건 조금 무리수다.
4: 제가 데뷔한 지 40년째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놀랐어요.

0: 나를 잃어버린 거야. 껍데기만 이렇게 남아있고 안이 다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난 아직도 날 막 찾고 싶어 하는 그런 어린애가 지금 아직 있구나.
1: 제 꿈은 한국에서 K-pop 아이돌 되는 거예요. I have two siblings.
2: 한국만 에티오피아로 가요. 할머니 곧 간다. 기다려.
1: 나 자고 있어.
3: 병이 나왔네?
1: 아, 맨날 우리 엄마.

청량한 여름과 딱 어울리는 한명숙 요리연 구가의 건강 밥상. 김치 왕초보도 도전해볼 만한 쉽고 친절한 여름 김치 레시피. 매콤하고 깔끔한 양념에 슥슥 버무려 바로 먹는 여름 배추김치부터 아삭 달콤한 참외

0: 채소로 만드는 여름철 별미 샐러드. 참외 주스가 들어간 드레싱으로 더욱 새콤달콤 참외 샐러드까지. 한식의 참맛을 알려줄 한명숙의 명품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채소비의 귀염둥이 광이고요.
2: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1: 선생님, 이 배추김치는 밥에 얹어 먹어도 맛있지만 어떤 식재료와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한여름에 먹는 배추김치는 어떻게 만드는지 재료 볼게요.
2: 네, 그래서 시원한 이제 여름 배추김치는 맛으로 먹는다 그러죠. 그래서 네. 이제 배추 한 통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갈 채소는 이제 쪽파하고 이제 부추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1: 예.
2: 절일 때는 이제 소금 필요하고요.
1: 네.
2: 그리고 물도 약간 있으시면 절이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1: 네, 지금까지는 네. 굉장히 또 익숙한 네. 재료인데요. 여름 배추김치는 어떤 양념이 들어가는지 재료 또 볼게요.
2: 네, 그래서 여름 김치라 되게 양념이 이제 간단해요.
1: 예.
2: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고춧가루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멸치 액젓,
1: 네.
2: 그리고 이제 새우젓도 이제 같이 사용을 하시고 이제 마늘, 생강. 그리고 이제 간은 소금으로 할 거고 설탕도 약간 넣을 텐데 여기다 양파랑 배를 같이 갈아 넣으시면 조금 더 시원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1: 그러게요. 자, 여름 내내 신나게 먹을 수 있는 배추김치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배추부터 손질해야 될 것 같은데
2: 네.
1: 선생님, 저희가 맨날 김장할 때 쓰는 이 배추랑
2: 네.
1: 여름 배추는 어떻게 다른가요?
2: 네, 보통 이제 김장철 되면 배추 한 통 무게가 한 3.5kg 전후 돼요.
1: 네.
2: 굉장히 크고
1: 맞아요.
2: 두께도 두꺼운데 여름 배추는 크기가 좀 작아요.
1: 네.
2: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게 한 2.5kg 되는 거에 겉잎을 띄고 이게 한 2kg 정도 되는 배추 한 통. 여기를 이제 끝이 한 1cm 정도
1: 네.
2: 이렇게 이제 잘라내시면 여기 이제 잎사귀가 이렇게 이제 띄어지죠.
1: 네.
2: 그러면은 요거를 한 서너 장씩 이렇게 하셔서 요거 이제 썰으시는데.
1: 자, 근데요.
2: 네.
1: 이 여름 배추는
2: 네.
1: 만져보니까 이 겉면은
2: 네.
1: 굉장히 또 부들부들해요.
2: 네, 맞아요. 억세지가 않아요.
1: 예, 네.
2: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반을 갈라주시고
1: 예.
2: 한 3, 4cm 크기로 해서 이제 한 요 정도 이렇게 썰으시는 거예요. 손가락
1: 아예.
2: 두 마디를 넘지 않는 길이.
1: 아예 이렇게 썰어서
2: 네,
1: 만드네요.
2: 네, 그쵸.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은 너무 잘게 썰으시면 씻기 힘들고 많이 절여져서
1: 예.
2: 요 부분은 좀 약간 크게 손가락 길이 정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제가 미리 했습니다.
1: 자, 굉장히 또 부드러워 보이고 이거 안쪽으로 갈수록 좀 단단해지는
2: 네네,
1: 느낌이 좀 드는데
2: 그쵸.
1: 그게 신선한 여름 배추인가요?
2: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안으로 가면은
1: 예.
2: 크기가 작으니까 등분하실 때 두께도 얇은데 크기가 작은 거 너무 작게 썰으시면 안 되겠죠?
1: 네. 자, 이렇게 저희가
2: 네, 그래서 이제
1: 먹기
2: 다
1: 좋은 크기로
2: 썰어놨어요. 그래서
1: 예.
2: 이제 이거 한번 절여볼게요.
1: 그럴까요?
2: 보시고 이제 이거를 고추를 이제 넓은
1: 예.
2: 이렇게 이제 양푼에다 이렇게 이제 깔아주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소금을
1: 네, 굵은 소금
2: 네, 굵은 소금을 2kg 한 통 정도 되시면
1: 네.
2: 컵을 한 4분의 3컵 정도 이제 하시면 됩니다.
1: 네.
2: 그리고 이제 물을 준비를 하셔서 물을 손으로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1: 예.
2: 자, 그다음에 또 배추를 한 켜 이렇게 까시고
1: 네, 켜켜이
2: 네, 켜켜이 그리고 또 소금을 이렇게 이제 뿌려주시고
1: 네, 그리고 물 부어주시고
2: 네, 물 부어주시고 이거를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하시고
1: 네.
2: 마지막에 소금이 남는다 그럼 소금을 위에다 뿌리시면 되고
1: 네.
2: 물이 남는다 그럼 물을 뿌리시면 되는 거예요.
1: 네, 어찌됐건 준비된 양을 다 쓰는
2: 쓰시면
1: 거죠.
2: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뿌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물도 네. 물이 있어야지 이게 빨리 잘 절여지고 소금이 용해되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1: 근데 선생님
2: 네.
1: 절이는 과정은 이제
2: 네.
1: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저도
2: 네네.
1: 이제 잘 알 것 같거든요.
2: 네.
1: 자, 얼마 정도 시간을
2: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반복을 하셔가지고 한
1: 네.
2: 시간 정도 이제 두시는 거예요.
1: 네.
2: 근데 그 한 시간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두시는 게 아니고 한 2, 30분 되면 한번
1: 뒤집어서,
2: 예, 뒤집어서.
1: 네.
2: 그래서 30분을 또 이제 놔두시면 딱 한 시간 되면 이게 약간 탄력이 생기지만 너무 숨을 죽지 않는 정도로
1: 네.
2: 이제 절여지거든요.
1: 자, 이제 요 상태가 네, 된
2: 거예요. 이제 요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1: 먹기 좋은
2: 예,
1: 딱 그
2: 죽지 않고 또 푸른 부분 색깔 이렇게 좀 이제 진해지고
1: 예.
2: 이렇게 이제 됐죠.
1: 부들부들한.
2: 네, 그럼 이제 양념 만드셔서 버무리시면 돼요.
1: 이건 어떻게 헹구면 될까요? 몇 번 정도?
2: 네, 그래서 이걸 넉넉한 물에다가 이제 흐르는 물 틀어놓으시고 세 번 정도 헹구시면
1: 네.
2: 이제 소금기가 빠져나가고 혹시 이제 부분 들 녹았던 소금들도 다 제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소쿠리에 받추셔서 물기가
1: 네.
2: 충분히 빠질 수 있을 정도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두시면 돼요.
1: 세 번 정도 헹구고.
2: 네, 그래서 헹궈서 1시간 물기를 뺐습니다.
1: 네, 자, 이제 배추를 절여봤고요.
2: 네.
1: 이제 부재료들을 한번 썰어볼게요.
2: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김치에 이제 파는 이제
1: 네.
2: 빠지지 않게.

0: 하시니까 파 역시 이제 실파는 그냥 쓰시는데 쪽파는 머리 부분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갈라주시면 겉돌지 않고 양념 잘 어우러지니까 굵은 거는 갈라서 길이도 한 3cm 정도 이렇게
1: 이
0: 되도록.
1: 쪽파는 제가 저희가 요전 방송에서 저희가 썼던 것 같은데, 그쵸? 오늘 또 들어가네요.
0: 그쵸. 그래서 보통 김치 담그실 때 이제 대파 같은 경우 넣으시면 약간 진이 나서 끈적끈적해져서 김치
1: 맞아요.
0: 담그실 때 이렇게 쪽파 쓰시거나 뭐 실파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여름에 또 기운 나는 채소 부추. 예,
1: 맞아요.
0: 여름 김치에는 부추 좀 들어가면 좋거든요. 그래서 부추도 씻어서 물기 빼시고 길이를 이제 손가락 이제 두 마디 넘지 않게 한 3, 4cm 정도. 자, 이렇게.
1: 이
0: 준비됐어요.
1: 부추의 식감과 향은 정말 좋은 것
0: 맞아요. 그리고
1: 같아요.
0: 이제 푸릇푸릇 또 보이기도 하니까 맛도 있고 색감도 좋고요.
1: 이 겨울 배추김치에는 이 부추가 들어가지 않는데 여름 배추김치에 부추가 들어가면 어떤 맛이 날지 또 기대가
0: 네,
1: 돼요.
0: 그쵸. 그래서 겨울 김치는 보통 저희가 뭐 미나리도 넣고 하는데 여름에 부추 쓰시면 좋습니다.
1: 자, 이제 재료 손질했는데 그럼 이제 김치쪽을 만들어
0: 네네.
1: 봐야겠죠?
0: 양념 만들어 볼게요.
1: 자, 이것도 이제 가는 거죠,
0: 네네.
1: 선생님.
0: 갈 거예요.
1: 이제
0: 그래서
1: 바로 알아요.
0: 네.
1: 예? 자, 먼저 배부터 넣으실 거죠?
0: 네, 배 넣으시는데 너무 크면은 좀 잘라서 넣을게요. 그래서
1: 저도 이제 김치 웬만해서는 이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 김치.
0: 그러니까 여름에는 우리 힘들게 작업하시면 하기 싫으시니까 그래서 배 넣으시고 뭐 사과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파, 여름 양파가 여름까지 양파가 달달하니 맛있어요. 그래서
1: 맞아요.
0: 이제 양파도 저렇게 한줌 넣어주시고 갈아주시는데 그냥 잘 갈리면 그대로 하시고 안 갈려진다? 그럼 액젓 넣어서 갈아주시면 되거든요. 저는
1: 액젓이요. 좀
0: 액젓까지는
1: 넣을까요?
0: 넣어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 수분이 들어가서 잘 갈아질 것 같아요.
1: 네. 자,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뭐? 선생님, 어느 정도로 좀 잘게.
0: 곱게 갈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1: 곱게요.
0: 양념 잘 섞일 수 있도록.
1: 예?
0: 그래서.
1: 가만히 보면 이 김치 속에 들어가는 양념들은 그냥 곱게 갈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0: 맞아요. 그래서 약간 액젓 넣었더니 수분이 있어서 이제 잘 갈리죠?
1: 예.
0: 그 정도 갈면 됩니다.
1: 자, 접을게요. 잘 모를 때는 김치 속에 들어갈 때는 그냥 곱게
0: 곱게.
1: 간다. 예. 생각해 주시고.
0: 양푼에다가 이제
1: 예.
0: 쏟아보면 될것
1: 자.
0: 같아요. 이제 곱게 잘 갈아줬고요.
1: 예. 사실 이제 어제 했던 김치들과는 조금 달리 오늘 이 양념, 김치 속은 액젓 향이 조금 더 강해요. 그렇죠?
0: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넣고
1: 예.
0: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고춧가루.
1: 예.
0: 고춧가루 넣어주시고
1: 고춧가루 넣고
0: 그리고 이제 마늘. 그 멸치 액젓은 이제 감칠맛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설탕도 좀 넣고.
1: 맞아요. 아무래도 배추김치다 보니까 그렇죠.
0: 생강도 이렇게 넣고.
1: 예.
0: 그리고 이제 새우젓은 또 무난한 양념이에요. 그래서 너무 크면 이제 좀 다져서 넣으시면 되고.
1: 예.
0: 그리고 여기 이제 부족한 간을 약간 이제 소금으로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섞어주시는 거예요.
1: 근데 선생님, 사실 오늘은 이제 배추김치잖아요. 근데 배추김치인데 이제 찹쌀풀하고 밀가루풀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0: 그쵸. 그래서 이제 찹쌀풀, 밀가루풀 여름 김치에 이제 넣으시면 발효가 좀 빨리 돼서 빨리 쉬어져요. 근데 여름에 날도 더운데 또 김치 쉬어진 김치대로의 매력이 있지만 오늘은 이제 약간 이렇게 신선하게 여름 김치만의 이제 특징이라 풀을 많이 쓰지 않는다는 거, 안 써도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제가 풀 없이 그 대신 이제 약간 상큼한 맛이나 이런 이제 김치의 농도나 윤기는 배랑 양파 갈은 걸로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 김치는 또 양념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소금 넣고 제가 이제 소금 준비한 거다 넣었어요. 배추 절여진 두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양 조절해서 넣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액젓이 새우젓이 집집마다 염도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다 버무리고 최종 간은 맛으로 보고 조절하셔도 이제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 재료를 넣고 한번 버무릴게요.
1: 자, 뭐 배추 먼저 넣는 건가요?
0: 그래서 이제 양념 다 하시면 이제 손으로 좀 이렇게 소금 골고루 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서 이제 여기에다 배추 이제 넣어주세요.
1: 진짜 보기에는 아직 이렇게 양념이 좀 빡빡한 것
0: 그쵸?
1: 같은데.
0: 그렇죠. 이제 이게 배추랑 만나면 물기 많지 않은.
1: 조금 반만 넣고
0: 네,
1: 또 넣나요?
0: 넣을 때한 번에 다 넣지 말고 이제 한 두세 번 나눠서 이제 넣으세요 또.
1: 자.
0: 한꺼번에 다 넣으면 오히려 버무리기가 힘듭니다.

0: 맞아요.
1: 우리가 열무김치는 막 힘줘서 하면 안 되는데 예. 배추김치는 좀 약간 힘줘서 이렇게 골고루 예. 예, 버무리셔도 돼요. 예, 또.
0: 근데 무엇보다 선생님 좋은 게 뭐냐면 여름김치가 이렇게 이미 썰어서 네. 저희가 버무리기 때문에 네. 원래 배추김치는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또 썰어야 네, 네, 되는데 네. 이건 그냥 한입 크기로 또 썰려 있으니까 그쵸. 너무 편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통배추로 이렇게 포기로 절이시려면 절이는 시간이 아무리 빨라도 6시간 이상.
0: 맞아, 켜켜이 넣어야 네. 되고. 예.
1: 그렇죠. 그래서 오전에 시작해야 이제 저녁에는 끝나는데 네. 여름에 날도 더우니까 이렇게 한 통 썰어서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재료 준비하시면은 절이는 시간에 재료 준비가 딱 되더라고요.
0: 맞아요. 네. 사실 엄마 김치할 때 부엌에서 괜히 서성거렸다가 네. 엄마한테 한 소리 듣거든요. 예. 네. 근데 여름 김치는 괜찮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버무리시고 나머지 이제 부재료.
0: 넣어볼게요. 네,
1: 부추 있으시면 넣고 없으시면 이제 쪽파만 하셔도 됩니다.
0: 자, 부추랑 쪽파 들어가고 나서는 네. 조금 좀 부드럽게 해야겠죠.
1: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밑에서 위로 퍼올리듯이 가볍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섞어서 위로 퍼올려서 예. 요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간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 집 젓갈, 뭐 새우젓, 뭐 이제 멸치 액젓에 따라서 저는 이제 소금을 넣기 때문에 간이 맞는데 네. 싱겁다 그러면 뭐 소금을 약간 더 하셔도 되고 액젓을 넣으셔도 되고 새우젓을 좀 하셔도 되고.
0: 기호에 따라 취향에 예. 따라 가감하세요.
1: 그치만 여름 김치는 젓갈을 많이 안 쓰신다는 거.
0: 오, 깔끔하게 먹는
1: 다 됐네요. 예. 담아볼까요?
0: 네. 오, 너무 든든하네요, 네, 선생님.
1: 맞아요. 이렇게 해서 힘들게 예. 많이 하지 마시고 이렇게 2kg 한 통 하시면 또 일주일은 드시더라고요.
0: 근데 이거 바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1: 네. 근데 그래도 이제 이게 발효 숙성이 되면 정말 맛있죠. 예. 네, 그래서 오늘 담그시면은 하루는 그냥 실온에 두세요.
0: 하루는?
1: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오전에 담갔으니까 예. 이거를 이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에 넣어놓으시고 그 다음날부터 드시면 됩니다.
0: 이튿날부터? 네. 사실 이제 배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네. 이제 공부를 좀 했거든요.
1: 네네.
0: 이 배추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비타민 네. C가 많아서 네. 예, 영양 보충에도 굉장히 좋으니까
1: 맞아요.
0: 여름 배추로 맛있는 김치에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가장 무난한 또 예. 그 김치 재료이기도 하죠.
0: 맞아요.
1: 그리고 이제 마무리는 꾹꾹 눌러서 이렇게 공기를 빼주셔야 예. 김치가 여러 균이 작용하지 않으면서 맛있게 잘 숙성이 됩니다.
0: 지금도 굉장히 네.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맞아요. 저희가 한 이틀 정도 네. 숙성시키는 김치 네, 준비해봤죠.
1: 김치.
0: 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1: 네. 야. 이렇게 이제.
0: 아니, 이렇게 비주얼만 보면 그쵸. 김장김치예요. 맞아. 그쵸?
1: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촉촉하게 이렇게 국물이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그리고 약간 익은 향이 살짝 올라오죠?
0: 예. 네. 양념이 잘 뱉고. 네. 이것도 정말 밥이랑 먹어도 맛있고. 맞아. 라면에도
1: 좋고.
0: 그다음에 김치말이 국수에 송송 썰어 넣어도 맛있을 것 같고.
1: 맞아요. 그리고 좀 쉬어졌다 그럼 김치찌개 하셔도 너무 좋고요.
0: 예.
1: 그래서.
0: 사실 엄마가 김치를 할 생각하니까 너무 네. 걱정하셨는데 여름에도 이 배추김치를 먹을 수 있다니.
1: 그렇죠. 한 통씩. 그리고 네. 이제 여름 배추가 겨울 배추보다 당도도 떨어지고 예? 별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냉장고 열어보시고 있는 과일. 예. 그리고 보통 저희가 김치에 뭐 설탕을 왜 넣어요? 이러는데 예. 약간은 사용하시면 훨씬 더 이렇게 재료의 계절의 특성에 맞춰서 맛있는 김치를 담그실 수가 있습니다.
0: 맞아. 이 여름 배추김치는 약간 달큰하게 네.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완성이 됐습니다.
0: 먹음직스럽네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여름 배추김치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여름 배추김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배추의 밑동을 잘라내고 한 장씩 떼어낸 뒤 반 갈라 3cm 길이로 썰어줍니다. 배추에 굵은 소금, 물을 켜켜이 뿌려 1시간 정도 절여주세요. 쪽파는 흰 부분을 반 가른 뒤 3cm 길이로 썰고 부추도 3cm 길이로 썰어줍니다. 그 다음 믹서에 큼직하게 썬 배, 양파, 멸치 액젓을 넣어 곱게 갈아주세요. 간 재료에 고춧가루, 다진 마늘, 설탕, 다진 생강, 다진 새우젓, 소금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양념에 배추를 나눠 넣어가며 버무려주세요. 여기에 부추, 쪽파도 넣어 버무려줍니다. 밀폐용기에 버무린 배추를 담은 뒤 하루는 실온, 하루 더 냉장 숙성시켜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여름 배추김치가

0: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여름에 구하기 쉬운 참외로 새콤달콤한 샐러드를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그래서 이제 여름 대표 과일 이제 참외예요. 그래서 이제 참외 한 개 이제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빨간 파프리카, 네. 그리고 이제 샐러리, 여름에 또 많이 드시잖아요.
1: 맞아요.
2: 그리고 이제 방울토마토, 네. 이제 여름 과일 이제 준비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저는 어린잎 채소, 뭐 양상추나 치커리 쓰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크랜베리, 호두, 냉장고에 있는 이제 견과류 같이 조금 쓰시면 좋습니다.
1: 크랜베리도 오랜만이네요. 네. 자, 근데 선생님, 이 샐러드의 맛을 좌우하는 네. 건 드레싱인데요. 네, 네. 드레싱 재료 한번 볼까요?
2: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참외 갈아서 속은 네. 이제 예, 드레싱에 이제 넣을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미리 이렇게 한번 이제 갈아 놓은, 이렇게 걸러 놓은 게 있고, 네. 참외 속 걸러 놓은 거. 그래서 참외 주스라고 예. 표현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 올리브 오일, 네. 그리고 이제 식초, 그리고 올리고당, 소금간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1: 자, 달콤한 참외가 입맛을 돋아줄 것 같은데요. 자, 샐러드로 변신한 참외 요리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참외를 네. 손질해 볼게요.
2: 네, 그래서 이제 참외 네. 이렇게 베이킹소다 오늘 껍질째 쓸 거예요. 네, 참외 껍질 자체가 좀 영양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베이킹소다 문질러서 깨끗하게 이제 씻어서 이제 준비를 했고요.
1: 요맘때 참외가 참 맛있잖아요.
2: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반을 예. 이제 갈르시고, 예, 요거 이제 속을 긁으시는데 예. 아예 저 채 주시네요. 예.
1: 저 요 속 정말 좋아하는데.
2: 네네. 이거 달콤하고 맛있죠.
1: 예.
2: 향기도 좋고.
1: 맞아요.
2: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걸러서 저희가 참외씨 드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걸러서 버리시는데 예. 가장 맛있는 부분이 속이잖아요.
1: 그럼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네. 이게 꿀인 줄 알았어요.
2: 아, 맞아요. 꿀. 달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다 이렇게 해서
1: 예. 자, 긁어냈고요, 네. 속을.
2: 네. 그래서 이제 긁었고 예. 참외 이제 이거 과육은 네. 이거 이제 썰어서 사용을 할 텐데 예. 요거는 이제 버리지 말고 이렇게 수저나 이런 걸로 내려보시면 밑에 즙이 이렇게 내려와요.
1: 오. 진짜 맛있는 네, 부분인데, 그쵸?
2: 맞아요. 그래서 씨만 걸러질 수 있도록.
1: 아, 씨만.
2: 네, 가즙은 다 걸러 내려갈 수. 그래서 요거를 드레싱에 넣으면 네. 네, 풍미가 훨씬 더 좋은 거죠.
1: 요렇게 네. 주스를 낸 게, 즙을 낸 게?
2: 네, 바로 이제 요렇게 예. 준비를 했어요. 네.
1: 자, 준비해뒀고요.
2: 그 다음에 이제 참외를 한번 썰어볼게요.
1: 네. 네. 오, 벌써 이렇게 썰기만 해도
2: 네, 향이 엄청 예. 좋죠. 예. 그래서 이제 참외 썰으시는데 뭐 깍둑 썰기 하셔도 되고 예. 저는 이제 참외가 좀 크면 간을 이렇게 이제 잘 잘라서
1: 항상 네, 이 참외 껍질이 굉장히 네. 또 노란색으로 예쁘잖아요.
2: 네.
1: 껍질을 벗기면 네. 그냥 하얀색만 나와서 좀 아쉬웠는데
2: 맞아요.
1: 오늘은
2: 네. 그 대신 껍질이 또 단단한 식감도 있어서 네. 이제 참외가 작으면 그냥 반달 모양으로 착착착 썰으시는데 오늘은 크기가 있어서 제가 반을 갈라서 어슷하게 쓰는데 중요한 거는 한 3mm 정도 되게 얇게 너무
1: 얇게.
2: 두껍게 하면 이거 좀 식감이 단단한데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참외 중에서도 단단한 참외가 있거든요.
2: 네네. 그래서 한 4, 5cm 정도 예. 그 정도 이제 길이가 되도록
1: 그냥 먹어도
2: 네,
1: 맛있는데
2: 맞아요.
1: 그렇죠.
2: 네. 그래서 오늘 좀 참외가 크긴 한데 예. 작은 거 하나 정도 하셔도 되고
1: 예. 자, 이렇게만 사용을 하고 저 이제 손질도 했고
2: 네 그다음에 이제 샐러리
1: 아,
2: 부재료
1: 네. 네.
2: 참외만
1: 한번.
2: 하셔도 되는데 이제 샐러리를 어슷하게
1: 네. 이 샐러리는 샐러드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재료잖아요.
2: 네.
1: 향도 좋고
2: 맞아요. 향도 좋고 아삭한 식감이
1: 예.
2: 또 굉장히 잘 어울려요.
1: 맞아요.
2: 색도 이쁘고
1: 약간 쌉싸름한 그 맛도 정말
2: 맞아요.
1: 매력적이에요.
2: 네.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파프리카 주황색
1: 네.
2: 쓰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길이 보시고 이제 너무 길면 이렇게 해서 세로로 써시는 것보다 가로로 써시면 모양새가 훨씬 더 이뻐서 좋습니다.
1: 예, 선생님 네. 만약에 집에 네. 양배추나 뭐 네. 양상추가 있다면
2: 네.
1: 어떤 함께 넣어도 될까요?
2: 그렇죠. 양상추 괜찮고 양배추도 약간 넣으셔도 되고
1: 네.
2: 뭐 다른 뭐 그냥 샐러드용 채소가 있는데 그럼 같이 사용을 하세요. 참외랑 같이.
1: 네. 그럼 잘게 썰어서 넣으면
2: 네.
1: 다 맞겠죠?
2: 맞아요. 채 썰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준비를 했고
1: 네.
2: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있어서 네. 갖고 왔어요. 방울토마토.
1: 방울토마토.
2: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반을 이렇게 좀 갈라서.
1: 예. 샐러드와 또 어울리죠.
2: 네. 그래서 집에 냉장고 열어보시면 아마 여름이니까 참외 하나 있으실 거고
1: 예.
2: 드시고 남은 파프리카 있으실 거고 방울토마토 없으시면 그냥 큰 토마토 좀 썰어서 넣으셔도 되니까
1: 예.
2: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크랜베리 대신에는 뭐 건포도 쓰셔도 되고
1: 네.
2: 체리 같은 거 그것도 잘 어울립니다.
1: 자, 영양을 다 맞춰서 저희가
2: 네.
1: 조금 한번 넣어봤는데 이제 드레싱 한번 만들어볼까요?
2: 네, 드레싱 만들어볼게요.

0: 이제 오늘은 참외 속 갈은 이렇게 내린 거 체에다 예. 잘 걸러서 꽉 짠 이제 참외 속 이렇게 예. 준비해 주시고
1: 참외 주스라고 할게요.
0: 네, 참외 주스. 네. 근데 일부러 참외를 뭐 조금 갈아서 섞으셔도 되는데 네. 속 내리셔도 이렇게 한두 큰술은 충분히 나오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올리브 오일.
1: 올리브 오일.
0: 네,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고 여기 이제 식초. 네, 드레싱에 이제 기본이죠.
1: 올리브 오일 들어가야죠.
0: 네,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참외가 달기는 한데 약간 농도감을 좀 주고 싶어서 네. 제가 뭘 넣냐면. 이제 올리고당을 넣어요.
1: 올리고당. 네,
0: 그럼 올리고당은 저희가 뭐 설탕, 뭐 꿀 드시는 것 중에 가장 당도는 낮지만 네. 이렇게 농도 낼 때는 또 좋거든요. 그래서 올리고당 이렇게 넣고 네. 이제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1: 어, 맞아요. 또 소금이 좀 들어가야 단맛을 살려준다고
0: 그렇죠.
1: 하잖아요.
0: 그렇죠. 단맛 살려주고 전체적인 음식의 맛을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네. 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잘 녹을 수 있도록 이제 충분히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1: 참외 샐러드는 새로울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참외 한두 개 남았을 때 꼭 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자, 이제 재료 준비가 됐는데 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0: 그래서 이거는 이제 먹기 편하게 다 버무려서 담으셔도 되고 예. 그래서 담고 위에다가 이제 드레싱을 충분히 껴줘주셔도 되고 이제 파프리카랑 샐러리를 예. 드레싱은 안 했지만 가볍게 이렇게 좀 섞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올리세요.
1: 물론 함께 버무릴 수 있지만 네네. 오늘은 네. 이렇게 뿌려 먹는 것처럼
0: 네, 뿌려 먹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샐러리도 보이고 참외도 보이고
1: 선생님, 뭐, 대단한 네. 지금 채소가 들어간 네. 건 아니거든요. 네. 지금 채소랑 과일이. 그쵸. 색감도 너무 예쁘고.
0: 맞아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해서 이제 넣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방울토마토도. 네.
1: 원래 샐러드 하면 초록색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네. 오늘은 흰색도 많고.
0: 노란색도 예.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견과류 있으시면은 예. 이렇게 이제 좀. 부셔서 이렇게.
1: 집에 아몬드가 있으면 아몬드,
0: 네, 아몬드
1: 넣어도
0: 하셔도 되고.
1: 되고. 예, 땅콩 있으면 땅콩
0: 넣어도 되고. 자신나 땅콩 하셔도 되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크랜베리 네. 집에서 먹고 있거든요.
1: 굉장히 맛있죠, 이거.
0: 맞아요. 약간 상큼한 맛이 있어서
1: 맞아요.
0: 샐러드에 건포도보다는 더 맛이 잘 어울리죠.
1: 네.
0: 하지만 건포도 해야 되겠다? 그럼 건포도 하셔도 됩니다.
1: 취향에 맞게.
0: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어린잎 채소도 파란색이 들어가면 조금 약간 네. 상큼해 보이고 신선한 느낌이 나니까
1: 아직 드레싱까지는 올리진 네네. 않았는데 브런치 가게에서 먹는 네. 샐러드 같아요. 그렇죠.
0: 이렇게 해서 이제 먹음직스럽게 예. 이렇게 이제 담아보시고
1: 예?
0: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드레싱 잘 저어서 끼얹어주시면 됩니다.
1: 아, 그럴까요?
0: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충분히 넉넉하게
1: 야.
0: 제가 반 남겼으니까 반만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네. 아주 개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1: 달콤하고 새콤달콤하게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참외 샐러드가 완성됐습니다.
2: 참외 샐러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참외를 반 갈라 속을 긁어낸 뒤 체에 받쳐 참외 과즙을 내려주세요. 참외는 얇게 슬라이스 해줍니다. 샐러리는 어슷 썰고 빨간 파프리카는 채 썬 뒤 방울토마토는 반 갈라주세요. 참외 과즙, 올리브 오일, 식초, 올리고당, 소금을 섞어 드레싱을 만들어줍니다. 참외, 빨간 파프리카, 샐러리를 섞어 그릇에 담고 방울토마토, 호두, 크랜베리, 어린잎 채소를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참외 샐러드 위에 드레싱을 뿌리면 참외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보리밥 위에 청국장 소스와 향긋한 채소들을 듬뿍! 구수한 청국장 보리 비빔밥부터 미역 비린내 하나 없이 깔끔한 맛을 자랑하는 오이 미역 냉국까지 한식의 참맛을 꼼꼼하게 알려줄 한명숙의 명품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액상이라 빠르고 간편한 한식 육수 육수 근본에서 액상 스틱 육수 세트를 드립니다.
3: 상가말도시 15엽 더블윙 날개에 부드러운 자연풍 고효율 모터로 강력하고 조용한 바람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4: 아버지 간병 있으신지 벌써 1년 다 돼가지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5: 걱정은 아버님 보험은 1년 365일에 추가로 175일을 더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4: 최대 540일까지?
6: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0: 해드려요.
1: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2: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1: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2: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0: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2: 큰 병 걸리면 5년은 어떡해?
0: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장.
3: 이어서 세계 테마기행이 방송됩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0: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2: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0: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3: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0: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4: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5: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 메이킨! 먹을 땐 먹고
7: 비울 땐 비워야
8: 하루가 편하다.
7: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부드럽고 빠르게
8: 오늘 밤 메이킨
7: 유쾌
9: 상쾌
8: 통쾌
9: 아침이 달라집니다.
7: 변비 해결 메이킨.
10: 항구에서부터 출발해서 2년 반 동안 이 차를 가지고 운전해서 남아공까지 왔습니다.
11: 캠핑카 세계여행은 저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습니다. 드디어 실현 중인 꿈의 루트. 이번엔 남아프리카로 떠납니다.
12: 3, 2, 1, 번지!
13: 파이팅!
14: 영남아다, 괜찮아요.
10: 캠핑카의 묘미는 뭐 아무래도 자유로움이죠. 제가 언제든지 운전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15: 와, 한 10마리 돼 보이는데요?
16: 오, 사운드.

0: 너무 좋아서.
1: 캠핑카 타고 만나는 남아프리카 야생의 세계. 카리바 호수에는 꾸밈없는 통가족 사람들이 사는데요. 낭만 가득 그곳으로의 풍요로운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저의 버킷리스트 1순위였던 캠핑카 타고 남아프리카 여행하기. 4개국을 넘나드는 대장정은 내륙의 바다, 카리바 호수의 사람들을 만나러 짐바브웨의 빈가로 향합니다. 짐바브웨는 현지 부족인 쇼나족말로 돌로 된 큰 집이란 뜻입니다. 북부는 잠베지강이 잠비아와 국경을 이루며 흐르죠. 그곳으로 가는 길, 휴게소 대신 곳곳에 행상이 보이는데요. 때마침 입이 궁금하던 차에 잘 됐습니다. 잠깐 들러야겠네요.
2: Do you selling this baobab fruit? Can I see this? What?
3: Hello.
2: Hello.
3: Okay, so.

0: How much you sell?
1: $1
0: for four.
2: This one $5.
3: 어 이거 버버 열매인데 네 개에 $1에 팔아요. 이게 그 빅토리아 폭포 쪽에서는 하나에 $1 팔았거나 두 개에 $1 팔았었거든요. 확실히 이게 버버 나무 근처에서 사니까 싸네요. 뭐 간식으로 하나 사겠습니다.
4: 어린 왕자에 나오는 바오밥 나무 열매가 이 지역 특산물인 모양입니다. 캠핑카가 멈춰서자 사방에서 몰려든 행상들이 자신들의 물건을 내놓습니다.
0: 뭐예요?
3: 이거 뭐 무슨 열매를 말린 것 같은데. What is this? What is this?
2: 헤레곤.
3: 응?
2: 헤레곤.
3: 헤레곤?
2: 헤레곤.
3: Okay, give me. Give me one cup.
2: Oh.
3: How much?
2: $1
3: for cup.
2: Yes.
3: No. $1. $25 kwacha is $1.
2: Yeah, 진짜 그래.
4: 아프리카 도로에서 현지인들이 파는 간식거리를 맛보는 재미도 캠핑카 여행의 묘미죠. 행상이 사라진 도로는 갑자기 동물의 왕국으로 변합니다.
3: 와, 뭐야? 코끼리, 코끼리.
4: 코끼리 등장과 함께 도로 위 차들은 모두 일시정지. 코끼리 무리의 이동을 조용히 관람하고 있습니다. 코끼리가 흥분해서 자동차로 돌진하면 큰일입니다. 멀리서 보는데요.
3: 와, 대박인데요. 코끼리 가족들이 이동하는 것도 보고.
4: 뭔가 야생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아 신나고 흥분됩니다.
3: 물 쏘.
4: 이번에는 물 쏩니다. 아프리카 물소는 초식 동물이지만 성격이 사납기로 유명하죠. 몸집도 큰데 저리 떼지어 다니니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조용히 기다립니다.
3: 정말 야생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코끼리도 보고 물소도 봤겠다. 이제 캠핑장 가서 맛있는 거 만들어 먹고 불멍하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정말.
4: 그 행복으로 가는 길은 거친 비포장길이네요. 그런데 왠지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가는 느낌이나 더 기대됩니다.
3: 자, 이제 드디어 잠베지강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빙가라는 마을로 온 것도 잠베지강 폭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 중에 한 마을이 빙가라서 이 큰 폭을 가진 잠베지강 인근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4: 아프리카 대륙의 젖줄로 어머니의 강이라 불리는 잠베지강. 잠베지강 댐 건설로 만들어진 카리바 호수는 짐바브웨와 잠비아에 걸쳐 있는 아프리카 최대의 인공 호수죠. 면적은 약 5,600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 제주도 크기의 3배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호수는 내륙국가 짐바브웨에서 바다를 대신하는데요. 지금 이 풍경 앞에 필요한 것이 하나 있죠. 다시 캠핑카 카페 오픈합니다. 음식은 정성이라고 하죠.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직접 갈고 끓여야 맛있습니다.
3: 어, 저 끓기 시작했어요. 끓기 시작. 오, 용광로처럼 끓었네. 오케이. 캠핑카에서 내리는 아 이게 정말 진하거든요. 거의 뭐 에스프레소 원액이라 해도
0: 맛있겠는데?
3: 맛있죠. 감독님 한 잔, 나도 한 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아주 멋진 옥상이 있습니다.
4: 제 캠핑카 카페

0: 50개국 넘는 나라를 다녔잖아요. 다니면서 매번 이렇게 좋은 자연 경관이 있으면 항상 이 옥상에 올라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했습니다.
1: 따뜻하고 향긋한 커피 한 잔에 카리바오의 풍경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저무는 태양의 태평함이 저를 한없이 머물게 하는데요. 황혼에 물들어가는 이 시간, 캠핑카 여행의 낭만도 깊어집니다. 오늘은 호수 옆 캠핑장에서 아프리카 하늘의 별을 덮고 하룻밤 보내야겠습니다.

0: 이 바다와 같은 호수에서의 삶은 어떨까요? 이제 저는 카리바 호수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통가족 마을 마테레레로 향합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오늘의 여정.
1: 오늘 아침 일찍 마테레라는 마을에 가야 되는데요. 거기는 이제 아주 시골길로 2시간 넘게 가야 되고 또 아침에 가야 거기에서 이제 어획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오늘 제 차 아니고 여기 현지인 차를 좀 대절해가지고 그 시골길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0: 덜 깬 잠을 확 깨우는 비포장길입니다. 이렇게 외진 마을은 현지 가이드의 안내가 있어야 안전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통가족 마을. 관광 코스가 아닌 진짜 현지인들이 살고 있는 오지 마을입니다. 이곳은 오래전 잠베지강 연안에서 정착한 통가족이 살고 있는데요. 카리바댐 건설로 기존에 살던 마을이 수몰되자 이곳에 삼터를 마련한 것.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마을에 최근 현대식 문물이 들어왔답니다.
2: Hello.
3: Hello.
2: Hey, how are you?
3: Ah, nice one.
2: Nice to meet you. I'm Jong.
3: I'm Wayne.
2: Wayne.
3: Wayne from around his Matelele fishing camp.
2: Okay. So, hello. How are you? How are you? So my name is Jong. We from South Korea.
4: Yes.
2: Nice to meet you.
4: Yes.
2: So nice to meet you.
0: 외지인이 거의 찾지 않는 이곳. 오지에서 통가족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 보는 한국 사람인 제가 신기한가 봅니다. 마을의 보물을 보여준답니다.
2: 와, 여기 생선을 훈제하고 있는데요. 와.
3: There's another big one there. That's a 와. Conch.
2: Conch.
3: Yeah, conch.
2: 와, 이렇게. So did you guys fishing here?
3: Yeah, we fish. Yeah. So that's a conch jack and some of the breams there.
0: 카리바 호수에서 잡은 고기들을 훈제해 먹기도 하고 이웃 마을에 팔기도 하는데요. 예로부터 잠베지강의 어부로 살아왔던 통가족. 이들의 전통 고기잡이는 어떨까요? 마을에서 영어로 소통 가능한 웨인 씨가 안내해 준답니다.
2: Do you guys fishing every day?
3: Yeah.
2: Which time? In the morning?
3: In the morning, yeah.
2: Most of the day in the morning?
3: Most of the fishing is done in the morning.
2: Uh-huh.
3: Up to around 11 o'clock.
2: Uh-huh.
0: 때마침 멈춘 비는 좋은 징조일까요? 이들의 고기잡이는 공동어업으로 이루어진답니다. 이 배들을 타고 호수로 나가는데 마을 손님인 저를 위해 가장 큰 배는 제게 양보합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뒤통수가 간지럽습니다. 마을 여인들이 저를 보며 현지어로 하는 이야기가 궁금한데 가이드도 못 알아듣는 말이랍니다. 아마 고기 많이 잡아오란 거겠죠? 응원의 말이라 생각하고 만선을 꿈꾸며 호수로 나갑니다. 생각보다 배는 멀리 나가지 않는데요.

0: 호숫가 연안. 성인이 서면 무릎 위 정도 오는 깊이에서 그물 작업을 한답니다. 이때 물속에 들어간 몰입꾼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1: 양쪽에서 그물을 잡고 서서히 밀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중간에 보트 한 대가 그물을 밀고 같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삼방면에서 이렇게 그물이 이렇게 너무 처지지 않도록 잘 당겨서 이렇게 몰아가는 낚시를 하고 있어요.
0: 무엇보다 협동심이 필요한 작업. 배들이 서로 호흡을 맞춰 서서히 그물을 끌어야 하죠. 30분쯤 지났을까요? 그물이 호숫가에 다가오자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물고기들이 꽤 잡혔습니다.
1: 와, 진짜 많이 잡히는데요? 이게 방금 저는 되게 느리게 걷어오길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이 잡힐까 싶었는데 엄청 많이 잡혀오고, 뭐 저기 보세요. 저 배가 지금 고기들을 몰고 있어요.
0: 보여주기가 아닌 진심 고기잡이입니다. 한 마리의 물고기도 안 놓친다는 기세. 그 덕분일까요? 그물 안쪽에 물고기가 가득합니다. 물고기가 가득 붙은 그물을 보며 마을 주민들이 좋아하는데 한순간 잔치 분위기가 됐습니다. 흥이 참 넘칩니다.
1: 와, 진짜 많이 잡혔어요. 와, 나는 이분들이 되게 이렇게 작은 그물망으로 하길래 얼마나 잡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와, 보세요. 진짜 많이 잡혔어요.
0: 이 물고기들은 모두 마을 공동 소유랍니다.
2: If we catch say maybe four times. So each we can say each a bucket uh-huh. and then anybody can just use for his own good if he wants to sell or maybe eat with the family.
1: Okay.
2: It's up to
1: it's kind of like share all village together.
2: Share all village together.
1: Oh nice. Yeah. It's good community.
2: Yeah, sure.
0: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 함께 작업을 하는데요. 날카로운 이빨 때문인가요? 이름이 호랑이 물고기입니다. 고사리 손까지 보태서 고기를 꺼내는데 사실 오늘 수확이 그리 좋은 게 아니랍니다.
1: 비가 와서 오늘 네? 아침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많이 안 잡힌 거래요. 원래 평소엔 이보다 더 잡힐 수도 있대요.
0: 그런데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서 덜 잡혔는데도 이렇게 기뻐합니다. 소박하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는가 봅니다.
1: 이 마을 같은 경우는 풍요로워서 그런가 사람들이 더 이렇게 활기차고 저도 기분이 너무 좋네요. 이렇게 많이 잡히고 하니까.
0: 사람은 그곳에 자연을 담는 것 같습니다. 카리바오가 내준 풍요는 물질의 넉넉함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아닐까요? 한바탕 아침 고기잡이를 끝낸 마을에선 또 어떤 일상이 펼쳐질까요? 우리는 볕이 좋으면 이불 널 생각부터 하는데 여기선 생선을 말립니다. 야자수입 지붕에 생선을 올리면 통풍도 잘 돼 더 빨리 건조된다네요.
3: 마람바.
0: 생선 건조는 마을 여자들이 담당하는데 냉장고 같은 저장 시설이 없다 보니 잡아온 물고기는 바로 소금에 절여서 말리거나 훈제를 하죠.
3: 마람바.
0: 그런데 생선 말리다 말고 여기서 뭐 하나 했더니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마을에 전자제품이 많지 않다 보니 태양광 발전기는 주로 핸드폰 충전용이랍니다. 그 시각 마을 남자들은 진짜 잔치를 준비 중입니다.
3: 뭐 염소를 다 같이 나눠 먹는다고 두 마리나 잡는다고 하네요.
2: We do share. We gather, we share. Whatever that's there, we share equally, we eat.
0: 오랜만에 마을에 손님이 찾아와 함께 즐기기 위해서라는데 매일 먹는 생선이 아닌 염소고기 먹을 생각에 마을이 떠들썩합니다. 와, 정말 양이 엄청 많죠? 냄비에 염소고기가 수북하게 쌓여 뒤적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소금으로 간을 한 염소고기는 이렇게 그냥 푹 삶아서 바로 먹는답니다. 한편에선 싸자를 만듭니다. 우리네 밥과 같은 짐바브웨의 전통 음식이죠.
3: 싸자를 마을 전체 사람 전체가 먹으려고 하니까 진짜 대량으로 만드는데 와, 이 일이네요. 이게 힘들어 보여요. 네. 대단한데요.
0: 옥수수 가루에 물을 넣고 만든 싸자에 찰기가 생기자 하나 둘 마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완성된 음식을 드디어 맛볼 차례인데요. 두 시간여를 끓여 만든 염소고기 요리. 그 맛이 궁금합니다. 원래 마을에서 염소고기는 결혼식 등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나 먹는 귀한 음식이라 합니다. 제가 극진한 대접을 받는 것 같아 황송하네요. 그래도 음식 하나로 마을 잔치를 열어 모두 맛있게 먹으니 이 또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닐까요?
3: 맛있네요. 아까 잡은 염소를 한 두 시간 넘게 요리해서 지금 완성된 건데 맛있어요.
0: 통가족의 공동체 문화가 남아있는 이곳 마을. 이렇게 남녀가 따로 밥을 먹는 것이 이들의 풍습 중 하나인데요. 집안일에서도 남녀가 하는 일을 구분하고 있죠. 이 먹을 잔치에 제일 신난 요 녀석들. 참 야무지게도 먹습니다. 모두가 어울려 배불리 먹으니 다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마다 한가로운 한때를 보내는데요. 병뚜껑 체스 같은 무라바라라 놀이를 즐기는가 하면 한쪽에선 꽃단장이 한창입니다. 정성 들여 머리를 따주고 있는데요. 이들은 심한 곱슬머리여서 자신의 머리카락에 두피를 찔리는 일이 잦답니다. 그래서 짧게 머리를 깎거나 머리를 땋는 거거든요. 패션도 포기할 수 없으니 머리 예쁘게 하세요. 여긴 지금 뭘 하는 중일까요? 얼마 전부터 혼자서 살 집을 직접 짓고 있답니다.
4: Can I help you? With this? Teach me. I do help you.
5: You are do like that. Uh-huh. I take this one and, uh-huh. and you put like that. You put like that.
4: Ah, okay. Are you working well?
5: Yes.
4: 옆에 아주머니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5: Yeah, you are making holes. Yeah.
4: 이게 좀 노동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방식 자체는 조금 단순한 편이라서 금방 배워서 또 꼼꼼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0: 이 야자 수입은 새로 짓는 집 지붕에 얹을 거라는데 실력 발휘 좀 해볼까요? 제가 또 직접 캠핑카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야자 수입은 비가 와도 빗물을 잘 흘려보내 지붕으로 제격이랍니다. 지붕 위로 야자 수입을 촘촘히 덮고 처마 밑에 단단히 고정하는데 나뭇가지로 만든 벽이 제법 정교합니다.
4: 이게 짓는 방식은 좀 단순하긴 한데 이 재료들을 다 자연에서 구하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일이 아닐까. 지금 다 재료가 구해진 상태에서 조금 도와주는 일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삶의 지혜는
3: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 주변 자연 생태계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만들 수 있는 집인 것 같아요. 네.

0: 얼마 전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는 오리아 씨.
1: She's good?
2: Yes, she's good.
0: 새 집에서 혼자 살 거랍니다.
1: Why are you building this new house?
2: I don't have the material here. Make the cement. So yeah, take this one. Yeah, build the house.
1: Building a house for your living.
2: Yes.
1: Because you don't have a house now.
2: Yes, I don't have a house.
1: Oh, is your first house in your life?
2: Yes.
1: Do you have any planning to marry, also?
2: Anything.
1: 아 결혼은 계획이 없대요.
0: 27살의 오리아 씨. 여기선 결혼 적령기를 한참 넘긴 나이랍니다. 대부분 여성은 결혼하면서 분가하는데 그녀는 이곳 마을에선 이례적으로 미혼인 채 집에서 나온 것이죠. 물론 부모님 집 옆에 새 집을 짓는 거지만 새로운 출발을 위해 저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오리아 씨 아버지와 함께 지붕을 완성하는 중입니다. 이 소박한 공간이 오리아 씨가 지낼 곳이죠. 이제 차차 나무벽에 황토를 발라서 튼튼하게 만들 거라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지붕을 얹었으니 이 집에 제 지분도 조금은 있는 거겠죠? 여기에 기념사진도 하나 추가합니다. 오리아 씨가 여동생, 조카들과 멋지게 포즈를 잡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사진이 나온다 하니 한껏 들떴는데요. 제가 아프리카 여행을 할 때 휴대용 사진 인화기를 꼭 들고 다니는 이유입니다. 오리아 씨, 이 집에서 멋진 날들 보내길 응원할게요.
1: 제가 가끔씩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정을 나눈 이런 현지인들한테 한 번씩 해주는 이제 선물인데 매번 좋아해요. 매번 좋아하고 특히 이 아주머니는 이제 뭐 처음으로 자기 사진을 인화해봤다고 그래서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는 자기 인생에 한 번도 인화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걸 이제 간직할 수가 있으니까 되게 좋은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0: 오리아 씨가 답례를 하고 싶답니다. 바오밥 나무 열매를 넣어 끓인 음료인데 통가족 사람들이 간식으로 먹는 별미랍니다. 맛이 궁금한데요.
1: 엄청 걸쭉해요. 묘한 맛이에요. 새콤한데 술을 먹는 느낌이랄까. 새콤한 풀을 먹는 정말 풀 같아요. 끈적끈적한 게 특별한 경험이다. 네. Only baobab.
2: Yes.
0: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이 많이 친해졌습니다. 사람 인연이 참 신기하죠.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이런 만남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다음에 다시 와서 오리아 씨의 완성된 집을 보고 싶네요.
1: I'm really appreciated for the invite me for the fishing at the river. I was really enjoy. That's why I just making that picture.
3: Yeah.
1: Okay, so you guys are standing together?
3: Yeah.
1: No, just standing is okay.
3: Cool.
0: 음식과 추억은 함께 나눌수록 기쁨이 더 커지죠.
3: It's printing, yeah?
1: Yeah, printing.
3: It's coming now.
0: 사진 한 장 덕분에 동심으로 돌아간 마을 사람들.
1: Make the picture.
3: It's coming now. It's coming. Nice.
0: 사진이 나오자 다들 자기 얼굴 확인하느라 바쁩니다. 다행히 모두 마음에 들어합니다.
1: So this is present for you.
3: Ah, thank you.
1: Thank you so much.
3: Thank you.
1: And
3: I'm gonna take one photo with you.
1: Okay, okay. 1, 2, 3. Okay. I print out this one for you.
0: 마을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마을에 처음 온 한국 사람. 잘생기고 성격 좋은 한국 사람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쩐지 저는 순수한 이들의 미소를 마음속에 오래도록 추억할 것 같습니다. 거대한 카리바우수는

0: 하늘에서 봐도 한 번에 다 볼 수가 없는데요. 이 넓은 들에 마을 사람들이 추천한 명물이 있다고 해서 찾아갑니다. 숲속에서 혼자 지내는 명물이라고 합니다.
1: Hello.
2: 저기 보세요. 저 문짝이 특이하지 않나요?
0: 뭔가 예사롭지 않은 외모인데요?
3: Welcome. Dr. Mabisa.
1: Dr. Mabisa.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My name is Jung from South Korea.
0: 빈가 마을의 유명한 전통 치료사랍니다. 점도 보고 정화의식 등을 통해 육체와 정신, 영혼의 병을 고친다 하는데요.
3: If you have got a backbone problem, you'll be given a cup of glass of water and you take you as soon as possible the pain will be relieved.
1: Okay.
3: Many people here in Binga we use doctor. This is a traditional doctor. Now we have come 20 kilometers from our home. So he's a very trusted doctor and with natural herbs, with no side effects.
0: 이 지역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치료사라 먼 지역에서도 찾아온다고 합니다.
1: 여기 중간에 있는 거울로 제 몸에 어떠한 이상이 있는지 또 혹은 그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0: AI 시대의 아프리카 전통 치료사라 살짝 믿기지는 않지만 홀린 듯 의식을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 거울에 제 몸 상태가 보일까요? 그때 제가 이 상황을 자각한 것인데요. 내가 여기서 뭘 하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영적 능력까지 가졌다는 전통치료사는 꽤나 진지했습니다. 이럴 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에 드는 게 최고.
3: It's for your body, isn't it? Yeah, it's for your body. Sexual intercourse, if you are failing, you can be recharged. Yeah, can be recharged. You drink or even to finish it up. This is a course, number one. That if you take this herb now, after maybe 1 to 2 hours time, then the body will start reacting.
1: Okay.
3: So Dr. Mabisa is an example that this herb which you are given is not a dangerous herb. Yes.
0: 약초와 신성한 힘으로 만든 치료수라며 정체불명의 물을 마십니다.
3: So if you you have to take, you can take it.
1: No, I don't want.
3: Right. So, this is a herb of energy.
1: Okay, energy. I can keep it. I can keep it.
3: No problem.
1: Yes.
3: It's for safeguarding the evil spirits. Sometimes you can heal somebody with a very, very, very terrible witchcraft.
0: 치료수를 마시는 대신 부적팔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미심쩍게 보는 저와 달리 이곳 지역 사람들은 전통 치료사의 치료와 조언을 많이 의지한다고 합니다. 전통 치료사와의 만남은 저에게는 좀 낯설고 생경한 경험이었습니다. 빈가 마을에 전통 치료사가 많고 유명한 이유가 있답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신성시 여긴 곳이 있는데요. 전통 치료사들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한 온천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온천을 만나다니 뜻밖입니다. 바위 틈에서 유황 온천수가 뿜어져 나오는데요.
1: 이렇게 살짝 튀기는 유황으로 되게 뜨거운데 되게 신기합니다. 이런 지역에 또 강변에 이런 온천수가 있다는 거.
0: 전통 치료사들은 환자들에게 이 온천수를 마시게 했다는데 저는 지금 온천욕이 간절합니다.
1: Hello. 아, 여기 이거 풀장이 있네요.

0: 온천수로 만든.
1: 짐바브웨 정부가 최근 이곳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시설을 갖춰놨답니다.
2: Local people they actually simply come here for some for bath, some for take this water to use it in their home.
0: They carry.
2: Yes.
0: Wow. Only one hot spring here, or?
2: Yeah. This one is the big one. Uh-huh. But we have got some small ones like that one. That one there's a small. Uh-huh. But not splashing water.
0: Okay.
2: There's another one down there. There's another one down there, but the big one is that one.
0: Okay.
2: Yes.
1: 파리실까지 있습니다.
0: 이제 온천 수영장 들어가려고 제가 옷을 챙겨왔거든요. 들어가 볼게요. 이게 물 온도가 조금 이제 미지근한데 따뜻해요. 따뜻하고.
1: 카리바우소에서 뜻밖의 여유로운 온천욕을 즐깁니다.
0: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전세 낸 것처럼 기분 너무 좋아요. 한국이었으면 여기 사람들 바글바글 했을 건데, 그죠?
1: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 그간 쌓인 여독이 절로 풀립니다. 여긴 치유 명소가 맞는 것 같네요. 카리바우수의 전통 치료사를 만나고 가는 길. 온천에서 잘 쉬다 갑니다. 이곳은 카리바댐 건설로 고향을 잃은 통가족을 위해 지어진 마을이죠. 통가족은 오래전부터 잠베지강을 신으로 숭배하며 살아왔는데요. 댐이 만들어지면서 이들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카리바우수에서 카펜타란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고기배가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배는 앞부분에 커다란 원형틀을 달고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3: Hello. How are you? Okay. Are you a captain here? You captain over this boat?
4: No.
3: Okay, can I see the boat?
1: 다행히도 흔쾌히 허락을 해 줍니다.
3: My name is John.
4: Isaac.
3: Jack.
4: Isaac.
3: Isaac.
4: Yeah.
3: Nice to meet you. What's your name?
4: James.
3: James. Yeah. Nice to meet you.
1: 선원들은 조업 나가기 전이라 쉬고 있는데요. 배 위에 올라오니 원형틀의 정체가 밝혀지네요. 바로 그물이었습니다. 이 그물로 카펜타를 어떻게 잡는 걸까요?
0: 이 배를 탑승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야간 낚시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가면 카펜터 저 작은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이 잡히고 또 어떻게 잡히는지 한번 직접 체험해 볼게요.
1: 드디어 출항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뭔가요? 줄 아래 바위가 매달려 있습니다.
3: 바위 앙카. You carry this one. This is 앙카.
4: Yes.
3: 아 진짜 대자연의 바위를 잘 묶어서 그냥 자연 앙카로 쓰고 있어요. 와.
1: 그야말로 참신한 아이디어네요.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출항 준비 완료. 해병대 출신이기도 한지라 배만 타면 물 만난 고기가 됩니다. 물고기 많이 잡아오겠습니다. 만선의 꿈을 안고 카리바우스로 향합니다. 카펜타 잡이는 수심이 깊은 곳에서 조업을 하기 때문에 한참을 호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호수로 나오니 정말 바다 같다는 표현이 실감납니다. 노을빛에 물드는 모습.

0: 똑 닮았습니다.
1: 와, 너무 기분 좋은데요. 너무 기분 좋아. 저 이제 해질녘에 선셋을 보면서 출발하니까 진짜 기분 좋아요. 와, so nice.
0: 제가 일몰에 한눈을 판 사이에도 배 안은 분주합니다. 선장님은 엔진열을 식히며 고깃배를 몰고 한쪽에선 식사 준비가 시작됐는데요. 배 위의 삶이 일상인 어부들. 이들의 하루는 지금부터입니다. 드디어 배가 멈추고 돛을 내립니다.
2: 한 시간 반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바다가 아니라 강이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진짜 커요. 진짜 넓고. Can I help you?
0: 이어 그물을 내리는데 물속 깊이 내려놓아야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답니다. 이제 카펜타를 모을 차례. 불을 환하게 밝혀 고기를 유인합니다. 모두 10년 차 넘는 베테랑 어부들이라 일사천리입니다.
1: 그래서 그물이 이렇게 있으면 배가 이거 방향 가면서 그물이 이렇게 물고기들을 잡아 넣는데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어업을 한답니다.
0: 이제 물고기가 많이 모이길 바라며 늦은 저녁을 먹으려 하는데요. 배 위에서 뚝딱 만든 음식들인데 이 정도면 진수성찬. 그냥 바닥에 놓고 먹지만 맛 또한 훌륭합니다. 배 위에서 먹으면 뭐든 맛있습니다.
1: 진짜 맛있어요.
3: 여기 어때요?
1: 배에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요리를 엄청 잘했어. 열심히 해가지고 맛있습니다.
0: 딱 제 스타일. 저 뱃사람 체질인가 봅니다. 고요한 밤하늘에서 갈매기가 날아듭니다. 이건 바로 고기가 몰려들었다는 신호. 서둘러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과연 카펜타가 얼마나 잡혔을까요? 와, 은빛의 카펜타가 그물에서 쏟아집니다. 카리바우수에서 많이 잡히는 카펜타는 짐바브웨의 주 단백질 공급원인데요. 부패가 잘 되기 때문에 잡자마자 소금을 쳐 말립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를 무한반복하는 카펜타 잡이. 정말 고된 노동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제일 힘든 건 가족을 못 보는 거랍니다. 한번 고기 잡으러 나오면 20일 정도 배 위에서 생활하며 호수를 옮겨 다닙니다. 이렇게 틈틈이 가족 사진을 보는 것으로 그나마 위안을 삼는데요. 달콤한 휴식도 잠깐. 또다시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여기 어부들도 가족을 위해 힘들게 일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겹 비까지 오는데 이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쉴 새 없이 손을 놀립니다.
2: 저는 이렇게 또 큰 배가 나와서 밤새 낚시를 하면 조금 한 두 통 세 통 많이 잡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그 어획량이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밤새도록 같이 있으면서 두 시간에 한 번씩 이 친구들 깨서 막 열심히 일하는 거 보면서 아 정말 대단하다. 한편으로는 또 너무 어획량이 적어서 조금 안타까움도 남습니다.
0: 무려 12시간을 배 위에서 작업했는데 과연 오늘의 어획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0: 수고한 보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1: There's 30 cages.
2: 30 cages.
1: Yeah.
2: Is it mean it's how much price for dollar?
1: The price. Yeah. We are saying that is one, two. Okay. So it's 350.
2: 350.
1: 350 dollar.
2: What about salary of the captain or the worker here?
1: 150. 150 dollar.
2: For month.
1: Yeah.
2: Okay.
0: 선주가 선장과 선원들에게 일당을 나눠주는데요.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에 오늘 수입이 많이 없음이 느껴집니다.
2: It's a small, small.
1: Yeah.
2: So is it okay for you? It's getting small.
1: 때문인지라요.
0: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1: Yes.
0: 밴일을 하다 보면 조급해하거나 욕심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저 오늘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내일을 꿈꾼다는데요.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풍요로운 내일이 오기를 바랍니다. We 남아프리카의 젖줄, 잠베지강의 물줄기가 이룬 거대한 호수 카리바. 깊고 고요한 호수는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데요.
3: 이게 강이긴 한데 물이 흐르지만 되게 잔잔해서 한편으로 호수 같은 느낌도 나고 또 강이면서 또 넓으니까 뭐 바다 같은 이런 해변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그 넉넉한 품에서 소박한 삶이 주는 행복을 만났습니다.

0: 필요한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2: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2: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2: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3: 어떻게?
2: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4: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5: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6: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7: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8: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0: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9: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3: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1: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3: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2: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8: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0: 이어서 EBS 뉴스 시리가 방송됩니다.
11: 왜 어쩌다가 이곳에 오게 된 거지? 목적이 무엇일까?
12: 저 사람, 사람 아니야?
13: 기지에 잡혀온 것 같아요.
14: 이 덤안에서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15: 우주기지의 느낌인데.
16: 와, 이런 게 처음 와봐. 나 닭살 돋았어.
17: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한 거지?
16: 뭐야, 또 무슨 일이야? 뭐지?
18: 구명조끼! 구명조끼 하나만 던져줘!

0: 권투를 빕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과 광역단체장 등 지역의 일꾼을 뽑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가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전국 14,000여 곳의 투표소에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직접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진석 기자.
1: 네, 서울 마포구 용강동 제3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서울 염리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이곳 투표소를 찾고 있는데요. 학교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만큼 아이들의 손을 잡고 투표소를 찾은 젊은 학부모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교육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요. 취재진이 만난 유권자들은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AI 교육과 독서 교육, 그리고 고교학 점재 등 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투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2: 앞으로는 독서나 이런 것들도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천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그런 공약들을 많이 봤습니다.
3: 아이들이 아직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라는 제도 자체가 오히려 아이들한테 학업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더 많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0: 네, 확실히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자, 사전투표 살펴보면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떤 모습입니까?
1: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오늘 오전 11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15%입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 12%보다 3%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대구로 18.9%를 기록 중이고요. 가장 낮은 지역은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전남 광주로 11.4%입니다. 지난 사전 투표와 달리 오늘 본 투표는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위치를 모르신다면 중앙선관위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또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는데요. 투표소 밖이나 표지판 앞에서의 인증사진 촬영은 허용되지만 투표소 안을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찍어 공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오늘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선관위는 이르면 오늘 자정 전후로 당선자의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경합 지역의 경우 내일 새벽 3, 4시쯤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투표하지 못하신 분들 근처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염리초등학교에서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0: 네,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나 기호 없이 후보의 이름만 보고 선택하는 선거인 만큼 그동안은 현직 교육감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에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공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선거에 이어서 이번 선거에서도 현직 교육감들의 재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광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4: 이번 6.3 지방선거에 나선 현직 교육감은 모두 11명.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등 전국 11개 지역 현직 교육감들이 재선에 도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남의 김대중 후보와 광주의 이정선 후보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통합 교육감 자리를 놓고 맞붙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현직 교육감이 당선될 수 있는 지역은 최대 10곳입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과 기호 없이 후보 이름만으로 치러지는 만큼 인지도와 현직 프리미엄의 영향이 큰 선거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실제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교육감 12명이 모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2022년 선거에서는 현직 교육감 13명 가운데 4명이 낙선했습니다. 현직 프리미엄이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서울은 8명, 대전은 5명, 광주 전남과 충남, 세종, 강원, 경남은 각각 4명의 후보가 출마하면서 경쟁도 한층 치열해졌습니다. 여기에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 막판까지 여론조사 오차 범위 안 접전이 이어지면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교육감 선거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적지 않아 적은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90만여 표로 같은 날 치러진 시도지사 선거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현직 프리미엄이 다시 힘을 발휘할지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0: 지역 주민이 직접 교육 수장을 뽑는 교육감 직선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일구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선 교육감 선거 제도의 밑바닥을 봤다는 혹평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책 경쟁보다 정치색과 이념 대결이 부각되면서 제도 개선에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5: 이번 선거에서 일부 교육감 후보들은 전직 대통령을 찾거나 정치권 인사와의 인연을 적극 부각.

0: 압박했습니다. 조전혁 서울교육감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고 신경호 강원교육감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세를 함께했습니다. 한만중 서울교육감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는 이한주, 이재명 대통령 정책특보의 추천사를 공보물에 실었습니다. 정당이 없고 인지도가 낮은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혐오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8파전으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서울에선 보수 성향 후보들이 앞다퉈 동성애 교육 반대를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반면 지역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차별화된 공약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AI 교육, 기초학력, 교권보호 등 전국 공통의제의 공약이 집중되면서 후보 간 차별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교육 현장에선 교육감 선거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충북교사 노조 조사에선 응답자의 94.4%가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1: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들이 그 내는 공약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고 현장에서 필요한 공약보다는 주로 그 학부모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어떤 선심을 사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많고요.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될 교육감으로서의 어떤 그 선거 운동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지기 때문에
0: 일반 국민과 학부모들의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교육자치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실천에 기여하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지난해 46.3%로 지난 2021년에 비해 17%포인트 증가한 반면 그렇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13.7%포인트 급감했습니다. 초중고 학부모들로 응답자를 좁히면 부정응답과 긍정응답의 격차가 더 큽니다.
2: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교육과정 혹은 지역교육정책에 대한 니즈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가 조금 있고요. 그런 니즈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지방교육, 이 교육감들이 그것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존재인 것 같다.
0: 결국 이번 선거 이후 교육감 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가 불가피할 걸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교육감 직선제의 보완을 넘어 러닝메이트제나 정당 추천제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국회가 하루빨리 논의회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직선제 도입 20년을 앞둔 지금 교육의 미래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BS 뉴스 금창우입니다.
3: 네, 이상으로 6월 3일 EBS 뉴스 12일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1: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 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1: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만 5천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 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만 5천 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우리 그레이슨을 여장군이라고 정의하고 싶고요. 도전도 너무 멋지게 잘하고 에너지가 정말 넘치는 아이인 것 같아요.

어디 가면 항상 시선 집중인 것 같아요. 자기가 공주고 자기 너무 예쁘대요. 올리비아스 닮았다고 인스타그램에서 엄청 핫했어요. 우리 엔젤리나는 강한 공주 강조입니다.

0: 우리 아이들이 도와주는 거를 잘하더라고요. 사랑스러운 아이인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 어딜 가든 항상 붙어있는 것 같아요. 정말 소중한 가족인 것 같아요.
1: 총알처럼 달려갈게. 기다려. 취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플로스 제일 좋아하고 배드민턴, 자전거, 수영.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 너무 좋아요. 제 인생은 너무 재밌게 살아요.

제가 이제 집안일을 할 때 그레이스가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싶어 하는 모습이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스스로 찾아요.

0: 난 다했어요. 그다음 뭐해?
1: 최고.
0: 그다음 뭐해?
1: 그다음.
0: 나가 만들어줄까?
1: 난 나 만들어볼까?
2: 자기네들 아주 뭐 만들겠다고 아주. 그래 진짜 잘하네 우리 아가. 어머 너무 귀엽지? 어머 진짜 귀여워 아주. 아기들. 아빠! 아빠 어디 갔어?
1: 마이웨이 어디 갔어? 마이웨이.
2: 마이웨이.
1: 마이웨이는 오늘도 마이웨이다.
2: 해외 나와서 무서워서 어디를 같이 가지 혼자 다니시는 분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빠는 어딘가로 사라지더라고요. 어디 혼자 바다도 가시고 바다 가서 스노클링도 하시고
1: 뜬금없이 자기가 친구하고 여행을 간다는 거 그것도 뭐 한 일주일 정도만 가면 몰라 한 달을 간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가는데 너가 뭔 상관이냐 그러는데 솔직히 갔다 오면 더 법원에서
3: 파리에서 그 여행사 가이드로 일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미얀마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가보면 굉장히 평화롭고 제가 그러면 아 그래 좋다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간 거죠.

0: 전화 좀 받아. 할아버지 한번, 할아버지 한번 시작.
1: 할아버지.
2: 할아버지.
0: 아, 버려.

0: 안마 어디 갔어?
1: 제가 지장 다닐 때 협심증이 왔었어요. 근데 야외에서 제가 축구하다가 쓰러졌어. 그다음부터 심장에 공포가 있는 거예요. 공포.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이게 공황장애 오더라고요. 무서운 게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전화 오는 것도 저 싫은 거야. 전화 자체 받는 것도 싫고 다 단절시키니까 다 단절시키고 나 혼자만 있는 거예요.
0: 너무 걱정이 돼서 한국에 갔는데 아빠가 진짜 누워만 계시더라고요. 아빠 이제 호주 가서 우리 좋은 환경에서 나랑 같이 아이들이랑 재밌게 지내자. 여기 와서 치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1: 파랗잖아요. 그냥 파란 하늘을 보고 있는 그러면 마음이 이게 빵 뚫려. 그리고 우리 손주들 보면은 걔네들은 한 줄 웃는 거 아침 저녁까지 막 웃어. 그 모습 보면서 아 저게 사람의 삶이구나. 그래서 걔네들 보면서 마음 치유가 된 거지.
0: 우리 아빠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I've been awake for a while now.
1: Got me feeling like a child now. 우울증 걸렸을 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빠는 아빠만 혼자만 잘 즐기면 돼. 그럼 우리 도와주는 거라고. 아 바로 이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심리활동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건강을 위한 길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니까 살고 있어요.

0: Can I help them?
1: Yes. You want to do it too? You do one each, you take turns.
2: Let's 이렇게 모은 다음에 자 이렇게 다 짠.
1: 어때?
2: 뜨거.
1: 맛있어?
3: 어때?
0: 맛있어.
1: 맛있어?
2: 너 뜨거운 거 잘 먹네.
1: 드디어 아빠 전화 왔어, 얘들아. 할아버지 전화 왔어. 여보세요.
0: 여보세요.
4: 여기 집 앞이야.
1: 집 앞이야?
0: 할아버지 전화 왔어요.
4: 알았어.

0: 왔었어? 어디 갔다 왔어?
1: 안 가르쳐주지.
0: 배고프지?
1: 응.
0: 응? 우리가 한 거야, 먹어. 맛있어?
1: 응.
0: 어때? Very good?
1: Very good. 아, Very good.
0: 씻어야 되지, 아빠?
1: 응.
0: 씻고 와요. 준비됐어요. 그레이스 안 무서울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무서울 것 같아? 그렇지. John, do you have the change clothes?
2: 네. Yeah.
3: 차를 주위를 수첩을 착.
0: 아빠, 아빠, 왜 그래? 어? 아빠, 내려, 내려, 내려. 그냥 사고 치지 말고 내려. 아무것도 하지 마.
4: 고바, 5반 달지?
5: 가자, 빨리 나와.
6: 가자, 친구야.
0: 가자, 수영 가자.
6: 수영이 싫어.
0: 그래도 아빠가 버킷리스트잖아.
1: 나의 버킷리스트.
7: Drew?
0: Yeah.
7: Good, ready? So yeah. You are my surfers today.
1: Surfing 하는 거를 저는 로망이지, 로망. 나 저 언젠가도 저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승희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말을 해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0: 무릎은 안 좋으시지만 아빠가 하고 싶어 하니까네 한번 그래도 응원을 해드렸거든요. 아빠 서핑할 때 심하다 하면 중단해 알겠지? 무리해서 안 해도 돼.
1: 제가 이 무릎 망가진 게 뭐냐면 배드민턴 있잖아요. 배드민턴 게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망가졌어요. 아, 저거 내가 할까 말까 그게 생각이 됐는데 빨리 몰입하다 보니까요. 이게 아픈 게 느낄 새가 없어. 어떤 그 도전이라는 거는 치료의 원동력이야.
8: 좋아요. 아, 저 좋아요.
4: 하도 지대로다.
0: 아, 오늘 장난 아닌데?

0: this was any bigger or any windier, we would just no go.
1: Uh-uh. 좀 너무 심했어요 그날. 그래서 제가 안전하게 타라고 그거만 좀 바랄 뿐이었죠.
2: 그 파도가 막 치고 그러는데 걱정됐지. 뭔가 도전을 해보고 거기서 느낀 성취감 이런 거 있어야지 자기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는 거지. 내가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마찬가지다.

0: 아, 대단한데? 오. 아이고, 아이고. 아빠가 실제로 하니까는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빠 아직 살아있네 이러면서 우리 아빠가 대단해 보이면서도 옆에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아빠 최고! 화이팅! 아빠 쉽지 않지? 어? 극강 체험, 극강 체험.
1: 어? 재밌어 아주. 어?
0: 괜찮아, 아빠?
2: Okay, who is next? Right, which board? Can we use your board?
0: Yeah. Oh, yeah! Oh!
3: So. 방학 때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가면은 할아버지한테 노는 거 배우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똑같이 제 손주들한테 그런 거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살아라, 재밌게 살아와,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배운 모습 그대로 우리 손주들한테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게 너무 좋았어.
0: 아빠 자고 있어?
4: 대단해.
0: 갑자기 선글라스꼈어?
4: 그래서 안 보여.
5: 이제 여기 다 왔습니다.
3: 엄마는 또 호랑이 무늬 옷을 입었네? 나는 뭐야 이거? 몽키야, 몽키.
6: 엄마. 엄마. 어.
0: 오, 공주새다. 와, 바깥에 앉아있어.
3: 와, 컬러풀하다.
6: 파란 색깔이 예쁘다.
0: 진짜 예쁘긴 하다. 보자면에 캥거루랑 코알라가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거기 동물원에 출장에 있는 동물들.

0: 아니고 동물들과 실제로 교감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호주의 대자연을 보여주고 싶어요.
1: 하이.
0: 아, 예. 네. 네. 아.
1: 자, 우와. 콜라 아는 수도 있네.
2: 아, 너무 귀여워. 만지고 싶다.
3: 색감도 조그마하네.
0: 엄마 안을래? 엄마 안아. 그럼 나중에 안아 되니까. 옆으로 그럼 가서. 왜냐면은 코알라가 너무 베이비라서 너가 좀 더 크면은 안을 수 있대.

0: koala's name is Spencer.
1: Yes.
0: Spencer. Ready?
1: Yay.
0: Yeah. Come on. Be a tree. Good. This arm under.
1: Under.
0: Good.
1: Uh-huh.
0: Yes. Professional. Here we go.
1: Yeah.
2: 저는 강아지 외에는 별로 안 알아보거든요. 냄새 날까 봐. 근데 이제 딱 아는데 약간 허브 같은 냄새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안기는데 애 아이들 받고 너무 좋았어요.
0: 웃기지?

0: 백향가루 조그만 거 있다.
1: 어머머머.
0: 진짜 이거.
1: 너무 예쁘다.
2: 사랑하잖아.
1: 어? 아니, 아니, 저거 봐봐. 나뭐잎 먹는 모습 봐봐. 너무 예쁘지 않아?
0: 너무 예쁘다.
1: 어, 쟤 진짜 예쁘다.
0: 저런, 저런 건 너 처음 보네.
1: 다른 데도 가보자.
0: 우와.
2: 대박.
3: 우와.
1: 오케이, 가보자.
2: 아니, 깨깨깨깨.
0: 꼬리 봐봐, 꼬리. 꼬리가 되게 길다. 엔젤 여기 봐봐.
2: 뜬다. 예쁘게.
1: 어머, 귀엽지. 살살살 젠틀.
2: 너무 힘들었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먹을 거 이렇게 퍼가지고 우리 한번 먹어볼까? 됐어? 오케이, 가자. 우리 먹여주러 가자. 어, 먹는다, 먹는다. 오, 잘 먹는데. 어, 부드러워. 어, 만져봤어?

0: 야, 한번 만져보자. 안녕. 너 이름이 뭐니? 이쁘죠? 내가 긁어줄게, 이렇게. 괜찮아? 시원해? 시원하지? 어디 시원해?
1: 가장 인상적인 거는 캥거루 막 떼거지고 있어가지고, 아, 이게 진짜 호주구나. 그러고서 그전부터는 멀리서 이제 봤던 거를 직접 막 가서 만지기도 하고, 시험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2: 어, 이봐, 너무 귀엽다, 이봐. 아, 우리 그레이스 다리가 편하나 봐. 그레이스 다리가 배기가 됐어. 그레이스 너무 마음 이쁜데?
3: 배기가 되었어.
2: 그레이스는 마음이 너무 이쁘고 비단결 같아요.
3: 좋아져. 너무 예뻐.
4: 없어, 그러네.
2: 아.
4: Are you interested in swinging a billy?
2: 와, 많다. 와! 아, 굿자. 이야!
5: 아빠 저거
6: 할 수 있어?
2: 아빠
5: 손들어
2: 오!

0: 그레이스가 용감하게 손 들고 해가지고 쫙 나가가지고 양들한테 이렇게 우유 먹여주고 또 이제 젖 짜는 모습도 보고 하는데 역시 아 대륙의 여인들이구나.
1: 맛있는 거 많이 먹자.
2: 그래. 아 좋네 여기.
3: 사이다 먹어도 돼?
1: 어, 사이다 먹어도 되지.
2: 우와, 그림 멋있다.
4: 그치, 우와.
1: 거기가 옆, 바로 옆이 바다고, 보기만 해도 너무 힐링되는 장소이고, 조금 이제 휴식을 나름 취할 수 있는 곳이라서.
2: 바다도 보이고 여기가 저기 호주로 수입하는 물건들 저기 배로 실어가지고 많이 와. 호주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뭐든지 수입을 해야 되잖아.
5: 섬나라이기 때문에 뭐든지 수입을 해야 되잖아.
1: 어, 엄마 빨리 시켜주세요. 이게 배고파. 빨리.
5: 에스플레이 투에다.
1: 맞아. 자, 국장.
6: 우와. 맛있겠다.
1: 우리 엔젤은 이거 먹고 싶어? 응? 누구 먼저 줄까? 자, 할머니 먼저 주라고 하네. 자, 할머니 먼저.
2: 우와, 할머니가
3: 이렇게 됐잖아.
1: 아빠도 서핑 하나 수고 많았어.
2: 네, 감사합니다.
1: 아니, 그 경고 수준.
7: 고마워, 엄마.
1: 네, 맛있는 거 많이 시켰어. 어? 와, 아빠 오늘 완전 지원군처럼 입었네?
2: 지원군 딱 그 군인 딱 지원군.
1: 그러니까.
2: 지원군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아빠가 병력을 데리고 대동에 왔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파견 왔어요, 파견.
1: 충사!
2: 저는 군대 갔다 왔어? 저는 군대 갔다 왔어?
1: 야, 네, 안 해야지. 충성해줘야지. 어.
2: 충성해줘.
1: 충성!
2: 아, 경례 똑바로 해야지. 딱 해야지. 이게 뭐냐. 미치갔어, 나한테. 아, 진짜. 그, 션이 한국 갔을 때, 뭐, 처음에는 살기 힘들었지.
1: 응? 그러니까.
2: And the first time I'm a. I dislike. First time I dislike you.
1: 둘째를 낳고 나서 허리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0: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영상통화를 하면은 제가 누워만 있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부모님이 항상 속상해 하시고, 그 상황에서 이제 한국으로 가가지고 부모님이랑 지냈는데,
1: 제가 전년 퇴직하고 2년 있다가 이 일이 터진 거예요. 근데 애들 생활비가 작년 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기도 돌봐야 되니까. 다시 현역으로 뛰다 보니까 애들이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미웠다는 거야, 우리 차이가. 내가 주는 돈은 얼마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조그만 거 가지고 살려면,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많이 울었어, 많이 울었어. 그래도 가족이니까 서로 이제 이해하고 또 뭐, 같이 살아야지 어떡해. 가족은 천원이야, 천원.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죽을 때까지. My daughter love you, so love you, so I'm same to you, my daughters.
2: I miss it still sometimes. Sejong's parents did. And all the yummy food and the traveling. We had so much support from them. So really appreciate that.
0: 모르게 치료는 뭐 많이 안 했지만 엄마 아빠 보니까 또 허리가 괜찮아졌어.
3: 맞아.
0: 그치? 뭐 치료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그치? 그러니까 그것도 심리적이었던 것 같아, 약간 좀.
3: 그러니까 사람이, 어? 고비마다 다 어려운 게 있어. 그래서 그 고비를 잘 지나면 이렇게 또 이렇게, 어? 재밌게 웃을 수도 있는 거고.
0: 그래, 엄마 아빠. 그동안 너무 수고했어. 사랑해.
3: 우리는, 어? 너의 영원한 지원군이야, 지원군.
0: 그니까, 아빠가 그니까. 내 아빠가 있어서 진짜. 건강하면 기만해, 아빠. 응? 진짜 건강해야지.

0: life. Ben, what are you doing? I have a class to you, Greg. Greg, you go faster than me.
1: Ashi, 이제 비가 그치고 빨래가 밀렸어, 그치?
2: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래.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3: 다 타자, 이제 타.
0: 타이, 하나만 지나네.
3: 가자. 출발.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0: 하나만 지.
3: 타, 이제 타.
2: 가자!

0: 네.
1: 근데 거기는 잔디가 진짜 기가 막혀.
2: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3: 왜 아까 또 말 많이 하는 거 알겠지?
4: Maybe tell them what happened.
1: 호주 정부에서 여기에 그 내는 세금이 그럼 수안 리버 옆으로 쫙 자전거 타고 가면 끝내주지 거지. 군대 갔다 왔어요?
2: 그렇죠.
1: 네, 어디 갔다 왔어요? 나 말하는 말이 많았나?
2: 아니
1: 우리 수정이 야 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 말 안 했다 그래 내가 걔 또 나 잡아줬다 그래
2: 말을 주무셨다고 알겠습니다
1: 아 할아버지가 다 사줄게 먹고 싶은 거 다 이게
3: 진짜?
1: 어
3: 정말이지?
1: 할아버지 지갑 갖고 왔어 지갑 프리멘탈 마켓 거기는 이제 여러 번 갔었죠 맛있는 먹거리 풍성하고 옷이라든지 액세서리라든가 아니 그림 같은 거 여러 가지 문화가 짬뽕이 돼가지고 이것저것 구경하는 데는 아주 좋아요.

0: 즐겁게 놀고 있어. 엄마 아빠랑 데이트하고 올게, 알겠지? 아, 안녕, 아, 엄마. 아, 고마워. 아, 고마워.
1: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0: 가자. 숑, can you hold this one for me?
1: 네.
2: 야, 어떤 거 골라봐. This one, this one.
3: 요거. No, I want this one.
2: 이거? Yeah, this one.
3: 아니, 나중에 이거.
2: This one, this one. Let's see. 또 다른 데 가자. 먹고 싶은 거 얘기해봐. 하나 다 사줄게.
3: 어? 어. 하나 사니까 다.
2: 어, 내가 다 사줄게. 걱정하지 마. 일로 와. 너 신났다, 이제 막. 와. 어? 이거 먹어볼래? 이거 먹어볼까? 일로 와. 오렌지 주스 먹자. 이탈리안. First card, one. How many you worked here? From your, this is a free mentor.
4: 2 years.
2: 2 years? Wow. You have much money?
4: Much money.
2: You earn much money?
4: Yeah, that's why I'm still working.
2: Good luck. Yeah. 제가 이제 대학생 때부터 제가 아주 재미나게 본 영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책을 사가지고 거의 외웠어요. 그거를 외우다 보니까 외국인들하고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광화문에 가가지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외국인 만나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My friend worked in the Louvre Museum. Louvre.
0: 야, 가자, 가자.
2: 아우, 나 미안한데. My friend lived in Paris and he worked in the Louvre Museum.
0: 너무 말이 많아. 예.
1: Okay. Yeah. Yes, it clicks.
5: Got it. Thank you.
1: Yeah. What?
0: Finally, we have free time.
1: Yay. Huh? Yeah, it feels strange.
0: Yeah.
1: Yeah, it felt really different. We haven't had a date in a long time. So really blessed to have Omanim, Avonim come and then and give us some time. It was fun.
2: 이거 안 닦여, 이거. This is a spectacles cleaner. 목걸이.
3: 목걸이 싸게 해보자.
2: 목걸이 하고 싶어?
3: 너무 아프다.
2: 얘 목걸이 사고 싶대, 목걸이. 이거 멋있다, 이거 눈. 어떤 거 할래?
3: 나는 이거.
2: 어, 이거? 이거, 이거? Hello? Stone? The material, what's the material?
6: Steel.
2: Steel.
6: Steel, yeah.
3: 엄마, 나 목걸이 하면 나한테 줄 거야.
0: 아, 나한테 줄 거야? 아, 여보 저한테 준대요.
3: 하면 할머니 거야.
0: Thank you.
2: Beautiful.
0: 고마워. 하, 이제 진짜 많이 컸구나. 처음으로 자기네들이 골라가지고 울른다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 기뻤어요.
2: 잘 좀 그려주세요.
0: 오, 아주 프로페셔널.
3: 할머니, 그거 있어. 할머니, 뭐.
0: 아빠, 여기 보라고. 우와, 진짜 잘 그리는데? 얘들아, 우리 할머니 이제 가면은 할머니 보고 싶을 것 같아?
3: 나 울 거야. 어, 언니도 울 거야.
0: 어, 어떡해.
3: 내 보고 싶으잖아.
0: 그랬어, 엔젤리나가. 저렇게 힐끗힐끗 보면서 그려주는데 아기 때 모습들이 쭉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고 쟤네들이 또 제가 떠나간 다음에 어떻게 잘 지낼까? 그냥 할머니로서 그냥 그런 걱정?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눈물이 막 왈칵 쏟아

0: 얼굴.
1: 근데 입은 거 줄 거야.
0: 왜?
1: 또 만드니까요.
2: 맞아, 우린 가족이니까.
3: 우리 그 예쁜 그레이스, 그 다음에 엔젤리나. 이제 살아갈 동안에 많은 그 어려움과 그 과정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가족이야.
1: 키위! 키위! 나 키위!
4: 잘 그려요.

0: 안녕하세요. 이토피아에서 산 젤리나입니다. 제 꿈은 한국에서 K-POP 아이돌 되는 거예요. 플로이는 우리 집에서 있는 공주입니다. Kai is sweetest boy in our family. 지금부터 우리 이야기 시작해요.
1: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스타를 기념하기 위해서 새로운 쿠키를 만들 거야. 할 수 있어요?
2: I can do it!
1: 라이스 누드를 부실 수 있어? 먼저 부셔주세요. 자, 춤을라.
2: 춤을라.
1: 천천히 물러나야 되겠지?

0: 출시!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어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승더멀류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뭐...

0: 이것도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2: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0: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승더블유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8: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9: 자, 어서 오세요. 칼 맛이 있네요. 칼 맛이 있어. 야, 춤을 잘 추네.
10: 이제 이거를 오지 마을에서 지었어요?
9: 왜,
10: 죄송한데 저 한국 떠나면 생각날 것 같아서 한 개만 더 줬지.

말이 아닌 손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모든 의미는 움직임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누군가에겐 유일한 언어, 누군가에겐 처음 만나는 언어. 우리는 손짓 하나의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예, 정우 씨.
1: 아이고, 피디님. 와이마이 오랜만입니까?
0: 예. 아, 저희가 이번에 한국게임이 사천에 특집을 해요.
1: 4천에요? 벌써 4천이나 됐습니까? 4천에면 또 고정우가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2: 8년 전 만난 최연소 해남 정우를 기억하시나요?
3: 말썽 생기지 않으면 돼. 이제 물량이 좀 그렇고 이래가.
2: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를 배신해서 물질로 생계를 책임지던 19살 바다의 용사.
3: 말라고 나와 있는 친구인데.
2: 공부 대신 물질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지만 트로트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요.

0: 사장님! 아이고, 이거 얼마만입니까?
1: 못 알아봤어요.
2: 제가 8년 만에 살을 50kg를 뺐습니다. 50kg를 빼고 트로트 가수가 됐어요. 밥 한번
3: 사주 해물 뚝배기 보이스라 불리며 가창력으로 인정받는 가수가 됐답니다.
1: 오랜만에 오시는 거죠?
0: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냥 할매 품에 들어온 것 같아요. 넓은 바다가 저는 항상 우리 할매 품 같거든요.
3: 포근하고 따뜻한 할매의 품 속으로 떠나봅니다. 그리웠던 바다 내음 따라 찾아온 고향 마을.

0: 등장과 동시에 마을이 떠들썩해집니다.
1: 고정우 옆에 다 고목 나무 매미 같네.
2: 맞다.
1: 여기 이제 제 고향이라는 겁니다. 고향이죠.
2: 살 안 빼도 된다. 이제 살 안 빼도 된다.
3: 어머니 안녕하세요.
4: 세상에
3: 어머니.
4: 야, 우리 안 보이네. 언니네. 잘 돼서 좋다. 열심히 해라.
1: 여기 또 친구 어머니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아니,
5: 고정우가 유명한 건 알잖아요.
4: 맞아요. 우리 아들 친구. 네. 어우, 이게 최고죠?
3: 아들.
5: 축하해요, 울산에.
1: 그래도 울산 우리 고향에서 또 많이 응원해 주시는 바람에 저는 또 힘이 든든합니다. 예.
0: 최연소 해남이라는 별명보다는 울산의 손자라는 말이 이젠 더 익숙하답니다.
1: 아, 나 참 진짜 오랜만에 온다.
0: 고향을 떠난 지 오래건만 아직도 온전히 남은 옛 추억들.
1: 이모!
6: 와요!
1: 내 왔어!
6: 언제 왔는겨?
1: 이제 왔어! 미역했네, 미역.
0: 집으로 가는 길 반가운 동네 이모를 만났습니다.
6: 맛있다, 오늘. 오늘 최고 맛있다.
7: 일찍 와서 미역이나 좀 해주지 뭐.
1: 물에 들어갈까?
7: 물에 들어가자, 이제. 어? 이제 들어가자.
1: 들어가도 할 게 있나? 우리 이모가 내 물질 옷 입혀주고 했었잖아요. 복자 이모.
8: 예, 기억나요. 그대로 신대요.
1: 이모 가자,
0: 우람한 몸매 탓에 혼자서는 잠수복을 입지 못하던 정우를 도와주던 복자 이모.
7: 해놓으니까 네. 사람들이 다 현재간이
1: 어디 가면 가족인가 이런다.
0: 몸매도 밝은 성격도 똑 닮았던 두 사람.
1: 안
7: 이래가. 이래가 나가 물개들 안 건나.
0: 물 밖에서나 안에서나 항상 보살펴주던 고마운 이모입니다.
9: 가수 될 줄 알았어요? 저도 가수?
7: 가수 될 줄서 몰랐지. 왜 안 오? 지가 노력을 많이 하여 가수가 됐지. 여서 막 무례하고 있었지. 물질하고 있었지. 가수가 되나 안 되지.
1: 아, 크네.
9: 이거 안 보이소?
1: 저 키보다 크죠? 이거 산몸이요.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명길이라고 애기들. 명길게 오래 살으라고 길게 이렇게 뻗치잖아요.
7: 미역 고정구 선전하는 거 미역 많이 좀 팔아줘서 울산에 돌미역 자연산 돌미역이다.
9: 홍보해달라는데요 어머니가?
1: 그러니까 홍보하려면 칼질토 좀 내려놓고 시청자님들 보고 좀 팔아달라야지. 칼은다 하고 다른 말로 뭐 미역 좀 많이 팔아줘서 바닥만 보고 하면 뭐 미역을 파는지 뭐 미역, 고사리를 파는지 미역을...
0: 늘 티격태격해도 서로를 40년 더 오래 친구라 부른다는 두 사람.
1: 할매! 내가 왔다!
0: 시간이 멈춘 듯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집. 할머니는 이곳에서 부모와 헤어진 두 살배기 손자를 홀로 키워냈죠.
10: 정말만 좋았지. 아주 19살인데 그게 뭐가 시급이 안 죽겠노. 나 손지 하나 보고 산다 내가. 얼른 안 죽고 얼른 죽어야 되는데 손지 내가 잘 되는 거 보고 죽을라고야.
0: 열심히 잠수해서 손자를 키웠지만 병으로 물질을 할 수 없게 됐고 속 깊은 손자는 할머니의 반대에도 바다로 향했습니다.
11: 내 끌려온 거 건물 맛있지. 내가 무례할게 이러지 뭐 무례 안 하면 이제 무례한다.
1: 또 여기서 저 전복 잡아오고 그냥 성게 잡으면 여기서 손질하면 여기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손질하고 있으면 이래 앉아가 손질하고 있어 할머니는 여기 앉아가 밤도 가고 있어 이래가.
10: 마음에 안 돼도 기술이 그런데야 나. 기술이 그런 거 없는데야 나. 물에 전복이 눈에 안 비는데.
11: 기술이 그런 게 아니고 경력이 아직 얼마 안 됐대. 연륜이 없다 이거나.
0: 할머니는 정우 인생의 스승이자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1: 할머니가 그 방송에 나가고 9일 뒤에 돌아가셨어요.

0: 그 방송도 저와 같이 봤어요. 예, 같이 보고 그만큼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별을 맞이하니까 그때는 실감도 나지도 않았고 현실을 많이 외면했죠.
1: 함께했던 흔적은 아직 그대로건만 그 빈자리를 보니 그리움이 사무칩니다.
0: 그냥 무조건 반겼어. 내 손지 왔나 이러고 할머니가 다리가 아무리 편찮으셔서 제가만 오면 그냥 뛰어오셨거든요. 오고 그냥 저도 할머니 품에 와락 안겼을 것 같아요.
1: 바다보다 깊던 그 사랑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0: 좀 걱정돼가 나오는가 싶어가. 멀리는 안 빈다. 다들 여기서 빈다고.
1: 어떻게 보고 좋은 줄 알아요?
0: 머리발, 오리발. 발에 오리발 신는 거. 이거 신발 신는 거. 그건 신은 파란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 보면 안다고.
2: 정과 물질을 나갈 때면 대신할 수 없는 당신 자신을 탓하며 할머니 늘 이 자리에서 함께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1: 멀리 가면 왜 걱정되세요?
0: 뭐 집인데 못 오고 빨리 나가면 뭐야 너.
2: 바다는 멀어도 마음은 가깝습니다.
3: 할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가 찔레꽃이에요. 찔레꽃을 그래서 같이 할머니랑 불렀어요.

0: 할머니가 너무 보고플 때면 찾아간다는 이곳.
1: 할매! 어, 오, 구부러진다. 구부러진다. 이거 이거 먹어.
2: 고양이. 아이고,
1: 할매. 그래. 아이고, 잘 있었어?
2: 너 아이고
1: 야뻐. 다 됐다. 니가 다 와가지고.
2: 그리고 이쪽이 다 변했지. 안에 되겠지.
3: 우리 이모 할매.
2: 이모 할매.
3: 우리 할매 여동생.
2: 그래.
3: 막내 여동생. 여동생.
2: 우리 시가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라 그겠니.
4: 오늘 지금 눈물 흘리고 왔어요. 이 좋은 날이잖아요.
2: 좋아가. 너무 좋아가.
0: 혼자 힘으로도 잘 커준 정우가 그저 기특하고 고마울 뿐이랍니다.
2: 많이 늘었는데 이거 이래 하지 이게 안 주고 서투라.
1: 춤은 못 춘다 할매. 집에 춤 잘 추는 사람이 없다.
2: 잘 추는 건 자꾸 연습을 해야지.
1: 연습해도 안 된다 뻐덩거려가.
2: 그걸 연습을 해야 자꾸 일이 흔드니. 어? 그런 나태주가 뭐고 그거는 잘하지.
1: 그거는 좀 애나가 모타리도 자꾸 하거든. 빼가지도 자꾸 이렇게 삭삭 돌아가지고 내발하면 콤파스가 이만이 긴데.
2: 뭐 먹고 추는 이래 하는 거지. 내서 잘한다 늙어도.
1: 그건 나도 한다 이하는 거. 이하는 거.
2: 이래 이래 다니까 그다 연습하자 니가.
0: 요즘 미역 수확으로 눈, 코, 뜰 새 없다는 주전마을.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손이 열 개라도 모자라다는 해녀들을 위해 정우도 힘을 보태기로 했답니다.
6: 참말로 일이 되니 너무너무 고맙다.
7: 정우가 내 아들 한 가지 말도 너풀너풀 잘하고
6: 그래가 자가 이제 내중에 돼도 뭐가 되겠다 싶더라.
8: 주전갈매기 나는 너는 주전갈매기.
1: 여기가 가수신데? 가수
0: 파란 오리발에 잠수복까지 갖춰 입으니 트로트 가수에서 금세 해남 태가 나는데.

0: 1년 중 딱 석 달만 허락된다는 자연산 돌미역, 유난히 깊고 거친 울산바다, 세찬 파도 속에서 자란 덕에 쫄깃함이 남다르다죠. 물맛 난 물고기가 따로 없습니다.
1: 원래 배운 기술이라서 그래도 안 해질 줄 알았더만 해지더라고요.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분들 두 번 더 갈 거 세 번 더 가고 이랬어.
0: 팔기만만했던 신세대 해남. 그 실력 어디 갈까요?
1: 아이고 대 죽겠다.
0: 휴. 해녀들이 숨 참고 캐낸 미역. 그 고단함을 알기에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날 오후.
2: 정우야!
3: 정우씨!
2: 정우씨!
0: 고생한 정우를 위해 주전 마을 해녀들이 뭉쳤습니다.
2: 아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트로트 가서 밥 한 대 해먹이는 것도 영광이다, 영광.
4: 해먹이야. 서울 가서 노래. 목소리가 싹 어부를 하지 않게 잘 나온다고 했지. 아니, 요러면 숨이 팍 죽어가고 버들버들버들 입에 들어가면 막 살살 녹는다.
0: 바다향 가득 품은 자연산 미역에 손맛까지 아낌없이 더합니다.
4: 맛있는 강 한 맛 좀 보세요.
1: 와, 오, 냄새만 맡아도 지금 맛있겠는데 지금.
4: 자.
1: 네.
4: 자,
1: 아. 옛날 고향의 맛이에요. 어릴 적 먹던 미역 나물.
0: 타향살이하며 그리웠을 고향의 맛을 보여주고 싶으셨다죠. 오직 정우만을 위해 차려낸 애정 듬뿍 밥상입니다. 늘 손자처럼 알뜰살뜰 보살펴주시는 마을 할머니들 덕에 힘이 난답니다.
1: 고향에 와서 또 할머님들을 뵙고 가니까 근 한 1년 동안은 또 든든하게 일할 것 같습니다. 네.
4: 야, 정우야. 내 밥해줬는데 노래 한번 해봐라.
5: 해야지.
4: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0: 잘한다.
1: 그 바다엔 할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 감사합니다. 잘 네, 마실게요.
3: 네. 여기 오면은 불 떼가지고 무시밥 해줄게.
4: 한국여행 대박나세요.
5: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0: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전화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1: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퍼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 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3: 폐경기까지 잘 버티면 배발하거나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4: 폐경을 했으니까 그 시간을 끌었는데
5: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나.
4: 갑자기 이게 근종이 너무 커진 거예요.
6: 이 나이 돼가지고 상상도 안 했거든요.
7: 통 너무 심했고요. 4시간에 한 번씩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8: 골반뼈를 드라이버로 쪼이는 기분이에요.
9: 근데 자궁 질환은요, 열심히 치료하면 잘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0: 프로젝트 헤일메리라는 영화를 보고
1: 스타워즈 같은 거 보면
0: 은하철도 999 영화하며 만화하며 애니메이션이며 제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SF 베이비
2: SF 서울 SF 아카이브의 박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상준 컬렉션이라고 제가 기증한 자료가 있습니다.
0: 야, 기증한 자료가
2: 한국 최초의 저희 아카이브에 있죠.
0: 아, 1909년도 딱 찍혀있는 게
2: 대표적인 게 외계인.
0: 아, 외계인 연구요?
2: 예, 우주 엘리베이터.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AI.
0: 아, 인공지능이요? 그러면 좀 더 이제 여기서 앞으로 가서 우리 인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초광속로에.
2: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중력장을 발생을 시키면 시공간이 왜곡이 된다.
0: 와, 난리 나겠는데요?
3: 기가 막히네.
0: 좋잖아.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네. 생각도 좀 들기는 드는데.
4: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5: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4: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5: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4: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5: 080-961-9595

안녕하세요. 탈모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진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병원에 가기 싫은 분들을 위한 탈모 치료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오늘은 탈모 진실 혹은 거짓으로 과연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게 진짜 탈모를 일으키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탈모 샴푸입니다. 탈모를 느끼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샴푸를 바꾸는 겁니다. 아마 TV나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탈모 샴푸라는 말.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탈모를 치료하는 샴푸는 사실 없거든요. 아직은 없습니다. 탈모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탈모 샴푸는 탈모 치료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성분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넣어놓은 샴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탈모 샴푸 자체가 나쁠 것은 별로 없다고 봐요.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근데 탈모 샴푸가 탈모를 치료하는 그런 약은 아닌 거거든요. 샴푸는 우리가 매일 하잖아요. 샴푸를 매일 하는데 미량의 성분이 계속해서 작용하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낫기 때문에 우리가 탈모 샴푸에 전적으로 이것만으로 모든 걸 기대는 건 아니지만 안 쓰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낫다고는 생각해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너무 사용감이라는 게 일단 중요하거든요. 사용감과 본인이 느끼는 어떤 두피 감각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성분들이 화장품 쓰실 때 비싼 제품이라고 무조건 비싼 고급 메이커라고 해서 너무 마음에 안 들지만 피부가 막 트러블이 나고 그러지만 쓰지 않으시잖아요. 본인한테 맞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 저가 브랜드라도 잘 맞는 화장품들이 있듯이 샴푸도 그렇습니다. 이게 비누나 화장품과 비슷해요. 그래서 쓰셨을 때 본인 향이 좋고 느낌이 좋으면 저가를 쓰셔도 그리고 그 성분에 상관없이 괜찮은 겁니다. 탈모에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성분들이 일반 샴푸보다는 성분들이 다양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좀더 비싸거든요. 근데 써보셨는데 두피가 가렵거나 그런 사용감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바꾸시는 것을 항상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탈모 샴푸 그래도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성분은 카페인이 들어간 샴푸가 그래도 성분들 중에서는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카페인이 적용량으로 들어갔을 때는 탈모 효과가 있는데 두피에 매일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매일 쓰니까요.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우리가 치료로서는 어렵지만 카페인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 성분은 맥주 효모인데요. 맥주 효모가 성분으로 되는 샴푸도 꾸준히 사용하면 그래도 모발에 조금이라도 영양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카페인과 맥주 효모 이두 성분은 이왕에 고르신다면 그 두 가지 성분 중에 하나 들어있는 것 선택하시면 어떨까 해요. 그리고 아침 샴푸, 저녁 샴푸 어떤 게 좋아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두피 타입에 따라 좀 달라요. 그리고 굳이 둘 중에 하나를 하자면 저녁 샴푸가 낫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상태에서 오래 있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좋지 않겠죠. 그런데 저녁에 샴푸하고 주무시고 밖에 나가실 때까지 시간이 밖에 야외에서 활동하면 어차피 지금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는 오염이 되니까요. 아침엔 샴푸하시고 나가자마자 이제 오염되기 시작하는 시간이고 24시간을 거쳐서 오염이 계속해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녁에 샴푸하시면 자는 동안에는 최소한 저녁 시간만큼은 우리가 깨끗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요. 두피가 오염되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면 저녁 샴푸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저도 사실 아침 샴푸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직장에 출근하는데 머리가 이제 눌린 상태로 출근하기가 어려울 테니까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키지 못하고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저녁 샴푸가 낫습니다. 근데 직장인들은 아침 샴푸를 좀더 많이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두번 하셔도

0: 도 됩니다. 특히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지성 두피인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성 두피인 분들은 두번 혹은 세 번까지도 괜찮아요. 아침에 샴푸를 하고 왔는데 오후에 머리가 뭉쳐서 그 머리가 막 뭉쳐 있거나 기름져 보이거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땀이 많거나 기름이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은 저녁에 또 감으셔도 됩니다. 이게 샴푸 자체가 탈모를 일으킨다, 많이 하면 오히려 머리에 안 좋다라고 인식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순간에 보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샴푸를 할때 제일 머리카락 빠지는 머리카락이 많이 묻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낙엽은 어차피 그렇게 빠지는 머리카락들은 어차피 빠질 머리카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새에 어차피 빠질 머리카락인데 저희가 샴푸를 하면서 조금 뭐 반나절 정도 더 빨리 떨어뜨렸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샴푸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뭐 비정상적인 샴푸를 하지 않는 이상 두피가 지성인 분들은 하루에 두번 하셔도 괜찮으니까요. 샴푸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조심스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머리카락을 말리지 않고 자도 괜찮나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머리카락을 안 말리고 자면 피부에 그냥 살고 있는 균들이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피부 상재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곰팡이균이 있어요. 그래서 두피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 곰팡이균이거든요. 근데 우리 곰팡이균은 어떤 성질이 있나요? 우리가 지하나 이런데 우리가 곰팡이가 많이 번지죠. 습한 환경에서 여름에 많이 번지고요. 그러니까 그게 곰팡이균은 습한 환경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특히 우리 탈모가 있는 분들은 그 머리를 말리지 않고 주무시는 거는 곰팡이균한테 되게 좋은 기회를 주는 거니까 머리를 꼭 말리고 머리카락 끝은 사실 안 말려도 크게 상관 머리가 긴 분들은 요 끝은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요. 머리카락 자체는 죽은 세포니까 요 밑을 말리지 않는 건 상관이 없는데 두피에 닿는 부분 머리카락 이렇게 눌려서 두피에 닿는 부분은 거기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피에 어떤 습한 환경을 줄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런 영향에 있는 머리카락이라면 거기는 말려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머리카락은 가급적 말리고 주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게 모자 쓰면 탈모가 올까요? 헬멧 써도 괜찮을까요? 물어보시는데 모자나 헬멧은 탈모의 원인은 아니에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러면 제가 반대로 항상 여쭤보는 게 야구 선수들은 그러면 다 탈모여야 될 텐데 군인들도 다 탈모여야 될 텐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모인 분들이 모자를 많이 쓰니까 아 저분이 모자를 많이 써서 혹은 내가 모자를 많이 썼기 때문에 탈모가 더 악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모자를 위생적으로 너무 지저분한 모자를 위생이 좋지 않은 모자를 오래 쓰시면 탈모가 두피염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근데 두피염은 간접적으로 탈모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자를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잘 사용만 하시면 절대 탈모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고요. 헬멧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모자나 헬멧을 쓸때 아무래도 좀 습한 환경이 되겠죠. 그리고 땀을 좀 흘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씻어내시면 됩니다. 땀 자체도 괜찮아요. 땀을 많이 흘리는 거 괜찮냐도 물어보시는데 땀은 사실 굉장히 깨끗한 성분입니다. 땀에는 균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걸 방치하면 균한테 좋은 먹잇감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균들이 증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땀 흘리는 자체는 문제 없고요. 땀잘 씻어내시고. 모자를 쓰실 때 주의할 건 너무 꽉 끼는 모자는 아무래도 그꽉 끼는 부위에 견인성 탈모라는 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잡아 당겨지거나 눌려서요. 그래서 그 너무 작은 모자나 꽉 죄이는 모자 이런 걸 쓰시지 않는 게 좋고요. 가발은 괜찮은지도 역시 많이 물어보시는데 가발은 붙이는 부위가 약간 탈모가 올 수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견인성 탈모가 되죠. 클립형 가발들을 보면 붙인 부분의 머리카락들이 많이 약해져 있고 탈모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착용 시에 당겨지지만 않는다면 가발 자체도 모자와 비슷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당겨지는 부위가 많은 가발은 그 부착 부위에는 탈모가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파마와 염색은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파마와 염색이 좋을 것은 없습니다. 파마와 염색은 두피에 어쨌든 자극감을 주는 거고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탈모의 원인이 되느냐 라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파마나 염색은 두피 바깥쪽에 있는 머리카락을 우리가 자극을 주는 건데 바깥에 있는 머리카락, 지금 생산한 게 아니라 바깥에 나와 있는 머리카락은 이미 죽은 세포거든요. 죽은 세포라서 이 바깥의 머리카락을 해야 하는 거는 머리에 생산하는 거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약이 뭐 안쪽까지 타고 들어가거나 두피에 해를 가하면 그거는 탈모를 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나오는 탈모 그 염색약이나 파마 제품들이 사용 설명서대로만 잘 지켜주신다면 그 두피에 해를 가할 것 같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파마 염색은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미용실에서 하는 거는 뭐 더더욱 문제가 없을 거고 개인이 했을 때는 그 사용 설명서대로 그리고 가급적 천연 성분들 요새 나와 있는 것도 많거든요. 천연 염색품들 많으니까 그거 사용하시면 직접적으로 탈모를 악화시킨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르마가 탈모를 일으킨다라고 가르마를 계속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지만 가르마는 탈모와 관계는 없습니다. 가르마는 머리카락의 흐름이고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머리의 어떤 갈라짐이잖아요. 근데 그 갈라짐은 탈모가 진행되면서 넓어지거든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자연적인 가르마가 있죠. 보통 왼쪽에 많은데요. 왼쪽에서 가르마가 이렇게 갈라지는데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가르마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이유는 머리에 좀 아무래도 파마한 것 같은 볼륨감을 줘요. 역방향이 되니까 한번 떴다가 머리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가르마를 인위적으로 바꾸시는데 스타일을 위해서 가르마를 바꾸시는 건 괜찮아요. 크게 예, 상관없는데 가르마를 탈모 때문에 바꿀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르마 자체가 탈모를 만드는 게 아니니까. 가르마가 탈모를 만들려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주 강력한 힘으로 가르마 머리를 양쪽으로 잡아당겨서 그 부분에 머리카락을 빠지게 한다면 그 가르마를 그렇게 한게 문제가 될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직사광선을 진짜 너무 아주 많이 받는 겁니다. 아주 바깥에서만 생각하시면 그 머리카락으로 가려지지 않는 가르마 부위가 두피 손상이 일어나면서 탈모를 좀 악화시킬 수 있겠죠. 근데 이건 두 가지 다 너무 극단적인 경우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가르마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너무 당겨지지만 않으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스타일 때문에 내가 탈모를 가리기 위해서 가르마를 바꾸겠다. 이거는 괜찮습니다. 뭐 얼마든지 이건 하셔도 좋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탈모인들을 위한 가이드, 진실 혹은 거짓편, 여러 가지 탈모, 진실 혹은 거짓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병원에 가기 싫은 분들을 위한 가이드 두 번째, 진실 혹은 거짓편 다시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채우는 100세 시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한 생활 스포츠 지도사 줌바골드 강사 최수아입니다. 오늘 강의는 레게톤에 대해 알아보고 주요 스텝과 안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레게톤은 다양한 장르의 혼합으로 독특한 느낌이 납니다. 카리브해,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미국에서 성장했습니다. 자메이카 레게와 댄스홀, 라틴 분위기, 그리고 힙합, 이 모든 것이 결합하여 레게톤 리듬이 탄생했습니다. 레게톤은 자유로운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서 춤추는 사람의 창의성과 개성이 돋보이는 댄스입니다. 이 댄스는 올바른 자세와 척추 정렬을 돕는 데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자, 이제 레게톤의 주요 스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게톤을 추실 때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포즈를 보여주세요. 처음으로 배우실 동작은 레게톤 스톰프 동작입니다. 자, 먼저 앞을 터치를 하시고 그다음 포즈를 해주십니다. 포즈, 다시 포즈, 다시 한번 더요. 총네번 하실 거예요. 포즈, 하나, 둘, 포즈. 자, 다음에 배우실 동작은 싱글 더블 동작인데요. 자, 한번 가셨다가 두번 가실 거예요. 다시 한 번, 두 번. 자, 다음 스텝 터치. 하나, 둘, 셋, 넷. 사이드 탭. 세 번. 하나, 둘, 셋. 반대. 하나, 둘, 셋. 제자리.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하나, 둘. 한 번씩. 하나, 둘, 셋. 사이드 탭.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포워드 워크. 저희가 앞을 걸어가실 거예요. 편안하게 그냥 걸어가시면 됩니다. 네 번. 둘, 셋, 넷. 다음에 터치 사이드, 오른쪽, 왼쪽 가실 건데, 자, 노래를 잘 들어보시면은 여기에서 박수 치는 동작이 나옵니다. 여기 잘 들으셨다가 박수 두 번 치시고 또 뒤로 네 번 걸어가실 거예요. 걸어가시고 여기 박수 짠짠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동작은 레게톤 스톰프. 저희가 아까 스톰프를 했습니다. 이게 스톰프 동작이었죠. 이거를 짧고 간단하게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사이드 탭 세 번. 하나, 둘, 셋, 반대쪽. 하나, 둘, 셋. 이때 손을 이용해서 조금 더 활력 있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사이드 탭. 하나, 둘, 셋, 반대쪽. 하나, 둘, 셋, 제자리. 좋습니다. 자, 마지막 동작이에요. 다 끝났습니다. 자, 데스트로자라는 동작인데, 데스트로자는 뭔가를 파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다리를 들어서 뭔가를 파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손은 자연스럽게 가는 방향으로 움직여 볼게요. 처음 네 번은 천천히, 그 다음 네 번은 빠르게 진행을 해 볼게요. 자, 네번 천천히 갑니다. 하나, 둘, 셋,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되셨나요? 자, 반대쪽 갈게요. 하나, 천천히, 둘, 셋,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잘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동작을 한 번으로 모아서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톰프 포즈. 하나, 둘, 포즈. 하나, 둘, 포즈. 하나, 둘, 포즈. 하나, 둘, 포즈. 자, 싱글, 더블. 자, 싱글, 더블. 자, 스텝 터치 네 번. 사이드 탭.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번 더요. 손 이용해 볼게요. 둘. 하나, 둘. 스텝 터치. 둘, 셋. 사이드 탭. 둘, 셋. 하나, 둘, 셋. 걸어갑니다. 사이드. 박수 쳐야 돼요. 짠짠. 뒤로, 셋, 넷. 하나, 둘.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사이드. 박수. 짠짠. 하나, 둘, 셋, 넷. 사이드. 짠짠. 자, 스톰프. 자, 포즈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주먹 쥐고 앞뒤로 크게. 앞뒤 크게. 좋습니다. 자, 다음 동작, 데스트로자. 끝났어요. 하나, 둘, 셋.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반대쪽. 하나, 둘, 셋.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자, 이제는 이 동작을 뒤로 돌아서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게 뒤로 돌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게톤 스톰프 먼저 들어갑니다. 하나, 둘, 포즈. 하나, 둘, 포즈. 하나, 둘, 포즈. 하나, 둘, 포즈. 싱글, 더블. 둘, 하나, 둘. 자, 스텝 터치. 자, 탭세 번. 둘, 셋, 하나. 둘, 셋. 한번 더요. 싱글, 더블. 더블. 싱글. 더블. 한 번씩. 둘, 셋. 사이드 탭. 하나, 둘, 셋. 하나, 둘. 걸어갈게요. 앞으로. 하나, 둘. 사이드, 사이드. 박수. 짠짠. 하나, 둘. 사이드, 사이드. 하나, 둘. 한번 더요. 하나, 둘, 셋. 네. 사이드. 짠짠. 하나, 둘, 셋, 넷. 사이드. 짠짠. 데스트로자. 하나, 둘, 셋.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반대쪽. 하나, 둘, 셋.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자, 이제 모든 동작을 익혔으니 딩가딩이라는 레게톤 리듬의 음악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볼까요?

자, 포즈를 보여주세요. 자, 하나, 둘, 포즈. 포즈. 포즈. 좋아요. 2번. 1번. 2번. 자, 한 번씩. 자, 싱글. 더블. 스텝 터치. 3번. 3번. 자, 앞으로 걸어오실게요. 자, 사이드. 자, 노래 들어보시고.

자, 한 번 더. 자, 스톰프. 포즈. 포즈. 자, 허리 더. 싱글. 더블. 자, 손 이용할게요. 한 번씩. 세 번. 싱글 더블. 한 번씩. 세 번. 자, 걸어오세요.

싫어. 자, 터치. 사이드. 자, 데스트로자. 천천히 네 번. 자, 빠르게 갑니다. 반대쪽. 자, 빠르게. 끝났어요.

오늘은 레게톤을 배워보았습니다. 함께한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어요. 레게톤의 신나는 리듬과 스텝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는 아모르 파티라는 신나는 음악과 함께 차차차의 매력에 빠져보실 거예요. 그럼 다음 강의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줌바골드 강사 최수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에서 국민들의 국어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는 연구원 이수연입니다. 오늘은 지지난 시간에 다룬 의미에 맞는 단어쓰기 첫째 시간에 이어지는 둘째 시간입니다. 단어 사용에 대한 오해도 풀고 단어를 문맥에 알맞게 쓰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너무입니다. 너무는요, 뜻이 확장되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어떤 문맥에서든 너무를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이 옷 너무 예쁘다. 경치가 너무 좋다. 이렇게 너무가 긍정적인 문맥에서도 많이 쓰여서 있죠. 즉, 너무가 너무 어렵다나 너무 좋다. 이렇게 부정, 긍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맥락에서든지 쓰임에 따라서 뜻풀이가 일정한 정도나 한계를 훨씬 넘어선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너무가 쓰여온 문맥에 따라서 그 뜻을 예전에는 일정한 정도나 한계를 지나치게

지나치게라고 풀이를 했거든요. 지나친 건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와 같이 쓰기는 알맞지 않다,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가 긍정이든 부정이든 어떤 맥락에서나 너무가 쓰이니까요.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너무의 뜻풀이를 보완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문맥에서든지 너무를 쓸수 있으니 사전적 근거까지 지니게 된 겁니다. 하지만 너무가 긍정 문맥에 쓰이는 것이 여전히 어색하다면 저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너무의 뜻이 확장돼서 사전에 실려 있는 것 자체를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는 예전과 같이 부정 문맥에서 쓰고 긍정 문맥에서는 정말, 참, 진짜 이런 부사를 쓰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즉, 나무가 정말 크구나, 옷이 너무 커서 못 입겠다 와 같이 구별해서 쓰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둘째, 가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그 영어 번역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국어 궁금증으로 이런 생각을 전하신 분이 한분 계셨어요. 이곳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중 하나입니다. 좀 직관적으로 이상하시죠? 이런 문구를 텔레비전에서 자주 보는데 이 표현이 과연 맞는지 질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딱한 곳일 텐데, 이곳은 한국에서 매우 아름다운 곳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아마도 영어식 표현을 그대로 해석해서 이런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확인 좀 해달라.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분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장의 뜻을 한번 볼게요. 가장은 여럿 가운데 어느 것보다 정도가 높거나 세계라는 뜻이에요. 어느 것보다. 그래서 가장 높은 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이다처럼 쓰입니다. 여럿 가운데 다른 어느 것보다 그러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즉 대상이 되는 여러 개 중에서 단 하나를 가리켜 가장 어떠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어떠한 것 중에 하나이다는 의미가 맞지 않지요. 표현 의도에 따라서 이곳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 이곳이. 또는 이곳은 한국에서 아름다운 여러 곳들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되겠죠. 수치를 생각할 수 있는 표현에서는 가장 어떠한 것 중에 하나, 이게 잘못이라는 게더잘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키와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길동이는 일반에서 키가 가장 큰 사람 중에 하나이다. 좀 이상하시죠, 이것도요? 오류라는 걸 금방 알아채실 수 있어요. 길동이가 가장 크다면 길동이는 일반에서 키가 가장 크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키가 비슷하게 큰 사람이 여러 명이면 길동이는 일반에서 키가 큰 학생들 중 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셋째, 우리나라, 저희 나라. 궁금하셨죠? 네, 오늘 확실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와 저희 나라 이 표현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적도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해석을 내놓는데 그 해석도 좀 분분해서 표현을 선뜻 선택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와 나라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한 단어, 합성어예요. 우리와 나라 각각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 한민족이 세운 나라를 스스로 이르는 말로 풀이되는 한 단어입니다. 즉,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된 말이라는 겁니다. 대명사 우리의 뜻이 그대로 드러나는 표현이 아니지요. 우리들은, 대한민국은, 한국은 사계절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그냥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요라고 하면 됩니다. 한편, 대명사 저희를 써서 저희 나라로 쓰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굳이 상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잘 아는 외국인 노교수와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야기를 할때 저희를 써서
나보다 높은 사람인 외국인 노교수를 상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의 나라인 미국은 어떻습니까? 저희 나라는 이러한데요? 와 같이 쓸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넷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고맙다, 감사하다에 대한 겁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좀 다른 것으로 좀 인식을 해서 가끔 고맙습니다와 감사합니다 둘중 뭐가 더 높여서 말하는 것이냐 이런 걸 묻는 경우가 있어요. 표현이 다르다고 여기는 데에는 고맙다보다 감사하다가 격식을 갖춘 표현이라는 오해도 좀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쓰임을 보면 앞에서 소개해드린 질문처럼 높임과 관련한 차이를 느끼는 것도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결형에서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와 같이 감사하다를 쓰든 고맙다를 쓰든 차이가 별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소개해드린 연결형에서는 고맙다를 쓴 1번보다는요, 감사하다를 쓴 2번이 더 많이 쓰이는 것으로 보여요. 1번은 이렇게 쓰는 거죠. 선생님께서 도와주셔서 고마운데, 고맙지만, 고맙고 이렇게는 잘안 쓰게 되거든요. 선생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한데, 감사하지만, 감사하고 이렇게 연결해서는 감사하다를 쓰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끝인사할 때 감사합니다 하지 않고 고맙습니다로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을 두고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는 일본식 한자어 때문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그보다는요, 고유어인 고맙다를 살려서 쓰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대국어 고맙다는 16세기 문헌에서부터 고맙다로 나타나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말입니다. 국립국어원 누리집 사전 우리말샘에 들어가시면 이제 고맙다의 역사 정보를 쭉 보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 의미와 관련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고맙다는 존경하다, 공경하다의 의미를 갖는 고마하다의 고마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아 고맙다를 고마와 전미사 비읍이 결합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생각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유지와 지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유지하고 지속도 뜻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알맞은 문맥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예문을 한번 볼게요. 만성적인 전세 물량 부족과 반전세나 월세 전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전세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지금 이 문맥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게 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바꾸어 쓰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예를 또 볼게요. 감염병 발생이 몇만 명대로 유지되고 있다. 몇만 명대로 유지되고 있다 할때 유지되고 있다는요.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지는 어떤 상태나 상황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변함없이 계속하여 지탱함이라는 뜻입니다. 보존하다, 잘 보호하고 간수하여 남기다라는 뜻을 내포한 유지는 부정적 맥락과는 안 어울리죠. 긍정적인 대상이므로 보존하고 변함없이 계속하여 지탱하는 것이겠죠. 평화 유지, 건강 유지, 균형을 유지하다,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하다. 이런 표현과 같이 유지를 써야 되는 것이죠. 한편, 지속은 어떤 상태가 오래 계속된다 또는 어떤 상태를 오래 계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의 지속, 학업을 지속하다처럼 쓰이기 때문에 유지와는 성격이 다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는 유지를 쓰신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의미에 맞는 단어 쓰기 둘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무심코 쓰이지 않도록 신경 써야겠다. 그런 마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구조에 맞는 문장 쓰기 둘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시 만나는 날까지 우리 말글 기본과 원리를 생각하시면서 잘 쓰고 계실 거죠?
그럼 5강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저기 무슨
2: 되게 커요.
1: 도청 아니에요?
2: 아 진짜 크죠?
3: 야 여기 그냥 종합병원이네.
1: 이런 말씀드리면 그런데 진짜 부자시네.
4: 저는 가난하지만 우리 병원은 부자였습니다.
2: 이게 보이세요? 거의 뭐 손잡이가 해지거나 목덜미가 해지거나
5: 이거 만원 주고 샀어요.
6: 이게
2: 뭐예요?
6: 다 아시죠?
2: 뭐예요?
6: 다 아시죠? 근데 저 관계가지고
1: 굳이 이렇게까지 밥은 잘 드시죠?
6: 예, 잘 먹습니다.
2: 생선 걸어 드실까봐 자린고기처럼
1: 400억 넘게 또 나눔을 하셨다는 게
4: 410억은 저한테는 인생의 수업료예요. 나눔은 비움의 시작이 아니고 처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7: 댄스 뮤직 하는 사람이 이 나이까지 하는 건 조금 무리수다.
8: 제가 데뷔한 지 40년째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놀랐어요.

0: 나를 잃어버린 거야. 껍데기만 이렇게 남아있고 안이 다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난 아직도 날 막 찾고 싶어 하는 그런 어린애가 지금 아직 있구나.
1: 왜 어쩌다가 이곳에 오게 된 거지? 목적이 무엇일까?
2: 야, 살인 아니야?
3: 비디에 잡혀온 것 같아요.
4: 이 덤안에서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5: 우주 기지 느낌인데.
6: 와, 이런 게 처음 와봐. 나 닭살 돋았어.
7: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한 거지?
6: 뭐야, 또 무슨 일이야? 뭐지?
8: 구명조끼! 구명조끼 하나만 던져줘!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위험지역 화재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예,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집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역사 컬렉터 박근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왜 수집하는지 수집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옛 자료를 수집하면서 느꼈던 흥미로운 점,

그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시대의 변화가 매우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사진 자료, 하나의 어떤 자료만 보면 이 속에서는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여러 장을 같이 봤을 때 특히 이 변화가 잘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아이가 하나 앉아있죠. 돌잡이 물건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이 사진에서 주목한 것은 바로 돌상 위에 올라온 돈입니다. 돈인데 이승만 대통령의 얼굴이, 이승만 대통령 얼굴이 초상이 들어간 돈이 두 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종이 들어가 있는데요. 가운데 한복 입은 이승만 대통령의 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오른쪽으로 배치된 양복 입은 이승만 대통령의 돈이 여기 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에는 어디에도 몇 년도 찍었다는 연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이 찍힌 돌 잔치를 했던 연도가 언제쯤일까? 이것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의 얼굴이 초상이 돈에 들어간 것은 50년대의 특징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얼굴이 처음엔 50년대 전반기에는 왼쪽에 있다가 56년도에 가운데로 옵니다. 그리고 57, 8년도부터 오른쪽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양복으로 바뀝니다. 이 세 장의 돈 중에서 제일 수집가가 높은 것은 무엇일까요? 가운데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돈이 나왔다가 잠시 사용되다가 이게 2년 만에 그 강제 수거돼서 폐기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돈이 접히기 때문이죠. 다르게 말하면 신성 모독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아까 그 돌사진에서 보면 가운데 거하고 오른쪽 돈 저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가운데 돈은 56년, 58년도 사용된 돈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돈은 57년도부터 사용된 돈입니다. 그 두 개의 돈이 같이 겹치기 때문에 저 돌사진은 56년, 7년, 57년 전후에서 찍은 사진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도가 적히지 않은 자료, 사진 자료도 잘 보면 이런 시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결혼식 사진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결혼식장 뒤에 보면 태극기가 걸려 있죠. 지금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굉장히 이 장면이 신기해서 여기도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이 저 뒤에 태극기가 얼마나 큰지 마치 관공서에 큰 행사하는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대형 태극기가 걸려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지금 만약 결혼식 갔는데 태극기가 걸려 있다. 심지어 그 태극기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경례를 하고 식을 시작한다. 이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거는 언제, 특정 시기에만 저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그러면 저런 태극기가 집중적으로 걸렸을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사진들이 70년대 사진이라고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수의 사진들에는 연도가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70년대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박정희 대통령 시기 때, 1970년대 때 특히 이 국가주의가 강조되면서 뭐 태극기를 강조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국기 하강식이란 이 하강식이 거행됐던 시기가 1976년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지금은 없어졌지만 76년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70년대 모습이라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 보시는 이 신문 기사는요, 71년도의 그 기사인데요.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서시성을 가진 사람이 극장에 가서 애호가가 나오는데 일어서지 않고 앉아서 담배 피우고 있다가 이 적심에 넘겨졌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71년도부터 이것을 이제 법적으로 규정했다는 이야기죠. 지금 물론 극장에서 이런 일을 하지 않지만 그 당시는 71년도부터는 심지어 극장에서 일어나서 국회에 대한 경례도 하고 애호가도 듣고 영화를 보았던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저 서씨가 극장에서 일어나서 국회에 대한 예를 표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그 극장에서 담배 피웠던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제가 이런 어떤 그 70년대 이런 국가주의에 대한 이런 강조를 바탕으로 제가 이 70년대 사진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쭉 연구를 해 갔는데 하지만 최종 결론은요. 이 70년대가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처음 시작되었는데, 당시에서는 이걸 신식기론이라고 하지 않고 사회기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기론 때 이미 일장기가 걸려서 일장기를 걸고 이 결혼식을 했던 것이죠. 그 일제강점기에 이 국가주의, 국가에 대한 국기에 대한 이런 강조를 보여주는 이 교과서입니다. 이게 수신 초등학교 수신 교과서인데, 이 수신 교과서를 쭉 펼치면 누가 학생이 일장기를 그려놓았네요. 거의 앞 부분에 보면 일장기 앞에서 경례하는 인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얼마나 강조했던지 일장기도 그려놨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국기를 개항합시다 이러면서 이제 국기 개항을 강조하는, 홍보하는 전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주의적 이런 잔재가 해방이 되고, 우리 사회로 이제 연결되면서 일장기가 태극기로 바뀌었을 뿐,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면서 서로 적대적인 어떤 체제가 되면서 서로 각각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또 체제 결속 그 과정에서 또 태극기에 대한 국기에 대한 어떤 강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태극기에 대한 강조가요. 지금 이제 보시는 이 사진은 태극기가 한쪽으로 빗겨나 있죠. 왼쪽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60년대부터 이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과도기를 거쳐서 70년대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70년대는 오히려 태극기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50년대 중심이고 60년대 일부 기간까지 태극기가 결혼식장에서 걸렸던 것이죠.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은 제가 왜 수집을 했을까요? 뒤에 있는 그 미륵불, 거대한 미륵불에 대한 관심이 아닙니다. 제가 가진 관심은 여성들의 복장 때문입니다. 이 복장에 보면 여성들은 한결같이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남자들의 경우에는 조금 자유로운데요. 여성들은 외출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소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희귀한, 드문 행사였기 때문에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옷을 입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음 사진 한번 또 보실까요? 어느 순간 딱한 명의 여성이 양장을 입었죠. 가운데 보시면 여성, 양장 입은 여성이 한명 보일 겁니다. 변화가 생기죠. 그리고 62년도, 67년도에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18명의 인물 중에서 반은 한복, 반은 양장입니다. 반반 섞였습니다. 67년도 사진입니다. 여기는 74년이죠. 74년 5년인가요? 이 점에 찍은 사진인데 역시 반반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양장으로 또는 캐주얼복으로 이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여러 장의 사진들의 변화를 통해서 여성들의 어떤 외출 복장이 한복에서 양장으로 바뀌는 거구나. 그럼 언제가 과도기죠? 그러면 60년대 후반, 70년대 전반. 그게 과도기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헌 자료들이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이런 시대의 변화, 풍속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 그리고 그걸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진진한 이야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자료를 통해서 어떤 시대의 변화를 읽는 그런 이야기를 자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료들 속에 이런 변화를 읽어내는 것은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요, 문화 코드와 관습을 읽다라는 주제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종이로 만드는 꽃 페이퍼 플라워를 소개해드릴 이예솔입니다. 오늘은 목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재단부터 진행을 할 텐데요. 재단의 정확한 수치는 도안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목련 꽃잎을 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잎을 재단하실 때에는 꽃잎 사이즈가 보통은 같기 때문에 사용하실 만큼만 자르셔서 주름지는 뭉쳐주신 상태로 먼저 잘라주시면 재단이 조금 더 수월하십니다. 목련은 모두 9장의 꽃잎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세 겹으로 겹쳐서 한 번에 재단을 하시면 한 번에 같은 사이즈의 꽃잎을 9장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도안을 참고하셔서 재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꽃잎 재단이 끝났으면 이제는 암술과 수술, 그리고 줄기 부분까지 모두 다 재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단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암술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암술이 표현된 연두색 주름지를 먼저 가로로 반을 접어주세요. 주름지의 특성을 계속 머릿속에 잘 염두해 주셔야 되는데요. 주름의 방향이 이렇게 세로가 되도록 재단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접는 선은 가로 방향으로 접어 주시면 됩니다. 이 방향을 반대로 주실 경우에는 작업이 원활하지도 않을 뿐더러 형태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름지의 방향을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으로 접어 주신 후에는 다시 펼쳐서 소량의 본드를 아주 얇게 도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량의 본드를 도포해 주셨으면 이대로 반을 접어 주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접힌 부분에만 본드가 서로 붙을 수 있도록 도포해 주셔서 접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드가 다 마르기 전에 작업을 해주셔야 조금 더 자연스러움이 표현되기 때문에 바로 접어서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두번 겹쳐 접어주시고 가위로 약 2mm 정도 아주 가늘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mm 정도 사이즈로 간격으로 잘라주시면 되겠고요. 잘라진 부분들을 이렇게 손끝을 이용해서 비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손끝에 힘을 주셔서 모양을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술이 될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접히는 부분이 잘 부착될 수 있도록 본드를 도포해 주시고요. 다시 반으로 접어서 꾹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암술과 같은 방법으로 수술도 만들어줄 텐데요. 이번에는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것과 비교해 보시면 길이가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길게 표현될 수 있도록 잘라지는 면이 약 1cm 정도 가량이 되도록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간격은 약 2mm 정도 간격으로 잘라주셔서 같은 방법으로 꼬아 비틀어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술 부분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재단에 사용하신 주름지를 그냥 활용하셔서 꽃을 만드셔도 무관합니다만,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생동감 있는 꽃이나 조금 더 자연스러운 꽃을 표현하고 싶으시다면 채색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것은 마커인데요. 마커는 시간이 지나도 변색이 잘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작업을 하실 때에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색감의 마커를 팔레트에 그냥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잉크를 묻혀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탄올을 조금만 부어서 농도를 맞춰주시고요. 붓으로 잘 섞어주신 후에 꽃잎에 여러분들께서 표현을 원하시는 부분으로 이렇게 붓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에탄올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연하게 보여주실 텐데요. 에탄올이 모두 다 기화가 되고 나면 지금 보시는 색상보다는 조금 더 진해지기도 하니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꽃잎이 다 준비가 되셨으면 본격적으로 꽃 만들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꽃을 완성할 와이어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들어 놓았던 순서부터 차례차례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들어 놓으셨던 암술 하단 부분에 본드를 조금만 도포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와이어의 끝부분을 그냥 일자로 둘 경우 혹시라도 만들어 놓은 꽃이 이탈될 수 있으므로 고리 형태로 감아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암술 부분을 붙여줄 텐데요. 처음에 와이어가 보여지지 않도록 처음 부분은 손으로 꾹꾹 눌러서 와이어가 가려지도록 잘 감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아주실 때에는 끝에 부분을 맞춰서 일자로 붙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약 1mm 간격에 텀을 주시면서 사선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감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암술 부분이 봉긋한 반구 형태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선으로 다 붙여주셨으면 본드가 마르기 전에 이 부분을 꾹꾹꾹꾹 눌러주셔서 감으면서 벌어졌던 부분들이 오므러진 형태로 되도록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수술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도 하단 부분에 본드를 미량 도포해 주시고요. 네, 수술은 방금 만들어 놓은 암술의 아랫부분에 배치해서 붙여주시고, 암술을 감아 붙일 때와 같은 방법으로 조금씩 사선으로 내려주시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수술 부분도 감기가 완성되었으면, 본드가 잘 부착될 수 있도록 손으로 꾹꾹꾹꾹 눌러서 잘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암술과 수술 부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꽃잎인데요. 꽃잎은 바로 붙이시기 전에 하단부에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꽃의 자연스러운 물결 무늬를 만들어줄 텐데요. 꽃잎을 보시면 새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방향으로 살짝 접어주셔서 다시 펼쳐주시면 네, 접힌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꽃잎의 전체를 접는 것은 아니고요. 꽃잎에서 한반 정도 하단 부분만 살짝 힘을 주어서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접힌 부분에만 미량의 본드를 살짝 도포해 주시고요. 접었던 위치를 다시 본드가 부착될 수 있도록 눌러주세요. 그리고 본드가 다 굳기 전에 접었던 부분을 다시 펼쳐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꽃잎을 만들어 주시면 꽃잎이 조금 더 입체감 있게 표현이 되는 부분입니다. 남은 꽃잎도 다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꽃잎이 다 준비되셨으면 이제 만들어 놓았던 암술 수술 부분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꽃잎을 총 9장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3장을 붙이고 그 다음에 6장을 겹쳐 붙일 겁니다. 그래서 먼저 3장을 끝에 부분에 본드를 발라주시고요. 암술수술 기준으로 삼각형의 형태가 되도록 3장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처음 꽃잎을 기준으로 삼각구도로 3장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삼각형의 구도로 3장을 모두 다 부착을 하였습니다. 네, 이제는 나머지 6장을 순차적으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잎의 배치를 신경 쓰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상단을 확인하셔서 모양을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꽃잎을 겹쳐 붙이실 때에는 이렇게 아예 겹쳐지지는 않도록 조금 간격을 띄어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6장을 모두 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꽃잎 9장을 모두 다 붙여놨습니다. 네. 이제는 마지막으로 줄기 부분입니다. 줄기 부분은 재단한 부분

부분을 바로 붙이시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끝에 부분만 약 0.5mm 정도 접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 접어놓은 상태에서 네, 접착제를 도포하셔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줄기의 끝부분은 꽃잎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보여질 수 있도록 위치를 해서 감아 붙여주시면 됩니다.

줄기까지 모두 다 완성이 되고 난 후에 꽃잎을 펼쳐주시면 되는데요. 꽃잎 전체에서 상단 부분, 꽃잎 전체에서 윗부분 정도만 펴주시면서 목련의 형태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름 펴기가 완성이 되면 꽃잎의 형태를 한 번씩 더 매만져 주시면서 원하시는 꽃잎의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목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목련은 실제 봄이 되면 꽃이 먼저 폈다가 꽃이 바로 지는 꽃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꽃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목련은 보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배우신 목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이 있으시면 봉투에 하나 올려놓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원의 세계를 안내할 정원 전문가 박은규라고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정원은 억새 정원인데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단어로 이야기하면 그라스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라스라고 하는 것은 웹덩이 식물을 그라스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정원을 만든다 이야기할 때 억새 정원이라고 하면 벽과식물 혹은 웹덩이 식물을 다 총칭해서 억새 정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웹덩이 식물의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대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벼가 있고요. 그다음에 잔디가 있고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상상을 해보면 잎은 좁고 길고 꽃은 뭐 있는도 없는도 하고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식물에 비해서 화려하지도 않고 향이 있거나 그러지도 않고 또 그걸 먹거나 하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억새 정원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음식에 얘기하면 뭐 평양식 냉면? 그냥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정원, 그리고 가을이나 겨울에 억새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정원에서 억새의 역할은, 그리고 억새의 의미는 도화지 같은 의미인데요. 꽃만 있거나 나뭇만 있으면 너무 많거나 뭐 너무 색깔이 진하거나 그러면 좀 실증이 날 수도 있고 징그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억새가 그걸 보완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식물이 햇빛이 너무 많아서 힘들거나 바람이 너무 강해서 힘들거나 그럴 때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억새는 다른 식물과 경쟁하는 그런 식물이 아니라 다른 식물을 돋보이게 하고 다른 식물을 더욱 잘 자랄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억새 정원의 대표적인 거는 억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크랭이라고 해서 길가에 자라고 마치 꽃은 핫도그 같이 생긴 꽃, 뭐 수크랭이 있고요. 우리나라 식물은 아닌데 외국에서 들어와서 강가에 주로 자라는 파닌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원, 뭐 여러분의 정원에서 억새 정원을 계획하고 싶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정원의 상태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억새 정원의 가장 큰 장점은 아주 건조한 토양에서부터 물이 많은 연못까지 다 재배가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과연 내 정원이 아주 건조한 정원이냐 아니면 물이 많은 정원이냐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건조한 정원이다 그러면 억새나 뭐 수쿨 같은 게 좀 어울릴 것 같고요. 물이 좀 많아 그러면 파니쿰이나 그 다음에 달뿌리풀이

나뭐 부들 같은 게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있는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도 나는 일반적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가장 많은, 그리고 가장 많은 품종이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억새 위주로 정원을 꾸미는 게 가장 무난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내가 그 정원을 꾸밀 때 억새가 다양한 품종이 개발이 되어 있어서 보다 더 많은 방면으로, 보다 더 재밌는 방면으로 정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억새 정원에서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될 거는 억새의 단점 중에 하나인 쓰러짐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 쓰러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억새 품종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좀 필요하고요. 그 억새 중에서도 유독 잘 쓰러지는 억새 품종이 있어서 억새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품종과 각 정원 상태를 잘 파악하셔서 여름에 바람과 비에 의해서 좀 망가지거나 훼손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키가 큰 억새는 공원이나 이런 데 적합하겠지만 키가 작은 억새는 가정집이나 화분에 재배하거나 이럴 때는 작은 억새가 적합합니다. 뭐 억새 종류로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억새 중에서 약간 잡초성이고 다른 식물을 괴롭히는 억새가 있는데요. 무럭새와 띠가 있습니다. 무럭새와 띠의 공통점은 땅속에 뿌리 줄기가 있어서 땅속으로 자꾸 번지는 겁니다. 그래서 땅속으로 번지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식물들을 못 살게 하거나 죽게 하거나 그 식물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계약하실 때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정원이 작은 정원이다 그러시면 무럭새나 띠와 같은 그런 식물은 심지만 하시고 공원이나 아니면 큰 산에 가서 그런 식물들을 감상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억새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토양이 중요할까요? 억새는 건조한 걸 좋아하는 식물이고 물 빠짐이 좋아야 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억새 정원을 만든다고 하시면 모래가 많은 토양을 쓰시고 다른 지대보다 높게 만들어서 물이 고이지 않게 해야 되고 물 빠짐을 좋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물이 빠지지 않거나 아니면 배수가 잘안 되는 정원이라고 하면 억새는 잘 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억새가 사라지고 다른 식물의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토양과 정원이 준비가 되셨다면 억새를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냥 단순히 억새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화분에 담겨진 억새를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싸다고 해서 작은 억새를 구입을 하셔야 될게 아니라 화분 크기가 15cm 이상 된 억새를 구입을 하셔야 정원에서 제대로 억새가 잘살수 있고요. 작은 억새는 가격이 저렴한 장점은 있지만 한동안 그 정원에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살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원에 억새를 구입을 하신다, 뭐 정원에 억새를 심는다 그러시면 화분 크기가 15cm 이상 억새를 구입을 하셔서 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억새를 구입을 하실 때한 품종당 하나 이렇게 구입을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3개 이상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3개가 한 세트가 돼서 심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볼륨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3개 이상은 구매를 하셔야 억새의 느낌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정원에서 보통 우리가 식물을 심을 때50% 정도를 심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0평이면 5평 정도를 식물을 심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5평 중에서도 한 2평 아니면 1평 정도 억새를 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억새는 전체를 다 메우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쓰시거나 아니면 가운데를 쓰시거나 하시면 되는데 10평의 정원에 만약에 계획을 하신다 그러시면 1평 아니면 2평 정도를 채울 수 있는 억새를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억새를 심을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될게 키가 되고요. 이제 억새 심는 키가 중요한 이유는 억새는 햇볕을 되게 좋아하는 식물인데 앞쪽에 키가 큰게 있으면 거늘이져서 그 뒤에 있는 식물은 잘 자라지 못하게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억새가 키가 크고 뒤가 키가 작은 억새가 들어있으면 키가 작은 억새는 햇빛도 볼수 없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키 작은 억새는 퇴화하거나 없어진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키를 가장 먼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게 억새가 꽃이 피는 시기가 있는데 꽃 피는 시기도 같이 고려를 하셔가지고

봄에 핀 애들은 앞쪽에다 좀 심고, 가을에 늦게 꽃핀 애들은 뒤쪽으로다 심는 게그 저온을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온에 억새를 심는다 그러면 과연 얼마만큼의 거리로 어떤 간격을 띄워서 심어야 될지 고민이 됐을 겁니다. 억새는 일반적으로 키가 1m 정도 자라는데, 1m 정도 자라는 억새를 심는다 그러시면 1m 정도를 띄우셔야 되고요. 만약에 5cm밖에 안 자라는 억새다, 그러면 5cm 정도 거리를 띄우시면 됩니다. 억새를 심을 때 거리를 띄우는 이유는 억새가 생장이 되게 빠른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너무 가깝게 심거나 아니면 너무 멀리 심으면 서로 자라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식물이 치여서 그 식물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새를 심을 때는 같은 종류 간에는 모아 심어도 상관없는데, 다른 종류 간에는 1m 정도는 띄워서 심는 게 저온을 오랫동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억새를 띄운 그 사이사이에는 다양한 식물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억새가 장점이 많은 반면에 또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3월달이나 4월달 되면 다른 식물들은 싹이 나거나 꽃을 피우는데, 억새는 5월달이 돼야 잎을 내는 성질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새 정원이 5월 전에는 너무 황량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5월에 황량하게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구건류를 심거나, 아니면 봄에 일찍 볼수 있는 다른 식물을 심어서 황량함을 막아야 됩니다. 봄에 심는 식물은 무스카리나 알리움 같은 구건식물이 되고요. 겨울에 횡량할 때 심을 수 있는 식물은 육화나, 그 다음에 빨간 열매가 달린 낙상홍이나, 아니면 줄기가 빨간 흰말채나, 이런 걸 심으시면 봄부터 겨울까지 풍성한 정원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억새 정원을 다 준비하시고 만드셨다면, 겨울에는 억새를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2월달부터는 잎을 잘라줘야 되는데요. 2월달에 억새 잎을 잘라주지 않으면 그 다음 억새가 나올 때 지저분하게 되고 다른 식물이 자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억새 정원은 2월달이 지난 이후에는 묵은 잎을 다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제거한 다음에는 그 억새가 더잘 자랄 수 있도록 포기가 큰 것들은 나눠주는 것도 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5년 된 억새를 포기 나눠주기 하게 되면 보통 한 4포기 정도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나눠진 억새를 다른 곳에 심든지 분양을 하든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5년 지난 억새를 포기 나누지 하지 않으면 5년 이후부터는 억새가 점차점차 감소하게 되고요. 치가 더 많이 자라야 되면 그 억새가 없어질 경우도 생기니 5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억새 포기 나눠주기를 해줘야 됩니다. 묵은 잎을 제거하는 작업과 포기 나누기를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건강하고 왕성한 그라스 정원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멋있고 아름다운 정원을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이 계곡이 진짜 축복의 땅이에요.
2: 사귀기 했잖아요.
3: 안녕하세요.

0: 은문산에서 제일 좋은 나무.
1: 엄마 영광인 줄 알아.
2: 웃긴다 안 돼.

어릴 때부터 그리고 의사가 되고 나서부터도 대표팀 팀닥터는 제 어떤 인생 목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예. 지금 월드컵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이 아주 기뻐할 수

0: 폐경기까지 잘 버티면 배발하거나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1: 폐경을 했으니까 좀 시간을 끌었는데
2: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나.
1: 갑자기 이게 근종이 너무 커진 거예요.
3: 이 나이 돼가지고 상상도 안 했거든요.
4: 통 너무 심했고요. 4시간에 한 번씩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5: 골반뼈를 드라이버로 쪼이는 기분이에요.
6: 근데 자궁 질환은요, 열심히 치료하면 잘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0: 할아버지 옷 같은 것도 자기가 파헤쳐서 집 안에 넣고 하는 모습 보니까 안쓰러웠죠.
1: 뽀삐! 또 여기 와 있어? 왜 자꾸 여길 와?
0: 지금까지 뽀삐가 살아왔던 대로 그냥 그대로 저희랑 잘 적응해서 그냥 그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말고.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2: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

등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0: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1: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장하니까요.
0: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2: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3: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4: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3: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2: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안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5: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2: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6: 상담 완료 고개,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어서와요, 현학생. 네. 앉으세요. 네. 오래간만이에요.
2: 그러니까요.
1: 잘 지냈어요?
0: 네.
1: 네, 이번에는 이제 나의 두 번째 교육 시즌3인데 우리 현우 학생하고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의지가 되고 반갑습니다.
2: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시즌3에서는 네. 문학이라는 큰 주제를 잡고 고전적으로 유명했던 문학이라든지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은 자세히는 몰랐던 그런 작품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대학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학생들이 점점점 예전에 있던 그 유명한 어떤 고전 명작 시리즈라든지 필독서로 알려져 있던 그런 것들을 점점 등하시한다는 생각을 좀 들거든요. 그리고 살다 보면 그거 어디서 들어는 봤는데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어. 왜냐? 그게 그렇게 필요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문학 중에서도 고전적이고 유명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꼭 알아야 될 필독서의 일부야라고 하는 것들을 주제별로 짜르륵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현우 학생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 모신 거예요.
0: 감사합니다.
1: 네. 고전 문학 작품을 검색을 하면 그 밑에 리뷰가 달려있잖아요. 네. 그 후기에 보면 꼭 이렇게 리뷰는 상반된 두 가지 리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읽어봤더니 이게 왜 이름난 명작인지 이해가 간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리뷰가 있고 또 한편에는 읽기 시작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내가 도대체 왜 200년 전 작품을 지금 읽고 있는 건가. 나는 정말 이거 읽을 자신이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우 학생은 그 고전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0: 고전은 저도 처음 접했던 건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1: 저학년 때?
0: 네. 근데 이제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원작 그대로를 읽지는 못하고
1: 맞아요.
0: 이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1: 그렇지.
0: 조금 요약하고 쉬운 단어로 바꿔놓은 책들을 이제 어머니가 60선 정도의 시리즈 이렇게 책을 파는 게 있어요.
1: 전집이요?
0: 네, 전집. 전집을 사서 이제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 저는 고등학교에 가서도 이제 비문학 분야보다는 문학을 훨씬 더 좋아했어요. 그 작가가 만들어 놓은 세계나 그런 곳 안에 이렇게 풍덩 뛰어들어가는 것 같은 맞아. 느낌을 받았어서 그 세계관 안에서 내가 뭔가 주인공의 이입도 해보고
1: 상상도
0: 네,
1: 하고
0: 제가 그 상황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서 그런 고전 문학을 저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1: 원래 그 고전이란 말이 옛

0: 꼴을 써요.
1: 네.
0: 그리고 저는 법전할 때 전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공부히 따져보면 이 고자란 옛고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리타분하다. 이거 옛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저는 고전 리스트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고전에는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 있어야 돼요. 우선
1: 네.
0: 과거. 과거의 베스트셀러였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 자, 그리고 현재에도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저는 이걸 계보학이라고 부르는데요. 과거의 그 원형이라든지 중요한 어떤 일부가 계속 살아남아서 현재에 그게 패러디가 된다거나 아니면 변형이 된다거나 해서 현재의 문학작품, 영화, 예술, 연극에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거. 그다음에 제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한테도 이게 엄마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나온 거지만 한번 읽어봐. 이게 너의 세상에서도 의미가 있을 거야. 왜? 아주 큰 나무기 때문에 뿌리를 쫙 펼쳐서 너가 살고 있는 그 세상까지도 그 뿌리가 변주돼서 확장이 되고 있어라고 추천을 해줄 만한 그런 걸 고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 숨쉬지 않고 지금 의미가 없다면 이거는 고전 리스트에서 빼야 된다. 그걸 고전이라고 우리가 강요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혹시 그 아폴리네르라고 하는 프랑스 시인을 아세요?
1: 처음
0: 저는 저도 몰랐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나태주 시인이신데 굉장히 낭만적인 분이세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저한테 시를 읽어주신 적이 있어요. 아폴리네르가 1910년대에 센강을 보면서 썼던 시예요. 미라보 다리라고 하는 시입니다. 미라보 다리 아래 센강은 흐르고 나의 사랑도 흘러가네. 이게 본인의 연인이었던 마리 로랑생을 생각하면서 쓴 시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시가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니? 마리 로랑생의 그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파스텔 톤의 그림이 있어요. 그런 같이 보여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프랑스 파리의 센강은 1910년대에 아폴리네르가 살았을 때도 흐르고 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었던 때도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전을 뭐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느냐라고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고전은 강 같은 거야 라고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강은 그때도 거기 있었고, 지금도 거기 있고, 앞으로도 거기 있을 거예요. 그런 강들만 골라서 우리는 고전 명작, 고전 문학 작품 이렇게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강이 만약에 지류여서 다 말라붙어서 없어졌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예전엔 고전이었지만 이제는 고전이 아닌 거.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 고전 텍스트, 문학 텍스트를 앞에 놓으시면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강아, 강아.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강아. 너는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래? 라고 하면 이거는 시대에 너무 오래됐고 지금 현 세태에 맞지 않고 뭔가 어려운 것 같지만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사랑이라는 테마를 결정을 했어요. 왜첫 번째 테마로 사랑을 주제를 삼았을까? 혹시 좀 생각이 드시는 게 있을까요?
1: 감정이잖아요,
0: 네,
1: 사랑은.
0: 맞아요.
1: 네, 아까 앞에서 말씀해주신 고전의 의미랑 조금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강이 이전에도 흐르고 지금도 흐르는 것처럼 예전의 인간도 그렇고 현재의 인간도 그렇고 미래의 인간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빼놓고 살수 없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1강을 사랑으로 정해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0: 맞습니다.
1: 해봅니다.
0: 우리는 사전에 이렇게 뭔가 협의한 것도
1: 네.
0: 없는데 너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랑은 인간이 인간이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 때문에 절망도 하고 사랑 때문에 살아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간 안에 감정이라고 하는 세계 대륙이 있다면 그중에서 가장 큰 대륙의 이름은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다른 존재를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일이나 마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한 줄짜리 이런 사전적 정의로는 사랑을 정의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현우 학생은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이제 그런 청춘의 시기, 사랑이 가장 어울리는 시기인데,
1: 네.
0: 혹시 사랑에 대한 어떤 정의라든가, 생각 같은 걸 어떻게 갖고 계실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사랑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요.
1: 글쎄요. 어릴 때보다는 조금 가벼워졌다라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젊은 세대의 문화에서는. 가끔씩은 어떠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사랑을 까먹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살이 되고 이러면 이제 한창 이성 친구와의 교제를 하고 싶어 할 때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할뭐 가족에 대한

0: 사랑을 조금 잊어버린다든지
1: 맞아요.
0: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안타까운 부분도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저는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어느 영역에서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재채기처럼 숨길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이 숨길 수 없다는 거는 이거는 인간 본능 안에 본인이 안 하고 싶어도 마음이 우러나는 거고, 숨기려다 숨길 수 없는 거고, 안 하고 싶어서 안할수 없는 거고, 본능의 일부다. 라고 생각을 해요. 고전 문학에서도 사랑이 차지하는 지분이 엄청 커요. 예를 들어 고전 시가를 보면, 전통적 시가를 보면 주제를 3분화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움이나 사랑. 이별 노래도 사실 사랑
0: 그렇죠.
1: 노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 근데 자연도 어떻게 보면 자연에 대한 사랑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왕이라든지 그 지배층에 대한 어떤 충성의 마음.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랑의 얘기예요.
0: 맞아요.
1: 임금님을 사랑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전 시가 그 전통적인 문학은 사실은 크게 보면 큰 카테고리의 사랑 이야기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막 음악 프로그램에서 들수 있는 대중가요도 보면 대부분 사랑 얘기예요.
0: 맞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진짜 천년을 넘어서는 만고불변의 주제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혹시 현우 학생은 나는 사랑하면 이 작품이 떠올라 이런 게 있을까요?
0: 말씀해 주시는 걸 듣다가 이제 고전 소설 중에 한 작품이 떠올랐는데 김시습의 이생귀장전이라는 작품이 떠올랐어요. 고전 소설은 사실은 이제 입시 공부를 할때 배우기로는 고전 소설은 대부분 권선징악과 해피엔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생귀장전은 거기서 벗어난 소설이어서 더 기억에 많이 남고 그다음에 그 남녀 주인공의 이제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인상 깊게 고등학생 때도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1: 그렇군요. 이런 생각을 하는 고등학생이라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자라주면 너무 좋겠네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대답이고요. 그건 정말 낭만주의적인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작품이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막 가쓰고 도포 입고 뭔가 애헤매할 것 같은데
0: 맞아요.
1: 어떻게 그런 사랑 이야기를 그렇게 진한 사랑 이야기를 할 수가
0: 맞아요.
1: 있지? 현대인이 보기에도 너무 그 사랑 나 이해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좀
0: 맞아요.
1: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전 문학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 같아요. 진짜 몇백 년전 건데 오늘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고 감정이입을 할수 있어요. 그런 거는 지금 살아있는 고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동양에서 제일 오래된 사랑 이야기, 사랑 노래라고 하면 시경이에요. 시경. 근데 시경에 이제 경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성리학에서 공자님이 말씀하시길 예의를 지켜라. 이런 딱딱한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시경은 이런 거예요. 옛날 유행가 가사 모음집이에요.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유행가 가사를 정말 히트곡들만 모아서 엑기스만 담아놓은 가사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테일러 스위프트의 뭐 곡, 노래, 아니면 뭐 GD의 노래, 뭐 에스파의 뭐 노래, 이런 것들이 가사만 남아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 이게 몇백 년 후에 모음집으로 넣어서
0: 그렇죠.
1: 이게 한 2000년쯤 후에 아, 저게 대한민국의 유명한 노래 경전이래. 이렇게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2600년 전 정도 춘추시대에 한간에 이렇게 전해져 오던 수많은 노래 가사가 있었겠죠? 그거를 한 3,000편 정도를 모았대요. 수많은 그 노래 가사 중에서 공자님께서, 아, 이것은 정수다. 이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그래서 300여 개를 정리를 하여 한 책에 담아 놓으신 게 이제 시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유행가 노래 가사집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허들이 좀 낮아진 채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구성을 우선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풍이라고 하는 유형이에요. 이 풍은 풍속할 때 나오는 그 풍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왕, 사람들, 민간, 거리에서 돌아다니는 노래. 이게 숫자가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아, 우아하다 할 때 아짜예요. 아, 네. 이거는 정치인 정치에 관련된 노래들을 담은 거예요. 조금 더 위에 이제 상위 계층의 노래인 거죠. 네. 그다음에 송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송이 붙으면 그건 제사 때 쓰는 노래인 거예요. 제사 때 이제 누군가를 기리거나 더 우아한 노래예요. 송이 제일 유명하고요. 송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게 주남편에 나오는 관저라고 하는

0: 작품이에요. 이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어? 나 시경도 몰랐고 관절한 말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우리 현아 학생님 한번
1: 네.
0: 읽어봐 주시겠어요?
2: 끼룩끼룩 물소리가 강섬에서 우네. 아리따운 아가씨는 군자의 좋은 짝. 올망졸망 마른 풀을 이리저리 헤치며 아리따운 아가씨를 자나깨나 구하네. 구하여도 못 만나니 자나깨나 이 생각뿐. 밤새도록 그리움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올망졸망 마른 풀을 이리 캐고 저리 캐고 아리따운 아가씨와 검은 고로 버타리라. 올망졸망 마른 풀을 이리 캐고 저리 캐고 아리따운 아가씨와 풍악 굴려 즐기리라.
0: 자, 여기 보면은 뭔가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1: 네.
0: 이게 약간 노래를 할 때 보면 반복되는 또 후렴구 같은 게 있잖아요.
1: 네.
0: 그런 느낌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관저에서 관자라는 것은 끼룩끼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래, 그러니까 새가 우는 소리. 그러니까 저는 물소리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군자가 자기의 짝을 찾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요조 숙녀는 군자의 좋은 짝이라네. 이런 구절 저는 어렸을 때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구절이고요.
1: 아.
0: 전전반측. 아시죠?
1: 네.
0: 왜 우리 시험 볼 때, 수능 시험 준비할 때, 1, 2, 3, 4, 5, 4, 그 오지선다 형의 전전반측 있었어요.
1: 네, 있었죠.
0: 이게 뭘 하냐. 이게 군역을 하러 간 남편을 기다리는 저 아낙네의 심정을 뭘로 표현하느냐. 사자성을 고르시오. 그럼 전전반측. 이게 뒤척이고 뒤척이는 어떤 그런 잠 못 이루는 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1: 네.
0: 전전반측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1: 네.
0: 그래서 되게 오래 전에 있었지만 얘가 우리는 몰랐어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이야기였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시경이라는 게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사랑 이야기 중에 하나라면 사랑 노래 중에 하나라면 서양에서도 아주 오래전에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1: 네.
0: 플라톤 아시죠?
1: 네.
0: 플라톤 하면 철학자잖아요.
1: 그렇죠.
0: 플라톤은 뭔가 인생의 깊이 있는 이야기, 철학적이고 어려운 얘기만 했을 것 같은데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작품은 오로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 저는 그래서 이 향연이라는 작품이 그냥 사랑을 찾다 보니까 그냥 읽게 됐는데 의외로 재미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넷플릭스급의 재미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플라톤의 그 정체라든지 국가라는 그런 책보다는 훨씬 재미있었어요. 여기 주제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에로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에로스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너무 신기한 게 여기에는 소크라테스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당대 유명했던 그런 철학자들이 등장을 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네, 우선 저는 책을 볼 때는 항상 제목을 궁금해하라. 제목이 무슨 말 뜻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향연은 그리스에 있었던 특별한 어떤 행사 같은 거예요. 향연을 번역을 하면 잔치라는 우리말로도 많이 번역을 하거든요. 잔치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잔치는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1: 네.
0: 향연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먹고 마시는 걸 핑계로 사람들을 둘러 모아서 거기서 디베이팅, 토론을 펼치는 토론의 장을 여는 걸 그리스에서는 향연이라고 했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일종의 브런치 같은 거예요. 브런치라는 것은 약간 문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침밥도 아니고 점심밥도 아니고 그 중간에서 시작을 하고 그다음 거기에 앉아서 이제 수다를 떠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침묵할 사람은 거기 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건 개인적인 브런치인데 이때 철학자들은 어떤 학술적인 브런치로서 향연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실존하는 인물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소크라테스니 뭐님 등장하고 이상하게 플라톤 본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플라톤이 썼는데 플라톤이 마치 나는 어떤 브런치에 갔다 와서 거기서 유명한 엄마들이 한 이야기를 한번 적어둘게 이렇게 정리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향연에서는 사랑을 최종적으로 뭐라고 규정을 하느냐 완전한 것. 이상적인 것으로 상승하려는 인간 영혼의 기본적인 욕구로 마지막 결정을 해요. 근데 이 결론에 오기까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막 갑론을박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많은 사랑론을 펼치는데 그중에 되게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리스토파네스. 저는 이쪽 사람들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아리스토텔레스 있고 아리스토파네스도 있고 아마 복잡한데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이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원래 인간은 팔도 네 개, 다리도 네 개, 얼굴도 두 개, 그다음에 남성, 여성 다 갖춰 있는 존재.

0: 네 개, 다리 네 개는 좀 무서운 상태긴 네. 하지만 어떤 원형적인 뭔가를 도달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사람은 끊임없이 사랑을 하게 되는 거야 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미지를 낳지 않았나 싶어요. 네. 다시 말해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사랑은 인간 본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고전에 대해서 동양에서 정말 오래된 시경, 서양에서 정말 오래된 향연 이 두 가지 텍스트를 우리가 확인을 해봤다면 네. 이제 본격적으로 문학 작품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저는 사랑이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말도 있었거든요. 이건 네. 도스토옙스키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세상을 구원한다. 이거 누가 만든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표어처럼 제가 종종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왜 사랑이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얘기를 할까? 그리고 드라마 보면 드라마 소개를 할 때 누가 이제 드라마 평을 쓴다거나 할 때 쌍방 구원서사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뭔가 괴로운 처지에 한 남성이 있어요. 괴로운 처지에 한 여성이 있어요. 둘 다 되게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각자의 어두운 과거를 극복해서 서로에게 뭔가 더 도움이 되는 사랑의 네.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쌍방 구원 서사라고 하는데 전 드라마 중에서도 이런 구원의 서사가 있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왜냐하면 내가 마음이 편하거든. 그 주인공들이 좀 잘 살게 됐어. 네. 저 아이들 마음이 좀 상처가 치료가 됐어. 이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이 구원의 사랑이라는 게 대체 어디서 온 걸까?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게 맨 처음이라고 말할 순 없어도 단테의 신곡 이게 바로 구원의 사랑을 아주 우리한테 강력하게 제시한 되게 오래된 고전 문학이라는 내용을 좀 확인하게 됐어요.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시진 않았을 거예요. 네. 이거는 저도 마음 먹고 결심하고서 읽는 책이지 단테의 신곡을 내가 어머 이거 너무 재밌어 막 이렇게 읽는 경우는 전공자가 아니면 없을 거예요. 근데 들어는 보지 않았어요.
1: 네, 단테라는 그쵸? 사람도 있...
0: 단테의 신곡은 무려 14세기 초반에 나온 책이에요. 그리고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기로 유명합니다. 이 단테의 신곡은 실제로 단테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걸 알고 보면 또 은근 재밌거든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단테라는 사람이 본명은 단테 알리기에스. 그리고 이 작품을 썼을 때 이거는 라틴어로 쓰지 않고 이탈리아어의 그 이전 버전인 토스카나 방언으로 썼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시로 시를 짓지 않고 네. 우리 훈민정음으로 시를 지었어요. 네. 훈민정음 한글로 쓰여진 첫 번째 소설 뭐 이런 거 되게 중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민족어로 문학작품 창작을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단테의 작품에서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확고하게 자리 잡고 됐어요.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아, 지옥에 대한 이미지를 명확하게 그리기 시작했고 천국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명확해지게 됐던 네. 기여를 했던 작품이에요. 근데 이게 서사시거든요. 서사시로 지옥부터 연옥, 천국까지 이르는 이 긴 여장을 서사시로 썼어요. 다 세 줄짜리 서사시로.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1년 안에 쓸 수 없는 굉장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진 건데 우선 지옥부터 시작해요. 단테라는 자가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고대 시인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인도를 받아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여행하는 이야기예요. 일종의 로드무비 같은 건데 왜 여행을 하게 됐느냐.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단테가 이렇게 섬기 있고 사랑하는 여성이 있거든요. 그 여성이 천국에서 단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고 연옥도 보고 천국으로 올라오라. 그대는 그럼 구원이 될 것이다. 이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존재는 실제 단테 인생에 있었던 여성이에요. 네. 9살에 처음 만났대요. 근데 9살에 사랑에 빠졌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아들 초등학생 저학년이 사랑에 빠졌다. 근데 단테는 그걸 기억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재회를 해서 이제 다시 사랑에 빠졌는데 베아트리체가 딴 남자하고 결혼했대요. 그리고 24살에 죽었답니다.
1: 베아트리체가요?
0: 그러니까 이제 단테 입장에서는 영원히 그냥 이상화된 여성인 거예요.
1: 그렇죠.
0: 만약 결혼을 해서 아내로 지지고 볶고 살았으면 그녀는 너무 멋져 이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사랑했는데 못 이루어져.

0: 죽었어. 근데 그녀가 일찍 죽었어. 예쁜 나이 그대로 죽었어. 그럼 내 마음속 그녀는 늙지 않고
1: 그렇죠.
0: 영원히 아름답고 이상적인 여성이 되는
1: 네.
0: 거죠. 이상적인 영혼의 여성상. 의 전형처럼 이름이 굳어지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 잘 만나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 단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테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뭐가 중요하냐면요. 지옥을 굉장히 잘 그려냈어요. 우선 지옥은 총 9단계로 되어 있는데 지옥이 역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첫 번째 지옥, 일원이라고 해요. 지옥부터 9개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밑으로 갈수록 더 최악의 지옥이 나와요. 근데 첫 번째 지옥의 이름이 림보예요.
2: 림보.
0: 영화 인셉션 봤어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1: 네, 누군지 알죠?
0: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
1: 네.
0: 놀란 감독의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1: 네.
0: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등장을 하는데요. 주사 약을 맞고 꿈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다시 꿈속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꿈속의 최판왕의 꿈속이 림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인셉션을 보면 거기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나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무의식의 무한한 확장판입니다. 림보라는 단어를 어디서 들어봤는데 저 인셉션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지옥이 림보인데 림보는 지옥 같지 않은 지옥이에요.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서 세례를 받지 못한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들이 거기에 머물러요. 고문을 받지 않고 그냥 거기 머물러요.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원해서 세례를 안 받은 게 아니야. 그냥 너무 일찍 태어나갖고 세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교리에 의하면 지옥에는 가야
1: 그렇죠.
0: 돼요.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근데 나쁜 지옥에 못 넣겠어서 그냥 평원 같은 곳에 이렇게 거기 있으세요. 그냥 하고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지옥, 제일 약한 지옥 림보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아홉 번째 지옥에는 루시퍼가 있어요. 루시퍼 알죠?
2: 악마의
0: 그렇죠.
2: 영화인가요?
0: 악마의 왕이에요.
2: 네.
0: 근데 루시퍼가 세 명을 씹어먹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루투스. 세 번째가 유다. 예수를 팔았던
1: 네.
0: 유다를 씹어먹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말투는 너무너무 고전적이고 그대 하였는가 나는 눈이 멀을 뻔하였도다 막 이렇게 말투는 고전적인데 이거를 듣고 나면 흥미진진하긴
1: 네.
0: 해요. 그리고 고문받는 장면이 막 나오거든요.
1: 네.
0: 막 상처의 파리와 구더기가 들끓는 곳에서 악마들에게 얘기해서 영혼이 창에 찔리는 죄인들의 함성 소리가 괴로운 외침 소리가 들리도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옥을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연옥을 갑니다. 연옥은 사실 지옥은 아니에요. 이 약한 죄를 지었는데 잘 빌고 참회하고 그러면 이제 지옥을 벗어나서 천국으로 갈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정거장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혹시 브래드 피트라고 하는 배우를 아십니까?
1: 네.
0: 우리들한테는 빵
1: 그렇죠.
0: 아저씨라고 알려져 있는 잘생긴
1: 네.
0: 배우죠. 근데 이 브래드 피트가 나왔던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세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살인마를 브래드 피트하고 모건 프리먼이 두 사람이 형사인데 잡으러 다닌 얘기예요. 근데 이 연쇄살인마가 7가지 죄를 지은 사람들을 한 명씩 처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7가지 죄가 바로 연옥의 7가지 종류입니다. 7가지를 얘기를 하자면 교만, 나태, 탐욕, 탐식, 색욕, 분노, 질투예요. 저는 좀 충격이었던 게 많이 먹는 거를 죄로 여겨요. 아주 나쁜 죄는 아니지만 연옥에서 참회를 해야 될 죄. 근데 이제 막 많이 먹다가 이 죄를 딱 생각을 하면 아 이거 연옥감인데 하면서 내려놔야 되는. 저는 약간 지금 중도 비만 건강 검진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중도 비만자는 여기 연옥 가야 되는. 비만자는
2: 조금 좀
0: 정말
2: 서운한데요.
0: 그치
2: 네.
0: 서운하죠. 그래서 좀 애매모호한 그런 죄를 정화해야 되는 그런 장소가 연옥이에요. 연옥의 끝에서 단테가 드디어 베아트리체를 만나요. 드디어 이제 베아트리체가 따단하고 나타나서 단테 어서 와 이렇게 맞아줍니다. 그리고 천국편 내내 베아트리체가 등장을 해요. 왜냐? 베아트리체는 이미 죽어서 천국에 있는 주민이니까. 근데 저는 베아트리체가 단테가 사랑한 여성이라고 하는데 읽는 내내 의문이 들었어요. 사랑을 하면 손도 잡고 싶고
1: 네.
0: 같이 있고 싶고 막 이렇게 꽁냥꽁냥 하고 싶잖아요. 절대 안 나와요. 꽁냥거리는 게 절대 안 나와요. 자, 이게 베아트리체에 대한
1: 네.
0: 단테의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2: 네.
0: 네.
2: 오, 내 희망에 활력을 부여하고 나의 구원을 위해 지옥에 발자취를 남기는 것.

0: 것을 감내했던 여인이여. 지금까지 내가 본 모든 것은 바로 그대의 능력과 너그러움에 의한 은총이자 힘이라 생각합니다.
1: 네. 이게 단테가 오 베아트리체요라고 그녀한테 바치는 노래예요. 네. 근데 여기에 꽁냥거림이나 뭔가 이렇게 심쿵심쿵하는 게 전혀 없어요.
2: 러브레터 같은 느낌이 아닌데요.
1: 그렇죠. 네. 뭔가 그녀는 굉장히 숭고한 존재고 신적인 존재고 나는 그녀를 찬미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접근하지 못할. 제가 이걸 확신했던 건 연호편 30곡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치 어머니가 자식에게 엄하게 보이듯 그녀는 나에게 그렇게 보였었는데 엄격한 자애로움의 맛은 쓰기 때문이었다. 이거는 연인, 평등한 연인이 아니라 네. 엄마 같아요.
2: 그러게요.
1: 네. 엄마가 너 왜 공부 열심히 안 하니? 너 왜 반성 안 하니? 네. 앞으로 엄마 말 잘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약간 이거거든요. 네. 그러면 또 단테는 예, 베아트리체님 따라가겠습니다. 순종적인 아들처럼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베아트리체는 본인이 사랑했던 그 여성이 아니라 그 여성을 완전히 신격화시켜서 성모 자리에 놓았구나. 네. 성모가 하는 말처럼 내가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수평적 사랑이 아니라 이건 수직적 사랑이에요. 네. 아무튼 베아트리체라고 하면 구원의 여인상으로 되게 이름이 굳어졌어요. 네. 그래서 유명한 여자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첫사랑의 이미지. 우리는 첫사랑 하면 이제 배우 수진님을 떠올리지만 네. 문학작품에서 첫사랑이라고 하면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로테. 네. 저는 이름 그거 처음에 중학교 때 읽었는데 로테가 나오길래 제가 그 로테를 막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로테가 이루지 못한 아름다운 첫사랑 네. 이런 거고 베아트리체는 네. 구원의 여인상이 됐습니다. 근데 구원의 여인상이 단테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파우스트의 그레첸이라는 인물한테 넘어갑니다. 계보를 네. 이어받아요. 레미제라블에서 팡티는 자기를 희생해서 딸을 구원합니다. 네. 코제트는 그 순수함으로 장발장을 구원을 하죠. 현대소설이나 현대문화 같은 데서 보아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매드맥스 시리즈가 네. 있어요. 강인한 여성이 네. 나와갖고 막 다 해결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구원의 여인상이 변주되어 확장된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되게 지브리 스튜디오 작품들을 좋아하는데 네. 여기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 디스토피아 세계관이에요. 오무라고 하는 괴물이 인간을 막 덮치거든요. 네. 근데 이 오무라는 괴물이 분노에 가득 차서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할 때 공주이자 너무너무 착한 나우시카라는 소녀가 네. 오무에게 분노를 멈춰 하면서 자기 몸을 던집니다. 네. 나를 희생해서 너희들 분노를 잠재울 거야 라고 하면서 전쟁을 끝내거든요. 소녀의 그 뒷 일이 걱정되실까봐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는 결국은 오무들이 살려줘요. 살려서 부활을 시켜줍니다. 네. 근데 이런 애니메이션에서 보면 영원한 소녀, 어떤 여성 주인공이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모티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을 읽을 때는 이 모티브가 옛날에 탄생이 됐지만 이게 지금도 여전히 이런저런 곳에서 서로 다른 얼굴로 태어나고 있어를 확인하면 되게 재밌어요. 네. 물론 신곡은 한번 결심하지 않고는 읽을 수 없는 책이긴 합니다. 왜 톨스토이는 안나를 저렇게 까내리나?
3: 자, 어서오세요. 칼 맛이 있네요. 칼 맛이 있어. 야, 춤을 잘 추네. 굉장히 이거를 오지마을에서 들었어요. 죄송한데 저 한국 떠나면 생각날 것 같아서 한 개만 더 줬죠.
4: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저기 무슨
5: 이렇게 커요?
4: 도청 아니에요?
5: 아 진짜 크죠?
4: 야 여기 그냥 종합병원이네.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진짜 부자시네.
6: 저는 가난하지만 우리 병원은 부자였습니다.
5: 보이세요? 거의 뭐 손잡이가 해지거나 목덜미가 해지거나
7: 이거 많은 주고 샀어.
8: 이게
5: 뭐예요?
8: 아시죠?
5: 뭐예요?
8: 아시죠? 근데 저 관계 가지고
4: 굳이 이렇게까지 밥은 잘 드시죠?
8: 예, 잘 먹습니다.
5: 생선 걸어 드실까봐 자린고기처럼.
4: 400억 넘게 또 나눔을 하셨다는 게.
6: 410억은 저한테는 인생의 수업료예요. 나눔은 비움의 시작이 아니고 처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9: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그래, 석봉팽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10: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줘.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0: 블루 달섬 퍼레이드.
1: 헬로 블루다. 블루 달섬 퍼레이드에 우리 학교도 참가하는 거 알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퍼레이드에 참가할 봉사자를 찾고 있어. 많이들 참여해줘.
2: 여기 있었구나.
3: 자, 어? 지난번 복도 꾸미기에서 떨어진 점수를 만회할 기회야.
2: 그렇다기보단 이번에도 힘내보자. 분장하고 손은 대는 간단한 일이니까.
0: 어? 분장?
4: 그 이상한 분장을 또 하라고?
2: 아쉽네. 봉사 점수가 큰데 말이야. 어?
5: 그럼 이번 분장은 인어 역할인가요?
1: 아니요. 우리는 미스터리 탐구반이야. 학교에 마법을 쓰는 괴물이 있다는데 본 적 있어?
5: 괴물이 있어? 진짜?
2: 그렇다면 친구 중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인데, 만약 친구가 괴물이라면 어쩔 거야?
4: 아, 뭐 그렇다면 친구라고 해도 괴물이니까 내쫓아야 하는 거 아닐까?
6: 누가 학교에서 괴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나 했더니 너희들
7: 학교 허가는 받은 활동이야? 돌아가!
8: 학생의 자유를 보장하라! 학생의 자유를 보장하라! 학생의 자유를 보장하라!
4: 우린 지금까지 인간들 다치지 않게 하려고 항상 노력해왔는데.
9: 걱정 마.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하지만 지금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됐잖아.
5: 맞아. 레오랑 그레이 선배, 스니블 선생님을 봐. 만약 우리의 정체가 탈로 나도 걱정 없다니까.
10: 우리 딸이 퍼레이드에 참가하다니. 아빠가 인생 사진을 잔뜩 찍어주마.
11: 대박! 우리를 용서하소서!
10: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5: 아빠가 모독에 잘 잡고 있어야 해!
6: 완벽해! 마음에 들지? 선생님이 너희랑 같은 편이니까 든든하지? 선생님이 너희 정체를 감추기 위해 힘 좀 썼지?
8: 싫어요!
6: 응? 뭐라고?
4: 이번에는 인어 역할을 맡을 줄 알았는데.
5: 난 이럴 줄 알고 아빠 못 오시게 했지.
12: 바다의 용사에게 이딴 운전이나 시키다니. 젤리핀, 시간을 멈춰줘. 버블 다이스톰! 더 이상은 못 참아.
8: 안 해!
12: 나도 이제 못 참아.
8: 버블 다이스톰!
5: 얘들아,

0: 승부는 아직 안 끝났다고! 스팅스, 버블 타임 스탑! 내가 졌다. 레오는 뭔데 주인공처럼 타고 있는 거야?
1: 아, 너희는 모르겠구나. 블루다썸의 인어 전설 중에 제일 유명한 거야. 위험에 빠진 인어를 도와 바다로 돌려보낸 알렉스라는 선원 이야기지.
2: 와, 진짜 인어지? 내가 뭘 했어? 난 이제 부자야!
0: 나를 속인 인간을 친구라고 부정하다니! 뭐하고 있어? 당장 이 족쇄 풀라고!
3: 블랙 다이언, 진정하십시오. 지금 족쇄를 푸시면 마법의 힘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0: 그래, 아직은 때가 아니지. 그래도 저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가라, 모두 인간 세상으로 나가 버블잼을 내 손에 가져와라!
4: 전설의 한대신가 봐.
5: 할아버지, 빨리요. 우와, 블루다 스쿨이에요.
6: 그래, 정말 멋지구나.
7: 야, 그랬어.
5: 블루다.
8: 저 오빠, 고래꼬리가 부러졌어.
5: 아빠, 왜 여기까지 오신 거야?
0: 가미, 나를 속인 인간 영웅으로 만들다. 가라, 블랙커쇼.
8: 어, 저기 봐.
5: 얘들아, 시간을 멈춰야 해. 우리 타임스탑 다 써버렸잖아.
8: 우와, 뭐지? 특수효과인가 봐.
0: 사람들이 특수효과로 오해하고 있어. 얘들아, 지금이야, 변신하자.
9: 버블버블 체인지.
0: 다이아 월. 모두들 물러서세요.
8: 블루다스쿨, 너희가 1등이야.
5: 야,
8: 멋있다! 여기 좀 봐줘요!
5: 잠시만!

0: 우와, 무슨 돈! 열어보거라.
1: 핑크스타! 시간을 멈춰줘!
2: 바블타임 스타! 나 혼자 힘으로 널나 못 가! 서둘러!
0: 야!

0: 괜찮아. 야호. 전설승 알렉스는 사실 악당이라고. 뭐? 친구인 척 속여서 자신을 잡으려고 한 선원과 이너의 비참한 최후. 이게 진실이야. 레그, 넌 안 속지? 이런 전설 따위. 퍼플, 너만 헛된 희망을 가진 거라고. 야!
1: 이너를 잡으려고 했다고? 다 거짓말이라고?
2: 퍼플! 괜찮아?
0: 아니야! 퍼플! 에그!
2: 난 인간을 완전히 믿진 못하지만 퍼플 널 보고 있으면 모두가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게 위험한 선택이라고 해도. 퍼플, 난 너를 믿어. 퍼플!
1: 맞아,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야.
3: 암흑을 거두는 빛이여, 마주잡은 두 손에서 진실한 마음을.

0: 이제
1: 어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2: 어플! 어? 레드! 아, 괜찮아?
0: 퍼플, 드디어 퍼블잼이 생긴 게냐?
2: 아니야, 레드가 잠시 마법의 힘을 빌려준 거예요.
3: 안녕, 꼬마 공주님들.
1: 위험해! 모두 피해!
3: 인디고는 도망친 건가?

0: 언니랑 와도 알라니 뽀글거리.
1: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여기 있었구나.

복실복실한 꼬마 친구잖아. 고양이야, 우리 친구 하는 거 어때?

고양이야. 곰이 인사하러 오기 싫은가 본데.

먹기 싫은데? 고마 잠깐만! 사실 나도 먹고 싶다고!

감사합니다.

근데 곰아, 이제 잘 시간 아냐? 그럼 난 이만 가볼게. 공 좀 줄래? 와! 좋아!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갈게!

대체 무슨 일이야? 왜 그러고 있어? 아직도 안 잔 거야? 그냥 집 요정일 뿐이야.

무서워 잠 못 자 이불 속에 꼭꼭 숨어

집요정이 고슴도치를 척하고 있네.

김여정아! 곰마, 우리 잠깐 밖에서 놀까? 같이 놀래?

조용히. 곰이 자고 있으니까 발소리 내지 말고.

0: 반갑습니다. 시대 뮤직뱅크입니다. 오늘의 인기가요를 들어보실 텐데요. 1부터 10까지 출연합니다. 1부터 5까지의 무대 빠르게 돌려볼게요. 감동적이었던 1의 무대 기억하시죠?
1: 난 하나의 작은 블럭.
0: 시대를 초월하는 클래식도 만나보시죠.
1: 1의 1의
2: 바로 2.
0: 물론 넘버비전 센세이션도 엄청났죠.
2: 2, 3.
0: 인기 폭발 중엔 4의 무대인가?
3: 정사각형.
0: 다음은 노래하는 스타 5입니다.
4: 다섯 가지 방법 5를 만들자.
0: 자, 이제 새로운 참가자 6을 바로 만나보시죠. 넘버 본즈입니다.
5: 우린 1과 5, 5와 1. 재밌게 우리 같이 게임해.
0: 6.
6: 우린 2와 4, 또 4와 2. 우리도 숫자 6의 일부분이야.
0: 6.
7: 우린 3과 3, 우린 단짝이야. 우린 지렁둥이, 쌍둥이.
0: 6.
8: 우린 1과 5, 5와 1.
6: 2와 4, 4와 2.
7: 또 3과 3을 섞으면
9: 우리는 모두 다 숫자.
0: 6. 또 다른 참가자, 럭키 넘버 7이 부르는 무지개를 달려요. 들어보시죠.

0: 7과 1 2과 6 6과 2 3과 5 5과 3 4와 4
1: 정확히 알려줄게.
2: 우리 모두 숫자 8이야.
1: 어플로
3: 이제 반짝이는 구애 무대 보실게요. 지금 우린 빛나.
4: 1, 2, 8을 만나.

0: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1: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3: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 누아.
4: 있어, 외계인 있다고.
5: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6: 말고 싶지 않아.
5: 지금 무서운 걸
7: 이제 써내보려 할 시간이다.
2: 뇌를 바꿀
8: 도대체 예술이 뭔데.
0: 선택해라.

0: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0: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1: 로봇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우리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놀거리랑 교실놀이! 교섭이랑 가게놀이! 종이 울리면
1: 놀이터로 와!
0: 신난디야!
1: 내일 또 놀자!
0: 놀거리 유치원!
2: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3: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2: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2: 그래, 작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4: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0: 진한 이야기.
1: 경주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2: 이상한 소문?
1: 그게...
3: 봐봐, 반란이다! 비단이 반란을 일으켰다!
4: 반란?
5: 여왕을 찾아라! 여왕을 끌어내리자! 이는 신라의 힘이 떨어져 망하게 될 징조이자 이건 다 나약한 여자가 왕이 돼서 하늘이 노한 것 여왕을 끌어내리자 선덕여왕 넌 이제 끝났어
3: 네가 기어이
1: 그럼 별이 떨어졌다는 소문도
3: 비담의 지시겠지 여자는 왕이 될 수 없다며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자야
5: 여왕을 찾아라 여왕을 끌어내라
6: 여왕님 일단 피하셔야 합니다
5: 여왕 그새 도망가다니 왕궁을

0: 그래, 어찌 되었는가?
1: 왕궁은 이미 비담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0: 백성들은 어찌하고 있는가?
2: 별이 떨어졌단 소문 때문에 다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1: 진짜 신라가 망할까봐 비담을 따르는 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0: 별도 떨어지고 백성들의 민심도 떨어지는구나.
1: 너무 걱정 마십시오. 떨어지면 다시 올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 다시 올려요?
0: 민심도 올리고.
3: 여기서 문제!
4: 아하! 내가 맞힐 거야!
3: 김유 씨는 떨어지는 별이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무엇을 사용했을까? 1번 연, 2번 화살.
5: 아, 둘 다 하늘로 올라가는 거네. 그럼 난 연.
6: 그럼 난 화살. 김유 씨는 장군이니까.
3: 오, 정답은 1번 연. 연으로 과연 어떻게 했을까?
1: 내가 신호를 주면 그때 시작하게.
2: 예, 장군님.
1: 장군님의 신호.
3: 병사는 김유신의 명령대로 연에 불을 붙여서 하늘로 올리기 시작했어.
5: 이야, 저기 불이 하늘로 올라가네.
7: 아니, 저거 불이 아니라 별 아니야?
5: 별?
7: 아, 별이 맞네. 아, 지난번 떨어진 별이 다시 올라가는 거야.
5: 어, 떨어진 별이 다시?
7: 아, 가만. 떨어진 별이 다시 올라간다는 건 신라가 망하지 않고 다시 떠오른다는 거 아니야?
5: 아, 그런가?
7: 여왕님이 다스리는 신라는 떠오르는 저 별처럼 더욱 빛날 것이다. 여왕님 만세!
4: 여왕님 만세! 만세!
7: 됐어.
5: 됐다. 됐어. 이제 농사 잘 되겠다.
4: 만세!
8: 별이 다시 떠오른다.
9: 여왕님 만세!
5: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별이 다시 떠오르다니!
1: 상대된 비담, 이제 반란을 멈추시오.
5: 김유 씨, 가짜 귀족 주지 대체 뭘 어떻게 한 거야?
1: 고구려와 백제의 힘은 세지고 있는데 여왕님께 힘을 보태 강한 신라를 만들지는 못할 망정. 반란이 웬 말이오?
5: 강한 신라? 여왕이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인정 못해!
3: 선덕 여왕을 위협하던 비담의 반란은 실패로 끝이 나고. 반대 세력이 사라지자 여왕의 힘은 더욱 강력해졌지.
0: 다 김유신 장군 덕분이네.
1: 여왕님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0: 강력한 힘과 군사력으로 이제는 정말 내 꿈을 이룰 때가 되었어.
1: 꿈이요?
0: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 위에 우뚝 서겠다는 내 꿈.
1: 설마 삼국 통일?
0: 그래, 김유신 장군의 꿈도 삼국 통일 아니었나?

0: 어릴 적 말 고삐를 끊으며 맹세했던 것 같은데.
1: 아니 그걸 어떻게.
0: 장군의 수련 시절부터 쭉 지켜봐왔지.
2: 여기서 잠깐! 신라에는 소년들이 무술을 배우며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이를 뭐라고 했을까요? 1번 신랑, 2번 화랑.
3: 응? 신랑? 신랑 신부할 때 그 신랑?
4: 그러니까 신랑은 아닌 것 같은데.
2: 오, 딩동댕, 맞아, 화랑이야.
4: 와!
2: 그럼 여기서 아까 순덕여왕이 말한 김유신의 말고삐 사건이 뭔지 얘기해 볼까? 김유신은 소년 시절 최고의 화랑이었지. 화살을 쏘면 백발백중. 검술도 아주 뛰어났지.
5: 뛰어나면 뭐해? 멸망한 가야에서 온 가짜 귀족이잖아.
6: 어차피 우리 화랑에서 1등해도 출세는 어려울걸.
7: 열심히 수련해서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을 통일하는 멋진 장군이 되고 싶었는데 어차피 나는 가짜 귀족. 나 수련 안 하고 그냥 놀 거야. 몰라.
3: 언제 오려나.
7: 따그다.
2: 그 후 김유신은 신라 최고 미녀였던 천관이란 여인과 사귀며 매일매일 천관의 집에 놀러갔지.

0: 다 먹긴 너무 많은데.
1: 요것부터 드실래요?
0: 먹어볼까?
1: 이거 드세요. 자, 아. 어때요? 이거는 유신도련님. 나 잡아봐라.
0: 아이, 청건당자. 야. 서. 아유, 너무 빠르잖아. 어머니.
2: 매일 말을 물고 어딜 가나 했더니 수련도 안 하고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삼국 통일의 꿈은 잊은 것이냐?
0: 어머니야말로 꿈 깨세요. 다들 우리를 가야에서 온 가짜 귀족이라고 놀리는데 어떻게 장군이 되고 어떻게 꿈을 이뤄요?
2: 못났나?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모르겠느냐?
0: 네?
2: 저 신라 귀족보다도 열 배, 백 배, 천 배는 더 열심히 해야 그들을 뛰어넘는 최고의 장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0: 어머니.
3: 그 후로 김유신은 다른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수련에만 매진했지.
0: 어머니 말씀이 맞아. 최고가 되기 위해 더 노력할 거야.

0: 그러던 어느 날 수련을 마치고 말을 타고 집에 가다 김유신이 깜빡 졸았는데
1: 깜빡 졸았네. 여기가 청관낭자의 집?
2: 유신 도련님.
1: 청관낭자. 이런 말, 네가 평소 자주 오던 곳으로 날 데려왔구나. 그럼 온 김에 청관낭자랑 잠깐만이라도 좀. 아니야, 난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니야. 꿈을 위해 수련에 매진해야 돼. 리아나오, 가자.

0: 그 후로도 말은 자꾸 익숙한 창관의 집으로 향하려 했지.
1: 오? 아, 여기가 아니라니까. 아, 왜 자꾸 오는 거야? 그런가? 오, 아, 이쪽이 아니라니까. 왜 자꾸 이쪽으로 오는 거야? 어.
2: 또 오셨네요.
1: 아, 내가 아니라 말 이 녀석이 자꾸.
2: 오신 김에 식사라도.
1: 아, 그럼 그럴까? 어, 아니야. 말, 너 왜 자꾸 내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거야? 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차라리. 에이?
2: 어? 말이 아니라 말고삐?
1: 삼국통일의 꿈을 이룰 때까지 난 어디로도 끌려가지 않겠다. 다음번에도 날 여기로 데려온다면 그땐 네 목을 베어버릴 것이다.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 것이오. 가자. 따뜻하다.
2: 여신 뿌였지.
3: 그 후 전 오로지 수련에만 힘써왔죠.
4: 신라 사람이라면 모르는 자가 없는 이야기지. 천관낭자는 장군을 못 잊고 결국 승려가 되었다고 하던데.
3: 아, 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4: 덕분에 난 삼국통일의 꿈을 이룰 신라 최고의 장군을 얻게 되었소.
3: 삼국통일은 제 꿈이기도 합니다. 여왕님을 도와 우뚝 선 황룡사탑과 같이 우뚝 선 신라를 만들겠습니다.
4: 그래. 우리 꼭 힘을 모아 삼국통일의 꿈을 이루도록 합시다. 반드시. 아, 잠깐.
1: 여왕님! 여왕님! 여왕님, 괜찮으십니까? 여봐라, 어인을 불러라! 여왕님! 여왕님!
5: 아, 선덕 여왕님은 어떻게 되시는 거야?
6: 너무 궁금해!
0: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줘!
3: 5천의 군사로 우리를 막을 순 없다! 모두 백제군을 공격하라!
7: 이것이 또 내 끝이다!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0: 안심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식물 유래 성분으로 걱정 없는 피킷에서 어린이 구강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0: 점퍼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 맛있는 능력시켜 치킨 크크크.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4: 와, 시원해.
3: 스텔라 냉떡볶이.

0: 진짜 웃겨.
1: 어, 진짜 별로다.
2: 마음을 통역해 드립니다.
3: 어? 이게 뭐야? 헤드폰이잖아? 아직 새 거 같은데? 에? 아무나 가져가세요?
4: 진짜? 어, 예, 감사합니다.
5: 오, 헤드폰 사냐? 멋있는데?
4: 내가 좀 멋있지.
5: 아니, 너 말고 헤드폰.
4: 어?
6: 감정 필터 온. 지금부터 친구의 속마음을 들려드립니다.
3: 아, 이게 뭐야?
5: 야, 왜 그래?
3: 뭐야, 조용하잖아.
5: 괜찮아?
3: 어, 아무것도 아니야.
5: 아, 쟤네 애가 맨날 시끄럽냐. 관심 받고 싶나?
3: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5: 어? 뭐가?
7: 며칠 뒤, 나는 헤드폰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바로 나에 대한 친구들의 속마음이 들린다는 것.
0: 쟤는 말을 너무 막해.
4: 삐지긴 또 되게 잘 삐져.
5: 맨날 놀지. 나 말고 친구가 없음.
0: 좀 이기적이야.
1: 야야, 듣겠다. 욕 좀 그만하지.
4: 그만!
3: 호영이가 왜 저러지?
7: 쟤는 영빈이?
3: 괜찮나? 어디 아픈가?
7: 아니, 평소엔 말도 안 하더니 뭐야? 친구라면 좀 솔직해야 하는 거 아니야?
8: 가질 것 같아. 왜냐면 만약에 내가 싸운 친구랑 그 헤드폰을 쓰고 만났을 때 그 친구의 속마음이 들릴 수 있잖아.
9: 나는 반대야. 왜냐면 괜히 그걸 가졌다가 마음의 상처까지 입어서 괜히 정신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잖아.
10: 그 정도까지.

0: 상대방을 마음 상하게 하는 말들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하잖아. 그 사람과 나 모두 마음이 상하니까 최대한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1: 나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도 들어.
2: 나는 우리 학교에서 좀 많이 종종 있는 일이거든. 뭐냐면은 장난꾸러기 친구가 나한테 막 시비를 걸어. 그래가지고 난 그 장난꾸러기 친구한테도 좀 착하게 했었던 것 같아.
0: 이래서 초등학교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야.
3: 맞아, 맞아.
4: 나는 속마음 10% 정도야. 왜냐면 친구들한테 그렇게 진실을 꼭 다 드러내기 싫어서.
5: 난 속마음이 80% 될 것 같아. 왜냐하면은 내가 그 친구한테 불편한 점을 말하면 친구가 그 불편한 점을 고쳐서 나랑 더 친해질 수도 있고, 내가 살짝 슬픈 점을 얘기하면 그 친구가 위로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 친구가 상처받을 만한 얘기를 속으로 내보내고 싶진 않아.
1: 나는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친구는, 그리고 속으로 나쁜 생각을 하는 친구는 별로 못 친해질 것 같아. 안 친해지고 싶기도 하겠지만 못 친해질 것 같아.
6: 그런데 겉으로만 착하게 하면 그 친구가 영원히 내 친구가 돼주겠지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 예를 들면 마음속에 되게 엄청 화났어. 그래도 겉으로는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약간 착하게 대하는 친구가 많은 것 같다.
1: 근데 결국에 말할 때 보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말 있잖아. 나는 속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이 우리가 서로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중에 가장 높다고 생각해.
0: 이 질문은 마치 빵 위에 생크림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잼을 바르느냐, 아니면 잼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생크림을 바르느냐랑 같아. 결국에는 진정한 친구로 거듭날 수가 없는 거잖아.
4: 일단 내 생각에는 그 친구가 평소에 하는 행동 또는 친구와 대화하는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말 없이 짐작을 할 수도 있어요.
0: 언젠가는 그 마음에 있던 게 너무 커져서 결국에는 밖으로 팡 드러날 것 같아.
6: 그럴 수도 있지.
0: 그래서 나는 모든 친구랑 골고루 잘 어울려 노는 게 좋다고 생각해. 밥을 골고루 먹는 것처럼.
4: 친구가 반찬이야? 내 생각에는 솔직은 정직 플러스 배려라고 생각해.
2: 그러니까 정직하고 배려가 들어가면 그게 어떨 땐 하얀 거짓말이 될 수 있는 거지.
0: 그치. 하지만 하얀 거짓말도 완벽한 솔직은 아니야.
5: 내가 생각하는 솔직한 거는 진실을 잘 털어놓는 것 같아.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걸 털어놓으면 나중에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6: 복이 온다라는 말이 있잖아.
0: 나는 친구 간에 어느 정도는 거짓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친구 사이에 너무 솔직하면 좀 당황할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럴 때 거짓말을 조금만 사용하면, 예를 들면 국밥에 소금 뿌리는 것, 치는 것처럼 아주 조금만 거짓말을 섞어서 말하면 이제 조금이나마 친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 아주 나빴던 말이 단어 한 개만으로 굉장히 좋은 문장이 될 수가 있어.
1: 내 생각에는 친구 간에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해.
5: 나도 친구가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해. 왜냐면 친구가 나한테 불편한 점이 있으면 내가 그 점을 고쳐가지고 우리끼리 더욱 사이가 가까워질 수도 있고, 친구가 슬픈 점을 말하면 우리가 그 점을 위로해주면서 우리는 우정을 더욱 쌓아갈 수 있는 것 같아.
0: 아직은 아니야. 왜냐하면 많이 만나본 적도 없고 그 개인적으로 길게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으니까 5일 이상은 만나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2: 난 친구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지금도 이렇게 만나서 토론을 하고 있고 언젠간 찐친이 될 수 있고 베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은 좀 많이 친하지 않더라고 쳐도 어느 정도 지금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6: 잠깐,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7: 것일까?
8: 들려.
1: 나는 내가 어릴 때부터 엄청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요즘 살짝 사춘기가 온 것 같아서 이제 그 친구의 마음 풀고 친해질 수 있을까?
4: 처음에는 살짝 가까이 다가가서 일단 요즘 뭐 고민 있어?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국밥 간을 보는 것처럼 살짝씩 고민 상담을 그 친구도 해주면서 다시 조금씩 친해질 것 같아.
0: 나 같았으면 일단 도서관에 가서 사춘기에 대해서 찾아본 다음에
5: 사춘기에 대한 책으로
0: 찾아본 다음에 그런 친구들이랑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지에 대한 책이 있을 거 아니야. 찾아보면 있을 거 아니야.
5: 백과사전.
0: 그런 데를 보면 어떻게든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친구랑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9: 진정한 친구는 책에서도 나오지 않는 걸.
1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11: 저 중장비들 좀 봐.
12: 정말 멋져.
10: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

0: 넌 기가 밀던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밀던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가 밀던 준비 완료!
2: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3: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4: 그냥 만드는 게 재밌어요.
5: 뭐 이렇게까지 창의적인 게 잘 없다고 생각해서
6: 물리적인 거라든지 수학적인 것들도 많이 키고
7: 아이들이 그 성취감이라든지 뿌듯한 것도 없고
8: 트랙을 만드는 게 좀 재밌고 그 상상력이 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재밌었어요.
9: 친구들한테도 많이 공유해주고 과학 원리도 같이 배우는 그런 것 같아요.
10: 학원이랑 다르게 집에서도 흥미롭게 혼자서 많이 하더라고요.
1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야 벨로 검지 지진 탐정 바로 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에 불을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후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공주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맛있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아이스크림 먹을까? 아니면 젤리? 불닭볶음면? 아, 뭐 먹지? 근데 이걸 누구 코에 붙여?

0: 떨어뜨린 거지? 여기 돈 흘리신 분 계세요? 만 원 잃어버리신 분?
1: 응?
0: 여기 근처엔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0: 뭘 고민해? 돈은 먼저 주운 사람이 임자지.
1: 그렇지.
0: 거기 이름 써 있는 것도 아니잖아. 어? 돈은 돌고 도는 거야. 주운 사람이 돈을 써야 경제도 돌고 돌지.
1: 그래도 누가 찾으면 어떡하지?
0: 너희 아이스크림 겁나면 과자 이거 안 먹을 거야 이거?
1: 아이스크림 과자 겁나면? 그래 수표도 아니고 주운 돈 쓴다고 별일 있겠어?
2: 안돼 오빠나 이 돈을 잃어버린 주인은 얼마나 슬퍼하겠어?
1: 이 돈의 주인?
3: 아유, 할머니! 아이, 수고하셨어! 열심히 일하신 오늘의 일당입니다!
4: 일당이요, 일당! 오! 오, 감사합니다.
3: 여기 있습니다.
4: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손주들이 안 굶어도 되겠네요.
3: 할머니, 아, 일 너무 잘해. 우리 팀 에이스야.
4: 아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인데. 아이고 이게 어디 간 거야. 오늘도 우리 손주들 아주 쫄쫄 굶게 생겼네. 아이고 아이고 내 돈 아이고 내 돈.
1: 그렇지. 얼른 주인 찾아주자.
2: 그래야겠어.
1: 주운 돈이라고 함부로 가져선 안 돼. 여기서 주인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2: 그래, 좋아. 할머니, 여기 잃어버리신 돈 있어요.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3: 아, 내 마음은 어디 갔지? 아, 내 마음은.

0: 좀 나와봐, 줘봐.
1: 안녕, 자기들! 오늘은 특별한 친구가 한 명 더 있어.
2: 안녕. 말기래, 이렇게 하는 건가? 동주예요.
3: 우리는 셋도 없는 친구. 동주도 오늘 함께 하기로 했어.
1: 맞아. 우리가 자기들의 고민 상담소라면 우리한텐 동주가 고민 상담소 막 이래. 자, 그럼 오늘의 고민 상담소 오픈할게. 그 전에
2: 오늘부로 자기들과의 친구 관계를 취소한다.
1: 오늘부터 친구 관계에서 벗어나 자기들과 나는 한 몸으로 하나가 된다.
3: 자기들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1: 그럼 고민 상담소 렛츠 고! 동주가 읽어볼래?
2: 오 마이 갓, 그래도 돼? 오케이, 알겠어. 이 사연이 좋겠다. 친구가 자꾸 오해를 해요. 세 명이서 친한 친구인데 친구 한 명이 자기가 소외당한다고 생각해요.
3: 휴,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우리랑 사람 수가 똑같네. 혹시 우리가 고민 상담 자기들의 워너비?
1: 오늘은 제법 시리어스한 사연.

0: 우선 질문. 오해라고 얘기는 해봤어.
1: 응, 채띠. 지금 친구랑 같이 보고 있어요. 오, 좋아, 좋아. 친구 사이에는 그 누구도 소외감을 느끼면 노노. 일단 대화를 해보고 어디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오해라면 오해를 풀고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를 해야지.
0: 참아, 참아. 너도 그런 일이 있었니? 아, 그렇지, 그렇지. 역시 우리 호미 인텔리전트가. 자, 그럼 우리가 홀수인 자기들 보고 있지? 고민사연처럼 나도 이런 소외감을 느낀 적이 있었다 하는 자기들 손가락 다 펴고 들어보고 해당되면 접어 고민상담한 자기네도 만약 손가락이 다 접힌다? 그럼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서운하다 말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다들 손가락 펴고 첫 번째, 급식을 먹을 때 나만 자주 혼자 앉았다. 친구들이 일부러 한 게 아니어도 접어. 두 번째, 일부러는 아닌데 나를 빼놓고 화장실에 간 적이 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일부러는 아닌데 짝을 짓는 활동 시간에 나를 빼놓은 적이 있다. 이거 서운할 수 있지. 네 번째, 일부러는 아닌데 우연히 둘이 시간이 맞아서 나를 빼놓고 논 적이 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일부러는 아닌데 나 빼고 둘만 아는 비밀이 있는 것 같다.
1: 나는 하나도 안 잡았어.
0: 나도 나도.
1: 역시 우리는 베스트 프렌드. 고민 사연 친구들을 한번 볼까? 손가락 두 개 접었네. 아유, 친구가 오해하고 있던 게 맞네. 풀면 되겠네.
0: 그럼 오늘도 가볍게 고민 해결 된 건가?
2: 헐네. 응?
1: 뭐라고?
0: 어, 잠깐만. 동주 손가락 다 접었는데 누구 말하는? 우리 동주?
3: 성해! 성나가고!
0: 자기야! 아, 왜?
3: 너네 둘이 조금 더 친한 건 알고 있었지만 이거 완전 내 얘기잖아! 너무해!
0: 동주야! 오늘도 그럼 고민 해결! 어, 동주야! 아, 그게 아니야! 너도 고민이 있다구?
1: 어떤 고민? 가족 고민?
0: 친구 고민?
1: 연애 고민?
0: 어떤 고민이든 들어줄 준비가 됐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1: 그럼 또 보자.
0: 안녕!

0: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안의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제트, 많이 기대해 주세요.
1: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0: 얜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 피그.
1: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2: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1: 오늘은 홍지레비
0: 키즈 펜션 가는 날.
3: 나도 탈래.
0: 조심 조심.
3: 내가 먼저야.
1: 차례차례 배가 있는 홍지레비 키즈 펜션.
3: 나비트 먹자.
1: 홍지레비 키즈 캠핑.
0: 와 재밌었다.
1: 홍지레비 행복한 우리 집 원인원.
0: 앵무새 돌보기.
4: 할머니 할아버지가 휴가를 가신대요. 그래서 페파랑 조지가 당분간 할머니네 앵무새를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5: 얘들아 우리 왔다.
0: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머니.
6: 당분간 너희랑 놀게 돼서 폴리가 엄청 좋은가 봐.
0: 안녕 폴리.
3: 안녕 폴리.
4: 앵무새는 뭐라고 말하던 그대로 따라하죠.
0: 어? 그 가방은 뭐예요, 할머니?
6: 우리 폴리 먹을 거야. 조지, 폴리가 제일 잘 먹는 게 뭔지 아니?
0: 초콜릿 케이크.
6: 아니야, 폴리는 앵무새잖니. 폴리는 새모이를 좋아해요.
3: 새모이!
0: 그 모이 제가 줘도 돼요? 네, 할머니.
6: 그럼.
5: 아 근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 페파.
0: 네 알았어요.
3: 할아버지 근데 세장에서 꺼내봐도 돼요?
5: 그 대신 문이랑 창문은 꼭 닫고 다녀야 한다. 폴리가 밖으로 날아가지 않게.
0: 네 할아버지.
6: 간다 페파. 잘 있어 조지.
0: 할머니 안녕. 할아버지 안녕.
3: 할머니 안녕. 할아버지 안녕.
0: 목마르면 차 한 잔 줄까?
3: 목마르면 차 한 잔 줄까?
4: 조지가 폴리 모이를 줍니다.
0: 조지, 그렇게 많이 쏟으면 안 돼. 그거 다 먹다 우리 폴리 배 터지겠다. 펑!
3: 배 터지겠다. 펑!
5: 이게 무슨 소리지?
0: 아이스크림이다!
3: 아이스크림이다! 만세!
4: 아, 저런. 조지가 문 닫는 걸 깜빡했네요.
7: 아이스크림이요, 아이스크림!
4: 레베카 이모가 아이스크림을 팝니다.
7: 안녕하세요, 페퍼 엄마.
8: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4개만 주세요.
0: 고맙습니다. 조지, 너 현관문 안 닫고 나왔어? 폴리 날아가면 어쩌려고?
5: 걱정 마, 페파. 폴리는 아직 안에 있을 거야.
0: 없는데요, 아빠?
5: 어우.
0: 이제 어떡하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청 슬퍼하실 텐데.
8: 아, 맞다. 마당에 있는지 볼까? 어, 저게 뭐지?
4: 엄마가 뭘 보셨을까요?
0: 어, 폴리다!
9: 맞아!
0: 근데 아빠, 저 나무에서 폴리를 어떻게 내려요?
5: 걱정 마, 페파. 아빠가 내려줄 테니까. 이리 온 폴리.
3: 목마르면 차 한 잔 줄까?
4: 아, 저런. 폴리가 더 높은 가지로 날아갔어요.
5: 어, 이런.
0: 조심해요, 아빠. 아빠 나무만 타면 늘 떨어지시잖아요.

0: 걱정 마, 페파. 절대 안 떨어질게. 이리 온 폴리.
1: 아! 세모이!
2: 조지가 어디 가는 걸까요? 아하, 모이를 가져왔군요. 폴리는 모이를 아주 좋아하죠.
1: 아! 아! 조지가 폴리를 내려오게 했어.
3: 말세!
1: 무슨 소리지?
2: 아빠한테 전화가 왔네요.
0: 뭐지? 여보세요? 어머니세요?
3: 오냐, 아버마? 우리 폴리 좀 바꿔줄래?
0: 네, 잠깐만요.
4: 안녕, 폴리. 어때, 잘 놀고 있니?
1: 안녕, 폴리. 어때, 잘 놀고 있니?

0: 곰돌이 소풍 가는 날.
1: 페파 가족은 오늘 소풍을 갑니다. 아빠가 점심을 준비하셨죠.
2: 페파, 조지, 가서 놀 건 다 챙겼니?
0: 네, 전 곰돌이 데려가요. 굿녕.
3: 인형 갖고 갈 거면 잃어버리지 않게 잘 챙겨.
0: 네, 엄마.
2: 모두 준비됐지?
4: 네, 됐어요.
2: 그럼 출발한다.
1: 조지가 공룡 선생을 깜빡했군요.
3: 아, 조지, 엄마가 아까 공룡 인형 잘 챙기라고 했잖아.
0: 공룡.
2: 뭐또 빠진 거 없지? 이제 정말 갈 거니까 잘 확인해 봐라.
4: 네, 없어요.
0: 곰돌이, 곰돌이가 없어요.
2: 곰돌이를 어디에 놨는데?
0: 아까 거기 식탁에 놓고 왔나 봐요.
3: 페파, 엄마가 아까 곰돌이 잘 챙기라고 했지?
0: 곰돌이!
2: 이번엔 진짜 간다. 모두 준비됐지?
4: 준비됐어요.
2: 자, 그럼 간다.
1: 드디어 도착했네요.
2: 다 왔다.
4: 야호!
2: 아, 난 여기로 소풍을 나오는 게 좋더라. 이렇게 조용하고 편한 데가 없잖아.
1: 얼룩말 조이가 아빠랑 왔군요. 조이 아빠는 우체부예요.
0: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희한테 편지 왔어요?
5: 편지 배달하러 온 거 아닌데 오늘은 쉬는 날이거든.
6: 네,
7: 우리 아빠랑 소풍 나온 거야.
0: 어, 우리도.
2: 잘 됐네. 점심을 다 같이 먹으면 되겠구나.
7: 네.
1: 와, 정말 푸짐한 점심이네요.
0: 조지랑 저 이제 다 먹었어요. 조이랑 놀아도 돼요?
3: 그래, 가서 놀아.
0: 조이, 우리 곰돌이도 소풍 왔다?
7: 우리 원숭이도 왔는데. 우우우 군냥. 소풍 장난할 것도 가져왔는데 너희도 이거 갖고 놀래?
0: 어, 우리들이네. 얘들은 우리가 소풍 가는 데마다 따라오더라.
7: 너희도 마실래? 오렌지 주스라 치고.
0: 이것도 먹을래? 케이크라고 치고.
7: 너희도 이 케이크 먹어보라니까 정말 맛있어.
1: 어처럼, 우리들은 가짜 케이크에는 관심이 없나 봅니다.
0: 실은 먹지 마. 우리 원숭이랑 공룡이랑 곰돌이 다 먹으라고 하지 뭐. 맛있다.
7: 우리 원숭이 말이 이 케이크 정말 맛있대.
3: 아, 조지, 집에 가야지.
0: 우리 갈게, 조이.
7: 그래, 잘 가.
2: 다 탔으면 간다.
4: 네, 네, 출발하세요.
5: 자, 그럼 우리도 집에 가게 준비할래, 조이?
7: 네, 아빠. 컵이랑 접시랑 원숭이랑 곰돌이. 어, 잠깐! 곰돌이 너 여기 있으면 어떡해?
1: 팔파가 또 곰돌이를 빠뜨리고 그냥 갔네요. 팔파 가족은 집에 도착했죠.
2: 아, 하루 종일 운전했더니 좀 피곤하군. 다 왔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 소파에 다리 쭉 뻗고 TV나.
0: 아, 곰돌이, 곰돌이가 없어요.
3: 아, 페파, 곰돌이를 또 놓고 오면 어떡해. 아빠가 또 거기까지 운전해야겠니?
2: 해야지, 뭐 어쩌겠어.

0: 꼭 좀 챙겨?
1: 네, 엄마. 곰돌이 너도 얼른 잘못했다고 해. 또 그럴 거야, 아니야. 너 혼자 또 돌아다니면 절대 안 된다.
2: 미안해, 페파. 다신 안 그럴게.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그래, 서풍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짜라라.

0: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1: 유리의 활약. 이랴 이랴, 어떠냐 내 속도가
2: 엄청 느리거든.
3: 어허, 거기. 네? 조리기구 타면서 장난치지 마세요.
1: 네, 죄송합니다.
4: 어? 이현?
1: 어? 어? 어? 유리야.
4: 어? 유리?
1: 유리야!
4: 다 같이 놀러 왔구나. 진작 알았으면 나도 같이 다닐걸. 약속했던 친구가 아파서 나 혼자 왔거든.
2: 친구요? 아, 남자친구.
1: 뭐? 조카한테 놀았다고.
4: 아쉽게도 남자친구는 없어. 하지만 내 마음속에 아주 멋진 한 사람이 있긴 하지. 그건 바로... 아이 참, 꼭 알고 싶니?
2: 아니요.

0: 관심 없는데.
1: 그건 바로 파이어로보의 피닉스님이야.
2: 피닉스? 역시!
1: 언제나 위기에서 날 구해주셨던 피닉스 왕자님의 모습.
3: 괜찮으세요?
1: 낮이고 밤이고 눈만 감으면 언제나 그 모습이 떠올라.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나도 피닉스님에게 어울리는 훌륭한 응급구조사가 되어야 해!
2: 유리야, 정말 감동했어. 네 마음 받아줄게.
4: 네가 왜 감동을 해?
5: 그래, 받아주긴 뭘 받아줘.
2: 어? 아니 그게 롤러코스터가 배에 달려있잖아. 저기 좀 봐, 바퀴가 얼어있어.
5: 아이스 걸치신가?
4: 심상치 않아. 어서 가자. 얘들아, 어디가?
6: 마리 팀장님,
2: 롤러코스터 바퀴가 얼어서 거꾸로 멈췄어요. 어서 출동해야 해요.
7: 알았어, 바로 타이탄을 보낼게.
8: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허큘리스 액션!
1: 이카루스 액션!

0: 저건 또 무슨 상황이야?
1: 이안, 태우, 여긴 너희들이 맡아줘. 우린 대관람차로 가봐야겠어.
2: 알려주세요.
1: 저희가 곧 구해드릴 테니까 안심하세요.
0: 무슨 방법이라도 있어?
1: 아니, 그냥 하나씩 얼음을 깨는 수밖에. 제이, 네가 대관람차를 돌리면 내가 얼음을 하나씩 쪼개서 사람들을 탈출시킬게.
0: 알았어.
1: 그럼 이야! 어서 나오세요.
2: 고마워요.
0: 자, 다음 간다.
1: 응? 더? 어떡해.
3: 피닉스, 아이를 받을 준비해.
0: 알았어. 내려갈 거니까 꽉 잡아. 자, 이제 안전해.
1: 고마워요, 피닉스. 역시 피닉스님이야.
0: 좋았어. 모두 구조해주겠어. 자자자. 다음 분 준비해주세요.
3: 자자, 조심조심.
1: 피닉스님.
3: 고마야, 네가 마지막이야.
0: 훌륭하게 버텨줬어.
4: 고마워요, 피닉스. 이카루스도요.
3: 천만에.
0: 자, 그럼 이제 내려가.
1: 어?
3: 아이스걸?
5: 일단 귀찮은 날파리부터.
6: 움직일 수가 없잖아.
3: 이카루스!
5: 거기 신경 쓸 때가 아닌데.

0: 그럼 또 보자고.
1: 어쩌지? 그만 질 것 같아. 저러다 떨어지겠어.
2: 이제 나오세요.
3: 살았다, 살았어.
2: 저쪽은 아직인가?
0: 제이, 타이탄을 높이면 아이를 받아내기 충분할 거야. 여기 마무리는 나한테 맡기고 어서 이동해.
1: 알았어. 하지만 제때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3: 무서워.
4: 반장아! 반장아!
2: 어쩌지? 그래, 위험하긴 해도 이 방법뿐이야.
4: 우리 아들, 조금만 참아.
0: 반장아, 걱정 마. 누나가 받아줄게.
1: 유리야, 위험해. 안 돼! 이런, 늦었어.
4: 반장아!
3: 아빠!
1: 다행이다.
3: 아빠!
4: 왜 그래? 어디 다쳤니?
2: 잠깐만요. 제가 잠시 살펴볼게요.
5: 큰일 나는 줄 알았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둘 다 크게 다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좀 무모한 방법인 것 같긴 하지만 참 대단하죠.
6: 저런 구조 방식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을 텐데도 자신을 희생해 아이를 구해낼 생각을 하다니.
4: 이제 괜찮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1: 유리야!
2: 너희들 어디 갔다 와?
1: 어?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 말이야. 그치? 그치?
4: 요즘 변비가 유행이라.
3: 그렇구나. 고생했네.
1: 저기, 잠깐 좀 모여봐. 방금 마리 팀장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말이야.
3: 마리 팀장님?
2: 그런데 왜 속삭이는 거야?
1: 그게 정 박사님이 유리 누님한테 할 얘기가 있으시다고 본부로 데려오라셔.
4: 유리를? 왜?
3: 그러게. 누가 나를 보자는 걸까?
1: 아, 정 박사님이.
3: 정 박사님이 누군데?
1: 그야, 파이어로브의.
3: 파이어로브의?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은 파이어 로봇가 놀이공원에서 일어난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구했지? 그러면 놀이공원 안전수칙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2: 우선 옷차림부터 신경을 써야 해요. 끈이나 긴 장신구는 놀이기구에 걸릴 수 있으니 되도록 피해야 하죠.
3: 또 놀이기구를 타는 동안에는 일어서거나 머리 그리고 손과 발 등을 놀이기구 밖으로 내밀면 안 돼요. 이건 회전목마라도 마찬가지야, 이안.
4: 미안. 이젠 안 그럴게.
5: 그리고 놀이기구를 타거나 내릴 때 차례를 어기거나 마구 뛰어다니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1: 그래, 모두들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더 즐겁게 놀 수 있겠지? 그럼 다음 임무까지
0: 안전!

0: 다이어 로버가 된 유리.
1: 갑작스럽겠지만 유리, 네가 낮에 놀이공원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마치 이 안을 처음 발견했을 당시를 떠올리게 하더구나.
2: 네? 제 어떤 모습이 이 안을...
3: 아이, 그러게요.
4: 아, 그게... 모두가 나서지 못할 때 유일하게 나서서 아이를 구하던 모습이 특별해 보였거든.
1: 그래, 그래서 너에게 제안을 하나
2: 할게요. 파이어로보.
4: 어? 아직 말도 다 안 했는데? 그리고 고민도 없이 바로?
2: 그럼요. 오히려 감사하죠. 제가 노력한 보람을 인정받은 거니까요.
3: 으아, 유리야, 잘 생각했어.
2: 저의 피닉스님이 이안이란 건 좀 충격이지만요.
5: 그래, 그래, 엄청난 충격일 거야.
4: 좋아, 그럼 내일부터 다 같이 훈련하자. 알겠지?
2: 네, 팀장님. 나도 오늘부터 파이어로보 대원이 된 거야. 어머, 무슨 일이지? 이런... 어리잖아? 큰일이야! 괜찮으세요? 말할 수 있으세요? 호흡이 부족하고 입안도 부었어. 혈압부터 재야겠어. 혈압이 너무 낮은데? 아나필락시스 쇼크야. 바로 주사를 놔드릴 테니 잠시만 견디세요. 빨리 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위험한데.
6: 꽉 막혔다니까.

0: 유리야, 잘 오고 있니? 뭐?
1: 이번엔 무슨 사고죠?
0: 수변 공원을 산책하던 주민이 벌에 쏘였는데 쇼크 증상이 있어서 아주 위험한 상태야. 그리고 보다시피 사고로 인해 주변 도로가 완전히 막혀서 타이탄은 진입할 수가 없어.
2: 그러니 우선 기동력이 좋은 피닉스와 이카루스가 출동해서 유리를 돕도록 해라.
1: 네!
0: 그리고 유리를 위해 준비한 선물도 보낼 테니 잘 이끌어줘.
2: 최후의 훈련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도로가 꽉 막혔어. 우와, 대단한데?
1: 그러게 말이야. 이 정도면 우린 필요 없겠어?

0: 정말 멋진데? 저런 것도 있었어?
1: 마리 팀장님이 너한테 주는 선물이래.
2: 그래, 이제부터 저건 네가 조종하면 돼.
0: 내가? 나는 훈련도 아직 안 했고 운전도 못하는데.
1: 걱정 마, 웬만한 건 레스큐 제트가 알아서 할 거야.
2: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서두르자.

0: 아이스 아머의 테스트 현장에 온 걸 환영해.
1: 아? 에? 아이스 아머라니?

0: 묵직한 게 좋을걸?
1: 내가 저 녀석을 유인할 테니 너희들은 빠져나가!
2: 알았어!
0: 뭐야?
1: 이카루스, 액션! 뭐야? 전혀 소용이 없잖아?
0: 그런 물총으로 뭘 하겠다는 거지? 하? 어디 가려고? 하!
1: 이런! 태호야! 난 괜찮아. 너희들은 어서 빠져나가!
3: 하지만...
4: 피닉스 액션! 차! 아! 유리야! 걱정 말고 넌 빠져나가. 이 피닉스님이 지켜줄 테니까.
3: 알겠어.
0: 설마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4: 어딜? 으차! 내가 말했지? 유리, 넌 내가 지킨다고!
3: 이안아!
0: 지금 다른 사람 신경 쓸 때가 아닐 텐데 동료애가 넘치시네!
3: 이안!
0: 아직 거기밖에 못 갔니? 만나자마자 이별이네. 그럼 안녕. 하?
4: 어디?
3: 정말 고마워 얘들아.
4: 고맙긴.
0: 재밌군. 이번엔 진짜 안녕이다.
3: 날 위해 희생한 친구들과 위급한 환자가 있어. 꼭 따돌려야 해. 레스큐 제트, 날 좀 도와줘. 됐어. 레스큐 제트, 액션.

0: 자, 환자도 무사히 병원에 이송되었으니까 모두 유리의 첫 번째 임무 완수를 축하해주자.
1: 축하해!
2: 아직 훈련도 하지 않았는데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었구나.
3: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4: 늦어서 죄송해요. 새로운 멤버가 왔다면서요?
5: 오늘의 안전 교육.
0: 오늘 파이어 로봇은 벌에 쏘여서 쇼크 상태에 빠진 시민을 구했지. 그렇다면 벌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5: 무섭다고 팔을 휘두르거나 쫓아내려고 하지 말아요. 벌이 흥분하면 침으로 쏠 수 있거든요. 후. 그러니까 천천히 자리를 벗어나요.
6: 실수로라도 벌집을 건드려서 벌들의 공격을 받을 때

0: 는 빨리 뛰어서 10m 이상 멀리 도망쳐야 해요.
1: 혹시나 벌에 쏘인 후 숨을 쉬기가 힘들거나 어지러우면서 토할 것 같거나 몸이 빨개지면서 가렵고 부으면 즉시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가야 해요. 늦으면 쇼크가 오고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2: 그래, 그러니 작은 곤충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조심해야겠지? 그럼 다음 임무까지
3: 안전!

0: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아라리오.
1: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2: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3: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4: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2: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3: 로봇카 풀리란 꼭꼭!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2: 웃으면 좋아.
3: 숙제 너무 어려워. 누가 도와줘. 도와줘요.
2: 아빠.
4: 내 기타 중에 어디 갔지?
5: 무슨 업데이트가 하루 종일 걸리냐고.
6: 마지막 조각 앞에.
7: 치스. 분위기 왜 이리 심각해?
3: 삶이 힘들어. 웃음이 사라졌어.
8: 그럼 우리가 웃음을 되찾아주는 건 어때?
2: 좋아. 역시 웃는 게 최고지.

0: 웃음 배달 완료.
1: 고맙다 티씨.
2: 네, 다들 웃음이 필요했어.
0: 그럼 이제 제 숙제 도와주실 분 계신가요?
1: 그래 티씨. 어디 보자. 응? 어?
0: 어우. 달려봐. 준비됐어? 당연히 준비됐지. 달려, 달려. 왜 그래? 나 옆구리가 너무 아파.
3: 와,
0: 지씨, 엄세 좀 그만 부려. 내일 진짜 경기란 말이야. 그렇게 멈추면 안 돼. 하지만 진짜로 옆구리가 아프다니까.
4: 조금?
0: 원래 다 그런 거야. 근데 계속 달리면 아프지 않고 기쁨만 있어.

0: 티씨?
1: 긴장돼?
0: 티씨, 중간에 포기하면 어떡하지?
1: 걱정하지 마. 넌 1등 할 수 있어. 코리가 말한 것처럼 계속 달리기만 하면 기쁨만 있을걸?
0: 저기 온다!

0: 제 꿈은 한국에서 K-pop 아이돌 되는 거예요. I have two siblings.
1: 한눈만에 그 배로 가요. 할머니 곧 간다. 기다려.
0: 나 자고 있어.
2: 방귀 나갔네?
0: 아, 진짜 왜 맨날 물이 없나?
3: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4: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4: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3: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4: 080-961-9595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EBS 뉴스입니다. 앞으로 4년 이 지역과 교육의 미래를 결정할 유권자들의 선택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곧 전국 개표소에서는 민심의 향방을 확인하는 개표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EBS 뉴스는 오늘 6.3 지방선거 특집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개표소로 가봅니다. 자, 진태 기자, 지금 개표소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1: 네, 저는 지금 서울 관악구 개표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투표가 방금 막 종료되면서 이곳 개표소도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요. 저도 이곳에 1시간 전부터 와 있었는데 비어있던 자리들도 이렇게 개표 사무원들로 꽉찬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착 전까지 현장 체크음도 꼼꼼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투표함은 경찰의 호송 아래 이곳을 포함한 전국 258개 개표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투표함이 도착하는 대로 참관인들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뒤 개표 개시 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개표를 시작합니다. 투표함 도착 시간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오후 6시 20분 전후가 될 걸로 보입니다.
0: 네, 이번 선거 유권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뜨거웠는데 현재까지 집계된 투표율은 어떻습니까?
1: 네, 이번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뜨거운 관심은 투표율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후 5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57.4%로 역대 지방선거 같은 시간 기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제8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10%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준인데요. 지역별로는 전남이 63.6%로 가장 높았고, 광주가 51.5%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이곳 서울은 59.1%를 기록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앞서 진행된 사전투표율도 23.51%로 지방선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사전투표 열기가 본투표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관심은 최종 투표율이 60%를 넘길지 쏠리고 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이 개표 결과는 언제부터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1: 네, 개표 결과는 오후 7시 반쯤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만 선거인 수가 많거나 개표 여건이 까다로운 일부 지역은 오후 8시에서 9시까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선인 윤곽의 경우 표 차이가 큰 곳은 자정 전후, 초접전 지역은 내일 새벽 3, 4시쯤 가려질 전망입니다. 이번 선거는 과거보다 개표 시간이 다소 늘었는데요.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총선부터 도입된 수검표 절차 때문입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거친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일일이 한 장씩 손으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로 선출되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다음 달 1일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지꼭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과도 임기를 함께하게 되는데요. 소중한 한 표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끝까지 관심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관악구 개표소에서 진태였습니다.
0: 네, 이렇게 투표가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4년 동안 지역교육의 방향을 이끌 교육감 선거 결과도 조금씩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에선 AI 교육과 교권 보호, 나아가 이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논란까지 다양한 쟁점이 부각됐는데요. 이번 선거의 특징과 의미, 그리고 이새 교육감들이 마주할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의 김범주 입법조사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송성환 기자, 이번 교육감 선거의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2: 네, 우선 이번 교육감 선거에 등록된 전국 후보자 숫자는 모두 58명으로 16개 지역 평균 3.6명이었습니다. 최근 세 차례 선거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전남 광주 통합시 출범으로 선거 지역이 한곳 줄어든 것을 감안해 보면 그 경쟁률은 다소 높아진 셈입니다. 또 후보 등록 이후 모든 후보자가 완주했다는 점에서 어느 선거보다 경쟁이 치열했던 선거였다고도 볼수 있겠는데요. 이런 과열된 분위기는 후보 등록 이전부터 감지됐습니다. 후보 등록 그 단일화를 둘러싸고 전국에서 진보 보수 진영 할것 없이 파열음이 이어졌습니다. 정당 공천과 기호가 없는 교육감 선거이다 보니 단일화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 반복됐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일화 결과에 불복하거나 탈락한 후보가 다른 단일화 기구에 참여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서울에서는 무려 8명이 난립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4년 전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 양자 대결이 이루어진 곳은 7곳이었는데 이번 선거의 경우 진영간 맞대결이 성사된 곳은 경기도 한 곳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다자구도 속에서 선거가 치러진 셈인데요. 단일화 실패는 곧 낙선이라는 그간 그 교육감 선거를 지배해왔던 공식이 이번 결과에서는 또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이 됩니다.
0: 네, 방금 짚어준 것처럼 이 정당이나 기호가 없다 보니까 이 교육감 선거는 특히나 현직에 유리한 이른바 현직 프리미엄 구도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어떨까요?
2: 네,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동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받게 되는 7장의 투표용지 가운데 유일하게 그 기호와 정당이 없는 선거가 바로 교육감 선거입니다. 이 때문에 교육감 선거 무효표는 시도지사 선거보다 2배 이상 많은 실정이고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인데요. 최소 4년간 이름을 알릴 수 있는 현직 교육감이 재선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인식이 굳어진 건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재선에 나선 현직 교육감 12명이 모두 당선된 데서 비롯됐는데요. 하지만 지난 선거에선 양상이 조금 달랐습니다. 현직으로 재선에 나선 교육감 후보 13명 가운데 4명이 낙마한 건데요. 숫자만 보면 현직 프리미엄이 다소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지만 당시 선거의 맥락을 보면 또 해석이 달라집니다. 현직 교육감 대부분이 진보 성향이었는데 그 선거에서는 또 시도지사는 다수가 보수 정당의 그 후보들이 당선됐거든요. 그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4명만 낙마했다는 건 오히려 현직 프리미엄이 상당히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11명의 현직 교육감이 재선 도전에 나섰는데요. 이 현직 프리미엄이 얼마나 득표에 영향을 줄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0: 네, 이렇게 교육감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이 정책 노선을 알리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그동안은 이 옷 색깔을 정당 색깔로 좀 모방을 하면서 자신의 진영을 좀 표시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그 경계가 많이 흐려졌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교육감 후보들은 정당 후보들에 비해서 자신의 노선을 알릴 수단이 또 제한적이다 보니 공보물이나 복장에 정당 색깔을 반영해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식을 써왔습니다. 보수 성향은 빨간색, 진보 성향은 파란색을 쓰는 게 관행처럼 굳어져 왔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빨간색을 쓰는 후보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지방선거에서 보수 정당의 약세가 예상되면서 후보들 나름의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수 성향 후보들이 흰색, 초록색, 심지어 파란색까지 동원한 이유입니다. 공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엔 학생 인권조례, 무상교육, 자율형 학교 폐지 같이 진영 간 시각차가 분명한 쟁점이 중심이었다면 이번엔 AI 교육, 기초학력 강화처럼 대부분의 후보가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각자 해법을 내놓는 양상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자구도까지 더해져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공약과 자질을 그 이전보다 꼼꼼히 살펴봐야 했던 선거였다고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이렇게 극심한 혼전 속에서도 이 후보들의 공약에는 우리 교육에 나아갈 고민과 과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번 선거 기간 EBS 취재 기자들은 전국 16개 시도의 모든 후보를 직접 만났는데요. 이 후보들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0: 가장 필요한 것이 AI 교육의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1: 강원도 많이 갈 수 있는 아이로 강원 아이로 하고
2: 자체음을 더 상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3: 생각하며 행동할 수 있는 인간 이런 것은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량이기 때문에

0: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의 기초학력은
1: 멘토링, 예산을 많이 배분해서 일단 최소한의 기초학력 그 정도는 충분히 학생들이 갖출 수 있도록
2: 학급당 학생 수를 현재 20명에서 16명으로 줄이겠다.
3: 도구교과를 가르치는 수업에 대해서는 2교사제를 적용하고

0: 최후 개선 문제랄지 또 각종 민원으로부터의 해방 이런 거 중점적으로
1: 교육 활동에서 발생한 안전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권 제도를 그 둘의 사이를 자꾸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교육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0: 120만 원의 기본교육 수당을 열어서 출발선을 같이 하자.
1: 청소년 사회 진출 지원금 100만 원, 그리고 청소년 무상 교통, 수학여행과 체험학습비 지원.
2: 3세, 4세, 5세 무상교육을 통해서 출발선상의 평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3: 네, 김범주 조사관님, 지금 이 후보들의 주요 공약들을 같이 살펴보셨는데요. 뭐 하나하나가 만만치는 않은 약속들입니다. 실현이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4: 예, 이제 오늘 발표될 당선자들이 앞으로 공약들을 실현하려면 공통적인 조건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됩니다. 돈과 사람 그리고 이제 권한 뭐 이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가 안정적인 재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AI 학습 플랫폼이라든지 또 뭐 기초학력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추가적인 반복적인 경상 지출을 발생시키고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 결국에는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사람입니다. 맞춤형 교육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기술이 고도화되더라도 교원이라든지 또는 전담 인력 같은 그 인력의 확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육감이 단독적으로 교원의 정원을 갖다가 관리할 수 있는 재량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중앙정부하고 지난한 협의 또는 협상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권한과 관련된 것인데, 교육감은 분명히 그 지방자치단체 교육사무에 대해서 고유의 그런 권한들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재정이나 인력과 같은 것들이 특히 그러한데요. 앞으로 이제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도 시도지사 또는 지방의회하고 그 관계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주민을 대표한다는 선출직으로서 정치적 능력을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3: 네, 정말 책임이 막중한데요. 그런데 특히나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단일화 둘러싼 잡음이 굉장히 극심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제 개편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4: 예, 그 직선제에 손봐야 된다는 이야기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도입된 지 20년 차가 됐고요. 올해 이제 전국 동시지방선거 기준으로는 다섯 번째가 되는데 아마 그 기간 내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제 주변에서 저에게 왜 교육감은 기호가 없느냐, 정당 표시가 없느냐 하는 질문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과거의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제도가 안착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반문이 가능할 것 같고, 아무래도 이 선거 이후에 국회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개편하기 위한 그런 논의가 좀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과거 이제 20년 이전에 분명히 교육감 선거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내부에서 좀 제기가 됐었거든요. 특히 후보 단일화 과정에 한정해서 본다고 한다면 분명히 좀 앞으로 이 교육감 선거를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논의가 좀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3: 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꼭 짚어볼 만한 지역이 있다면 어떤 곳을

0: 주목해야 될까요?
1: 예, 그동안 교육감 선거하면은 주로 이제 서울 교육감 또는 경기도 교육감에 주목했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일극 체제를 좀 해소하자고 이 정부가 지금 5극 3택 전략으로 모든 정책의 중심을 잡아가고 있는데 그 일환에서 지금 7월 1일자로 출범하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여기에 주목을 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당선되는 교육감이 그 지역의 어떤 소멸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 내에서 어떤 교육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난한 과제들을 당면하게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준비가 충분히 돼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양쪽의 행정 조직을 통합하는 문제, 인사를 갖다가 통합하는 문제, 또뭐 교육 재정을 갖다가 합치는 문제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운 과제들을 또 해소해야 되는 그런 직무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0: 네. 당장 내일부터 아마도 이 당선인들이 직면할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시도교육청 살림에 꼭 필요한 예산 문제, 이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개편하자, 이런 논의도 지금 불붙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1: 네, 그 교육감이 아마 당선되면 임기 내내 이 문제 가지고 갈것 같은데요. 당장 이제 정부에서 7월부터 국가 수준의 재정전략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법령을 개정해서 새로 출범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마 국회 예산안을 제출하는 9월까지 교부금 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를 일단 지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이 문제는 교육감의 권한 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이 논의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요. 거기서 어떤 정치적 능력을 보여주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0: 네. 이런 공약의 무게만큼 중요한 것이 역시 유권자들의 목소리겠죠. 오늘 투표장에 나서는 시민들에게 어떤 교육감을 원하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2: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적인 게 조금 업무에서 배제가 됐을 때 조금 더 교육에 집중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이렇게 민원 같은 거에 좀 자유로워지실 수 있게 그런 걸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교육감 분이면 좋겠고.
3: 고교학점제라는 제도 자체가 오히려 아이들한테 학업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더 많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저희 현실, 저희 좀 아이들 상황에 잘 맞춰서 좀 봐주실 수 있는 좀 현실적인 좀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요즘에는 뭐 직업적으로나 다 AI를 활용해서 발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AI가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5: 저는 애들이 너무 앉아서 하는 공부보다는 좀 체육활동이나 이런 교회 활동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서 예, 그런 공약이 있으신 분을 좀 찾아봤었습니다.
6: 저는 뛰어노는 거와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운동장에서 좀더 많이 뛰어놀 수 있으면 좋겠어요.
0: 네, 시민들 목소리까지 들어봤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가 앞으로 이 지역 교육 정책 방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1: 예, 그 앞에 시민들 여러 말씀 주셨는데, 그런 요청들이 사실 교육감 하나 바뀐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볼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교육감이 행정권을 가지고 분명히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 그 밖에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대내외적인 조건들도 같이 좀 조정하고 정비해 나가는 역할들을 해야 될 텐데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육감이 앞으로 4년 동안 굉장히 좀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 방식으로 치르는 주민직선제가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또 어쨌든 이 지방교육자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민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주민들의 입장에서 다음 선거에서 이 사람을 다시 당선시키는 문제를 넘어서서 선거 방식 자체가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권한을 잘 사용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결국 주민의 대표자로서 고도의 정무적 능력을 유능하게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0: 네, 교육 자체 어떤 형태 자체가 기로에 놓여 있는 현실, 어느 때보다도 당선인이 유능함을 보여줘야 되는 시기인데요. 이 후보들이 공보물에 새긴 수많은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앞으로 4년 동안 유권자들의 세심한 관심이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3일 수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 9

0: 누구나 이곳을 한번 보면 쉽게 잊을 수가 없다죠. 초록 물결 속에서 피어나는 신비로운 백년이 반겨주는 고장 무안. 주위를 둘러보면 볼거리가 가득하니 누구나 미남 미녀로 만들어주는 사랑스러운 못난이들도 있고요.
1: 되게 기분이 좋고요. 제가 너무 잘생기지도 않고.
2: 가장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의 미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오셔서 항상 웃으시고.
0: 어디 그뿐인가요? 뿌리 깊은 오일장도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특별한 정 하나는 따라올 것이 없다는데요. 세대를 이어 사랑받고 있죠.
3: 오이하나
4: 늘루왕 최고 좋죠. 다 남겨 늘루네.
0: 일로장에선 이것이 최고라죠. 바로 21첩 백반입니다. 넘치는 인심에 다들 반한답니다. 아, 맛이 어떠냐고요?
5: 지난해 표 맛있어?
6: 작년에 왔던 낙서리가
0: 여기에 어깨가 들썩 신명나는 노래 가락까지 볼수록 자꾸만 끌리는 무안으로 떠나봅니다. 오늘의 여정은 다채로운 볼거리를 품은 무안군 일로읍에서 시작합니다. 해발 100m 안팎의 구릉성 산지를 지나면 눈앞에 펼쳐지는 엄청난 크기의 저수지, 무안의 자랑이라 불리는 회산 백년지입니다. 아름답기로 소문나 많은 이들에게 나들이 명소로 통하는데요. 다양한 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려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산 백년지가 유명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름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데요.
7: 백년지는 하얀 연꽃이 피는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백년은 지금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귀했던 꽃이거든요. 땅 진흙 물인데 그쪽에서 피어오르는 그 연꽃을 보고 사람들이 아 정말 아름답고 귀한 연꽃이다.
0: 이곳의 진가는 여름에 드러납니다. 대략 축구장 46개 크기의 저수지가 초록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7월부터 9월까지 백년이 피고 지구를 반복하며 만들어내는 풍경은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과 같은데요. 지금은 꽃명소로 널리 알려졌지만 원래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농업용 저수지였습니다. 그러다가 70여 년 전 한 사람이 꾼 꿈으로 인해 지금의 회산 백년지가 되었다는데요.
7: 저수지를 관리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정수동이시라는 이 마을 분이 관리를 하셨는데 그분께서 연뿌리 12줄을 얻어서 심었는데 그날 저녁에 굉장히 좋은 꿈을 꿨다고 그럽니다. 12마리 학이 날라와서 앉아있는데 정말 그게 상서로운 꿈이다. 좋은 길조다 생각하셔서 이분께서 그 연을 굉장히 아끼면서 잘 이렇게 키우게 됐다고 그러십니다. 그러고 났는데 정말 12뿌리가 이렇게 10만여 평을 가득 채우게 된 것입니다.
0: 사람들의 정성과 시간이 쌓이며 전국에서 이름난 명소가 된 회산 백년지. 앞으로 세계적인 명소

0: 사랑받을 날도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죠? 자, 무안의 또 다른 이야기를 찾아 떠나봅니다. 영산강 근처에 위치한 조용한 동네. 못난이라는 이름이 발길을 붙잡는데요. 안을 보니 짧은 다리와 팔, 그리고 커다란 얼굴에 찢어진 눈까지. 웃음이 절로 나오는 못난이들의 천국입니다. 그냥 못생긴 게 아니라 보면 볼수록 어딘가 정감 있는 모습? 자꾸 보니 귀엽기까지 한대요.
1: 되게 기분이 좋고요. 제가 너무 잘생기지거든요. 못났으니까 상대적으로 저도 평범한 얼굴인데 여기 오니까 제가 너무 잘생겨지는 것 같아요.
0: 이곳을 찾는 이들을 미남 미녀로 만들어주는 못난이 조각상.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김판삼 조각가입니다.
2: 아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3: 아, 잔디밭에 모래 좀 살짝 뿌려주려고 열심히 나르고 있습니다.
2: 네. 아니, 작가님이 아닌 줄 알았는데.
3: 예, 저는 못난이 미술관을 꾸미고 있는 조각가 김판삼이라고 합니다.
0: 아, 작가님 만난 김에 작품 설명을 들어볼까요?
3: 작품 제목은 목가라는 작품이고, 제가 신혼 때 친구들이 좋아가지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려고 밤에 나갈 때 와이프가 목가게 이렇게 막던 모습을 상상하면서 만들었던 작품이고.
2: 아, 이게 그러면 부인?
3: 아, 와이프가 줬던 그런 영감에서 나온 거죠. 네. 실물은 전혀 딴판입니다.
2: 이게 작품 보고 부인께서 뭐라 하셔요?
3: 아,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기가 이게 모델이 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아, 그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겠습니다.
0: 사진 명소도 있다는데요.
3: 여기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으시거든요. 대부분 오시면 여기서 무조건 한 컷을 찍으셔야 돼요.
0: 못난이 삼총사 중 한 사람 어디 가시오?
4: 삼총사님.
3: 아, 네, 삼총사입니다. 제가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의 미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오셔서 항상 웃으시고 그 미소를 가슴에 새기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못난이를 만들고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곳을 개관하게 됐습니다.
0: 못난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미소를 선물하고 싶은 바람. 그래서일까요? 김판삼 작가의 작품을 본 이들은 따스한 위로를 받는다는군요. 그래서 계속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전시관 안팎에 있는 크고 작은 못난이 작품이 약 50여 점. 어느 것 하나 애정을 쏟지 않은 것이 없답니다. 다 작가의 분신과도 같은 작품들이죠.
3: 미술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품입니다. 작품 제목은 우리 엄마라는 작품이고요. 저 보시면 거대한 파도가 이렇게 물밀듯이 넘어오는데, 여기 보시면 새싹 있죠. 새싹이 자식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엄마는 무모하지만 저 거대한 파도를 막아서는 그런 존재.
0: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아름다운 헌신을 담은 작품인데요. 팍팍한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이 못난이를 보고 한 번도 웃었으면 하는 마음, 그 바람을 담아 오늘도 못난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3: 미술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고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무한의 미술관, 더 나아가서 전남 우리나라의 못난이 미술관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0: 영산강을 끼고 있는 무안은 예로부터 뱃길이 발달해서 물자와 사람들이 오가는 중심지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에서 물건을 사고 팔며 조선시대 최초의 시장이 생겨났습니다.

0: 왔으니 바로 남창장입니다. 세월이 흘러 현재 일로장이 그 명맥을 잇고 있는데요. 매달 장날인 1일과 6일이 되면 무안당에서 나고 자란 질 좋은 농산물이 이곳으로 다 모이죠. 고개를 돌리면 싱싱한 수산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다를 접하고 있어 남다른 싱싱함을 자랑하죠.
1: 이 시장이 오래된 시장입니다.
2: 역사가 오래됐네요. 한 70년 됐대요.
3: 여기 일로 시장은 뭐가 이렇게 유명해요?
2: 일로 시장에는 수산물, 낙지나 이런 거, 낙지나 쭈꾸미, 꽃게 이런 거.
0: 철 따라 다양한 수산물이 나오는데 요새는 낙지와 민꽃게 등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4: 물리면 큰일 나요. 엄청 아파요.
3: 예?
4: 이거 물리면 엄청 아파요.
3: 이게 뭔데요?
4: 이거 돌게.
2: 그러니까 떨어져서 말하고
3: 싶어요. 어떻게 해서 손님들이
4: 이것도 간장게장. 아니면 무쳐먹기. 이것도 지금 맛있을 때예요.
3: 예?
4: 카메라 나왔어요? 이거 어디 가나?
0: 민꽃게보다 많이 찾는 것이 요 작은 게라네요.
3: 이게 무슨 게예요?
5: 몰라. 몰라. 아주 한 그릇 더 주시죠.
3: 아, 무슨 게예요?
5: 칠개. 아. 칠개.
3: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5: 이거 양념해서 무쳐서 먹지라. 간장해서 먹어도 맛있고. 왔다 저거 떡볶이 집어 주시죠.
6: 좋죠. 오늘은 식사도 많았고.
0: 싱싱한 수산물을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하하 기분 좋은 일로장. 그중 청정 갯벌에서 자란 낙지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무안의 명물. 없어서 못 팔 정도란 게요.
7: 선생님 낙지로 뭐 드시려고요?
8: 제사상. 네? 제사상에 쓰려고.
7: 아 제사상에 쓰려고?
8: 시세지는데 호롱.
7: 호롱. 아, 호롱 올라가는구나.
8: 호롱 만들려고.
5: 배에다 뭐라고 간 거야.
0: 오랜 세월 무한 사람들의 삶과 함께 해온 일로장. 예나 지금이나 인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2: 아, 두 마리 2만 원. 세 개 2만 5천 원 줘, 그럼.
9: 다. 그래, 다.
0: 그래서 지금도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데요.
3: 일로시장에 자주 오세요?
5: 네.
3: 여기는 어떤 게 좋아요?
5: 좋아요. 인심이 좋지요.
10: 저 가지고 그랬죠.
5: 인심이 좋지요.
2: 인심도 아주 좋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장날이라 사람들로 붐비는 일로장에 어? 귀여운 어린이들이 나타났습니다.
3: 어디 온 거예요?
11: 시장이요.
3: 아, 어때요? 시장에 오니까?
0: 장나들이 나온 이유가 있다는데요.
12: 네, 오늘 저희가 생태 활동으로 일로장 체험하기 활동하고 있습니다.
3: 그래서 지금은 뭐 사려고 하는 거예요?
12: 네, 뻥튀기 사려고 2,000원 해주신다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사려고 합니다.
0: 유치원 체험 활동으로 난생 처음 시장에서 물건을 사게 된 아이들. 잘 살 수 있을까요?
13: 할아버지가 오늘
0: 하하,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죠?
11: 뻥튀기입니다.
0: 이어서 채소 가게도 들르는데요.
14: 올려놔.
15: 올려놔.
14: 올려놔. 자, 또 양파. 양파 사 사람. 양파. 자, 양파 이리 와.
15: 윤서야, 와.
14: 양파, 자, 양파 천 원.
15: 예, 그래.
14: 자, 할머니가 두 개인데 하나 더 주는 거야. 자.
0: 후한 인심은 덤.
15: 자, 뭐 줄까?
11: 어디로 가요?
15: 어?
14: 오이, 오이 줄까? 강아지, 오이 주세요. 하나? 나도 하나 주고 싶은데, 하나 더 주려고.
15: 감사합니다.
14: 또, 우리 강아지 뭐 줄까?
3: 이렇게 어린 손님 보니까 어떠세요?
14: 재밌죠. 즐거워. 저 손님이 크니까 재밌죠. 자, 야, 넌 이 너무 많다. 자, 잠깐만.
0: 3,000원을 가져온 어린이 손님에게는 콩나물에 넘치는 정까지 듬뿍 담아줍니다.
15: 범인하고 새싹들이 나와요. 어린이 시장 보러.
14: 귀여워, 귀여워.
3: 보기 좋으세요?
15: 예, 보기 좋으세요.
14: 귀여워.
0: 오늘 하루 신나게 일로장 체험을 마친 어린이들. 할머니와 엄마가 그랬듯이 이곳의 단골이 되겠죠. 장날이 되면 유독 사람들의 발길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백반집인데요. 줄 서는 일도 다반사라죠. 간판에서부터 느껴지는 맛집의 기운. 자, 어떤 곳인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자마자 손님들이 보이는데 여기도 손님, 저기도 손님. 가게 안에 빈 테이블이 없을 정도로 다들 한 자리씩 차지하고 계십니다. 다들 백반을 먹기 위해 모인 분들인데요. 얼마나 특별할까 봤더니, 이야, 지나가다 봐도 양이 상당합니다. 백반 하나를 시키면 나오는 반찬이 무려 21개? 여기 조기찌개까지 나온다 카네요. 10,000원 한 장으로 배부르게 맛볼 수 있어 더 인기랍니다. 찬을 찬찬히 살펴보면 제철 나물에 게장, 고등어 조림 등 보기만 해도 벌써 배부른 느낌인데요. 대부분이 이곳 무안에서 나오는 것들로 만든답니다. 남도의 넉넉한 인심과 손맛을 느낄 수 있는 21첩 백반. 이대에 걸쳐 내려오는 맛에 손님들도 대부분 단골입니다.
16: 여 식당이 무지하게 오래됐어요. 오래된 식당이.
7: 그럼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6: 30년. 한 30년 됐는데.
7: 30년 단골?
16: 여기는 대부분 다 우리가 농사 지은 것이라 다 맛있지.
17: 아유, 감자가 가질 수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지.
0: 일대 사장님인 시어머니 때부터 시작해 변함없는 맛을 선보이는 21첩 백반. 지금은 이대인 며느리 김옥의 씨가 그 맛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장날이면 새벽부터 혼자 나와 20,000원 음식을 다 만든답니다.
3: 왜 그렇게 많이 반찬을 내신 거예요?
18: 어머니 때부터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이 너무 가짓수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가짓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가짓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손님들이 드시면 또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보람도 있고 그러니까 힘든 줄 모르고 하고 있죠.
0: 배고픈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시어머니처럼 손님들에게 밥과 잔을 넉넉하게 내어주는 김옥의 사장님. 좋은 재료에 정성까지 더해지니 맛이 없을 리 없죠.
18: 많잖아요, 무안에는. 특산품이. 그래서 아무래도 음식 맛이 더 좋지 않을까요? 재료들이 싱싱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0: 오늘도 변함없이 따뜻한 맛을 전하고 있습니다.
19: 기가 막혀. 맛있어. 대한민국 탑입니다. 대한민국 탑. 내가 대한민국 팔도 다 돌아다녀 봤는데요. 일로 전통시장이 백반같이 맛있는 백반이 없더라고요. 진짜 이것은 하나의, 이것도 우리나라의 무한의 고유 자산 같아. 일로 전통시장 백반이. 그 정도로 맛있어요.
0: 배를 든든하게 채웠으니 다시 일로장 구경에 나서 볼까요? 그런데 이게 뭔 소리단가요, 요요? 하하, 흥겨운 각설이 타령이네요.
20: 자, 작년에 왔던 닭 서리가 죽지도 않고

0: 아, 무안은 각설이의 고장이라고 전국에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로 장이야 장날이에요. 또 이제 각설이의 분향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 각설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약간 이제 길놀이 형태로 상인 여러분들한테 즐거움도 드리고 여기 우리 장터를 찾은 고객님들한테 또 즐거움도 드리고.
1: 품바로 더 익숙한 각설이 팬은 1981년 고 김시라 작가가 무한 각설이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올리면서 알려졌는데요.
2: 저희 친구가 저기 안에 들어갔어요.
0: 아그들은 땅똥 치면서 각설이 타령 부르고 너그들은 춤추는 거예요.
3: 야, 아들 사람.
0: 언니, 언니도 이리 와. 언니 뭐여 그건 또.
4: 오늘 배고프다니.
3: 아싸,
0: 여기
3: 다 놓고.
0: 아싸, 몸에 오려. 이거 차라면 언니가 준비야.
4: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0: 감사합니다.
1: 풍자와 해학으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웃게 해준 각설이. 그 전통 문화를 잊고자 지금도 장날이 되면 종종 나와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답니다.
0: 웃음도 이렇게 전염이 된다 그러잖아요. 또 저도 행복하고 즐겁고 또 상인 여러분들도 이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의 각설이의 모습을 보면서 또 힘을 얻기도 하고. 우리 선생님도 나오셨네. 많이 팔렸어요?
1: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나누는 마음은 넉넉하다죠.
4: 대박이다.
0: 우리 언니도 땅콩. 우리 저기 땅콩 장사 아저씨랑 나눠 먹으라고 샀는데. 우리 언니. 땅콩 많이 하셨어요?
1: 지친 상인들에겐 따뜻한 위로도 있지 않습니다.

0: 박소리가 있었어요?
1: 있었지 옛날에 여기 금빠집 있었지 소재가 야 뭐하러
2: 각설이 페이 공연에 일로장을 찾는 사람도 늘었다는군요.
0: 오늘 어떻게 많이 팔았어요?
1: 많이
0: 일로장은 어떤 장이에요?
1: 1일장, 6일장, 11일장, 21일장, 26일장, 6장.
0: 그 우리 어머님한테 이 일로장은 어떤데요?
1: 일로장 최고 좋지. 다 된 게 일로장. 그게 말 있어. 이장 저장 댕게도 일로장이 제일이세 헐 시그시그 들어간다.
2: 오늘도 각설이 배의 공연에 흥이 넘치고 정도 넘치는데요.
3: 받으세요.
2: 오늘도 신명나는 공연을 이어갑니다.
4: 일로장 같은 경우는 더 과거에는 활발히 이게 장터가 운영이 됐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어떤 유랑패들 조선시대부터 해서 그 이전부터 해서 유랑패들이 많이 여기를 거쳐갔던 곳이기도 해요. 앞으로 이것도 우리 후손들한테 전해줘야 될 우리들의 몫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2: 전통을 잊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오늘도 이것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5: 건강망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보통 검장이라 그래요.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이어서 건축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1: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저기 무슨...
2: 왜 이렇게 커요?
1: 도청 아니에요?
2: 아, 진짜 크죠?
3: 야, 여기 그냥 종합병원이네.
1: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진짜 부자시네.
4: 저는 가난하지만 우리 병원은 부자였습니다.
2: 보이세요? 거의 뭐 손잡이가 해지거나 목덜미가 해지거나
5: 이거 만원 주고 샀어.
2: 그쵸?
6: 이게
2: 뭐예요?
6: 다 알죠.
2: 뭐예요?
6: 다 알죠. 근데 저 관계가 안 돼요.
1: 굳이 이렇게까지 밥을 잘 드시죠?
6: 예, 잘 먹습니다.
2: 생선 걸어 드실까봐 자린고기처럼.
1: 400억 넘게 또 나눔을 하셨다는 게
4: 410억은 저한테는 인생의 수업료예요. 나눔은 피움의 시작이 아니고 처음.

0: 결혼식 날도 이제 집안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도 참석을 안 했었어요.
1: 뭐 색안경, 뭐 편경 같은 거.
2: 불편한 시선은 좀 많이 느꼈죠.
0: 손주나 손녀들이 살아가는데 세상이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3: 두 가지 배우가 있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4: 저는 말도 생각도 다 한국어로 하거든요.
5: 수능에서 제일 잘 봤던 게 국어였어요.
6: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7: 우리 동생들은 제가 컸을 때보다
4: 더 따뜻한,
3: 더 세계적인, 더 열린 세상에서
6: 살게 되지 않을까요?
0: 분명히 더 좋아질 거예요. 확신합니다.
8: 더 나은 내일로 향하는 움직임에 기아가 함께합니다.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9: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에바.
1: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눈 내리는 겨울이 오면은 내 집 없는 서민들이 제일 심란하죠. 내 한몸 누일 집 하나 갖고 싶다는 그 마음뿐이었는데 말입니다.
3: TV에 많이 나오는 전세 사기? 저도 당하더라고요. 예. 네.
2: 그렇게 한번 상처받은 마음 다 잡고 지은 집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자가 발목을 붙잡더래요.
3: 요즘 세상에 비 새고 바람 들어오는 집이 어딨어요?
2: 글쎄 설마 그런 집이 또 있나요? 이 집 주인도 하자 때문에 단단히 상처를 받았답니다.
4: 속이 터지기만 하겠어요.
5: 매번 까도 새로운 게 나타나는 판도라 같은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남들은 다 저 푸른 천원 위에 그림 같은 집 잘도 짓는다 싶으시죠? 하나 집 지어본 사람들은 알죠. 그 좋은 날 위해 얼마나 많은 날들을 하자와의 전쟁으로 힘들어했는지요. 오늘은 하자의 발목 제대로 잡힌 집들입니다. 경기도 동두천으로 먼저 갑니다. 어이구, 후민 소장님, 날리기도 하셔라. 벌써 오셨네.
6: 소장님, 요거 네. 뭐가?
7: 집이 포장이 되어 있네요?
6: 네, 오늘은 비닐로 네. 포장된 집을 찾으시면 됩니다.
7: 오, 그래요? 근데 집이, 비계로 쌓여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비닐로 쌓여있을 수가 있죠?
2: 비닐 포장집을 찾으면 된단 말이죠? 집을 비계로 싼단 말은 들어봤어도 비닐로 싼단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 참 난감하네. 직진 본능 호민 소장님은 혹시 찾아내신 거예요? 어머야, 저 펄럭이는 거 비닐 맞죠?
7: 비닐 포장된 집 이 집 맞네. 근데 어떻게 2층에만 포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포장이 없네. 오, 선생님 계십니까?
8: 네.
9: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7: 예.
9: 실물이 훨씬 더 잘 생기셨네요.
7: 감사합니다. 이 집 전체가 포장된 줄 알았는데 네. 2층만 포장돼 있는 걸 보니까 저 뭐 보여주시려고.
9: 그거는. 사연이 너무 많아서.
7: 사연이 많아요?
9: 네.
8: 오늘 다 들으시려면, 네. 오늘 밤을 새서 새고 가셔야 되죠.
2: 밤 새고 가죠, 뭐. 그 전에, 멀쩡해 보이는 집을 대체 왜 비닐로 꽁꽁 싸매셨대요?
4: 까도 양파 같은 집.
5: 매번 까도 새로운 게 나타나는, 판도라 같은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까도 튀어나올 게 있는 집이면 오늘 집 탐구 재미없지는 않겠네요. 까도 양파 같은 집 어서 들어가 봅시다. 내 보기에는 집안은 깔끔하니 괜찮은데 뭔가 튀어나올 집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호민 소장님은 뭔가 찾으셨나요?
7: 어이구

0: 도배를 하다 말았나요?
1: 어, 진짜 내 말이 도배를 하다 만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뜯은 건가요?
2: 저희가 비 오는 날 되면 네? 여기가 이제 밖에보다 더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비가 줄줄줄 새거든요, 물이.
3: 처음 발견했을 적에는 네. 집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1: 어머, 저거 전등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 맞죠? 엄마, 이분은 정전인가요?
4: 물 새는 거 봐.
3: 뭐야?
4: 뭐, 빨리 달아.
3: 어, 웬일이야?
4: 여기 옥상 다 젖었어, 이거 봐.
1: 아, 이거 진짜 실제 상황이었단 말씀이죠?
3: 그때 자다가 그 무슨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나갔더니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서 전 천장이 무너지는,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2: 뭐, 수도꼭지면 저희가 잠그면 그만일 텐데 잠그지도 못하고 참 답답했었죠.
5: 몰딩 주변도 그렇고, 천장에 여기는 뭐 이렇게 심지어 이 종이가 다 젖을 정도인데, 야, 누수가 정말 심각했네요. 네. 여기는 또 심지어 벽 가운데, 이 검은 곰팡이가 필 정도로, 와, 물이 샜는데, 와, 정말 심란하셨겠어요.
1: 네. 아유, 얼마나 비가 샜으면 검은 곰팡이가 다 올라왔을까요? 여기는 벽지가 울다 지쳐서, 어머, 아예 들떴네, 들떴어.
2: 놀랄 일이 또 있으시죠?
5: 여기. 아, 그래요?
2: 네, 저희 여기 세탁실인데.
5: 네.
1: 아, 이것도 놀랄 노자인데, 놀랄 일이 또 있다고요? 영규 씨, 자꾸 겁주지 마세요. 세탁실은 멀쩡해 보이는데, 뭐.
5: 근데 깔끔하고,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2: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찍어놨거든요.
5: 아,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2: 네.
3: 다들 못 믿으시더라고요.
5: 네.
2: 여기 보시면.
5: 네. 오, 야, 물이 꽤 많이 찼는데요.
1: 아이고, 세탁실에 수영장을 개장하셨나. 이게 뭐야. 잠옷 바지 입고 한밤중에 못 날리래요. 이 일 어째 진짜.
2: 바닥에 이제 뭐 첨벙첨벙 거려서 그때는 배수가 안 돼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벽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1: 아니, 신식 수도꼭지인가? 아니, 어떻게 줄눈에서 물이 다 나온대요. 아이고,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희한한 장면을 다 보네요.
3: 그 방수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천장에서 물이 샌다. 그래, 100번 이해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아유, 벽에서까지 어떻게 저렇게 매지 사이에서 물이 저렇게 흘러나올 수가 있을까?
2: 수도관이 터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급수라인 쪽에 이제 그 계량기를 봤는데 전혀 돌아가고 있지 않더라고요. 아, 이것도 비 때문에 그런 거구나, 누수 때문에 그런 거구나, 이제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됐죠.
6: 이 집은 새 집이 맞는 거죠?
3: 네. 21년도에 준공나고 저희가 처음 입주한
2: 새 집인 거죠.
5: 구입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지으신 건가요?
2: 그게 또 좀 사연이 좀 있어가지고요.
3: 전원주택으로 급하게 네. 이사 오게 될 사정이 있어서.
2: 저희가 19년도에 이제 아기가 생기면서 이제 아기도 태어나고 건강검진을 좀 해서 이제 건강을 좀 챙겨야겠다 해서 그냥 해본 건강검진에서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 아우, 아이랑 셋이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답니다. 새 식구 사는 집도 달라져야겠다 생각한 거는 그때였다죠.
2: 일단은 이사를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서 아파트를 이제 내놨었는데 퇴거 날짜하고 3개월 정도 그런 여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급하게 좀 계약을 하게 됐었죠. 이렇게 잘 지어준다는 말만 믿고. 공사는 진행 중인 상태였었죠.
1: 빨리 전원 생활을 하며 건강해져야겠다는 욕심에 아직 공사 중인 집을 급하게 매매를 했답니다. 잘 지어준다니까는 찰떡같이 믿었던 거죠.
2: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같은 곳에서 지은 집이 있는데 그 집도 이런 똑같은 그런 사연이 있는 집이더라고요. 누수 때문에.
3: 그렇지 않아도 이 집이 네. 그 공사를 하다가 오랫동안 방치된 집이었던 거예요.

0: 이웃분께서 내가 좀 우리를 봤으면 집 둘러보는 걸 봤으면 얘기를 해줬을 텐데 못해줘서 좀 안타깝다고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1: 연기심 암을 단번에 사로잡았던 것은 이 시원하게 탁 트인 전망. 오르막길마저 운동하기엔 딱이다 싶었답니다. 부부는 이 집에서 건강하게 일어서 자며 두손꼭 맞잡았는데 세상에 날벼락을 맞은 거죠. 대체 전원주택은 어떻게 골라야 되는 거래요? 소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2: 사실 정작 중요한 품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물어보고 다니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평판이죠. 동네에서 집을 지은 분들 중에서 만약 고르신다면 어떤 분이 어떻게 잘 지었더라는 평판이 다 있어요. 결국 공부가 필요한데 가장 좋은 거는 미리 살아보는 거겠죠. 시간과 비용이 좀 허락이 되는 한도 내에서 월세나 전세를 살아보기를 권합니다.
1: 이 여기는 부엌인 거죠? 어디 보자, 여긴 빗센 흔적이 있는지. 아, 없는 거 맞죠? 정말 다행입니다.
2: 부엌은 되게 깔끔하고 화사해서 여기는 물샌 자국도 없는데요?
0: 네, 보시기에는 되게 깔끔하고, 저도 이 상태가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2: 여기도 뭐 문제가 있어요?
3: 네, 숨은 큰 화자가 있죠.
2: 그래요?
3: 네, 여기 보시면 바닥에 전기 배선들이 이제 그냥 배관 없이 그냥 이렇게 알선들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좀 위험할 것 같거든요.
2: 좀 너무 거칠다. 그럼 여기만 그런 건가요?
3: 아니, 이제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위에 있는 전등 안에 저쪽 세탁실에 가시면 거기도 전부 다 지금 저 콘센트도 다 그런 상태거든요.
1: 첩첩산중 뭐 하나 그냥 넘어가는 게 없네요.
3: 또 보시면 이렇게 배관 없이 이렇게 선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1: 아유, 나 같은 전기 무수자가 봐도 이거는 참 너무했다 싶네요. 아니, 전기가 얼마나 위험한 건데 저렇게 달랑 선들만 배관도 없이 내동댕이가 쳐졌대, 그래? 전선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면은, 나는 이거 상상하기도 싫어요.
2: 좀 우려가 되는 게 이제 아무래도 누수가 있다 보니까 물과 전기는 사실 삼극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물도 떨어지고 거기에 전선은 대비 없이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화재 위험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좀 되겠는데요.
3: 엄청 불안하죠, 지금. 뭐 저뿐만 아니라 와이프도 그렇고 아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혹시나 저희가 없을 때 이제 비가 와서 이제 불이 날까 봐 그게 가장 큰 걱정이죠.
1: 그래서 어쩐지 복도에 불이 하나도 안 켜졌더라니. 위험하니까 나라도 안 켜고 살죠. 안 그래요? 그나저나, 이 안방은 어떻게 괜찮은 거죠? 그냥 지나간 거 맞죠? 이번엔 달려서 2층? 근데 왜 멈춰요? 아니, 이 줄은 또 뭐예요? 출입금지 구역인가요?
2: 왜 집 안에 빨랫줄이 있는 거죠?
3: 아까 밖에서 보신 그 비닐의 리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아, 비닐 포장의 리본이라는 말씀이죠. 드디어 비닐 포장 집의 정체가 드러나나요?
0: 원래 밖에 청테이프로 다 붙여놨었는데 그게 다 떨어지면서 바람에 너무 펄럭이니까 그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비닐로, 아니, 이 끈으로 한 바퀴 뺑 둘러놨죠.
2: 아이고야, 이것도 참, 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얘기네요.
1: 정말 줄을 따라가니까 비닐 포장집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비 새는 거 막아보자고 이 비닐을 둘러놓으신 거구나. 비닐 포장집이 뭔 선물 세트인가 했더니 하자 종합 선물 세트였네요. 어째야. 결국 바람에 너무 펄럭이니까 끈까지 묶어 매신 거 아니에요? 아, 얼마나 속상하셨어, 그래.
2: 올라와서 보니까 이 비닐이 포장지가 아니라

0: 눈물 방지용이었군요.
1: 비가 올 때마다 아래에 너무 비가 많이 새가지고 그나마 이제 이렇게 비닐 포장을 하니 조금 줄어들긴 했죠.
0: 근데 이걸 그러면은 두 분이 직접 하신 거예요?
2: 그것도 가슴 아픈 얘기가 있죠.
3: 이제 6월 말, 7월 초에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되니까 그날도 어김없이 비가 양동이 받쳐놓고 그 비가 새서 양동이 받쳐놓고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좁은 복도에서 애가 막 뛰어다니는데 그 양동이를 이제 피해서 가는 걸 보고서는 엄마가 아니 얼마나 많은 날을 이렇게 양동이를 두고 살았으면. 이 조그만 애가 이거 양동이 피해 다니냐고. 그래서 안 되겠다고. 이거 빨리 그 방수를 해야 하든 뭘 하든 해야겠다고 해서 친정 엄마하고 저하고 셋이서 방수포를 이렇게 1층 옥상에 깔았어요.
4: 어머님도 새집 지어 이사 왔다고 놀러 왔다가 방수부 깔고 있을 줄 어찌 아셨겠어요. 아유, 내 마음이 이렇게 짠한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안센 거예요?
3: 아, 그러면 괜찮겠지. 이제 나아지겠지 했는데 또 비가 오니까 또 새는 거예요. 이거 이 옥상에 그 우레탄 갈라진 틈으로 비가 새는 게 아닌가? 엄마가 이제 2층 옥상에 이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가서 보니까 2층 옥상에서 이제 그벽 타고 이제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은 빨리 그 비닐하우스 큰 비닐을 빨리 주문을 해라.
4: 노수의 원인은 2층 옥상에도 있었던 거죠.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뭐 하는 수 있어요. 비닐로라도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지요. 그런데 지연 씨가 이날의 기억이 더 아픈 데는 이유가 따로 있답니다.
3: 이걸 남편하고 장마 오기 전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방수포를 제가 사놨었어요. 여기 사이즈에 맞게. 바짝 말라야 되니까 그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이제 전이가 된 상태여서, 네. 그래서 입원을 했고, 이 얘기만 하면 그냥 좀 웃겨줘 봐. 아, 이게 눈물 버튼이 됐나 봐.
1: 저희가 사실 그 억울한 마음이 엄청 컸거든요. 사실 뭐 믿는 도끼 발등 찍힌 것처럼 상황도 다 얘기를 했었고 건강 상태 때문에 오는 거다. 그리고 돌도 안된 갓난쟁이가 있기 때문에 잘좀 부탁드린다고 계속 얘기를 드렸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게참 가슴이 아프죠.
4: 영기 씨, 집 때문에 얼마나 소가리를 하셨으면은, 에휴, 그나저나, 이 청테이프들은 또 뭐래요? 엄마야? 이 갈라진 틈이 그러니까 누수의 원인이었구만요?
0: 이렇게 많은 그 소위 크랙 금들이 있다는 걸 보니까 이게 물이 정말 안셀 수가 없는 집이라고밖에는 보여지지가 않네요.
3: 오늘 이제 남편하고 같이 이 현장에 와서 잘좀 부탁드린다고 잘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드리고 갔는데 다음날 와서 또 와서 보면은 그분은 안 계시고 다른 분이 또 일하고 계시고
0: 이 현장의 책임자 없었나요?
1: 연락을 하면 몸이 아프다고 뭐안 계시거나 뭐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많았고 네.
4: 물만 잡아도 하자의 반은 잡은 거라는데. 이러니 하자의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용기 씨가 다시 아팠을 리가 없지요. 옥상보다 더 참혹한 현장이 있답니다. 어디 봐요? 아니, 저기 저 구멍이 혹시 하자인 거예요? 아우, 진짜 이 사람들 너무하네요. 이거는 진짜 아니죠.
1: 이걸 지금 제가 직접 깨인 건데, 계약서에 이제 단열재 등급을 확인하다 보니까, 다른 게 있더라고요. 다른 점이 있어서 직접 확인하고자 여기를 지금 깬 거거든요.
0: 와, 이깬그 어떤 모습을 보니까 어떤 분노가 느껴져요.
5: 여기 보시면은 이 콘크리트 면하고 이 골조 사이에 약간 손가락 반 개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쭉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단열 성능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게 심지어요, 3cm 정도 작아도요, 이 공간만 없으면 효과가 얘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얘는 정말 아주 치명적인.
4: 그러니까 저 틈이 열이 새는 구멍인 거네요.
3: 한겨울에는 한 6-70만 원 정도 나오고, 근데 보일러만 돌리는 게 아니라 저희 온풍기도 같이 쓰거든요. 가스비는 가스비대로 나오고, 전기세도 또 전기세대로 나오고.
6: 따뜻하게 지내시나요?
3: 아니요, 저희 그 수면 잠옷에 히트대까지 입고 지내요.
4: 근데 용규 씨, 이 벽을 뜯고 나서 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됐답니다. 이 단열재가 준공연도인 2021년 기준에는 맞지 않는 단열재였던 거예요. 알아보니 건축허가를 16년에 받은 거라서 또 불법은 아니래요. 결국 단열재 기준은 5년 전 기준에 맞춘 집이라는 건데, 이거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1: 16년도에 1층만 이제 건축을 하다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이제 지은 건물이라고 이제 들었거든요. 5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건물이 완공된 거죠.
5: 올해 방치된 집들은 보면 다 사연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그 사연을 우리가 일일이 알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요, 그때까지 그 공사가 어떻게 됐는지를 아는 사람이 사실 없어요. 겉으로 지어진 것만 보고 좀 저렴하다고 덜컥 인수했다가는 그 정말 갖고 있던 모든 단점들을 다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가능하면 그 중간에 멈춰있는 곳을 인수하지는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4: 여기는 거실이죠? 혹시 여기도 또 하자가 있는 건가요?
5: 이 거실은 뭐 깨끗하니 여기는 정말 문제 없어 보이네요. 맞죠?
2: 문제가 없어 보이나요?
4: 왜요? 이 집에서도 한 곳쯤은 정상적이어야지. 이 빛 들어오는 곳 좀 봐요. 환상적이네 뭐. 카메라가 그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설마 이 창이 문제예요?
5: 아니 이중창이고 평범해 보이는데 여기 뭐 문제가 있나요?
2: 네. 한번 열어보세요. 오.
5: 어이구.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죠, 하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4: 아이, 이렇게 들려있으면 이게 문이야, 장식이야. 매달려 있는 거지, 닫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1: 가운데 있던 벽을 부순다고 미니 포크레인이 이 안쪽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때 이렇게 내려앉았는데 저희가 계속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아기 때문에 알게 된 거죠.
4: 고쳐달라고 애원도 해보고 부탁도 해보고 내용 증명까지 보냈지만은 기다리다가 망 부속될 뻔했대요. 판사님 앞에서 조정까지 받았는데 고치겠다 공수표만 날리고 깜깜무소식. 결국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몸고생 마음고생 지인들은 뜯어 말렸죠. 그런데 이렇게라도 해야 용기 씨 살 것 같더라네요. 난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1: 저도 뭐 망설여지긴 했지만 거기에 비해서 그분들에 대한 배신감이 더 컸고 다른 피해자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진행을 했습니다.
5: 가끔 영세한 업체들 중에는 이제 일단 시작해놓고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뭐 장기간 시간 끌어버리면 정말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험은 그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니까 꼭 요청하시고요. 뭐 예를 들면 하자 보수 보증 보험이라든가 선급금 지급 보증 그리고 공사 이행 보증 보험 이런 장치들을 꼭 요구를 하십시오. 이건 소비자의 권리고 정부의 일을 하면은 꼭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공사들도 다 알고 있어요.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계약서에 포함하시면 이게 또 전체적으로 문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집 짓는 기술이 뭐 몇천 년 된 기술들이 집적된 거니까 얼마나 많아요. 소비자들이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뭐 설계하셨던 분도 있고 건축사도 있고 감리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갖춰져 있는 체계 안에서 잘 보완해 나가는 것. 그리고 내가 단지 일을 누구한테 맡긴 그냥 건축주로서가 아닌 집주인이 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여기는 마당인 거죠? 근데 잔디 곱게 깔아놓고 천막은 또 왜 덮어놨어요? 아우, 나 이제는 물어보기도 무서워요. 이번엔 뭔 하자래요?
1: 또 천막으로 덮어놓은 건 이거 뭐예요?
2: 이거는 우리 애기 아빠가 애기한테 만들어준다고 준비한 네. 건데 아직 1년 반째 방치를 하고
3: 애기 놀이터거든요, 미끄럼틀하고.
1: 아, 야, 놀이터구나.
0: 아, 애는 정말 좋아하겠는데요. 아니, 왜 설치를 못한 거예요?
3: 집에 손을 대게 되면 마치 저희가 손을 대서 문제가 생긴 것처럼 될 것 같아서 현재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2: 그래서 저희 집에 못 하나도 못 받고 액자도 네. 다 세워놓고 있어요. 아,
3: 일단 저희 화장실에 거울도 없고요. 수납장도 없고.
2: 이불장. 이불장이라고 저희 2층에 있는데 너무 깊고 높고 해서 꺼내기도 힘들어서 이불들을 하나하나 지퍼백에 넣어서 다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터지기만 하겠어요.
0: 지연 씨는 진짜 속이 터지는 거죠. 이불장 하나 넣어달랬더니 이건 키 높은 창고 수준. 의자 옷이는 무용지물이래요. 그뿐인가요? 욕실에는 수건장도 하나 없지 거울도 없대요, 글쎄. 그래도 이런 건 참아줄 만한 수준. 비 내리는 천장을 보고 있자면 속에서 그냥 정말 천불이 난대요. 어디 내려도 다 들어줄 테니 마저 얘기해 봐요. 이 놀이터는 또 뭐가 문제예요?
1: 이 모래 놀이터에도 그럼 하자가 있는 거겠네요?
2: 아니요, 이거는 애기 네. 아빠가 만든 거여서 하자가 전혀 없어요.
1: 되게 솜씨가 되게 좋으신데요?
3: 아, 원래 이렇게 소소하게 만드는 걸 좋아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이 집에 이사 올 때 뭐 간절한 마음도 있었고 좀 행복하고자 이렇게 왔는데 현재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하죠.
1: 그 이루고 싶은 그 꿈꾸던 미래 있잖아요.
3: 네.
1: 아, 그게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게요.
3: 아,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4: 우리 건축탐구 집을 애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도 뭐 집을 통해서 행복한 일들이 더 많지만 사실은 이런 좀 어려운 점들도 아셔야 궁극적으로 집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배우고 보고 느끼시는 게 너무 괴롭겠지만 이거를 잘 넘어가시면요. 정말 훌륭한 집주인이 되고 집이 정말 나의 분신처럼 됩니다.
0: 나 집 하나 짓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어서야 무서워서 어디 집 짓겠습니까? 하나, 온전히 내 집이 되려면 꼭 치러야 하는 통과 의례 같은 것이 또 하자의 세계. 잘 지어진 집이 그렇게 많아도 하자 없는 집 찾기가 얼마나 어렵게요. 영규 씨 부부가 어렵게 방송 출연을 결정한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 때문이랍니다. 알아야 당하지 않으니 제발 알고 계시라고요. 그리 희생해 주셨으니 저라도 기도에 힘을 보탤랍니다. 제발 이 집에서 꿈꾸셨던 그 장밋빛 미래 꼭 이루시라고요. 그리고 이 비닐 포장집에 비닐 말끔히 걷어내는 그날 집 탐구가 다시 한번 꼭 찾아올 테니 희망 버리지 마시고 부디부디 힘내셔야 합니다.
3: 지금 마음 같아서는 정말 이쁘고 튼튼하고 따뜻하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은 있는데 그것도 또 가봐야죠. 또 어떤 좋은 분을 만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0: 어른들이야 어찌 됐든 간에 인생 3년차 서준이에게 이 집은 더없이 행복한 유년의 추억으로 남을 우리 집일 테지요.
3: 뿌듯하죠. 이 집에서 제가 처음으로 만든 이 공간인데 이런 거 서준이가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좀 최대한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5: 엄마, 아빠.
6: 그리고요? 집은 좋아요, 안 좋아요?
5: 안 좋아요.
6: 안 좋아요? 집이 왜 안 좋아요?
5: 좋아요.
6: 좋아요?
0: 누가 그러더라고요. 집이란 좋기도 밉기도 한 애증의 공간이라고요.

0: 개미가 들락이는 집.
1: 개미가 들락이는 집이요? 아니 뭐 많은 하자가 있어도 개미가 들락이는 하자는 좀 처음 들어봤는데, 아니 그런 집이 있어요?
2: 설마 저 집이 개미가 들락이는 집인가요? 뭐야, 겉은 아주 멀쩡해 보이는구만요, 뭘.
1: 모듈러 주택 치고는 모양도 특이하고 예쁜데, 이 집에 개미가 들락일 정도로 하자가 있는 집이 맞는 건가? 저 선생님 혹시 계십니까?
3: 아, 예.
1: 마침 계시다.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아, 마침 계셨네요.
3: 아, 예.
1: 아, 예, 반갑습니다.
3: 잘 오셨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여기가 그 개미집? 아니, 그러니까 개미가 들락이는 집?
3: 예, 맞습니다.
1: 맞나요?
3: 예.
1: 오.
3: 요 벽 타고 올라가는데요. 증거 영상까지도 있습니다.
1: 그래요?
3: 예.
1: 오, 믿기지가 않는데 증거 영상도 갖고 계시다고요?
3: 예, 맞습니다.
2: 개미님들, 주주들은 오르라고 있는 게 아니랍니다. 덕분에 개미들이랑 한 집살림 하게 되는 운명을 맞게 되셨답니다. 집안 뚫린 구멍은 어디든 개미 전용 출입문이 된 거죠. 이걸 어째?
3: 아침이나 아니면 저녁에 오면은 개미들이 여기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업체에다가 전화를 해서 여기는 왜 개미가 들어오냐, 이상하다, 너무 들어온다, 어디가 뚫려 있는 거 아니냐.
2: 결국 업체에서 와서 배관 틈을 막아주고 나서야 개미와의 동거 사태는 일단락이 됐답니다.
4: 모듈러 주택이라는 그 어떤 사실 때문에 모든 게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배달만 되고 내가 쓰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치 가전제품처럼. 하지만 건물은 땅과 관련을 맺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하수 배관 연결하고 정화조 연결하고 지하수와 상하수 연결할 때 다 꼼꼼하게 보세요. 거기서 문제 많이 생기거든요.
2: 나는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온다기에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죠. 그게 또 아니네.
1: 겉에서 보기에는 참 이뻐 보인다는 게 또 하나의 맹점이에요.
3: 네, 맞습니다. 네,
1: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도대체?
3: 속이 탑니다, 속이. 집 안에도 속이 탑니다. 제 속도 타고요.
1: 그 속 타는 집 내부 한번 탐구하러 들어가 볼까요? 네,
3: 이쪽으로 오시죠.
1: 여기가 현관인가요?
2: 예. 오기만 해도 우리 건축주 속 터진다는지 제대로 탐구하러 가봅시다. 내부가 굉장히 깔끔한데요. 작긴 하지만은 있을 건 다 있답니다. 게다가 복층 구조로 고도 높고요. 뭐가 속 터진다는 거죠?
1: 모듈러 주택 지구는 굉장히 내부도 깔끔하고 고도 높아서 좀 시원한데.
3: 예, 괜찮습니다. 여기 포인트가 어딘 것 같으세요?
1: 위에 다락도 있고 한데. 되게 보기 드물게 모듈러 주택에서 코너창이 있네요?
3: 코너창이 있는데요. 여기 이게 저를 속상하게 많이 했습니다. 비가 새요. 들어옵니다. 비가 오면은 샤시에 물이 뚝뚝뚝 떨어지고요.
2: 어머나, 정말 똑똑똑 소리가 들리네요. 비가 오는 날이면은 창가가 이렇게 젖었대요. 수건 짜마 뜬 눈으로 밤새웠다니, 말 다 했죠.
1: 배달 오기 전날은 최소한 공장 가셔야죠. 가서 완제품이 이런지 저런지 한번 얘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거는 의외의 제안일 수는 있지만, 물 호수 있죠? 한번 뿌려보세요. 그 물 새는 것 때문에 생기는 그 어떤 하자가 반 이상이거든요. 이 아래서부터 쫙 뿌려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물 새는 데 다 나와요. 이거 집에 갖다 놓고 비 올 때까지 왜 기다립니까? 어떤 부분까지 현장에서 할 거고 어떤 부분을 공장에서 할 건지를 잘 정하고 그 둘 사이의 조율,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공장에서 만들어졌던 것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정도는 잘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철은 준 건가요?
3: 예, 고철은 줬는데요. 아직 해결 안 되는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코하고 어깨가 시릴 정도로.
1: 이제 소위 약간 전문가용어로 기밀성이라고 하는데요.
4: 집이 이제 기밀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예. 밖에서 봤을 때는 우리 눈엔 잘 안 보이는데 이 창호 특히나 주변이나 이런 곳들을 얼마나 기밀하게 만들어주는가가 핵심이거든요.

0: 그때 제가 제안을 한 게, 여기는 코너창을 못 막을 것 같으면은, 여기를 폼을 쏴달라. 처음에 그 사람들이 폼 쏘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안에다가 연질폼을 쏘겠다고. 그러면 바람이 안 들어오니까.
1: 결국 업체에서 우풍을 막기 위해 재시공을 결정했다네요. 마감재를 다 뜯어내고 다시 벽면에 연질폼으로, 요게 바로 재탄생한 코너창이랍니다. 그런데 완벽한 하자 보수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가 봐요. 문제는 기삼시성에는 안 찼다는 거. 설상가상으로 거실 지나 나오는 화장실에도 다른 하자가 터졌대요.
0: 소장님, 혹시
2: 네?
0: 그 바늘구멍에 황소바람 들어온다는 말 아시죠?
2: 예, 아니, 알긴
0: 예.
2: 아는데, 최근엔 들어본 적은 없는데,
0: 아,
2: 설마.
0: 저희 집이.
2: 그래요?
0: 예.
1: 설마가 사람을 잡네, 잡아. 보셨나요, 다들? 커버가 막 혼자서 움직이네, 진짜.
0: 한번 손 대보시면은
2: 제가 한번
0: 바람이
2: 해볼까요?
0: 느껴질 겁니다.
2: 아, 그래요?
0: 예.
2: 정말 바람 들어오는데요?
0: 처음에 말로 했는데
2: 네.
0: 못 믿어갖고요. 영상을 찍어갖고 보내주니까.
1: 못 믿을 줄 알고 증거 영상을 또 준비했답니다. 다들 촛불의 움직임에 집중해서 보세요. 보셨어요? 닫으면 미동도 없다가 열면 숨지기듯 작아지는 거. 이게 딱 풍전등화네요. 기삼씨도 이곳에 내려오기 전에 바람 앞에 등불처럼 아슬아슬한 인생의 고비를 맛봤답니다. 언젠가는 내려오리라 마음먹었던 아버지의 고향 땅. 힘든 일 겪고 나니 서둘러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이 모듈러 주택이었지요.
0: 아버지하고 집 짓고 블루베리 농사 지으려고 온 노총각입니다. 여기 원래 땅이 있으니까 오려고 했던 건데, 좀 시기적으로 같이 안 오고 먼저 온 이유가, 그 인천에 있었다가 그 TV에 많이 나오는 전세 사기? 예. 거기에 좀 당했거든요, 제가. 저도 당하더라고요. 예. 안 당하지 않더라고요.
1: 뉴스의 주인공이 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3: 인천에서만 전세 사기 피해자가 3천 가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등이 피해 규모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4: 전세 사기가 사회적인 이슈입니다. 저희가 피해 현장부터 가보려고 합니다. 피해자가 인천에만 지금
1: 탈탈 털어 잃은 전세금. 남들처럼 대출이라도 받아서 아파트 사는 삶은 그림의 떡. 꿈도 못 꾸겠더랍니다.
0: 제가 대출을 받아갖고 아파트든 집을 사든 하면은 죽을 때다 돼갖고 원금하고 대출하고 다 갚아야지 이제 끝날 텐데, 인생이. 그거 갚다가 끝나고 싶지는 않았어요. 매일 캠핑하고요. 매일 삼겹살 구워 먹고, 밤 구워 먹고. 우리 아버지 말대로 쌀하고 고기만 슈퍼갖고 사오면 된다. 마트 가서 사오면 된다. 그 생각을 꿈을 안고 왔죠.
2: 어떻게 보면 좀 서두르다 보니 문제가 있게 된 거군요.
0: 예, 다른 게안 보이더라고요.
2: 그래도 처음에 이 집은 이제 모듈러 주택이니까, 많은 부분이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현장으로 배달을 하는 거
0: 예,
2: 아닙니까?
0: 맞습니다.
2: 그때는 그래도 이제 하자도 잘안 보이고 굉장히 새 제품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0: 아, 그랬으면 좋았는데요.
2: 아, 그것도 아니에요.
0: 예.
1: 분명 새 제품을 산 건데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대요. 전기레인지는 공중에 떠 있고 천장에 매립 등은 제대로 설치가 안돼 있고 녹이 쓴건 기본에 찬 흠집은 애교. 설치하고 가는 직원분 말이 더 예술이었답니다.
0: 그 사람 말이 더저 마음이 아픈 게, 하자 있는 거 한꺼번에 다 보시고, 꼼꼼히 다 보시고, 한꺼번에 해드릴 테니까, 그거 한꺼번에 모아갖고 보내주십시오. 이러고 갔습니다. 설치하시는 분이. 그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2: 지키지도 못할 말을.
0: 예.
1: 거기다 그을린 생활 공간으로 준공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업체가 서류를 안 줘서 지금도 전전긍긍이죠.
2: 그래도 확실히 이렇게 복층으로 있으니까 이 공간 활용도 좋고 일단 좀 분위기가 시원한데요?
0: 아, 예, 그거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걸 선택한 거거든요. 야. 이런 개방감 때문에.
2: 네, 작지만 좋네요.
1: 내 눈에는 안 웃게 보이는데 여기에는 어떤 하자가 있다는 건가요?
0: 이게 문제입니다.
2: 벽이요?
0: 예.
2: 왜요?
0: 아, 제가 너무 추워서 네. 어디서 바람이 들어오나 하는 생각에 네. 여기를 눌러봤더니 네.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벼 있는 것처럼.
2: 약간 퉁퉁 소리가 네. 나네요, 정말?
0: 예.
1: 아이고, 저런 정말 퉁퉁 소리가 나네요.
0: 계약서상에는 분명히 있어야 될 합판이 네. 제 집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2: 그렇군요.
0: 예.
1: 분명 계약서상에는 OSB 합판이 있었는데 요 집에는 없대요, 글쎄. 근데 이건 대체 어떻게 아셨대요?
0: 그 코너창이 비가 새서 그 처음에 와서 여기를 뜯었었거든요. 하자 때문에. 근데 그때 거기에 그냥 150판넬 그다음에 강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내장 마감재가 있는 거예요.
1: 코너창 고치로 뜯었다가 어부지리. 그 하자 때문에 다른 하자를 발견한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나요.
0: 설치가 끝나고 하자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니까 아, 큰일 났다. 그러고서 계약서라는 계약서는 다 찾아본 거예요. 다른 집도 보게 되고 다른 이런 홈페이지에 있는 계약서도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밤새. 하지만 그때는 늦었죠.
2: 계약서 두 장짜리도 끝낼 수 있고 20장짜리로도 끝낼 수 있겠지만요. 되도록 계약서가 꼼꼼하게 작성되는지를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물으실 거예요. 어떻게 꼼꼼하게 할 수가 있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듈러 주택은 설계자가 없잖아요. 건축가가 있으면은 건축사가 있거나 어쨌거나 그 중간 과정을 채워주고 보충해 드리는데 없는 만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도면이라도 첨부해라. 그게 계약서의 효력을 갖도록.
1: 마지막 다락방으로 갑니다. 한 사람이 안락하게 쉬기에는 안성맞춤. 기삼 씨가 이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래요. 여기에는 어떤 하자가 숨겨져 있을까요?
2: 아니 도대체 이 장 안에 어떤 하자가 있길래 이렇게 꽁꽁 숨겨놓고 마치 이렇게 무도인처럼 무릎 꿇고 앉아 계신 거예요.
0: 보시면은 네. 느껴지실 겁니다. 한번 보시죠.
2: 볼까요?
1: 이건 뭘 보관하는 장인 건가요?
2: 와, 정말 신난하네요.
1: 여기저기 점점이 전묘화에 폼칠은 부풀어 올라오고 그야말로 하자로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0: 아, 그래도 기능상에 문제 없고요. 문 닫으면은 안 보이니까요. 춥지는 않은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는 하자라고 생각도 안 하고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잘못 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사후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계약서를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도장 찍기 전에 먼저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못 본 게 너무 후회되고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5: 누구나 하실 수 있는.
0: 그렇죠. 그거 누가 생각해요. 이렇게 바람 불고 비 새고 할지.
1: 추가상관이어도 좋으니 비바람만 막아주는 내 집 한 채만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 소박한 그 꿈에는 묘들려 주택이 딱이다 싶었대요. 근데 하자와의 한판 전쟁을 치르고 나니 그건 너무 큰 꿈이었음을 이제는 알 것도 같답니다.
2: 모듈러 주택이 최근에 인기인데요. 거기에 아직 좀 맹점이 있습니다.

0: 저희가 이제 이거를 만든 그 역사는 뭐 길지만 워낙 소규모를 하다 보니까 어떤 지식들이 많이 쌓여 있지 않고 특히나 부족한 게 뭐냐면은 KS 인증 마크처럼 표준화된 설계와 시공, 제품이 아직 이제 완전하게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어느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 이상은 돼야 되는 것들을 잘 정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좀꼭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1: 하자 때문에 속 끓이던 날이 어느새 벌써 1년. 그래도 이집 계속 사실 건가요?
2: 산소가 저희 어머니 산소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살 거고요. 어떻게 해서든 조금씩 조금씩 수정하다 보면은 뭐 괜찮게 살아갈 것 같아요. 나중에는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래요. 뿌리 내리겠다 마음 먹었으니 한번 제대로 고쳐 살아보자고요.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히 굳는 법 아니겠습니까? 한 발자국 내딛다 보면은 희삼 씨에게도 쨍 하고 해뜰 날꼭 다시 올 겁니다.
3: 사람이 주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4: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놀수 있는 공간을 여러 개 했으면 해서.
5: 손님이 많이 오는지.
6: 누군가 우리 집에 와서 즐거워하면 그 자체가 큰 즐거움이기 때문에.
7: 오늘같이!
8: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9: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9: 딥이라면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9: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9: 됩니다.
13: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9: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9: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9: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9: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9: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9: 네, 됩니다.
1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9: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첫날부터?
9: 됩니다.
15: 1인실에 입원해도?
9: 됩니다.
16: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9: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9: 돼요.
1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9: 되죠.
12: 디스크로 수술해도?
9: 물론 됩니다.
15: 이게 모두 된다고요?
9: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9: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9: DB라면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9: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9: 됩니다.
13: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9: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9: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9: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9: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9: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9: 네, 됩니다.
1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9: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12: 입원 첫날부터?
9: 됩니다.

0: 1인실에 입원해도 됩니다.
1: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2: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뭐가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무료 증정. 이어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방송됩니다.
7: 자, 어서 오세요. 어, 칼 맛이 있네요. 칼 맛이 있어. 야, 춤을 잘 추네.
8: 이제 이거를 오지 마을에서 드셨어?
7: 죄송한데 저 한국 떠나면 생각날 것 같아서 한 개만 더 줬죠.
9: 댄스 뮤직 하는 사람이 이 나이까지 하는 건 조금 무리수다.
10: 제가 데뷔한 지 40년째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놀랐어요.

0: 나를 잃어버린 거야. 껍데기만 이렇게 남아있고 안이 다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난 아직도 날 막 찾고 싶어 하는 그런 어린애가 지금 아직 있구나.
1: 폐경기까지 잘 버티면 재발하거나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2: 폐경을 했으니까 그 시간을 끌었는데
3: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나.
2: 갑자기 이게 근종이 너무 커진 거예요.
4: 이 나이 돼가지고 상상도 안 했거든요.
5: 통 너무 심했고요. 4시간에 한 번씩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6: 골반뼈를 드라이버로 쪼이는 기분이야.
7: 근데 자궁 질환은요, 열심히 치료하면 잘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5: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6: 내 꿈은 의사입니다.
7: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에바.
1: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World's most comfortable 신발.
3: 역시 맞다 나는지요.
4: 맞다.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까지. 기능성 신발 1위. 세계가 인정한 21년의 노하우.
3: 역시 맞다 나는지요. 맞다.
5: 어디가 아픈지 몰라서 혈액검사, 엑스레이랑
6: 그 검사 다 하면
7: 얼마나 좋게.
8: 마이브라운 가입밖에 한 게 없는데 당일 병원비가 알아서 내려가는 라이브 청구.
9: 방송 안 깨도 되네.
8: 마이브라운만 믿고 병원 가자. 용기 있게 마이브라운.

0: 봄기운 완연한 5월의 어느 날, 새나기가 만난 오늘의 주인공은?
1: 안녕하세요. 새나기입니다.
2: 네, 어서오세요.
0: 조용한 걸 보니 꽤 얌전한 녀석인가 본데요. 어라? 강아지가 아니라 토끼네요. 깡충깡충 토끼들이 한가득. 심지어 전용 방까지 만들었답니다.
2: 실험 토끼 구조한 아이가 이제 여기에 올라와 있고 또 앞발이 하나가 없는 토끼가 여기 있어요. 봄비라는 아이고요. 이렇게 두 아이가 있고.
3: 아이고 탱이야. 아유 이상해요. 우리 탱이라고 천재탱. 까지.
0: 어린 시절 키우던 토끼를 안타깝게 떠나보낸 장화 씨. 그 이후 아프고 다친 토끼를 보면 차마 지나치지 못했다고요.
3: 나샤! 나샤!
0: 그렇게 하나 둘 구조해서 돌보다 보니 어느새 방을 네 줄만큼 토끼 가족이 늘었습니다.
2: 뒷다리를 아예 못 쓰진 않아요. 조금 이제 움직이고 있어서 희망을 갖고 이제 재활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휠체어를 이제 좀 조정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0: 모두 아픈 토끼들이라 손이 많이 가는 건 기본. 그런데 요즘 들어 유독 더 신경 쓰이는 토끼가 있다고 합니다.

0: 어쩜 이렇게 앙증맞을까요?
1: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마지막에 얘를 돌보려고 얘를 이렇게 얘가 뒷다리를 못 쓰니까 정리를 해주려고 이렇게 딱 들었더니 밑에서 뭐가 막 굉장히 꾸물거리는 거예요. 저 막 깜짝 놀랐어요. 시커먼 게 꾸물거려가지고 보니까 아기를 낳았더라고요.
0: 구조된 후 새끼를 낳았지만 몸이 불편한 탓인지 육아를 거부한 엄마 토끼. 결국 정화 씨가 직접 새끼를 돌보기 시작했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밤잠 설쳐가며 분유를 먹이고 보살핀 끝에 폭풍 성장한 아기 토끼.
2: 이 맛이요. 한 방울도 안 남길 거예요.
0: 정화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을 새끼 토끼.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야 돼. 그런데 여기도 토끼, 저기도 토끼! 토끼만 가득한 이곳. 저희 번지수 제대로 찾아온 거 맞나요?
3: 토끼만 돌보시는 건가요?
1: 토끼도 있는데 그 다른 공간에 강아지도 같이 돌보고 있어요.
0: 정원 씨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집 근처 아파트 상가. 강아지를 돌보는 곳이 있다더니 상가에는 무슨 일로 찾아온 걸까요? 그런데 상가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알 수 없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1: 저희 집이 꽉 차니까 제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은 저희 집 아래에 있는 상가 건물인 거예요.
0: 아픈 토끼를 더 많이 돌보고 싶어서 상가까지 임대를 했다는데요. 토끼를 위한 통 큰 투자. 정말 토끼 사랑이 남다르시네요.
1: 여기는 이제 격리실인데 격리실 내지는 이제 어떨 때는 이제 필요한 이제 산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산소 발생기가 있고 중이염 때문에 고개가 제가 돌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개 돌아가서 이제 중이염 수술을 하고 났는데 또 다시 중환자실 가게 돼가지고 다 하니까 그때 한 800 얼마 나오더라고요. 얘네가 이제 뒷다리로 귀를 긁어서 귀지를 파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얘는 못하는 애잖아요. 이런 애들은 이제, 요게 부드럽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보면.
3: 이게 조직이, 토끼 조직인가요?
1: 이게. 이거는 땅콩잎, 예. 네, 그리고 이거는 냉이, 건조된 과일도 그냥 간식으로 줘요. 그리고 이렇게 아카시아 말린 거. 아, 이런 거 애들 진짜 좋아해요.
0: 이야, 진수성찬이 따로 없네요. 한때는 상처받고 버려졌던 토끼들. 다행히 정화 씨를 만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토끼들만 있는 게 아니었는데요.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왔다는 강아지들. 이 녀석들을 돌보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1: 이제 그 실험 동물을 구조하는 단체 그 토끼들을 데리러 갔고 가서 이렇게 강아지들이 많으니까 쭉 둘러보다가 보니까 개체카드에 신부전, 그리고 이제 복수를 뺀 이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전인데 복수가 찬 이력이 있어? 그럼 얘는 조금 내가 데려와서 좀 돌봐줄 대상이 되겠네? 하고 데려온 애가 섀도우예요.
0: 세심한 돌봄이 필요했던 섀도우. 위태로웠던 상태는 정화 씨의 정성 덕분에 조금씩 희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1: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오고 나서 지금 이제 막 1년이 됐는데 사실은 상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0: 아, 건강해져서 다행이네요.
1: 그레첸이라는 애인데 얘는 들어왔을 당시에 이제 치매가 어느 정도 이제 진행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막 이쪽은 이제 안구로라고 그 녹내장의 그냥 마지막 단계에서 안구가 이렇게 위축된 상태. 초음파에서 보이는 양상이 이제 악성 종양에 이제 준하기 때문에 간암 의증으로 이제 소개받아서 이제 저희 단체 인계가 된 아이인데 한 달쯤 지나서 보니까 그 종괴가 이렇게 괴사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0: 조이의 입속에는 악성으로 의심되는 종양이 자라고 있는데요.
1: 이렇게.
0: 노견에 심장병까지 있어서 수술은 불가능한 상황.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아픈 개들이라 돌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1: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때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한 경험도 있고 저는 이제 환자를 보는 것 자체는

0: 이렇게 이상하거나 저한테 이제 낯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건강한 애보다 그 뭐랄까 이 환자가 더 좋아요. 채나 가볼까? 가볼까 채?
1: 의사인 정화 씨에겐 동물도 사람과 다르지 않답니다. 아픈 녀석들을 내 환자처럼 보살피고 있다고요.
0: 똥 있어요. 지금 똥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막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힘이 떨어지니까.
1: 치매로 배변 조절이 어려워 늘 기저귀를 착용해야 하는 그레첸. 그래서 위생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0: 고생했지?
1: 쉴틈 없이 이어지는 돌봄. 작은 상처 하나도 그냥 지나치는 법 없이 세심하게 살핍니다. 보호자가 없는 유기견 그레첸을 정화 씨는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돌보고 있는데요. 그레첸을 돌보는 사이 조이에게 이상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0: 애가 잘 먹지도 못하고 물 때마다 이 말하자면 악성 조직은 혈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서져요. 그래서 피가 막 나오는데 이게 그냥 침에 섞여 나오는 피?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냥 선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조이야. 먹어볼까요?
1: 입속 종양이 점점 커지면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조이.
0: 너무 불편해. 아유, 너무 먹는 게 너무 불편해. 넘길 수가 없어요. 이게 씹는 거가 될 수가 없어요. 얘는 임종 돌봄의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일상의 돌봄이 아니라 이제는 임종 돌봄이라는 거는 불편함에 약간 초점이 더 맞춰져 있죠. 애가 너무 불편해 하진 않는지 어떤 상태에서 편하는지 이제 그런 거를 보는 건데 그렇다고 애를 포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해줄 수 있는 거는 해주는 거예요.
1: 비록 삶의 끝이 보이지만 정화 씨는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해나갈 생각입니다.
0: 조이야, 미안한데 이것 좀 다시 해볼게.
1: 안쓰러워라. 얼마나 힘들고 아플지 지켜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분주해지는 정화 씨의 손길. 조이가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성 어린 돌봄이 계속 이어집니다. 유기견으로 떠돌다 안타깝게 병까지 얻은 녀석들. 비록 몸은 아프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외롭지 않길 바라며 정화 씨는 매일 묵묵히 그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곳엔 정화 씨 말고도 동물들을 돌보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익숙하게 들어와서 능숙하게 동물들을 살피는 이분. 대체 누구신가요?
0: 저희 활동가님이세요. 저희 이 신도가 돌아가는 게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 너무 귀한 분이십니다.
1: 아픈 동물 돌보려고 직원까지 고용한 정화 씨. 본업인 의사 일을 해야 이곳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땐 직원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0: 한 달에 일단 쉽게 말해서 숨만 쉬어도 나오는 비용은 한800 정도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제 애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하면 이제 추가로 발생하는 병원비까지 하면 800에서 1200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2: 열심히 일해서 그럼 지금 다 하고 계신 거예요?
0: 네, 열심히 일해서 충당해야죠.
1: 그레첸의 산책 시간. 치매가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나름의 산책법이 있답니다.
0: 여튼
2: 다리미트로 들어왔어요.
0: 네, 잘 껴요. 아, 여튼 좋아요, 여튼.
1: 어딘가 틈만 보이면 꼭 끼어 있고 싶어 한다는 그레첸. 오죽하면 별명이 끼어친이랍니다.
0: 어쨌든 제가 저 상태에서 편안해야 한다는 걸 제가 아니까 꼈으면 바로 빼주진 않아요. 이제 불편하다고 소리 내면 이제 그때 가서 빼주고.
1: 빈틈만 발견하면 그대로 직진. 아, 대체 어디 가는 거야? 아. 애지중지 돌봐온 만큼 그레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화 씨.
0: 아이고, 알았어요.
1: 손이 많이 가는 녀석들이라 돌볼 일이 끊이지 않지만 그만큼 큰 행복을 준답니다.
0: 근데 이제 기장에는 보통 사람은 아가들이 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친애견을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기 같고. 그래서 저는 얘를 돌보면서 이제 아, 친애견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너무 그냥 아가 같은 비주얼.
1: 이번엔 종양으로 힘겨워하는 조이와 함께 동물병원을 찾았는데요.
0: 네, 안녕하세요.
3: 3일 전에 봤을 때보다도 훨씬 크기가 더 커진 것 같고 전에 봤을 때는 빨갛게만 보였었는데 지금 조직의 괴사도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1: 얼마 남아있지 않은 조이의 시간. 끝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0: 저는 죽음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감정적인 제가 이제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이게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게 매 순간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지속하기 힘들 거예요. 이거를 또 이렇게 전문가한테서 또 듣는 입장에서는 갑자기 보호자의 마음이 돼버리네요.
1: 언젠가 다가올 이별에 슬퍼하기보다 조이의 남은 하루하루를 행복으로 채워주고 싶은 정화 씨.
0: 아, 풀밭 찾아왔어. 얘가 풀 좋아해가지고. 동물 호스피스에서 쓰는 이렇게 약어 중에 하나가 좋은 날이 더 많냐, 나쁜 날보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얘가 저는 하루에 한 번 산책을 30분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건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네, 얘한테 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그런 날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좋아요.
1: 가족에게 버림받고 질병으로 또 한 번 외면받는 중증 질환 유기견들.
0: 호스피스? 아픈 동물을 돌보는 거야? 유기견? 이게 무섭고 마음이 무겁고 얘네가 얼마나 아플까? 그게 아니라 편안하고 즐거운 일인 거를 정말 아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따뜻한 관심과 돌봄이 부디 녀석들에게 꼭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평화로운 시골 마을. 반려견들과 산책 나온 줄 알았는데 매일 아침마다 요 귀여운 녀석들과 보호자가 함께 가는 곳이 있답니다.
4: 선생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5: 지금 매장 출근 시간 돼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출근하고 있어요.
1: 이보다 더 즐거운 출근길이 또 있을까요? 반려견을 데리고 도착한 이곳은 보호자가 운영 중인 카페인데요. 출근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5: 새해, 들어와. 주인이 안 나타나서 이렇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1: 집보다 카페를 더 좋아하는 새해와 출근 멤버 3식이 5식이까지 보호자의 일터에 머무는 반려견 삼총사. 어라? 저기 보이는 건 뭐죠?
4: 돼지네요?
5: 네네. 요 핑크색 얘는 이제 피글렛 여자아이고요. 저 뒤에 등 검은 애는 이제 피기라고 했던 남자아이입니다.
4: 어떻게 돼지를 어떻게 된 거예요?
5: 엄마 아빠가 이제 실험용 돼지인데 이제 또 의도치 않게 임신을 해갖고 새끼를 뱉다 그래서 이제 좀 자기네들이 두기에 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좀 데리고 가줄 수 없냐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와갖고 이렇게 키우게 됐죠.
1: 돼지들도 강아지들처럼 보호자의 반려동물로 지내고 있는데요.
6: 피기, 일로 와.
5: 제가 똑똑해가지고.
7: 부르니까 오는 거예요?
5: 네.
7: 알아들어요?
5: 다 알아들어요. 피기. 앉아도 하는 돼지예요.
7: 네? 앉아한다고요?
5: 네, 간식 있으면 앉아하는데. 앉아. 앉아. 앉아. 옳지. 옳지. 앉아.
8: 응? 앉았으니까 얼른 맛있는 거 주세요.
5: 거기도 앉아. 앉아.
1: 어? 양도 있네요?
5: 흑비양이에요, 흑비양. 요새 전 세계 21만 마리 정도밖에 없다 그래서. 네.
7: 개 세 마리, 돼지 두 마리,
5: 네.
7: 양 두 마리. 또 있나요, 동물이?
5: 아, 예, 더 있습니다.
7: 더 있어요?
5: 네, 저희 매장 마스코트.
1: 아. 마지막으로 등장한 더 놀라운 동물. 아니, 알파카 아니에요? 남미 고산지대에 주로 사는 초식동물 알파카. 와,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9: 아이, 여기 약간 외국에 와 있는 느낌을 받는데요?
5: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알파고 남자아이고요. 좀 약간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알파카니까 이번에 광고 촬영도 GD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웬만한 분들은 다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지드래곤과 함께 광고에 출연한 알파. 야, 너 스타였구나.
5: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저 알파의 딸이에요.
1: 비행기를 타고 바다 건너온 아빠 알파와 달리 한국에서 태어난 감마. 바로 이 카페에서 세상을 처음 마주하고 걸음마도 시작했는데요. 보호자의 사랑 속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답니다.
5: 아기 때부터 사람들이랑 같이 자라가지고 다른 알파카들에 비해 좀 많이 순하죠. 다른 애들은 만졌다 하면 침 뱉고 하는데.
1: 어휴, 너 정말 순둥이구나.
5: 가자.
7: 어디 가시는 거예요?
5: 아, 제가 알파 손님들 없길래 좀 산책 좀 시키려고 나왔습니다.
7: 알파카도 산책을 해요?
5: 네, 이거 목줄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한 번씩 산책 이렇게 나오면 좋아해요.
1: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는 알파. 아고,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진귀한 모습인데요.
10: 우리나라에서 이거 저기 자라진 않죠? 외국에서 데려온 거예요?
5: 네네.
10: 어디 나라에서 했어요?
5: 호주에서요.
10: 예?
5: 호주요.
10: 아, 호주. 나도 호주 한번 갔다 왔는데 뭐 캉가루 뺏기는 못 봤는데 이건 처음 보네.
5: 내려.
11: 이게 양과예요?
5: 아니, 낙타과예요.
11: 아, 낙타과예요. 그냥 되게 순한 것 같네. 털은 꼭 그냥 양털 만지는 것 같아. 양털 이불.
5: 네. 응? 양털보다 비싼 털이고.
11: 어, 그래요? 아무리 영광이다.
5: 감사합니다.
1: 강아지 산책과는 사뭇 다른 알파카 산책. 간식도 셀프로 해결하네요.
7: 반려견 산책하고 다른 게
5: 네.
7: 풀을 먹네.
5: 강아지들은 냄새를 맡고 얘는 풀을 먹고.
7: 산책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겠네요.
5: 네.
7: 알파카는 어떻게 이렇게 키우시게 된 거예요?
5: 아, 이제 저거 이제 호주 유학 당시에 이제 거기에서는 알파카를 반려동물로 키우시는 분이 몇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봐가지고 이제 저도 한국에서 좀 이제 알파카를 좀 데리고 와서 반려동물로 좀 키우고 싶다. 그리고 약간 그 호주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해서 이제 농장에서 데리고 왔어요.
1: 처음엔 도시에 살면서 알파카를 키웠던 보호자. 밖에 나가면 구경꾼들이 몰려와서 외출이 쉽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결심한 귀촌. 알파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보호자가 일도 할 수 있는 카페를 열게 됐답니다. 어, 여기 새도 있네요.
12: 그래.
1: 앵무새들이 이곳에 살게 된 딱 한 사정이 있었는데요.
5: 친구들은 이제 층간소음 때문에 아파트에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못 키운다고 해서.

0: 이쪽에 두고 좀 보면서 살고 싶다고 그래갖고 오게 됐어요.
1: 갈 곳 없는 녀석들을 받아준 보호자. 알파카가 있는 카페라면 다른 동물도 맡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주변의 부탁을 하나 둘 들어주다 보니 어느새 동물 대가족을 이루게 됐습니다. 정식으로 입양한 건 삼식이뿐.
0: 자, 하이파이브. 삼식이 또래. 아우, 옳지. 삼식이 또라. 또라. 옳지. 삼식이 부이. 옳지. 코. 옳지. 앉아. 빵. 아빠, 사랑해요. 빠빠, 빠빠.
1: 보호자는 첫 반려 알파카 파카를 안타깝게 떠나보낸 뒤 그리운 마음에 파카처럼 새하얀 털의 삼식이를 가족으로 맞이했는데요. 보호자뿐만 아니라 카페 손님들에게도 애교 만점. 파카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는 삼식이.
2: 삼식이 앉아.
0: 앉아, 삼식. 옳지. 기다려. 옳지. 삼식이가 저렇게 영업을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손님들이 심심하지 않게 있다 가시더라고요.
3: 영업왕이네요.
0: 네, 저희 거의 매니저입니다. 부사장급.
1: 삼식이가 영업왕이라면 피기와 피글렛은 돼지답게 식탐왕. 킁킁거리며 먹이를 찾아다니는 게 이 녀석들의 일상이라고요.
4: 오, 맛있겠다. 한 입만요, 한 입만. 꿀맛, 꿀맛.
5: 야, 얘가 내 거 먹었어. 삼식. 얘가 뺏어 먹었어. 삼식, 얘가 먹었어. 출동한다.
0: 뭐? 모독의 막내.
5: 삼식이가 지켜주는데?
1: 뭐야, 삼식아. 너 정말 피기가 사고 못 치게 막아주고 있는 거야?
5: 맨날 알파카 오면 사람들 무서워하면 막아주고. 네. 사고 치면 막아주고 다른 강아지들이 사고 쳐도 막아줘요. 오. 그래서 삼식이 보러 자주 와요.
2: 아! 아! 아! 아! 아! 어떡해!
4: 어머나 세상에! 이게 웬 떡이야?
0: 네! 아, 잠시만요. 야, 피글렛 그거 먹지 마. 삼식아, 대신 내보내.
1: 먹성 좋은 돼지들을 단숨에 제압해버리는 삼식이. 삼식이 옷동에 깜짝 놀란 돼지들 서둘러 도망치는데요.
4: 진짜 꿀꿀 먹는 게 죄냐?
3: 삼식이 부르니까 네. 삼식이가 바로 그냥 내쫓네요.
0: 네, 삼식이가 여기 공기반장이어가지고 애들이 사고치거나 뭐 하면은 부르면 이렇게 와서 저지를 해줘요. 저 대신 복변이 복변이.
1: 아, 이제 좀 조용해지나 싶었는데 어딘가 불안한 감마의 움직임. 감마야, 너 그러다 삼식이한테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니?
0: 감마야, 감마. 그걸 왜 뜯어 그것도. 감마 나가, 감마 나가, 감마 나가.
1: 순식간에 상황 종료. 말썽부리다가 삼식이한테 쫓겨나기 일쑤라는 동물들.
0: 진짜 저 돼지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1: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고뭉치 돼지들.
6: 안에 돼지 밥이 있는데 밥 시간 되면 밥 달라고 앞에 나와 있어요.
3: 맨날이요?
6: 네. 시간 맞춰서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1: 돼지가 창고 앞에 다가가려는 순간 불이 나게 달려와 제지하는 삼식이. 어딜 감히 넘보는 거야?
4: 아우, 쟤 또 왔네, 또 왔어. 아우, 미워 진짜.
1: 그래도 얼씬거리자. 안 된다고 했지. 저리 가란 말이야. 식량 창고에 난입한 전적이 있는 돼지들. 그 이후부터 삼식이는 더욱 철두철미하게 창고 앞을 지키고 있다는데요. 녀석들, 삼식이 철통망호에 꼼짝 못하네요.
3: 삼식이는 네. 언제부터 이렇게 저 앞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0: 돼지들이 계속 들어올라 그러면은 저가 엉덩이 때리면서 오지 말라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앞에서 저렇게 문지기처럼 지키고 있고 돼지들이 들어올라 그러면은 짖어갖고 내보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따라하는 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1: 호시 탐탐 식량 창고를 노리던 돼지들에게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으니 고지가 바로 코앞. 침 꼴깍 삼키며 돌진하려는 그 찰나.
0: 야, 피기! 내보내!
1: 삼시가 출동 명령이다. 아빠의 SOS가 떨어지기 무섭게 맹렬하게 돌격하는 삼식이 즉시 현장 접수 완료.
7: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 창고는 절대 출입 금지야. 당장 나가. 무브.
1: 삼식이 기세에 눌려 꼬리를 내리고 쫓겨나는 불쌍한 꿀꿀이들. 오늘도 작전 실패입니다.
4: 삼식이 녀석 때문에 돼지 채면 다 굳겠네.
0: 밥 먹자, 밥 먹으러 가자.
1: 드디어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돼지들의 식사 시간. 계속 못 먹게 해서 서러웠지. 얘들아, 이제 마음껏 먹어. 그날 밤.
0: 가! 아휴, 이것 때문에 안 가네. 가. 집 들여보내. 음식이! 가자. 엄마 집으로 가자, 집으로. 집으로 가자. 엄마 집으로 몰아, 집으로.
1: 카페에서 삼식이가 맡은 임무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0: 아빠 집으로 몰아. 아빠 들어가게. 옳지. 잘했어.
1: 어우, 이 정도면 삼식이 월급 줘야겠는데요?
3: 삼식이가 좀 협력을 해주네요.
0: 저가 막 뛰어당길 거를 대신 뛰어가지고 애들 막 잡아주고 하니까 그래도 좀 한시름 놓이죠.
6: 아우.

0: 알지. 뽀뽀. 뽀뽀. 뽀뽀. 알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1: 다음날.
0: 옳지, 옳지. 잡은다. 잡은다, 잡은다.
1: 오늘은 양 미용하는 날.
0: 시원하겠다.
1: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여름철 열사병에 걸리기 십상이라고요. 힘들어도 동물 관리는 정성을 다한다는 보호자. 그 덕에 다가오는 여름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겠네요. 보호자를 따라 나선 삼식이. 너도 카페 일손 도우려고 나온 거니? 어? 아, 그런데 삼식아, 너 알파한테 왜 그러는 거야? 가만히 있는 알파를 자꾸 못 살게 구는데요.
0: 아, 그렇게 삼식이가 알파를 맨날 괴롭혀가지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가자,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옳지.
1: 알파도 짜증이 나는 모양입니다. 알파 앞에서 돌변하는 삼식이. 의젓하고 기특했던 녀석 맞나요?
0: 네, 알파가 눈앞에 앉아만 있다 하면은 가만히 두질 않아요. 또 시작했다, 또.
1: 결국 인내심 폭발한 알파. 너도 당해보라는 듯 반격에 나서는데요. 어, 제발 좀 그만 좀 귀찮게 하라고. 어? 아유, 진짜. 멈출 줄 모르는 알파와 삼식이의 신경전.
0: 아, 일단은 알파가 너무 싫어하니까 저 아무리 삼식이한테 그만 괴롭혀, 그만 괴롭혀 이렇게 얘기해도 듣는 채도 안 해요. 잠시 도망갔다가 또 안 보이는 사이에 와가지고 또 알파한테 궁뎅이 들이밀고 있고. 알파 입장에서는 좀 많이 신경질을 내죠.
1: 또 가만히 앉아있는 알파에게 향하는 삼식이. 어라? 그런데 이건 대체 무슨 행동? 엉덩이는 왜?

0: 그만 그만 그만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야야야 거기 하늘이 하지 마. 야 손님들이 있는데 집에 탕식 일로 와.
1: 깜짝이야.
2: 삼식이 때문에 괜히 봉변당한 제작진. 순한 알파가 연신 침을 뱉는 걸 보니 스트레스가 꽤 쌓였나 봅니다. 알파와 삼식이 이대로 괜찮을까요? 과연 녀석들의 속마음은?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안녕.
4: TV에서만 보시던 분들. 아, 왜? 집 올라오게 되네요.
3: 아유, 귀여워라. 아, 너무 이쁜데요?
4: 네, 보니까 좀 순하고 착해.
3: 좀 어린 친구도 있네요. 청청 네. 있는 식도.
4: 네, 맞아요.
3: 아유, 표정이 너무 좋다.
1: 안녕. 안녕.
3: 야, 동물원에서만 보던 친구들이 있네. 어, 뭐야, 돼지도 있어.
4: 네.
3: 저 친구들 이름이 뭐예요?
4: 저는 픽이요.
3: 픽이?
4: 네. 네, 이제 앉아하는 돼지입니다. 돼지가 하늘을 못 본다, 막
3: 맞아요.
4: 그런 말도 있어요.
3: 돼지 목 때문에 이거 못 본다, 막 이러잖아요.
4: 얘가 유일하게 하늘 보는 돼지지 않을까.
3: 아, 앉아서.
4: 네.
3: 앉아.
4: 앉아. 앉아. 옳지.
3: 앉아. 옳지. 어, 야, 너 진짜 하늘 볼 수 있겠다.
2: 자. 강아지처럼 사람을 잘 따르는 동물들의 매력에 푹 빠진 설쌤.
5: 알파카는 동물원 말고는 처음 보시죠?
3: 너 동물원 말고 이렇게 가까운 데서 못 봤죠? 얘네가 제가 알기로는 이 바디랭귀지가 조금 비슷해요, 강아지들이랑. 그래서 귀 같은 경우에 이게 귀 뒤로 넘기고 고개를 이렇게 올리고 이런 것들이 약간 긴장한 상태고, 지금처럼 귀가 이렇게 앞으로 가 있는 건 호기심 있는 상태고. 또 알파카도 개들이랑 비슷하게 되게 무리적인 성향이 강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어렸을 적부터 같이 자라고 이런 동물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냥 같이 사는 존재, 내 무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2: 이때 설쌤의 눈길을 사로잡은 동물들의 행동.
3: 아, 근데 신기하다. 아이들이 저렇게 높은 소리를 내거나 하면 깜짝깜짝 놀라고 피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없어요. 지금 부산한 거를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뭔가 보상받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동물은 어쩔 수 없거든요. 싫으면 도망가고 좋으면 가는 건데.
4: 뭐 이런 데 혼자 앉아있다가 네. 이제 사람들 오기 시작하면 애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3: 간식 시간인 거야.
6: 삼식아! 삼식아! 이제 간만 봐라.
2: 카페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나 삼식이가 출동했죠. 특히 사고 뭉치 돼지들은 삼식이의 주요 감시 대상이었는데요. 워낙 먹성이 좋아서 매일 식량 창고를 노리는 돼지들. 삼식이는 기특하게 그 앞을 지켜주고 있었는데요. 삼식이의 철통 방어에도 그칠 줄 몰랐던 돼지들의 식탐.
6: 야, 피기!
2: 끝까지 창고를 사수한 삼식이.
6: 삼식아, 눈 잘 막고 있었죠? 응? 돼지들 못 들어오게 막고 있었죠? 잘했죠. 잘했다, 잘했다, 뽀뽀.
7: 뭐라, 알파 뭐라. 알파 뭐라.
3: 오. 얘는 이걸 자기 일이라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네?
4: 응? 저도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알파야, 들어가자, 이러면 어느 순간 나와가지고, 뭐 뒷다리 깨물고 막 해가지고 들여보내더라고.
3: 오, 뒷다리, 얘는 사모예드의 탈을 쓴 보더콜리 기질이 있는 아이네. 그게 실제로 그러거든요? 뒷다리를 안 다칠 정도로 살짝살짝 네. 깨물어서 앞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한테 내가 이런다고 얘가 하겠냐고, 세상이가. 어? 세상이는 천년 만년 내가 아무리 세상아! 막 이래도 절대 안 해요.
6: 데리고 와, 데리고 와. 양 데리고 와. 양 데리고 와. 옳지, 옳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가자. 옳지, 옳지. 몰아. 몰아가, 몰아. 옳지, 옳지. 집 들여보내. 집 들여보내, 집. 집 들여보내. 아빠 집으로 몰아. 아빠 들어가게. 아빠 들어가게. 옳지. 잘했어.
3: 관리인이네. 알바 공짜로 쓰시는 거네요.

0: 인건비 하나 줘.
1: 네, 그냥 사료 주면서 인건비 줄였네.
2: 신기한 건 삼식이가 하는 모든 행동은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건데요.
3: 감마야. 감마. 그거 왜 뜯어 이거 또. 감마 나가. 감마 나가. 감마 나가. 대본에. 대본에. 대본에.
1: 아 얘는 본능적인 행동이 아니야. 이게 본능적으로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더콜리들이 현대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보이는 게 사람 애들 몰거나 킥보드 몰거나 아니면 낙엽 쫓아다닌다거나 이런 경우들 되게 많거든요.
2: 새나개에서도 소개된 적 있는 본능으로 인한 문제 행동. 본능적인 행동이라면 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1: 봐봐. 항상 얘기할 때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고 나면 꼭 보호자님 봐요. 네.
2: 본능이 아닌 보호자의 지시를 따르는 삼식이.
1: 계속 우리 보호자님 눈치 보고 하고 나서 쳐다보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개들만의 엄청난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더 개들을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냥 문제 해결 능력만으로 보면 개들보다 똑똑한 애들 많아요. 예를 들어 뭐 돼지도 더 똑똑할 수 있고요. 아니면 까마귀도 엄청 똑똑해요. 근데 사람은 왜 모든 동물들 중에 개를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냐면 개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읽는 능력이 다른 동물들보다 엄청나게 뛰어나요. 근데 그 중에서도 더 뛰어난 것 같아요. 보호자의 마음을 계속 읽으면서 내가 그 행동을 하려고 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지 않거든요.

0: 알겠지? 뻣뻣. 뻣뻣. 뻣뻣.
1: 삼식이는 보호자와의 그 관계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는 애 같아요.
2: 그런데 유독 삼식이가 보호자의 말을 안 듣는 순간이 있었죠.
0: 삼식이가 알파를 맨날 괴롭혀가지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삼식, 그만. 그만, 그만.
2: 삼식이의 계속되는 괴롭힘에 알파도 뿔이 났는지 깨물고 침까지 뱉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1: 알파가 많이 스트레스 받아요?
0: 그래갖고 얘한테 막 침 뱉고 깔아 뭉개고.
1: 그러네요. 알파는 좀 귀찮네.
0: 얘 저렇게 깔아 뭉갤라고.
1: 근데 얘는 즐거워. 이걸 좋아하네. 지금 요 보시면 대표적인 걸로 긴장한 상태가 아니라는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혀예요. 몸이 이완되어 있고 그러면 혀도 근육이잖아요. 그럼 혀 근육도 이완되면서 애들이 즐거울 때 옆으로 빠져요. 저 엉덩이 쪽 갖다 대고.
2: 서로 냄새를 맡으며 교감하는 개들. 엉덩이를 들이미는 행동은 친밀감의 표현이라는데요.
1: 아니 삼식이가 알파를 되게 좋아하네. 아니 제 생각에는 약간 사람들한테 하는 행동을 알파한테 하는 것 같기도 한데.
0: 아 그래요?
1: 이게 우리 아까 있을 때 지금 삼식이 저러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뭔가 계속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 지키려고 하고. 근데 이건 좋아서 하는 거야.
2: 아, 괴롭히는 게 아니었군요.
1: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할까? 좀 뭔가 의심되는 이유 있으세요?
0: 아기 때부터 항상 알파 앉아있으면 올라타고 털물어뜯고 하는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1: 이게 뭐냐면 여기서 답이 나왔네. 그때 알파가 컸죠?
0: 네.
1: 그리고 삼식이가 후에 들어오는 거죠?
0: 그쵸, 그쵸.
1: 원래 동물들은 같은 견종끼리 더 친해요. 그러니까 같은 견종을 더 좋아해요. 왜냐면 태어나서 눈 떠서 처음 본 게 엄마예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있는 애들 중에 지랑 제일 비슷한 아이가
0: 색깔도. 네.
1: 하얀색의 털 뽁실뽁실한 알파. 이거는 어렸을 적부터 가지고 있는

0: 감정이라서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볼 때 할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지 않았어요?
1: 네.
2: 새끼 때부터 유독 알파 곁에 붙어 있는 걸 좋아했다는 삼식이. 자신처럼 풍성하고 하얀 털의 알파를 엄마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좋은 감정이 계속 이어져 온 건데요. 하지만 알파의 마음은 좀 다르죠. 끊임없는 삼식이의 관심 표현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알파.
3: 또 시작이야 또.
0: 야, 일할 때랑 놀 때랑 달라. 오, 침 뱉는다, 침 뱉는다. 사실 아주 이상적인 놀이는 아니에요, 지금. 원래 동물들의 놀이는 사람과 똑같이 한 아이가 뭔가 먼저 시작을 하면 상대방의 반응이, 같이 노는 반응이 있는 게 가장 좋은 놀이에요. 근데 지금 삼식이랑 우리 알파는 그렇지는 않아 보여요.
4: 티키타카가.
0: 네, 맞아요. 정확해요. 티키타카가 되지는 않아요.
2: 다가가고 싶은 삼식이와 거리를 두고 싶은 알파.
0: 아, 근데 등치로 안 돼. 얘도 착한. 그렇지.
3: 일로 와, 삼식.
0: 삼식이가 알파의 싫다라는 표현을 잘 들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괴롭힌다. 그러면 저는 그때는 보호자님이 보시고 들어가라고. 네, 알파를 그냥 좀 삼식이랑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공간에 넣어주는 게 제일 좋은 솔루션이다. 네, 제일 좋고 현실적인 솔루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기가 스스로 들어갔어. 귀찮아 이제.
2: 관심이 과할 땐 잠시 거리두기. 스트레스 줄일 수 있겠죠?
4: 애들 행동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주셔갖고 이해는 확실하게 된 것 같고요. 알파가 싫어하면은 좀 저렇게 개인 공간에 좀 넣고 좀 쉬게끔 하고.
0: 네.
4: 삼식이 이렇게 칭찬해 주셔갖고 너무 감사합니다.
0: 아, 네.
2: 이제야 알게 된 녀석들의 속마음. 얘들아, 앞으로 사이좋게 잘 지내야 돼.
5: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는 햇살.
6: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약 언제 오시나 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항상 밖을 내다보고 앉아있어요.

0: 할아버지 옷 같은 것도 자기가 파헤쳐서 집안에 놓고 하는 모습 보니까 안쓰러웠죠.
1: 뽀삐! 또 여기 와 있어? 왜 자꾸 여길 와?
0: 지금까지 뽀삐가 살아왔던 대로 그냥 그대로 저희랑 잘 적응해서 그냥 그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말고.
2: 페츠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댕스 소셜 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오디에이시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반려동물 행복 라이프 허글에서 동결 건조 간식을 드립니다.
3: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4: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2: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0: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5: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3: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9: 진단비도요?
1: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2: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11: 이게
0: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5: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2: 이 계곡이 진짜 축복의 땅이에요.
13: 내려와. 사귀기 했잖아.
14: 안녕하세요.

0: 은문산에서 제일 좋은 나무.
1: 엄마 영광인 줄 알아. 소근소근.
2: 왜 어쩌다가 이곳에 오게 된 거지? 목적이 무엇일까?
3: 사람 아니야?
4: 기지에 잡혀온 것 같아요.
5: 오! 이 덤 안에서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6: 우주기지의 느낌인데.
7: 나 이런 거 처음 와봐. 나 닭살 돋았어.
8: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한 거지?
7: 또 무슨 일이야? 뭐지?
9: 구명조끼! 구명조끼 하나만 던져줘!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메이킹. 먹을 땐 먹고
3: 비울 땐 비워야
2: 하루가 편하다.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3: 부드럽고 빠르게.
2: 오늘 밤 메이킹 유쾌
4: 상쾌
3: 펑쾌.
2: 아침이 달라집니다. 변비엔 메이킹.
5: 뭐야? 아니 공원에 왜 이런 게 왜 있어? 지금 계속 손님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와, 이 정도 마시면 저는 한 100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6: 여행이란 이제 세계로 떠나는 탐험.
5: 와하.
6: 때로는 익숙해서 반갑고 때로는 생경해서 더 궁금하죠.
5: 황제가 밑에서 싹 내려다보는 그런 기분.
6: 이번 여정은 태국에서의 숨은 보물찾기입니다. 외국인 여행객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압도적 1위의 도시. 작년 한 해에만 3천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방문했습니다. 이번 여정은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시작합니다. 인류의 역사보다 더 오래된 강이 흐르는가 하면 초현대적인 마천루도 솟아 있었습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차곡차곡 쌓인 시간 위를 산책하는 것만 같은데요. 제겐 방콕이 그렇습니다. 저의 첫 번째 해외여행지. 이후로도 수차례 와봤지만요. 여행다운 여행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5: 사실 제가 이곳에 대한 기억이 아주 아름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리사로서 일을 하러 온 적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정말 이 태국의 문화나 어떤 생활 속 깊숙한 곳에서 제가 바라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6: 이번엔 두 눈 크게 뜨고요. 방콕의 일상으로 들어가 봅니다. 도시 한가운데 숲이 있습니다. 이곳 룸피니 공원에도요. 러닝 열풍이 불었다죠. 그냥 달리는 것만도 힘든데 이분은요. 여기까지 부릅니다.
5: 아니 저 부른 뭐죠? 뛰면서 지금 저글링을 하는 건가요? 와, 아니 기인 같습니다 지금.
6: 나보란 듯이 자유자재로 세 가지 공을 갖고 놉니다. 관심을 가지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5: 여긴 뭐지? 와, 엄청 큰 지금 나무가 이제 숲을 조성한 것 같이 있는데 헬스클럽 산스장입니다. 산스장, 헬스장이 아니라. 와,
6: 방콕의 산스장은 이미 초만원. 산처럼 야외에 있고

0: 헬스장처럼 운동기구가 있으니 산시장이 아니고 뭘까요?
1: 근데 웃긴 건 진짜 여기가 도심 한복판이거든요. 와, 이분들 이 안에 쏙 숨어가지고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산속에서 도인들이 돌을 닦는 느낌이에요.
0: 다들 체력 단련에 진심인데 운동기구들이 하나같이 낡고 오래돼 보입니다. 저도 한번 나서봤는데요.
1: 야, 이거 이 정도야 뭐. 이렇게 잡나? 해서
2: 죄송한데 이게 이렇게 작은 누가 아닌 것 같은데
1: 저기 고장난 것 같습니다. 창피해라.
0: 기구 사용법만 잘 알면요 근육장이 되는 건 시간 문제. 이분은요 산시장 이용 6개월 차라죠.
1: 와, 몸이 엄청나시네요. 어우, 막 그럼 여기서 지금 이렇게 몸을 예쁘게 만든 거예요?
3: 어마나.
1: 와. 아, 그럼 이곳은 이 동네 분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어요?
3: 그, 담이랑 탱랭 큰, 담이랑 미비 나이 큰, 티니 그, 큰 화자의 컴, 어감랑가이. 티 어감랑가이 아자두 가오. 대와, 만유티 간라오라 어감랑가이. 후부건과 그룹 유래요.
0: 이곳을 직접 만들었다는 분을 만났습니다.
1: 사와디카, 사와디카, 꽝가올리카. 지금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어떻게 조성이 됐죠, 이게?
4: 저 아이 아이 아이.
5: 어, 큰 큰 뱀 탐행이
4: 왔고. 아프릭,
5: 큰 뱀 탐행이.
4: 티디디.
0: 그렇게 하나 둘 가져다 놓다 보니 어느 날부턴가 사람들이 몰려왔다죠.
1: 직접 선생님이 디자인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시죠? 이게 또 어르신들 또 공원에 가시면 요거 이렇게 따, 자, 이렇게. 오, 잘 되네. 와, 어, 엄청 부드러워. 엄청 부드러워. 근데 이렇게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만드신 거예요? 전 너무 궁금하거든요.
6: 아니, 제가 어떤, 지도와의 러그스미, 업빛도와의, 업빛도와의, 미해폰, 그, 수급함의 건랭.
0: 처음엔 본인의 건강을 위해 시작했지만 지금은 방콕 시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힘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죠.
1: 이곳이 앞으로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분들과 오랫동안 함께 하시려면 더 건강하셔야 됩니다.
0: 앞만 보고 달려갔다면 못 보고 지나쳤을 일상의 풍경.
1: 뭐야? 뭐야? 우와! 오! 오, 저 무는 거 아니에요?
0: 와, 백주대나 도시 복판에 이런 만남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1: 아니, 이거 도마뱀 아니에요? 도마뱀? 악어, 악어 아니죠? 악어.
0: 결코 호들갑이 아닙니다. 누구나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게 되죠. 룸피니 공원의 명물. 랑도마뱀 최대 3m까지 큰다는데요. 공원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요 이곳에 살았던 이 땅의 주인이랍니다. 이 공원에 400여 마리가 살고 있죠.
1: 사와디캅, 사와디캅, 콩카올리캅. 저기 지금 도마뱀이라고 들었는데 엄청 크거든요. 저 여기 있으면 무섭지 않으세요?
7: ส่วนมากคนเขาเห็นนะเขาไม่ทำลายมันก็เดินหลบมันก็เหมือนกับว่าเคยชินกันแล้วอ่ะแต่ที่เข้าขึ้นมาบ่อยๆเนี่ยเพราะข้างหลังน่ะเขาขายปลาสดแล้วมันมีกลิ่นคาวมันก็ชอบมากินไอ้หัวปลาก้างปลา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แล้วก็ฆ่าไปลงนุ่น
1: ว้าชิงยาดา

0: 커다란 몸집만큼이나 무엇이든 잘 먹는 대식가입니다. 아쉽지만요, 오늘은 빈손으로 돌아가는데요.
1: 제가 있는 거리가 되게 짧거든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2: 또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1: 저도 사실 지금 너무 긴장돼요.
0: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는 드물지만요, 야생동물인 만큼 적당한 거리는 필수랍니다.
1: 도심 한복판에서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다니 역시 태국은 놀랍습니다.
0: 인구 천만 명이 넘는 대도시, 빌딩 숲부터 나지막한 건물들까지 방콕은요, 골목골목 풍경이 다채롭습니다. 그래서요, 걷는 맛이 더 쏠쏠하죠.
1: 자, 여기는 이제 중국 문화가 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쪽 건너편에는 또 다시 또 태국.
0: 방콕 구도심에 자리한 차이나타운 야와랏거리입니다.
1: 저기 왜 줄이 서 있죠? 좀 가볼까?
0: 무더위에도요, 장사진을 이룹니다. 실은 전설의 맛집이라죠. 이 어르신이 사장님이란데요. 대체 뭘 파는 걸까요?
1: 지금 내가 볼 때는 되게 할아버지거든요. 집에서 좀 쉬셔야 될 나이에 저렇게 나와서 뭘 만들고 계세요. 오, 지금 뭐 사고 계시는 거예요?
3: 카논찌.
1: 아.
0: 만두피 속에 고기나 야채를 넣어 만든 딤섬인데요. 크기가 앙증맞습니다. 딱히 간판은 없고요. 그냥 할아버지 딤섬집으로 불립니다.
1: 아, 근데 여기가 되게 유명한 집인가요? 아, 그래요? 저희 할아버님 되게 나이가 많아 보이시는데. 83세세요?
0: 83, 나이가 부색하게요. 열정이 넘치는 어르신. 딤섬 한알한알 정성껏 담고요. 샘 또한 정확합니다.
1: 선생님, 이거 혹시 담으시면서 저 말씀 좀 나누셔도 돼요? 와, 아니 이거를 직접 만드신 거예요?
0: 보통은요, 오전 11시에 나오시는데요. 그때부터 손님이 끊이질 않는답니다.
1: 이야, 포장도 정성스럽게 하신다. 와, 그러니까 저런 거 하나하나가 손님들을 만족시키는 거죠. 감자튀김을 예를 들어서 하잖아요, 패스트푸드점에서. 어떻게 해요? 감자튀김을 하면 삽 같은 거 조그마한 거 있어요. 빨리 해야 되니까 패스트푸드 팍해서 딱 올리죠. 그냥 보세요 한번. 꼬치 하나하나로, 꼬치로 정성스럽게 일렬로 쫙 세웁니다. 그리고 밑에 유산지 같은 종이도 깔끔하게 접어가지고 밑에를 딱 받쳤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제가 볼 때는 고객들이 감동해서 3대째 이어져 오지 않았나.
0: 꼬맹이 때부터 왔던 손님들은요, 어느새 중년이 됐습니다. 변치 않은 건 저렴한 가격인데요. 딤섬 20알을 먹어도 3,000원 남짓. 맛 한번 보라며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1: 야, 이거 보세요. 저도 만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요게 지금 수작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만두, 더군다나 이게 오픈돼 있잖아요, 위쪽이. 이걸 만들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육즙도 가둬놔야 되고, 또 이 만두피도 잘못하면은 터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직접 수작업으로 반드시 고수의

0: 딱 그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제가 딱 알아요.
1: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 요리 경력이 30년입니다.
0: 따로이 막마. 와, 진짜 맛있다. 와, 이거 재료는 어떻게 들어가요?
2: 네, 뭐, 이방 깨우, 네, 가위, 네, 뽕.
0: 와, 이거 이 정도 마시면 저는 한 100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계속 영화 보면서 우리 스낵 먹듯이 앉아가지고
1: 그런데요, 손님만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노점 옆으로 쉴 새 없이 자들이 오가는데요. 노점이 있는 곳은 사원의 초입.
0: 이거 사실 지금 말도 안 되는 공간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그냥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목이에요. 근데 이곳에 한 귀퉁이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자체가 이거 어떻게 장사할 수 있는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좀 정말 궁금해요.
1: 지난 100년 동안요, 한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르신의 노포가 이 골목에 거주대감인 셈이죠. 어르신의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요,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의 아들이 뒤를 잇습니다. 한국에서 온 요리사라고 하니까요, 가족의 집이자 딤섬 빚는 작업장을 보여주셨습니다.
0: 우와, 완전 영화 세트장 같아요. 이야.
1: 세월이 내려앉은 이곳에서 한 세기 동안 변치 않은 맛을 지켜왔습니다.
0: 아, 여기 집이, 오! 오!
1: 여기가요, 어르신의 집이자 딤섬 작업장.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요, 딤섬 빚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한국 방송에 집을 공개하는 건 처음이라는데요.
0: 사와디캅. 안녕하세요. 사와디캅. 그럼 지금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관계가? 언니.
1: 손녀들은 두 살 때부터 딤섬을 빚었답니다. 식구들이 다들 그러니 그래야 하는 줄 알았다죠? 다들 딤섬 빚는 데는 도가 떴습니다.
0: 이게 가업을 좀 이어받으면 힘든 점도 있을 텐데. 야, 제가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니까 일단 손부터 깨끗이 씻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3: 포핑거.
0: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1: 인생 절반 넘게 요리사로 살았지만요, 미니 딤섬은 쉽지 않았습니다.
0: 되게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더 힘들어요. 제가 아까 볼 때는 이 정도야 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요. 여성분들이 하는 게 더 정교하게 잘 만들어질 것 같아요.
1: 다들 20년 이상의 경력자. 순식간에 딤섬 두 판을 빚었습니다. 딤섬은 만드는 즉시 찜통에서 쪄냅니다.
0: 이야. 우와.
1: 요리사인 제 눈에는요, 세상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다웠는데요. 작은 꽃송이 같지 않나요? 이런 제 마음을 읽었나 봅니다.
0: 코쿤카. 이거야, 이거. 아, 진짜. 아까보다 솔직히 더 맛있어요, 이거. 와, 방금 쪄서 나오니까, 와, 이 식감이 굉장히, 그러니까 정말, 아까 거는 부드러웠거든요? 근데 지금,

0: 거는 각자 재료들이 뭔가 씹혀. 그리고 뭔가 이게 뭐가 들어갔구나라는 게 생각이 딱 들 정도로 와. 아로이망막. 아로이망막.
1: 담백한 풍미와 육즙. 온 가족의 수고까지 작지만 꽉 차 있었습니다. 대기줄이 그새 또 늘었는데요. 오후가 되자 그 많던 딤섬도 바닥을 보입니다.
0: 어떤 시스템도, 어떤 좋은 상권도, 어떤 화려한 재료도 다 필요 없고 오로지 할아버님의 노력으로 정성으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거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아, 정말 감동이네요. 오래서로서.
1: 오늘도 완판입니다. 어르신에게도요, 반가운 퇴근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황소걸음으로요, 긴 세월 이 골목을 오가셨을 테죠. 100년의 맛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원한 강 풍경부터 역사 유적까지. 방콕에선요, 발품만 조금 팔면 어디든 볼거리입니다. 새로운 길에 들어설 때마다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인데요.
0: 이야, 드디어 찾았습니다. 자, 히든 방콕. 자, 여기는요, 숨겨진 아주 천상의 풍경이 펼쳐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오히려 외국인들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요. 한국인들한테는 상대적으로 많이 안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유명세로 굉장히 몸살을 앓기도 했다는 히든 방콕 설레입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1: 다들 저처럼요, 그곳을 향해 가는 걸까요? 숨바꼭질하듯 주택가 골목을 한참 돌던 바로 그때!
0: 오! 대박! 아니, 이거 진짜예요? 오!
1: 찾았습니다.
0: 아. 와, 이거 진짜.
1: 말문이 막혔습니다.
0: 아니, 얘기는 듣고 왔는데, 아무리 대불상이라고 해도 전 저 정도일진 몰랐거든요? 아니, 압도적일 뿐만 아니라, 무섭기까지 합니다. 와.
1: 괜히 대불상이 아닙니다. 무려 69m, 아파트 20층 높이에 달하는데요. 방콕의 수호신처럼 도심 전체를 굽어보는 불상. 얼마나 큰지요? 방콕 시내가 소인국처럼 보입니다.
0: 사진은 안 담길 수가 없네요. 오, 담겨지진 않아. 너무 커가지고. 오, 잠깐만. 야, 이거 어떻게 담지? 아, 됐다. 와.
1: 간신히 담았습니다. 잘 나왔죠?
0: 사와디캅. 사와디캅. 아니, 근데 믿겨지지가 않는데 지금 저게 언제 지어진 거예요? 와. 아, 그럼 이 배의 용도는 뭐예요?
1: 대불상을 감상하는 또 다른 방법. 보트를 타고요,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0: 아, 그럼 저 여기 타도 돼요?
2: 오케이.
0: 아, 그래요?
2: 오케이.
0: 영업 시간 괜찮은 거죠? 가보겠습니다. 이야. 자, 여기. 아이고. 30분 정도를 이제 투어를 시켜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저 불상을 이 각도부터 시작해서 다각도로 이렇게 한 번씩 볼 수 있지 않을까. 와. 헬로! 사와디캅!
1: 선상에서 보니까요, 압도적인 크기가 더 실감납니다.

0: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불상이라든지 어떤 불교의 문화를 보려면 찾아가야 되잖아요. 몇 시간 또 차를 타고 가야 되고 또 길도 많이 막히고. 근데 이게 보면 물 바로 가까이 이렇게 수상 가옥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사찰과 절, 이 불상을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냥 함께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정말 좀 남다르게 보이고요. 행복하게 살아가 그런 거 같아요. 이 보트 일은 얼마나 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이 불상이 지어지고 나서 뭐가 제일 좋아요? 오! 뭐야? 아니 저 불상 끝난 거 아니었어요? 와, 저 불상보다 좀 작은데요? 저 불상은 약간 저 불상이 따님 같은 느낌도 들고. 오, 신기하다.
1: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매력도 제각각.
0: 일반 마을과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서 있는 모습이 마치 무슨 수호신 같기도 하고요. 그냥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는 느낌을 좀 편안하게 주는 것 같아서 뭔가 다른 불상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 날이 저물면요, 더 웅장해지고 더욱 신비로워집니다. 방콕의 새 명문은 낮엔 낮대로 밤엔 밤대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지금은 굉장히 신비롭네요. 저녁이 되면 될수록 조명이 비쳐가지고 와, 더 웅장하고 신비롭군요.
2: 여행자들 사이에선 인생사진 명당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3: 야, 아니 선장님 이제 선장님한테 지금 이제 사진사 선생님으로 좀 바뀌셨어.
2: 사진 촬영은요, 선장님의 서비스. 대불상 덕에 먹고 살고 있으니 부처님께 보시하듯 무료로 사진을 찍어준답니다.
0: 아까는 야생의 마도로스처럼 보이던데 지금은 되게 세심한 포토그래퍼. 와, 와, your picture is good.
4: Yes.
0: Is satisfied?
4: Really good.
0: Really good.
4: Yes.
0: You first time here?
4: Yes, first time here. I seen in Thai TikTok. The tourists go to here. Yes. So I have to go.
0: 야, 그러니까 여기 태국 현지 분들도 사실은 알지만 자주 오지는 못했던 곳들이에요. 이게 숨겨진 방콕이 맞습니다. 지금 사진을 찍으려고 줄을 서 있었어요. 보세요. 와.
2: 인생 사진을 향한 뜨거운 열기. 저도 포즈 좀 잡아봤습니다.
0: 아우, 이거 찍는 방법이 다 따로 있나 봐. 이렇게. 예.
5: 시비다. 1, 2, 3, 4. 1, 2, 3, 4.
2: 어두운 밤, 광활한 도시의 등불처럼 대불상은 말없이 빛납니다. 태국 첫 여행 당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을 다시 찾아가고 있습니다. 25년 만인데요.
0: 야, 이게 얼마 만입니까? 아, 배고픈데. 와, 그대로네. 오! 사와디카! 그때도 이 솥이 이렇게 이 모양새 그대로 끓고 있었거든요. 요게 처음에는 저는 그 황토 가마솥 같은 거 있죠, 우리나라에서. 그건 줄 알았는데 자그마치 60년 동안 이 솥이 꺼지지 않고 계속 새 육수를 부으면서 반복해서 하다 보니 남은 이 정말 역사적인 흔적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야.
2: 이런 게 전통 노포의

0: 위험.
1: 그래서 미슐랭의 빅그로망이라는 아주 좋은 그 상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0: 소박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미식 맛집. 현재 3대째 운영 중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장에 다름없는 60년 된 시육수를 새 육수와 섞어 끓이는데요. 그 감칠맛의 깊이가 남다르다죠? 한번 오면 누구든 단골이 된답니다. 대표 메뉴는 소고기 국수인데요.
1: 어떤 특이한 점이 있는지. 이 약재가 들어가서 그런지 여기에 뭔가 좀 이렇게 보양의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는 지금 재료가 어떤 거예요? 육류는?
0: 달리 보약인가요? 이런 게 보약이죠?
1: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와, 이 많은 양을 다 소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대단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 보면 소고기 쌀국수, 또 작은 면, 면의 크기별로 시작해가지고 육수별로, 부위별로 이렇게 많아 있어요.
0: 저는 가장 인기가 있다는 소고기 모둠국수를 시켰습니다. 순식간에 육수에 삶아낸 면이에요. 풍미를 살리는 마늘 플레이커와 완자. 소고기 양지와 힘줄을 넉넉히 넣고 감칠맛 가득한 국물을 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향긋한 고수가 빠지면 섭섭하겠죠?
1: 오,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이야. 와.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전에 왔을 때보다 더 맛있어요. 날씨가 지금 바깥에 엄청 덥잖아요. 이열치열이라고 이걸 먹으면서 아, 내 몸이 조금 더 건강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 사람이 좋아할 맛입니다. 약간 한방의 느낌도 있고요. 와, 야, 이 부위 소의 힘줄이거든요. 이제 고수 같은 그 향신료인데 위에다 딱 올려줍니다. 이게 바로 60년 세월의 흔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걸 언제 먹어봐.
0: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면 행복이 뭐 별건가 싶습니다.
1: 아니 보통 이걸 먹으면 김치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전혀 안 납니다. 아, 이 자체가 너무나 육수가 깊고 이 고기나 이런 것들이 약간 화려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밑반찬이 생각이 나진 않아요.
0: 한약재의 풍미가 감도는 묵직한 맛이 일품입니다. 지친 여행자에겐 보약 한 첩 그 이상이죠. 여름이 찾아오면 날마다 생각나게 될 것 같습니다. 태국의 면적은 남한의 5배. 곳곳에 숨은 마을과 숨겨진 사연도 많다는데요. 태국 북서쪽의 변방, 매홍손으로 갑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산길을 얼마나 달렸을까요? 미얀마와 태국의 접경에 자리한 깊은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0: 자, 이곳은 반낙타이라는 말입니다. 반, 마을, 낙, 사랑, 타이, 태국이라는 얘기죠. 태국을 사랑하는 마을인데요. 이곳은 중국의 온남성, 신비롭고 조용한 그 마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그런 신비로움이 있다고 합니다.
1: 마을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이제 겨우 60년 남짓. 정권 다툼에서 밀려 중국 윈난성까지 쫓겨나 더는 갈 곳 없어진 이들이 국경을 넘어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태국 깊은 산 중에 중국 윈난성 풍의 마을이 생겨난 이유인데요. 산비탈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짓기 위해 물길을 내고요. 녹록치 않은 삶이었지만 그들이 일군 마을은 새로운 고향이 됐고 여행자들 발길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풍경이 됐습니다.
0: 야, 저녁때가 되니까 이제 조금 출출해가지고 가는데 지금 냄새가 솔솔 나거든요. 돼지 냄새 같기도 하고. 뭐 드시고 계시지?
2: 아, 사와디캅.
1: 얼핏 삼겹살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육수를 붓는다는 게 특이합니다.
0: 니아라이 캅.
3: 무가하.
0: 무무무 무가하. 아, 무가타.
3: 이는 음식이
4: 코리아 같지만
1: 달궈진 숯과 고기만 보면요, 영락 없는 우리나라 삼겹살. 하지만요, 샤브샤브 재료가 추가가 됩니다. 태국식 만능 소스는 필수고요. 현지인이 적극 추천하는 음식 무카타. 저도 현지인처럼 한번 먹어볼까 하는데요.
0: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이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인데요. 자,

0: 불판 위에서 구이와 샤브샤브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음식. 요즘 태국에선 무카타 열풍이 대단하다고 하죠.
1: 자, 익은 거를 이 채소류와 함께 싹 한번 올려가지고, 자, 당근도 올리고요. 태국식 소스. 어우, 야, 여긴 좋은 게 소스를 넉넉히 주니까 너무 좋네요. 이야.
0: 최고의 맛 표현은요? 외마디 비명이라 했던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1: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삼겹살에 상추에 싸서 여러 가지를 넣고 확 먹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포만감 있게 좋은데, 삼겹살이 신선하고 얇게 슬라이스 돼 있는 데가 옆에 야채가 촉촉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샤브샤브와 고기와 야채를 같이 먹는 느낌이어서, 아유, 이거 내가 살찔 것 같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0: 맛있으면 0칼로리라고들 하잖아요. 벨트 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1: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자, 라면. 크, 이건 뭐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죠. 자, 고기하고 당근하고 아까 넣었던 달걀 들어갑니다. 오우. 자, 여기에 저만의 팁입니다. 소스를 싹 태국 소스를 뿌립니다. 새콤하면서 매콤하면서 달콤한 느낌이죠.

0: 과 즐기고
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2: 먹는 즐거움
1: 잇몸 튼튼 이가탄
3: 저 뜨거운 눈빛을 어쩌면 좋을까요?
4: 너 계속 쳐다보고 있어서 뻥아가 그냥 마음이 아파가지고 혼자 못 먹겠다. 얘들아 놔줄게. 땅이 추워서 미안해. 자 먹어.
3: 네, 결국 고기 한 점 나눠줬습니다.
4: 와, 내가 요건 못 참지. 하나, 둘, 셋. 오, 카메라 쳐다봤어. 야, 잘 나왔죠. 이런 게 묘미입니다. 여행의 묘미. 아, 태국 너무 좋아요.
3: 든든하게 속을 채우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비탈길에 지쳐가던 찰나.
5: 우와!
3: 아니 낮의 분위기하고 저녁 분위기하고 또 틀리네요. 저녁에 보니까 진짜 중국 온 남성이 온 것 같은. 아까 도착했을 때 밑에서 바라볼 때하고요 지금 야경하고는 또 다른 풍경이에요. 오늘 머물 숙소가 이곳입니다. 뭔가 중국 황실에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자 여러분 오겠습니다. 이야 와 귀여우시죠. 겉모습은요 전통 가옥이었는데요 내부는 반전입니다.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될까 싶을 만큼 깔끔했는데요. 머나먼 이국 땅에서 단꿈을 꿀 것 같습니다. 해발 1000m 고지에 자리한 마을 산중에서 맞는 아침은 어떨까요?
4: 어제 그냥 황제가 된 기분으로 아주 잘 잤습니다. 저녁하고 아침엔 또 사뭇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안개가 좀 자욱하고 산 능선은 이렇게 자욱하게 우리나라 그 수묵화처럼 싹 보이거든요, 선이. 차밭도 좀 보이고 어떤 작은 성들이 모여있는 중국의 조용한 마을이 된 것 같습니다. 높이 올라와 있으니까 진짜 약간 황제가 밑에서 싹 내려다보는 그런 기분.
3: 부산했던 마음에도 고요가 깃듭니다. 물안개가 피어오른 호수. 자연이 그린 한폭 풍경화가 됐죠. 삶의 절박함으로 만들어진 마을 반락타이. 가파른 산비탈에 조성한 전통 가옥과 차밭은요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4: 중국 운남성의 사람들이 처음에 정착을 하면서 처음에는 주가였다고 합니다. 주가라는 건 결국에 술을 빚는 마을 또는 술 빚는 집이라는 얘기죠. 쭉 빚어오다가 태국에서 금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 항아리는 어떻게 보면 약간 추억의 어떤 도구 같은 느낌으로 여기 남아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주변을 보면 녹차밭이 굉장히 많습니다. 술을 빚던 사람들이 녹차밭을 또 읽어가면서 또 관광객도 또 유입이 되고 재정비를 하면서 오늘날의 이 운남성 같은 조용하고 신비스러운 태국의 반락타이 마을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3: 오가기 불편한 변방임에도 그 변방의 낯선 매력에 끌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4: 와, 여기는 좀 사람들이 좀 많네요. 뭐가 있나? 와, 이거 그냥 중국 건조 과일 뭐 이런 느낌이에요.
3: 기념품과 간식거리를 파는 상점.
4: Where from?
6: From Myanmar.
4: 아, 미얀마.
6: This village is very good. Near from Myanmar.
4: Yeah. 미얀마 접경 지역이라 이렇게 좀 다 같이 가족들끼리

0: 놀러 오신 것 같아요.
1: 두린?
0: 아, 두린?
1: 예.
0: 야, 이거는 중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드시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예, 선플라워 그 저 해바라기 씨를 건조시킨 건데요. Size big, right?
2: 먹거리 하나를 봐도 태국 안에 작은 중국 맞습니다.
0: 야, 제가 어제 보고 싶었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정말 제가 배를 한번 꼭 타고 싶었는데 어제 내가 늦어가지고 배가 딱 중단돼가지고 너무 아쉬웠었거든요. 이런 뗏목 같은 정말 중국스러운 배를 언제 타보겠습니까? 여기는 그렇지만 태국입니다.
3: 야, 이거 조심해야겠는데?
2: 선착장은 코앞인데요. 내려가는 네. 길이 아찔합니다.
0: 와, 이거 내려가는 계단이? 와, 이거. 이거. 어이구, 어이구. 오. 이야,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우와. 아이고. 코쿤캅. 캅. 미아라이 캅.
4: 차, 하옹.
0: 응?
4: 하옹.
0: 아니, 이렇게 지금 차를 와,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딱 500바트만 딱 주시면 차까지 해서 풍류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2: 아, 사람들이 이런 시간이라 많지 않아가지고 아, 지금 여유롭게 지금 제가 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저 혼자인 것 같은데요, 여기? 와, 이 강을 다 가졌습니다, 제가 지금.
5: 누구든 신선의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향기로운 차 한 잔과 서두를 것 없는 고수이 나룻배. 아름다운 마을 발락타이. 꿋꿋하게 이어온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세상에 무릉도원이 있다면 여기가 아닐까요?
0: 치앙마이의 쌈빠똥 물소시장이라는 곳입니다. 이 손 보니까 와 굳은 살이 와 와 와 와 와 와 너무 행복해.
6: 좋았다.
7: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8: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저기 무슨
9: 되게 커요.
8: 도청 아니에요?
9: 아 진짜 크죠?
8: 야 여기 그냥 종합병원이네.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진짜 부자시네.
10: 저는 가난하지만 우리 병원은 부자였습니다.
9: 거의 뭐 손잡이가 해지거나 목덜미가 해지거나
11: 이거 많은 주고 샀어.
10: 이게
9: 뭐예요?
10: 다 아시죠?
9: 뭐예요?
10: 다 아시죠? 오늘 저 관계 가지고
8: 굳이 이렇게까지 밥은 잘 드시죠?
10: 예, 잘 먹습니다.
9: 생선 걸어 드실까 봐 자린고기처럼
8: 400억 넘게 또 나눔을 하셨다는 게
10: 410억은 저한테는 인생의 수업료예요. 나눔은 비움의 시작이 아니고 처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12: 댄스 뮤직 하는 사람이 이 나이까지 하는 건 조금 무리수다.
13: 제가 데뷔한 지 40년째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놀랐어요.

0: 나를 잃어버린 거야. 껍데기만 이렇게 남아있고 안이 다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난 아직도 나를 막 찾고 싶어하는 그런 어린애가 지금 아직 있구나.
1: 저는 데일메리라는 영화를 보고
2: 스타워즈 같은 거 보면
1: 은하철도 999
3: 영화하며 만화하며 애니메이션이며
1: 제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SF 베이비

0: 서울 SF 아카이브의 박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상준 컬렉션이라고 제가 기증한 자료가 있습니다.
1: 야, 기증한 자료가
0: 한국 최초의 저희 아카이브에 있죠.
1: 아, 1900년도 딱 찍혀 있는 게
0: 대표적인 게 외계인.
1: 아, 외계인 연구요. 예,
0: 우주 엘리베이터.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은 AI.
1: 아, 인공지능이요?
2: 그러면 좀 더 이제 여기서 앞으로 가서 우리 인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초광속 여행.
0: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중력장을 발생을 시키면 시공간이 왜곡이 된다.
1: 와, 딱 난리 나겠는데요?
3: 기가 막히네.
1: 좋잖아.
2: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네. 생각도 좀 들기는 되는데.
4: 안녕하세요, 에바.
5: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6: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7: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8: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7: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요즘 힙한 사람들은 여기로 간다죠. 바로 고미술 상가. 소문대로 사람들 발길 끊이지 않습니다.
1: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캐대원인 것 같아요.
2: 희소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0: 고물이 보물이 되는 순간, 이곳에선 먼지 뽀얗게 앉았던 옛 것들이 빛을 발하고 있답니다.
3: 이 안에 전부 보물 찾는 거. 그러면 한 5억 정도 합니다.
1: 없애볼래?
0: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
2: 쓰는 맛에 이 골동이 나는 더 귀중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써야 된다.
4: 뭐하시는지?
5: 대학원생입니다.
0: 길게 이어진 복도를 따라 만나는 특별한 보물 찾기. 오래된 것이 핫하다는 그곳으로 떠나봅니다. 한양도성에서 정확히 10리 떨어진 곳이라 하여 이름 붙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답십리인데요. 이곳에 요즘 문만 열면 사람들 발길 끊이지 않는 곳이 있대요. 바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골동품 상가랍니다. 골동품을 수집하다 아예 상점까지 열었다는 최원석 씨.
6: 이게 19세기 조선 백자 투각향로라고 설계 자체가 이 머리로만 향이 나오게 설계가 돼 있어요. 실제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안쪽에 공간이 또 있어요. 들어가서 머리 쪽에서 한번 머무른 거예요. 그림처럼 정말 무슨 동양화 그림처럼 이렇게 솟아나오게 해줘요. 그래서 날 좋을 때 햇살 좋은 데서 태워보면 진짜 기분 좋습니다.

0: 향멍하기 좋아 인기가 많다는 조선시대 투각향로.
1: 이거는 가격이 어느 정도?
2: 얘는 뭐 보통 한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좋은 것들은 1000만 원까지도 가요. 보증서 붙으면 일단 다 1000만 원 넘는다고 보시면
3: 됩니다. 200년 정도 된 조선시대 청사천 옥이거든요. 원래 가마꾼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도착을 하면 이걸 땅에다 딱 박아서 세워놓는 거예요.
4: 오래된 거니까 좀 그냥 찍어내는 그런 물건들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신기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예쁘고 훨씬 더 그 희소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0: 낡은 것으로 치부되던 먼지 쌓인 옛 것들은 어떻게 사람들 시선 사로잡았을까요?
2: 우리께 힙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캐대헌인 것 같아요. 캐대헌을 통해서 그 확신을 인정을 받게 되는 게 아니었을까.
0: 한편의 애니메이션 콘텐츠가 불러온 변화. 그것은 세월의 먼지 속에 가려져 있던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 그 가치의 재발견이었죠.
5: 이런 경기 지역 반다시 위에다가 이런 뱅에롤로 쓴 스피커를 올려놓는다거나 조선시대 말기 찬장에다가 또 저런 조선시대 후기 백자를 올려놓고 거기에 또 현대적인 요즘의 책들을 올려놔요, 저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되게 재밌게 느끼고 호기심을 좀 느낀 것 같아요.
0: 이런 변화의 바람도 이곳을 지켜온 이들이 있어서 가능했답니다.
6: 안녕하세요.
7: 네. 어서오세요.
8: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0: 26년 이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에 충실했다는 정영섭, 장옥순 부부.
1: 두 분은 어떻게 처음에 고미술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7: 모든 일은 인연과 때가 있어서 우연히 IMF 때 뭐 실직했다 그럴까?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걸 하게 됐어요.
8: 뛰어들 때 정말 진짜 어디서 임대로 살듯이 살았는데 그래도 아끼고 아끼고 쓰니까 그래도 한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냥 그래도 잘 살았다.
7: 그래서 골동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죠, 지금에 와서는.
0: 요즘은 부부의 손때 묻은 이 공간이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가 된답니다.
7: 두루마기 입고 댕기죠, 옛날에. 네. 두루마리 이거 폭이 넓었잖아요. 이거 넣고 댕기다가 사슬 쓰고 댕기면서 비가 오면은 여기다가 덮어가지고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죠.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9: 찍어드릴까요? 고맙습니다.
0: 역사책에서나 보던 갈모를 이렇게 만난다니요.
7: 잘했어. 이름 다 하찮아 보여도 가야시대.
9: 와.
10: 얼마예요?
7: 이런 거? 네. 이런 거는 여기가 깨진 느낌 있지? 깨진 느낌 있어서 이런 건 50만 원. 가야시대. 5, 6세기인데 50만 원 정도면은 진짜 싼 거죠. 귀하다고 하면 이런 게 귀하죠. 이게 고려시대 11, 2세기에 만들어진 세상을 정화시킨다고 하는 정수병이라 그러죠. 또 이런 15세기에 나온 관료 궁에서 났었던 그런 색깔 아주 좋은 유백색 이런 거는 가격은 2,500만 원. 이것도 같은 15세기. 그래서 이런 거는 1,500만 원 정도.
10: 신기해요.
1: 신기해요? 어떤 게 신기해요?
10: 고가고들이 여기까지 엄청 깨지지 않고 잘 있는 게 신기해요.
1: 아, 이거 그래요?
0: 박제된 유물이 아닌 만지고 느끼며 호흡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7: 네 분이서 오셨네. 와.
0: 이번엔 아주 특별한 복장을 한 일행이 오셨네요.
7: 우리나라 전통을 좋아하셔가지고 수집도 하고 그 패션까지 싹 일습을 하셔가지고 오시는 분이죠.
0: 부부의 단골 손님이랍니다.
1: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1: 네. 의상이 평범하지가 않은데요.

0: 좋아서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아. 다 제 옷이에요.
1: 아, 그러시구나. 네. 원래 평상시에도 이렇게 입고 다니세요?
0: 즐겨 입습니다. 어디 놀러 다니거나 그럴 때는 항상 요 옷으로.
1: 와. 뭐 하시는 곳이세요?
0: 대학원생입니다.
1: 안경도 되게 높아.
0: 아, 네, 옛날 안경. 시들에게 이렇게 접히는.
1: 예.
0: 그래서 원래 골동품을 사서 이제 도수를, 제 도수에 맞춰서 렌즈를 끼운 거예요.
2: 사람도 물건도 모두 오래된 이곳에서 아내 옥순 씨는 다정하게 차를 준비합니다.
3: 여기가 이제 핫해지니까 그냥 젊은 친구들이 오면 차가 이제 물에 또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제공하게 됐고요. 준비하다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찻잔들. 요거는 600년 된 거예요. 요거는, 요것도 600년 됐는데 조선 초기 백자. 요거는 이제 고려 청자예요.
1: 요거.
3: 네.
1: 이거는 몇 년 된 거예요?
3: 요것도 1000년 돼가죠? 요게 이제 세트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1: 근데 1000년 된 걸 이렇게 그냥 쓰셔도 되는 거예요?
3: 어, 그럼요. 이게 쓰는 맛에 이 골동이 나는 더 귀중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써야 된다.
2: 박물관 유리창 너머로만 보던 수백 년 전 찻잔에 차를 마시는 경험이라니요. 그 시간을 마주한 듯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4: 이렇게 과분한 영광.
3: 또 금방 떨어.
1: 찻잔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5: 아이고, 그러면 뭐 돈 내고 나가야죠.
2: 바쁘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잠시 옛것이 주는 묵직한 울림을 느껴봅니다.
1: 느낌이 어떠세요? 천년 된 그릇으로 마시는 차의 맛.
0: 맛있죠. 아무래도 이제 옛날 이런 고다완, 이제 오래된 다완으로 차를 마시면
1: 네.
0: 그냥 차를 마신다기보다는 시간을 마시는 느낌?
2: 세월의 향기를 나눕니다.
3: 그냥 눈으로 보는 전시보다 만져보고 먹어보는 전시가 훨씬 생동감 있고 빨리 배울 수가 있고.
2: 오래된 물건에 깃든 이야기를 나누며 부부의 하루도 저물어갑니다. 날이 밝자 길을 나선 부부.
6: 일주일 내내 다니다가 밥 쉬는 날 있으면 이제 여기저기 우리가 필요한 물건들 찾으러 다니죠.
3: 숨어 있는 것들을 말하자면 이제 우리 손에 들어올 때 이제 즐거움, 우리가 즐거움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헌트할 수도 있고 이제 뭐 발굴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2: 골동품 사냥에 나선 부부가 찾은 곳은 옛 정취를 간직한 충주의 마을. 어디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 알 수 없으니 설레는 마음으로 보물찾기를 떠납니다.
3: 이런 것만 해도.
1: 옛날에는 이 골동품 찾으러 이런 시골집도 많이 다니셨나요? 어떠셨어요?
3: 많이 다녔죠. 아니, 진짜 전국에 진짜 안 가본 데 없고 통영.
7: 순천, 통영,
3: 순천,
7: 전라도 광주,
3: 광주,
7: 줄포까지 다 다녔죠.
3: 그 재활용센터, 재활용센터서부터 뭐 집집마다
7: 고물상에 가면은 옛날 뭐 다리미도 나오고 인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죠.
2: 부부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곳이 보물 창고.
3: 이런 처먹고 뒤를 봐봐요. 이게 시골 이런 얼마나 예뻐. 요런 맛들을 팔려갖고, 여기 벌집도 있네.
1: 저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고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3: 네, 맞아요, 맞아요.
7: 우리 생활이 고미술이죠.
3: 저런 거 사갖고 오잖아요, 사실. 이런 문짝 봐봐, 이런 거. 이거 얼마나 좋아, 이게. 이거 고미술 별거 아니에요. 이런 나무 집들이 다 고미술이지, 뭐. 이거 얼마나 좋아요.
2: 그 끝에서 세월을 품은 가게를 만났습니다.
3: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8: 어서 오십시오. 뭐 하세요?
9: 그 뭐 물건 해가지고 와서 지금 정리하느라고.
8: 오. 네. 오늘 모자 재밌다.
9: 예.
8: 이게 이름이 뭡니까?
9: 초립인가 뭐 정확한 이름은.
3: 또 조금 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써요. 장사꾼 이렇게 하고 다니고.
9: 이게

0: 100년, 150년.
1: 오, 멋있는데요? 아, 색상도, 색상도 여기 색상이 오늘 컨셉이다.
0: 다행이네.
1: 네.
2: 이거 우리 갈 때 싸게 해서 주세요.
0: 알겠습니다.
3: 이곳엔 빛바랜 물건들 사이로 짐작조차 못할 이야기들이 숨어 있답니다.
0: 이 안에 전부 보물창고. 네, 하나하나의 창고다 보시면 돼요. 요런데 이 서랍 하나 열어도 운석입니다. 운석. 우주에서 온 운석.
4: 그런 건 어느 정도 값어치를 하나요?
0: 요런 건 가격을 제가 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국제 운석학회에서 정하는 그런 가격 기준을 본다면 그러면 한 5억 정도 합니다. 5억.
3: 작은 서랍 속에 숨어있던 수억 년의 세월을 건너온 우주의 흔적.
0: 서랍 하나에 들어있는 게 집안채, 잔대값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서랍 안에.
3: 이곳에선 어떤 보물을 만나게 될까요?
1: 두루두루 다 봐요. 그냥 재밌는 거. 아, 눈이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2: 그러면 우리나라 다니는 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3: 수십 년 세월로 다져진 안목. 부부의 눈길과 손끝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 끝에서 찾아낸 건 뭐죠?
2: 봐봐.
1: 뭐야.
2: 이게 너무 좋아.
1: 악신.
2: 다 버리고.
0: 다 던지고.
2: 모든 사람.
1: 호유하세.
0: 그 약혼 기념으로.
2: 약혼 기념.
0: 약혼 기념으로.
1: 이게 자예요, 자.
0: 선물을 한 거예요.
1: 네, 자.
0: 한 7, 80년 전 될 것 같아요. 100년 이내.
2: 그렇죠. 실패.
0: 실패.
1: 실패.
2: 전부 다 이거는 그 손으로 팠기 때문에 조각이 너무 좋아서
0: 그리고
2: 샀어요.
0: 연대가 150년 정도 다 된 것들.
2: 이게 새가 한 마리 있어가지고
0: 매화에
2: 새끼까지 있어요. 너무 재밌게 해놔서. 네,
0: 그게 그러니까 우리
2: 이런 게 그래서 이게 좋은 거죠.
0: 실패가 실패가 아니야. 잘 사면 백전백승.
1: 성공했네 오늘. 네?
0: 항상 그러면... 절반의 성공이지.
1: 나가세요.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여보세요.
0: 고생하셨습니다.
3: 네. 오늘의 보물 찾기는 꽤 만족스럽습니다. 그날 오후.
1: 어서 오세요.
5: 왜냐면 이거밖에 안 샀어요, 이번에?
1: 네. 이거 많이 샀지 뭔 소리예요, 이게?
5: 평소보다 적게 사오셨네.
1: 또 하나 있어요?
5: 또 있네.
2: 사오면서 안에.
3: 부부가 찾은 보물들이 궁금해 한다름에 왔다는 최원석 씨. 눈빛이 매서워집니다. 이 시간만큼은 아내도 초긴장.
5: 이런 얇은 패랭이 전 잘 못 본 것 같아요.
1: 나도 이것도 못 본 것 같아.
4: 패랭이도 굉장히 귀한 건가요?
5: 패랭이, 뭐 요즘 골동은 워낙 귀하죠. 근데 얘는 지금 엄청 디테일하게 잘 짜져서 이쁘네요. 좋은 거네요.
4: 값어치로 따지자면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을까요?
5: 가격이라는 건 사는 사람이랑 파는 사람이 만났을 때만 존재하지 옳고 그름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3: 부부의 정성어린 손끝에서 다시 세월의 빛이 되살아납니다.
1: 네, 이걸 닦아서 기름치고
2: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1: 예쁘게 이제 좀 이렇게 좀 윤이 나고 주인을 찾아온 것 같죠.
2: 고물에서 이제 골동으로 이제 성격을 하는 거죠.
3: 누군가에겐 낡고 오래된 물건이지만 부부에겐 시간을 품은 보물.
1: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행복을 찾아가는 하나의 이제 밑거름인 거죠, 얘가.
3: 행복을 찾아 걸어온 수많은 시간. 부부의 보물 찾기 여정은 계속됩니다.

0: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탱크까지 두 가지 무료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무료 증정.
12: 이어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0: 제 꿈은 한국에서 K-pop 아이돌 되는 거예요. I have two siblings.
1: 3년 만에 뵈러 가요. 할머니 곧 간다. 기다려.
2: 나 자고 있어.
3: 병이 나왔네?
0: 아, 맨날 우리 엄마.

0: 하나가 부식한대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1: 오늘은 경남 창원에 왔습니다. 창원.
2: 여기 공원의 분위기도 너무 좋고 네. 시작을 되게 산뜻하게 하는 것 같은데 백만장자는 네. 어디서 만날까요?
1: 얘기를 듣기로는 저 앞 건물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2: 엄청난 건물인데요?
1: 저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저기 무슨 도청 아니에요? 도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데 사이즈인데 규모가 엄청 커요.
2: 진짜
1: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만 해요, 지금 사이즈가.
2: 이렇게 큰 병원이 있을 줄 몰랐어요.
1: 그러니까요.
2: 주인공도 어떤 분인지 힌트를 얻으셨나요? 혹시?
1: 뭐, 의사분 아니시겠어요? 자, 그 백지수표를 먼저 주셨어요. 백지수표를 한번 볼게요. 이게 뭡니까?
2: 많이 써있네요.
1: 뭐, 너무 많이 써있어서.
2: 생각보다 깜짝 놀랐어요.
1: 411억 410... 천 얼마예요 이게? 411억 천 30만 3761원.
2: 411억.
1: 한번 저희가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 네,
1: 가시죠.
2: 가시죠. 진짜 크네요.

0: 정원이 네. 엄청 큽니다. 이야, 여기 그냥 종합병원이네.
1: 엄청 크네요.
0: 어? 아까 저 금액은 411억. 411억 제가 얘기했던
1: 있어요.
0: 그 금액이네요.

0: 같은데요?
1: 어, 사회공헌 그동안 액수. 기부하신 액수. 아. 그나저나 우리 백만 장자님은 어디 계신 거죠? 저희가
2: 안녕하세요.
1: 저희가
2: 안녕하세요.
1: 저희가
2: 안녕하세요.
1: 어, 깜짝이야. 어?
3: 안녕하세요.
1: 네. 어, 깜짝이야.
2: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아, 예. 아, 일로 오시죠.
2: 예, 반갑습니다. 예. 예.
1: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요 가운데로 오시죠. 예. 자, 먼저 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2: 예. 저는 산부인과 전문이고 이 병원을 창립한 설립자 하충식 의장입니다.
1: 아, 예.

0: 근데 이렇게 큰 병원이 창원에 있는지를 오늘 처음 알았어요.
1: 진짜 그렇지, 그렇지. 예. 저 앞에서 이제 5천 평을 작년에 매입을 했습니다.
0: 예, 예.
1: 그래서 암병으로 지게 되면 7만 평대요. 그러면 규모는 빅5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규모는
2: 의장님, 예. 아까 이 적어주신 숫자를 보고 저희가 깜짝 놀랐거든요. 예. 411억 원. 예.
0: 411억 원 기부를 우리 의장님이 다 하신 거예요?
1: 32년 전에 제가 산부인과를 개원하면서 예.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0: 네, 네.
1: 32년 동안 누적된 금액이 410억이에요.
0: 진짜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진짜 부자시네.
1: 마음이 부자예요.
0: 아, 마음이.
1: 우리 라운딩 한번 하러 가죠. 라운딩 한번 하러 가죠.
0: 라운딩은 어떤 골프?
1: 저는 평생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봤어요.
2: 아, 아, 진짜요?
1: 대신에 이제 병원 책임자로서 라운딩을 네. 하루에 한두 번씩 꼭 회진, 병원 전체 합니다.
0: 예. 회진 겸 뭐 문제가
1: 예,
0: 있나.
1: 예, 이제 우리 병을 찾는 환자분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0: 예, 예. 그러면 한번 어디로 가볼까요?
1: 저를 한번 따라오십시오.
0: 예, 예, 예.
2: 들어갈까요?
0: 약간 지금 저희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의학 드라마에
2: 예. 의사들처럼 네,
0: 의학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2: 아 좋다 좋다 네,
0: 그죠?
1: 예.
0: 네.
2: 쌤 여기는 워낙 규모가 커서 예. 몇 층까지 있을까요?
1: 지하 3층부터 9층까지 있습니다.
2: 9층이요?
1: 예.
2: 와
1: 일로 오십시오. 제가 안내드리겠습니다.
0: 직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1: 우리 식구들이 토탈 3,000명 됩니다.
0: 3,000명이요?
1: 예.
2: 우와
1: 식구들 하면 만 명 가까이 되고요.
2: 와 네. 진짜.
1: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환자분들한테.
1: 예.
2: 당황하실 것 같은데. 당황하실 것 같아서.
1: 당황선 쓰세요.
0: 깜짝 놀라셨죠?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예. 와 의장님이 인사를 드리셔서 저도
2: 따라다니는 예, 역할이어서.
1: 예, 예.
2: 아 이렇게 그냥 환자분들 만나시고.
1: 와서 예, 인사드리고.
0: 이미 인사를 이렇게 예. 쭉
1: 저도.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놀라셨죠?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우리 식구들. 수고하셨는데 인사.
2: 안녕하세요.
1: 가까이서 봤자 알고 잘.
0: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네.
1: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제가 네. 꼭 소개할 분이 계세요.
3: 아, 네.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아, 네.
2: 안녕하세요.

0: 위험한 소리가 시한폭탄이라 뺀 겁니다.
1: 사람의 몸속에서 돌을 캐내는 의사. 국내 최고의 담도 및 췌장 내시경 시술 권위자다.
2: 우리 저 김명환 선생님께서는 EBS 우리 같은 저 자매 프로죠.
3: 네.
2: 명의에 또 출연을 하셨었고 지금 우리 의장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세계 7위에 얘기 들었는데 근데 좀 궁금한 게 보통 이렇게 아주 유명하신 선생님들은 서울에 좀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시다가 여기에 이제 오시게 된 건지. 네.
4: 이제 정년을 마치고 이제 수도권 여러 병원에서 사실 그 제안이 왔었습니다.
2: 아, 예, 예.
4: 근데 다시 우리나라 의료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수도권과 지방 의료 격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 의료를 키워야 되겠다. 아. 이런 그 의장님의 그런 목표. 저는 공감을 받아서 이 창원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5: 정말 감사드려요. 어려운 결정하신 내려오시고 정말 멋진 분을 우리 부울경에 제가 선물한 거예요. 우리 병원에서 에너지 가장 넘치고 네. 좋은 곳을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3: 예, 예, 예.
2: 알겠습니다.
5: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2: 네. 아 여기.
5: 예. 예.
2: 예, 신사실이.
3: 어. 너무.
5: 정말 예뻐요.
3: 와. 이렇게 조그만해요?
5: 예.
2: 아이고
5: 귀여워요.
2: 애들이. 아이고. 너무 이쁘네요. 우리 애기들이. 아주 잘 자고. 아이고. 우리 의장님이 원래 또 산부인과 예. 전문이라고 하셨으니까. 예.
5: 제가 받은 애만 해도 한 5,000명 돼요.
2: 아.
5: 그게 직원들도 있어요.
3: 아, 그래요?
5: 이사장님, 이사장님 직접 받아주실 수 있게 해요.
2: 아.
5: 그때 제일 기뻐요. 행복하고.
3: 훗날 이 아가들도 이 병원에서 예, 그렇죠. 일할 수도 있겠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갈까요?
5: 자, 우리 병원에서 예. 제일 귀하고 소중한 일을 하신 분들이에요.
2: 아, 예,
5: 제가.
2: 예, 예.
5: 꼭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3: 네.
5: 그래요. 그리고 특히 서장훈 선생님 오신다고 어마어마하게 좋아해요.
3: 오, 서장훈 선생님을 가다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
5: 우리 면에서 귀하고 소중한 일을 하실 분들이에요.
2: 예, 예.
5: 이쯤 있을 텐데. 아, 맞네. 저기 계시네.
6: 아,
5: 여사님 안녕하세요.
6: 예, 안녕하세요.

0: 예예예.
1: 아, 깜짝이야. 예예. 예. 너무 이렇게 안 해.
0: 천장으로 누구
1: 잡았습니다. 예예. 이쪽으로 보시. 요요요 요.
0: 가운데로.
2: 아 일로 가운데.
1: 가운데로 드세요. 가운데로. 예예. 우리 병원 우리 저 미화부 여사님들. 예. 우리 의장님 자주 뵈세요?
0: 아, 네. 그럼요. 예. 매일 봅니다. 매일.
1: 아, 매일 뵈는 거예요.
3: 네. 사이가 그래요. 너무 좋은 게 느껴져서.
1: 원래 어떠세요?
0: 너무 의장님? 좋은 분이시죠.
1: 너무 좋은
0: 분이시죠. 너무 잘해주시고.
4: 아,
1: 예, 예.
0: 복지는 경남에서.
4: 경남에서 지금 이름입니다.
1: 아, 복지가.
0: 네.
1: 아, 그러죠.
2: 아니, 우리나라에서 1등인데.
0: 우리나라에서 1등. 우리나라에서 1등.
1: 정말 중요하신 분들이고. 네. 특히 병원이잖아요. 보니까 병원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0: 예, 예,
3: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2: 예. 우리 커피 한잔 하러 가시죠.
0: 예,
3: 같이 한번 가볼까요?
1: 가시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저는 아침마다 일찍 온 이분도 제일 일찍 오시거든요.
3: 그러니까요.
2: 또 제가 제일 일찍 출근하니까.
3: 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써 있네요.
1: 예. 근데 뭐 아, 의장님 방이라고 뜨지도 않는.
3: 여기는. 여기 의장님 방이에요?
2: 아니에요.
0: 우리 미아부 쪽입니다.
1: 아~
2: 여사님들 방이에요.
1: 여사님들
3: 방이에요?
0: 예, 예.
1: 저는 의장님 방이
0: 잘 맞아요. 호텔, 호텔. 우리는 호텔이라고.
1: 쾌적하게 좀.

0: 편히 쉬실 수도 있고, 네. 그죠? 네. 사실, 그, 저희가 이런 그 뉴스 많이 봤거든요. 네. 그, 우리 미화를 담당해 주시는, 청소 담당해 주시는 그 여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뭐 다른 곳에서는 쉬실 데가 없어서. 어? 예. 식사도 어디 예. 창고 같은 데서 맞아요. 하시고 막 이런 거
1: 계단 씌고
2: 제가 계단 밑에서 미아부 여사님들이 나오시는 거 보고 내가 분노를 느꼈어요. 네. 사람으로 할 짓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럼요. 저는 참 옛날 병원에 있을 때도 따로 공간을 따로 만들어요.
3: 뭐 하루씩 기다 주고 그리고 또 선물도 너무도 흐르를 끌고 올 정도
1: 진짜 설맹들 되면
4: 진짜요? 예.
1: 지금 32주년 기념 이번에도 3월 1일 날 뷔페, 내장, 호텔, 숙박은 하나. 그리고 가족들하고 너무 막 7년 넘 회의 연구를
4: 진짜요? 예.
1: 들어오면 절대 나가질 않아요.
0: 우리 여사님들이 진짜 아주 만족하면서 네. 일을 하고 계신 것 같고
3: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0: 백만장자 네. 맞으신 것 같죠?
3: 예, 맞죠. 당연하죠. 예, 이제 오셨습니까?
1: 진작 오신 뒤에. 진작 오신 뒤에.
0: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아이고, 건강하세요.
2: 진짜 먼저 나왔다.
0: 건강하세요. 병원 와서 제일 높으신 분 방에 오는 건 처음인데.
2: 그렇죠, 그렇죠. 네.
4: 갈 일이 없죠. 네. 아, 여기에요?
2: 제 구석이 제 방입니다. 오. 자, 그러시
0: 아, 예. 막 되게 넓진 않습니다. 방이 생각보다는 막 그렇게 크진 않고. 예. 예 아담합니다. 예.
4: 지금 여기 거의 골동품 박물관처럼 또 새로운 거 발견했어요. 이 자켓 같죠? 네. 여기 아니, 보이세요? 일단,
0: 아니 여기 해졌는데 이거는
4: 거의 뭐 손잡이가 해지거나 목덜미가 해지거나
0: 예. 아니 이건 몇 년 입으신 거예요?
2: 아, 거의 뭐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리 헤어지고 집사람이 자꾸 사줄래 해. 네. 이걸 이것만한데 왜 사줘? 그건 됐다.
0: 아 근데 이거는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4: 이거는 그래도
0: 아니 아니면 하다못해 어디 수선이라도 좀. 아,
2: 수선은 많이 했지. 안에 막 한 거 네. 헤어지고 한 거는 수선 안에 많이 했고.
0: 아니 근데 목이.
4: 목이 너무.
2: 이거는 수선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0: 새로 하나 사셔야 될 것 같은데.
4: 아 근데 이거 진짜 입으시나 봐요. 여기 안에 지갑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예. 뭐 무게가 느껴져서. 예,
2: 지갑 있습니다.
4: 지금 쓰시는 겁니까? 이거?
2: 예.
4: 이것도 다 찢어졌어요. 예. 생님.
0: 지갑도 다.
4: 그래도 오래된, 돈, 네. 지갑은 해졌어도 돈은 신권으로, 그렇죠?
2: 예, 예, 예.
4: 와, 이거, 이거는 하나 장만을.
2: 그래도 아직까지 돈 넣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0: 병상 1000개가 넘는 대형 종합병원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400억 넘게 와. 또 나눔도 하고 계신 우리 하충식 의장님. 창원에서 의사 생활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2: 제가 93년도에 전문의를 따고 네네. 94년도에 왔으니까 지금 한 32년 됩니다.
4: 아. 어렸을 때부터 꿈이 의사셨을까요?
2: 사실은 뭘 할까 갈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뭐 할 것도 없는데 뭐 의사나 할까 해가지고 제가 의대를 가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아.
0: 그러면 의대를 그냥 점수 맞춰서 가신 거네?
2: 예.
0: 공부를 좀 잘 하셨나 봐요.
2: 사실 요새 같으면 의과대를 갈 수가 없어요. 그때는 좀 지금보다는 쉽게 의과대를 좀 갈 수 있었습니다.
4: 또 의대를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2: 저희 집은 양조를 하고 있었어요.
0: 양조장?
2: 예. 옛날에 양조장은요, 교장선생님 월급 10배를 벌은 거예요.
4: 와.
2: 면에서, 군에서 부자들은 이제 양조장 하는 사람들이죠.
0: 막상 이제 의사가 되어 보니까 어떠셨나요?
2: 사실 저는 정말 산부인과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병원에 와서 박수치고 막 웃고 하는 데는 산부인과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새생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 돼서 지금도 참 산부인과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
0: 별 큰 생각 없이 의대를 가셨는데 결국은 이제 천직을 만나신 건데 네. 인턴 레지던트 시절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으셨다고요?
2: 학교 다닐 때는 잘 모르는데 이제 막상 나오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차별이 있는 거예요.
5: 저는 지방의 대학을 나왔는데 막상 학교를 졸업하고 인턴이나 레지던트 생활을 하면서 이게 보이지 않는 유리천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옆방에 들어갔는데 그 같은 대학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지방 대학을 비하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하게 지냈어요. 막상 제가 레지던트 처음 본 날은 자기 대학에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문제를 돌려보는 거예요. 지방대학을 나온 서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4: 아무래도 그 지방대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차별을 좀 겪으셨는데 그걸 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에서 제일 크고 좋은 병원을 만들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는 병원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끊임없이 정말 처절하게 제가 노력해가지고까지 온 거예요.
5: 두고 봐라. 정말 누구도 무시 못할 정도로 지방에서 제일 크고 좋은 병원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한테 진정한 의술을 베풀음을 해서 제가 한번 뒤집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고 해서 정말 피나게 노력했었습니다.
0: 의장님 말씀처럼 뉴스에 뭐 자주 나옵니다. 그 지방 의료 공백.
4: 네.
0: 어쨌든 우리 의장님은 처음부터 그 어떤 지방의 의료 공백이나 이런 거를 내가 한번 좋은 그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처음에 개원을 하신 거네.
2: 예.
0: 예. 그러면 전문의가 되신 후에는 창원에서 개원을 하신 건가요? 개인병원은?
2: 이제 개인병원을 개원을 한 게 아니고 이제 94년도에 이제 100병 상 되는 네. 그 병원의 산부인과에 제가 들어갔던 거예요.
0: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샵인샵처럼.
2: 예, 맞습니다. 표현 잘하신다.
4: 맞네, 그.
2: 아, 대단하시다.
0: 우리 미용실 안에.
4: 헤어샵에 있잖아요.
0: 헤어샵 안에 네일샵 조그맣게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조금 규모가 있는 병원에 산부인과로 그 건물 안에.
2: 맞습니다, 예.
4: 공간을 좀 얻어서. 예. 근데 그러면 그 네 개의 병상을 얻으셨을 때 돈이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2: 그때는 이제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0: 대출 받으셨어요?
2: 예.
0: 아니, 아버지 돈 많으신데 그렇죠. 아버지한테 좀 달라고.
2: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제가 개원하기 직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0: 아하.
2: 그런 걸 떠나서 집에서 공부시켜주고 했으면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자체.
0: 아니, 아버님이 안 계시면 어머니한테라도.
4: 그러면 그렇게 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하셨는데 잘 됐을까요?
2: 다행히 기존보다 환자가 두세 배가 늘고 분만도 많고 그랬었습니다.
0: 오늘 선생님을 직접 뵈니까
4: 네.
0: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우리 보셨지만 다른 분들한테 대한 태도나
4: 맞아요.
0: 뭐 이런 거가 지금도 이러신데 그 당시에 젊으셨을 때는 어떠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오시는 산모분들한테 굉장히 잘해주셨을 것 같아요.
2: 일단은 제가 점거하니까 누구보다도 성실히 열심히 네. 최선을 다해드렸고 그리고 제가 점거 괜찮았었어요.
4: 아, 잘생기셔가지고. 네.
0: 그럼 환자분들이 그렇게 늘어나서 돈을 좀 많이 버셨고 그럼 그 병원을 좀 딴 데로 옮겼나요? 아니면?
2: 네, 그러진 않고 네. 제가 3월 2일 날 이제 개원을 했는데 8월 달에 네. 원장님께서 저를 한번 부르시는 거예요. 네. 이 병원을 인수할 생각이 있냐 하시는 아하. 거예요.
4: 5개월 만에요?
2: 예, 그래서 제가 첫마디가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4: 오, 진짜요?
2: 예. 아, 이 기회가 왔다면 이게 기회로구나 생각했죠. 왜냐하면은 큰 병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감하게 기다리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 설사 뭐 안 돼가지고 내 뭐 전 내가 산부인과 수입을 다 투입하더라도 아이고 뭐 집에 돈 한 푼 안 들고 가면 되지 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전투에 뛰어든 거예요.
4: 근데 사실
0: 돈을 5개월 만에 그렇게 많이 버셨어요?
2: 아니 그렇진 않고 어떻게 돈이 있을 수가 없죠. 일단은 제가 학교 어머니, 다닐 때 어머니. 큰 병원을 하겠다라고
4: 자꾸 어머니
0: 아니 왜냐면 갑자기 그 병원을 어떻게 인수를 해요?
4: 여덟 명이나 있대요 자식이.
0: 그래도 어쨌든 네.

0: 그래서 그 집사람 저 이제 지인들 도움을 받아서 이제 5억을 빌려 가지고 이제 보증금 얼마에 사글세 이제 2,800만을 한 거예요. 예, 예.
1: 본인 건물이 아닌데 내 건물에서 내 병원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셨을 것 같아요. 아,
0: 당연하게 네. 사글세를 7년 연동당한 네. 계획에 맞춰서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짓고 해가지고 기존 병원보다 한 3배 큰 병원을 지어가지고 제가 나왔었어요.
1: 7년 만에?
0: 예. 네, 그동안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철저하게 계획하에 외래 하루에 300명씩 입원 환자 40명씩 신생아까지 다 커버했고 1월까지 진료했어요.
2: 그잖아요, 그죠? 쉬는 날이 없으시잖아요.
0: 그래서 참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1: 매번 말씀드리지만 남들 쉴 때 다 쉬고 같이 쉬고 같이 놀고 그래가지고 이 병원을 어떻게
2: 안 되죠.
1: 설립을 이 병원을 어떻게 이 정도 사이즈로 키우셨겠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안 보셨으면 지금 이 건물이 지상 5층까지만 있었을 수도
2: 있어요. 주말에 해서 9층 된 거잖아요.
1: 주말까지 하셨기 네. 때문에 맞아요. 여기가 지상 9층.

0: 처음에 문을 딱 열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1: 첫날 제가 병원에서 잠을 잤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참 울었어요. 너무 감격스럽더라고. 누구도 도움없이 이리 큰 병을 내가 짓다 싶은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요. 아,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고.
2: 네.
0: 자, 이쪽에 보니까 이제 사진들. 예. 아! 이제 가족 사진들이 있는데 여기 예. 이제 두 아드님들.
1: 예. 제가 아이들하고 어릴 때 시간을 못 내줬어요. 병원에 바빠서 그랬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미안하고.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서 옛날 기억을 못하니까 이거라도 보고 아이를 때를 갖다 만취하는 게.
0: 사모님이시고.
1: 예.
0: 사모님도 혹시 의사신가요?
1: 예. 저는 산부인과를 하고 예. 그 집사람은 소아과를 해요.
0: 소아과. 아, 그러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우리 의장님이 아이를 받으셔서
1: 예,
0: 그 아이가 아. 조금 크면 사모님이 소아과에서
1: 예, 예, 맞습니다.
2: 어, 너무 합이 좋은데요?
0: 그 사모님은 지금 이제 병원 일을 하시나요, 같이?
1: 아, 저 이사장을 맡고 있어요.
0: 아, 이사장이. 예, 아, 옆에 예, 그래서 이사장실이 또 따로 있구나. 예, 예.
2: 가면 사모님 뵐 수 있는 건가요?
1: 어, 예. 제가
0: 아, 안내. 그럼요.
2: 그래요?
0: 아, 예, 예. 아, 사모님 계세요?
1: 예. 예.
2: 오. 네.
0: 아, 그냥 누르고
2: 들어오세요.
0: 사모님 방 막 어? 누르고. 아,
2: 어,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아, 계시는
0: 분. 안녕하세요. 네. 이사장님.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아, 옆방에 계신지 몰랐어요. 이사장님이 안 계신 줄 알고 저희가 사모님 얘기를 계속 했는데. 네. 바로 옆방에 계세요. 네. 처음에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1: 선을 봤어요.
0: 선이요?
1: 예.
0: 오.
1: 예, 저는 100번째 선을 보고 네. 집사람의 첫 선이었어요.
2: 오.
1: 예, 그때 90년도 네. 9월 9일 날 6시에 대호텔 9층에서 만난 거예요. 토요일 만나가지고 이틀 뒤에 월요일 날 제가 만나 결혼하셔도 됐어요.
0: 만나자마자요?
2: 진짜요?
1: 이틀 뒤에.
0: 우리 저 이사장님은 네. 어떻게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마음에 좀 드셨나요?
3: 예. 마음에 들었어요.
2: 진짜요?
0: 바로.
3: 네, 인연이 되려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1: 집사람이 웃음이 엄청 반달 웃음이 선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한테로서는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 사람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틀 만에 제가 꼬았죠.
0: 저기 그때만 해도 뭐 워낙에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언제 만나셨어요, 두 분?
3: 그때는 우리가 핸드폰이 없었어요.
0: 예, 예.
3: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전화를 직접 아. 하게 되면 병원 방송을 타게 되는 거죠.
4: 네, 최경화 선생님 0번 이러면 이제 남편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화가 엄청 기뻤어요. 하늘의 징글벨처럼.
2: 어, 진짜요?
3: 엔돌핀.
0: 너무 아직도 두 분 사이가.
2: 아직도. 사이가 너무 좋으시네.
1: 사진 봤지?
2: 네.
1: 우리 사람 제일 좋아죽어요.
3: 그 반대예요.
2: 아, 그래요?
1: 저,
2: 네.
1: 아, 저도 네. 엄청, 집사람들 10배를 더 좋아하지만 집사람들 엄청 제일 좋아해요, 지금도.
2: 서로 와, 너무 좋아.

0: 아, 이런 이쪽에는 이렇게 단독 주택들이 이렇게 쭉 있네요.
1: 분위기가 또 다르네요.
0: 예.
2: 공기가 좋아요.
0: 아. 와. 아, 뒤에 산이 있으니까.
1: 네.
0: 예, 예. 의장님 댁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1: 어디예요? 여기
2: 이 집은 아니고
1: 네.
2: 저 집이에요.
0: 아, 요 옆집. 역시. 아, 여기 전 한옥인 줄 알고. 아,
1: 여기서 멈추시길래.
0: 옆에 집도 아주 아, 이 집도
2: 아, 이거 아닙니다.
0: 너무 좋습니다.
2: 소박 갑니다.
0: 예.
1: 빨간 벽돌집.
2: 예.
1: 그렇죠. 요 앞에 있는 거 보니 의장님 차인가요?
2: 예, 예, 제 차예요.
0: 아, 이게 어떤 차?
2: 그 유명한 아, 제 차입니다.
0: 예?
2: 그 유명한 제 차.
0: 집이랑 조금 아니 물론 뭐 좋은 차지만
2: 예.
0: 차가 좀 작은데 이거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2: 저는 거의 그 99% 시내만 다녀요. 그래서 구태 큰 차가 필요 없고 액터
0: 네.
2: 15년 타고 다니다가 네. 구속품이 없어가지고
0: 네.
2: 이제 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몇 년 네.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0: 아니 집이 집이 집은 너무 좋은데
1: 중골 같죠? 갭이 네. 너무 큰 것 같아서
2: 아, 그러신 것 같아요.
0: 예. 가볼까요?
2: 자, 예. 예.
1: 와, 근데 집 너무 예쁜데요? 입구부터?
0: 아, 정원이 또 이렇게 아담하게 앞에.
1: 너무 예쁜데요? 이거 직접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2: 예. 집사람이
1: 네.
2: 수국을 좋아해서 심었어요. 그 만원짜리, 이만원짜리, 5천짜리 사와가지고 심어가지고 이러거든요.

0: 아니 근데 집이 지금 2층으로 양쪽으로 넓게 있는데 혹시 아드님들하고 같이 사시나요?
1: 예. 저희들 아. 1층 사고 아이들 둘은 2층에 삽니다.
0: 아, 예. 아직 결혼들을 안 하셨습니까?
1: 예, 예, 예.
0: 원래 다 같이 사시려고 이렇게 집을 지으셨어요?
1: 예, 저는 이 집 한 채고 예. 제가 집사람한테 그럽니다. 일체 부동산은 해서는 안 된다. 예. 다른 사람 하더라도 우리는 하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예.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체 딱 이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2: 그럼 들어가 볼까요?
0: 들어가 볼까요? 네.
1: 예. 예.
0: 집이 아주 넓고 뭐 별 게 없어요. 예.
2: 물건도 많이 안 두셨네요.
3: 네. 예.
2: 근데 이렇게 심플하게 사는 건 두 분의 취향에 네. 같이 맞는 네. 거예요?
1: 어, 화려한 거 좋아하지 않고 집산도 네. 소박하고 그랬어요.
0: 이렇게. 이쪽은 부엌인가요?
1: 네. 예.
0: 부엌 한번 볼까요? 여기는 예. 또 문이 한옥으로
2: 와,
0: 이렇게.
2: 예쁘다. 예.
0: 아 여기도.
2: 우와.
0: 가구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1: 예. 20년 이상 돼가지고, 키스가 나가서 비닐로.
2: 씌우신 거죠?
1: 예, 이거 1000원짜리 비닐 해가지고 옛날 책상보 쓰던 걸로 하고 있습니다.
2: 의장님 쓰시는 방은 더 오래된 물건 많을 것 같아요. 아,
1: 예. 네.
2: 그쵸?
1: 예, 좀 그렇습니다.
0: 아, 여기는 그럼 두 분이 같이 쓰시는 방이에요?
1: 제가 쓰는 거예요.
0: 아, 혼자서?
1: 예.
0: 각방 쓰세요?
1: 예, 생활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러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0: 방은 굉장히 넓은데 약간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그냥 휑해요.
2: 휑하죠.
0: 네, 휑하고.
2: 와, 여기 역시나 이거 진짜 딱 봐도 10년은 넘었을 것 같아요.
1: 예. 아이들이 쓰는 거예요.
3: 아, 그거 아. 20년 넘어서 애들 초등학교 때 쓰니까.
2: 작동이 되나요?
3: 잘 돼요.
1: 아, 잘 된다. 잘
2: 됩니다.
1: 예, 예.
3: 아니, 우리나라 전자제품이 너무 좋잖아요. 네. 고장이 안 나요.
2: 이런 마우스 패드도 컴퓨터 처음 살 때 그냥 주는 거잖아요.
1: 예.
0: 컴퓨터.
2: 그러니까 써있잖아요. 와, 근데 진짜 공부하시네요.

0: 예, 요거는 우리 장모님 결혼할 때 해온 거예요.
1: 예.
0: 하도 오래돼가지고
1: 짜집게
0: 이렇게 이 짜집게 돼 있죠. 이게도 짜집게 돼 있지.
2: 엄청나시네요, 네. 의장님 진짜.
0: 그래서 집사람이 하나 사줬어요.
2: 어, 비슷한 결로 하나 사시나요?
0: 예. 자꾸 사지 마라 해도 네. 입을 아주 입을 만한데 왜 사냐고 자꾸.
2: 어, 그 내 넥타이는 왜 핑크색? 예. 어? 심각하네요. 아니 어떻게
3: 왜 다 같은 색 통일?
0: 이제 이거는 그 매대에 팔다가 마지막 에스컬레이터 입구에 있는 거예요. 네. 이 다른 사람은 이 분홍색 소화를 못해요.
2: 그래서 이거 잘 안 팔리잖아요.
0: 어, 소화를 못해요. 잘 안 팔리고 18,000원 할 때 네. 사가지고 오는데 이게
3: 너무 저기 뭐야
0: 안 버리니까 그래.
3: 즐거워하시네. 어.
2: 지금 너무 행복하시고
3: 5,000원, 어. 18,000원 이런 거를 찾으신 거를 너무 즐거워하시고
2: 싸게 산 거예요, 네. 되게 지금.
3: 아니 의장님은 집이 어릴 때부터 부자였는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0: 이제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 배운 거예요. 아. 아끼고 전략하는 모습을 보고 항상 버리지 않고 모아두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리 된 거예요. 그래서 변기에 뭐 돌 넣고 하고 하는 거. 그러지. 아, 가만히 있어보세요.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2: 또 놀라운 게 있나요?
3: 신나셨어요.
2: 오늘 자린고비 특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0: 이게 뭔지 다 아시죠?
2: 뭐예요?
0: 다 아시죠?
2: 뭐예요?
0: 다 아시죠? 양발에다가 비누 조각 해가지고. 비누를 오래 쓰면 비누 얇아지잖아요, 그제? 그럼 더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어가지고 쓰는 거예요.
3: 아니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0: 근데 행복해요.
2: 행복해요?
0: 저는 저를 학대까지는 아니지만 저한테 철저히 엄격하고 그래서 저는 좋은 데 갔어요. 저는 병원도 건물도 우리나라에서 1등 건설해서 지었어요. 돈도 주고 장비도 저는 항상 최고급 최고 좋은 거 사요. 아껴서 부르뚝해 하면 기쁨이 10배예요.
2: 사부님도 이렇게 쓰시나요?
4: 아,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3: 아, 사모님은 뭐 굳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고.
2: 방바다 해놓으셨으면 있다.
3: 아니, 뭐 저게 양말에 닿으면 약간 비누가 제대로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0: 그래도 잘 나옵니다.
3: 아니, 아까 좀 얘기하신 것 중에 제가 자기한테 엄격하고 남에게 좀 관대한 사람이 더 이제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좀 전에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너무 엄격하세요.
2: 너무 엄격하셔가지고. 네.
3: 저도 그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저는 진짜 발끝도 못 따라가겠어요.
2: 거의 역대급인 것 같아요. 네. 출연하신 분들 중에.
0: 아, 그러세요?
3: 아니 우리 의장님 방은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2: 사모님
3: 과연 방? 사모님 방은 어떨지 한번.
2: 아, 거긴 좀 기대하네요. 네.
3: 사모님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 네, 한번 가볼까요? 네. 네.
2: 거긴 좀 궁금합니다.
3: 아, 여기도,
2: 느낌이.
3: 크게.
2: 있었잖아요.
3: 의장님 방에 있던 거 다 네. 그대로 있는데?
2: 부부는 부부이신 게 맞는 게 네. 이것도 엄청 오래돼. 네.
4: 그것도 우리 애들 초등학교 다닐 때 하던 거.
3: 아니, 색깔이 너무 바래가지고, 네. 여기 위에가 색깔이, 밑에랑 위에랑 색깔이 달라요, 지금.
2: 원래 크림색인 줄 알았어.
4: 맞아요.
3: 진짜 뭐 하나, 뭐 이렇게. 좀 값나가고 뭐 이런 물건은
2: 우리 근데 저기에 왜 배드민턴 공이 걸려 있는 거죠? 아...
4: 우리가 운동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예, 예. 근데 제가 운동하러 가고 이게 잘 안 되니까 집에서 한 번씩 쳐요.
3: 아, 이걸 매달아놓고 네, 네, 네. 여기 이거를 네. 이렇게 하고 여기서
2: 이런 거 쿠팡에 파는데? 네.
4: 이거 만 원 주고 샀어요.
2: 그쵸?
3: 이렇게까지 검소하실 게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두 분 다 너무 검소하셔서 참 놀랐습니다. 밥은 잘 드시죠?
0: 예, 잘 먹습니다.
2: 생선 걸어두실까봐 자린고비처럼.
3: 그것도 뭐 저기 식비도 좀 뭐 아끼시려고 그러시나요?
0: 그러진 않습니다.
3: 그러면 됐죠 뭐. 예.

0: 행거가 이렇게
1: 혹시 있고. 옷이 이게 전부이실까요?
2: 이제 자주 입는 것만 네. 있어요.
1: 이제는 의장님 옷 보면 목덜미부터 보게 돼요.
2: 이게도 있지만 이게도
1: 여기도 있어요. 똑같은 거 해진 거.
0: 아니 진짜 이제 한두 벌 좀 새로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0: 네. 그럼 구독 안 하세요?
1: 돈 주고 할 필요 없잖아요. 돈 드는데.
0: 100만 장자신데 구독하시면 편하잖아요.
1: 그래도 아깝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돈 주고는 안 합니다. 참을 수 있거든. 별게 아니고.

0: 토이제트.
1: 예.
0: 왜 그 가서 운동 배우시면 더 좋잖아요.
1: 그 끊어 망갑니다. 원래 사람들이.

0: 저거 방금 저 비누인가요, 저게?
1: 예, 저거 비누가 쓰고 나면 얇아지잖아요. 네. 그럼 못 쓰니까 이제 양발에 이어서 쓰는 거예요.
0: 그럼 물도 그리고 저 세면대 닫아서 쓰시는 거예요?
1: 예. 원래 그래 안 합니까? 세수할 때 물 조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아껴 써요.
0: 양말 저거 깨끗한 거 맞죠?
1: 아, 그럼요. 제 양말 이거.
0: 오해하실까봐.
1: 아, 깨끗해요. 깨끗해.

0: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0: 진짜 피곤한 걸 해야 되니까.
1: 그냥 청소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에요. 청소라는 의미는 나를 낮추는 거예요. 사실 청소할 때 보면 더럽고 토한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이걸 이렇게 함으로써 나를 낮출 수 있게 되고 겸손함도 배우고 되는 거예요.

0: 땀 많이 나시는데 에어컨 같은 건 안 트세요?
1: 이게 엄청 좋아요. 쓸 때 스프 게 필요한 거예요. 에어컨 크기는 아깝잖아요, 그제? 근데 웬만하면 에어컨을 다 견디고 저는 일부러 에어컨을 잘 안 켜요.
2: 정말 우리 아까 봤지만 굉장히 검소하게 사시면서 돈을 얼마나 모으셨으면 이렇게 큰 병원을 지으셨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400억 넘게 또

0: 나눔을 하셨다는 게.
1: 저는 밥상거리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느끼는 게, 그래, 어머니께서 그러세요. 나는 바보들은 사람 빈거로 보는 적 없다라고 네. 하시고, 이제 그때는 거지가 아니더라도 중군기 때 이럴 때, 이럴 때, 삼일 때는 바보들로 네. 다닌 거예요. 네. 박을 잘라가지고 이리 들고 다녀. 네. 그러면 밥 주고, 그 다음에 국 주고, 김치를 그 외워주는 거예요. 또 아버지도 이용장애 이렇게 하고 장학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사람은 돕고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0: 사실 우리 병을 키워준 거는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돌려드릴 길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해요. 결국에 제가 시민들을 위해서 나눠드렸지만 결국 시민들은 또 10배로 저희들을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아, 야, 이거 참 감사하다, 또 더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1: 병상 4개의 산부인과로 시작을 하셔서 병상 1000개가 넘는 병원을 만드셨는데 앞으로 또 다른 목표가 있으신가요?
2: 지역이 잘 되려면 좋은 명문대학과 좋은 병원이 있어야 돼요. 익식에 있는 좋은 병에서 과제를 만들면 우리 병원에 실습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 지역민들한테 정말 멋진 선물을 하고 싶어요.
0: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민들이 구태여 서울까지 안 가고 여기서 지갈 수 있게 하자 해가지고 이제 암병을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저는 우리 병원이 잘 돼야지 내가 잘 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난하지만 우리 병원은 부자였습니다. 410억은 저한테는 인생의 수업료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병원이 이렇게 성장했다. 앞으로도 계속 수업료를 낼 생각이에요.
1: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3: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1: 오늘 백만장자님은 약간 산으로 부르셨어요. 여기 무슨 텐트촌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4: 사람들이 텐트의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 폴이 세계 최고다. 눈에 보이는 데는 다.
1: 좋습니다. 위에를 노리죠! 노리죠!
4: 세계 1등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10억만 주시면.
1: 10억이요.
5: 방문 상담할 요시 오랜 전통이 담긴 아름다움 행남자기. 자연스러운 색감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떤 음식에도 어우러지는 행남자기 32피스 홈세트 증정.
6: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7: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8: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7: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8: 네?
7: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8: 와.
7: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8: 어떻게?
7: 우리 집 보험 주치 우호주에 전화하세요.
6: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9: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0: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1: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2: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4: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5: 방문 상담할 요시 오랜 전통이 담긴 아름다움 행남자기. 자연스러운 색감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떤 음식에도 어우러지는 행남자기 32피스 홈세트 증정.
6: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집 보험 좋지.
7: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 혜택을 못 받을까요?
8: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3: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6: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3: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9: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6: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4: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0: 이어서 EBS 스페이스 공간이 방송됩니다.
11: 왜 어쩌다가 이곳에 오게 된 거지? 목적이 무엇일까?
12: 저 사료, 사료 아니야?
13: 기지에 잡혀온 것 같아요.
14: 이 도만에서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15: 우주기지의 느낌인데.
16: 나 이런 데 처음 와봐. 나 닭살 돋았어.
17: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한 거지?
16: 뭐야, 또 무슨 일이야?
12: 뭐지?
18: 구명조끼! 구명조끼 하나만 던져줘!

0: 권투를 빕니다.
1: 프로젝트 헤이메리라는 영화를 보고
2: 스타워즈 같은 거 보면
1: 은하철도 999 영화하며 만화하며 애니메이션이며 제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SF 베이비
3: SF 서울 SF 아카이브의 박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상준 컬렉션이라고 제가 기증한 자료가 있습니다.
1: 아, 기증한 자료가
3: 한국 최초의 저희 아카이브 있죠.
1: 아, 1909년도 딱 찍혀 있는 게
3: 대표적인 게 외계인.
1: 아, 외계인 연구요. 예,
3: 우주 엘리베이터.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AI.
1: 아, 인공지능이요? 그러면 좀 더 이제 여기서 앞으로 가서 우리 인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초광속로에
3: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고.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중력장을 발생을 시키면 시공간이 왜곡이 된다.
1: 와, 딱 난리 나겠는데요?
4: 기가 막히네.
1: 좋잖아.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드는데.

0: 할아버지 옷 같은 것도 자기가 파헤쳐서 집안에 넣고 하는 모습 보니까 안쓰러웠죠.
1: 뽀삐! 또 여기 와 있어? 왜 자꾸 여길 와?
0: 지금까지 뽀삐가 살아왔던 대로 그냥 그대로 저희랑 잘 적응해서 그냥 그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말고.

0: 안녕하세요, 해봐.
1: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첫 무대는 뭐 생각나죠. 그때는 나 언제 무대에 서나 그것만 손꼽아 기다리던 때라. 인순이 언니 뒤에서 제가 리듬 터치를 했었기 때문에 무대에 대한 공포증도 없었고 제가 할 거 다 하고 나왔던 깜짝 놀랐어요. 허걱! 나 벌써 40년 된 거야? 제가 저한테 좀 인색한 편이라. 사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꾸준히 신곡을 냈긴 했지만 주위에 물어보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 얘기를 한번 그래도 죽기 전에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 이제 시작인데. 예, 안녕하세요. 김하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의상에 좀 힘 좀 썼습니다. 네. 이렇게 팬클럽에서도 와주시고. 제가 팬클럽이 아직도 있습니다. 4집에 있는 곡입니다. 싫어요. 들려드릴게요.

0: 어때요? 이게 훨 낫죠? 제가 지금 데뷔한 지 40년째거든요. 예, 86년도에 데뷔해서 지금 2026년도니까 깜짝 놀랐죠. 제가 제일 먼저 놀랐어요.
1: 그때 무대를 보면은 저러다 진짜 어디 부러지겠다 할 정도로 파워풀한 무대를 만들었더라고요. 저런 열정은 어디서 다시 구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노래 가사들을 보면은 가사가 정말 좋아요. 가장무도회라는 가사가 사랑하지 않아도 애인 될 수 있는 외로운 사람들이 축제를 하네. 때론 사랑하지만 애인 될 수 없는 고독한 사람들이 축제를 하네. 이런 가사는 정말 시 아니에요, 시? 솔직히 뭐 제가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때인데도 아니 어떻게 그 어린애가 이런 심오한 가사를 불렀을까 제가 감탄하죠.
0: 약간 김한선 하면 댄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가사는 별로 귀담아 안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 노래 가사들이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 철학적인 가사를 오늘은 마음껏 만끽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 예, 가장무도회 갑시다. 자, 준비되셨죠?

가사가 심오했죠? 30년 전 노래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잠깐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음악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어릴 때 한 10살 때부터 좀 피아노를 배웠어요.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게 됐는데 피아노 칠 일이 별로 없었죠? 제 노래 중에서 가요 프로그램에서 첫 번째로 1등한 곡이에요. 나만의 것이에요.

0: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은 40년 동안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내 노래 중에서 어떤 노래가 가장 좋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이 노래를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노래는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저를 이렇게 가사로 표현하면 딱이 가사가 저를 표현하는 것 같아서 참 좋아합니다.
1: 제가 늘 짝사랑하는 곡입니다. 가사로 나를 바꾼다면 딱 이거다라는 노래가 모노드라마입니다. 너무 어릴 때 저는 일을 시작을 했잖아요. 물론 음악이 좋고 가수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이 매니저가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다 컨트롤을 했기 때문에 어느 시간이 되니까 껍데기만 이렇게 남아있고 간이 다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나를 잃어버린 거야. 계속 나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음악이던 그림이던. 제 그림은 거의 한 99.99%가 저의 자화상이에요. 난 아직도 날막 찾고 싶어 하는 그런 어린애가 지금 아직 있구나. 너무 어린애라 얘가 클램은 한 50년 걸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최근에 녹음한 곡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그죠? 파도 들려드릴게요.

0: 처음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괜찮죠? 한 15년 전부터 이렇게 쭉 신곡을 발표를 해왔어요. 사실 그 전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들도 너무 좋지만
1: 사실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노래들도 있는데 그래도 좀 들려드리고 싶었던 곡들이에요. 밴드랑 하면 참 좋겠다 했던 곡들. 저는 좀 안 좋은 것만 보이죠, 제 눈에는. 예쁜 것보다는 좀 못난 게 더 보이고 댄스 뮤직 하는 사람이 이 나이까지 하는 건 조금 무리수다. 근데 이제 정말 즐거운 무대일 때는 정말 너무 행복하죠. 제가 지난번에 공감했을 때 코로나 때여가지고 객석에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이렇게 땅으로 꺼지는 느낌이었어요.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관객이 나한테 줬던 에너지가 엄청났구나라는 거를 그때 또 느꼈죠.
0: 보니까 저의 제 세대도 보이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여기도 참 젊은 아드님과 아닌가? 미안해요.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아, 미안해. 실수한 것 같아. 친구예요? 같이 왔어요? 잘생기셨네, 두 분 다. 뭐 제가 얼마나 더 가수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죠? 뭐 40년을 했는데 뭘... 예. 예, 사실 이렇게 찾아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랜 세월을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분위기 좀 바꾸겠습니다. Are you ready? 리듬 속에 그 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아우. 후. 후. 네. 오, 하다 보니까 마지막 곡이 됐네요. 말이 돼요, 이게? 오, 나 지금 한 5분 지난 것 같은데. 피에르 노를 보고 지금 가겠습니다.

0: 어릴 때부터 그리고 의사가 되고 나서부터도 대표팀 팀답하는 제 어떤 인생 목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예. 지금 월드컵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이 아주 기뻐할 수 있게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끔
1: 그렇죠.
0: 그거에 모든 것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0: 폐경기까지 잘 버티면 재발하거나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1: 폐경을 했으니까 그 시간을 끌었는데
2: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나.
1: 갑자기 이게 근종이 너무 커진 거예요.
3: 이 나이 돼가지고 상상도 안 했거든요.
4: 생리통 너무 심했고요. 4시간에 한 번씩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5: 골반뼈를 드라이버로 쪼이는 기분이에요.
6: 근데 자궁 질환은요, 열심히 치료하면 잘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2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피아노는 음악가의 실험실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흐름을 바꾼 작곡가 베토벤도 피아노 위에서 수많은 실험을 했죠. 독일인 최초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르쿠스 그러. 끝없는 고민과 실험 속에서 태어난 베토벤 피아노 음악의 세계로 마르쿠스 그러가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이 방송됩니다.
1: 프로젝트 헤이맨이라는 영화를 보고
2: 스타워즈 같은 거 보면
1: 은하철도 999 영화하며 만화하며 애니메이션이며 제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SF맨.

0: TV.
1: 서울 SF 아카이브의 박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상준 컬렉션이라고 제가 기증한 자료가 있습니다.
0: 야, 기증한 자료가
1: 한국 최초의 저희 아카이브에 있죠.
0: 아, 1900년도 딱 찍혀 있는 게
1: 대표적인 게 외계인.
0: 아, 외계인 연구가.
1: 예, 우주 엘리베이터.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은 AI.
0: 아, 인공지능이요?
2: 그러면 좀 더 이제 여기서 앞으로 가서 우리 인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초광속여행.
1: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고.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중력장을 발생을 시키면 시공간이 왜곡이 된다.
0: 와, 다 난리 나겠는데요?
3: 기가 막히네.
0: 좋잖아.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네. 생각도 좀 들기는 드는데.
4: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5: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5: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4: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늦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화면을 그려줄 수 있을까? 말이 아닌 손으로 감정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소음과 무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고 화면의 움직임 하나, 소리의 예민함도 놓치지 않죠. 그리고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 문장 하나, 손짓 하나에 진심을 다하죠. 자막이 말하고, 소리가 그림이 되고, 손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방송.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방송.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사람들이 사실 고전 문학이라고 하면 재미없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정말 재밌을걸요? 기이한 생명체가 등장하는 소설들만 모아 갖고 왔습니다. 저는 기이한 게 너무 좋아요. 약간 취향이 조금 마이너한 취향인가 봐. 기이한 게 그렇게 좋아요. 기이한 생명체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요?
1: 그냥 기이한 생명체라고 하면 이제 외계인이나 요새 뭐 그런 괴수 영화 같은 거 많잖아요. 엄청 크고 뭐 힘도 세고 아니면 인간보다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런 생명체들이 좀 떠오르는 것
0: 저는 심해어 같은 것도
1: 같아요. 네.
0: 조금 좋아하는 편이고 예상 가능치를 넘어선 어떤 존재에 대한 흥미가 좀 있어요. 그 흥미는 두려움과 흥미가 섞여 있는 모호한 그런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최고를 고르라면 저는 단연코 프랑켄슈타인을 뽑아요.
1: 네.
0: 나는 이게 철학소설이라고도 생각이 들고, SF 같기도 하고, 진짜 과학소설이기도 하고,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조금 공포소설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총천연색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 프랑켄슈타인을 안 읽어?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프랑켄슈타인은 근데 다들 알고 있어요. 프랑켄슈타인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1: 여기
0: 내가
1: 이렇게.
0: 푸르땡땡하고
1: 네.
0: 못 박혀갖고서는 뭔가 얼굴이 이렇게,
1: 상처가 많고.
0: 상처 있고 뭔가 이렇게 꿰맨 자국이 좀 있어야 되고,
1: 네.
0: 덩치

0: 불로 알고 있어요.
1: 그렇죠. 네. 불을 훔쳤어요. 신의 영역이었는데 손을 댔죠. 네. 인간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데 메리 셸리의 작품 안을 보면 생명의 불꽃을 훔치려는 과학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쳤듯 이 과학자는 생명의 불꽃을 훔친 거예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인 거죠.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그 괴물 이름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미지, 여기 이렇게 뭐 못 바뀌고 흉터나 그 이미지, 그 친구는 이름이 없어요. 아. 프랑켄슈타인은 그 괴물을 만든 창조주, 미친 과학자의 이름이에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모티브가 지금 현대 대중문화에 이어진 모티브가 생기는데 매드 사이언티스트 들어보셨죠?
0: 네, 들어보죠.
1: 어디에나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에도 있고 SF에도 있고 과학에 미쳐갖고 가정 뭐 자식 다 잊어버리고 막 매진하는 그런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여기서 기원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명체는요 악마, 그것 괴물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한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얘를 만든 사람이 빅터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첫 번째 괴물에 대한 오해입니다. 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은 그 괴물을 되게 나쁘고 무식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쁘게 되기 전에는 아니었어요. 얘가 처음부터 태어나기를 나쁘게 태어난 애가 아니었어요. 네.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런 생각을 했고 배가 고프다 이런 생각도 했고 아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싶다 저 사람들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가난한 가정에 가서 그 괴물이 장작도 패주고 밤에 몰래 몰래 선행을 해주거든요. 근데 얼굴을 보자마자 그 사람들이 놀라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욕을 하고 막 공격하고 막 무기로 막 찌르고 그래서 이 괴물은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본성이 점점 나빠졌다. 이 작품을 읽기 위해서는 우선 19세기에 19살 소녀가 쓴 작품이라고 소개를 많이 하거든요. 1818년도에 어떻게 이 작품이 세상에 태어나겠는지를 메리 셸리 생애와 함께 알아야 돼요. 그때 19세기 초반에 여성의 지위라는 것을 사실은 공부를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메리 셸리는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사상가였어요. 혁명적 아나키스트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서점 주인이기도 했죠. 아, 우리 메리는 똑똑하구나. 우리 메리 책 많이 읽으렴. 그리고 하필 또 서점이야. 그러니까 맘껏 읽으렴. 이렇게 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서점에 퍼시 셸리라고 하는 한 시인이 도망쳐서 이렇게 조금 나 좀 숨겨주세요 하고 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자기 동지니까 사상적 동지니까 숨겨주거든요. 근데 퍼시 셸리라는 사람은 사실 그 당시 유부남이었어요. 유부남이었는데 여기 와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이 메리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딸하고 사랑에 빠진 겁니다. 아버지가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그렇죠. 둘이 어떻게 했느냐 야반도주를 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바이런의 별장이 있었어요. 네. 그 바이런의 별장에 우리 좀 거기서 좀 머물게 해줘서 을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1816년도 어느 날 밤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어느 여름밤 우리 시간도 많고 할 일도 없는데 무서운 이야기 되긴 할까? 하게 된 거죠. 그때 모였던 사람이 당대의 미남자이자 대문호였던 시인 바이런. 바이런을 추종하고 있던 의사 폴리도리. 그 다음에 퍼시 셸리, 메리 셸리, 아직은 결혼하기 전 단계예요. 이렇게 네 명이 모여서 무서운 이야기 내기를 하게 된 겁니다. 1816년 그날 밤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두 괴물이 탄생해요. 프랑켄슈타인하고 뱀파이어하고. 바이런이 피 빨아먹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폴리도리가 받아서 뱀파이어를 씁니다. 바이런이 모델이었어요. 이 뱀파이어에게 뭐가 나오냐면 늙지 않고 이상하게 창백한 어떤 미남 귀족이 한 여자랑 결혼을 하고 이제 사람들 흡혈하는 이야기가 네. 나와요. 아주 짧고 그냥 뭐 엄청나게 임팩트가 있진 않았던 얘기로 끝났습니다. 근데 그날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갈바니즘이라는 게 있었어요. 갈바니라고 하는 그 과학자가 있는데 죽은 개구리한테 이렇게 전기 자극을 했더니 개구리가 움찔 움직인 거야. 죽었는데 이게 근육이 자극이 돼서 움찔 움직인 거예요.

0: 30년 정도 지났을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점점 하기 시작했대요. 전기자극을 줘서 개구리를 움직이게 했다면, 죽은 개구리도 움직이게 했다면, 전기자극을 아주 많이 주면 산 사람을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그런 시기가 1800년대 초반이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 그 얘기를 그날 밤에 들었어요, 메리 셸리가. 그리고 영감을 받아서 쓰기 시작한 게 프랑켄슈타인. 2년 후에 나왔습니다. 1818년도에. 옛날 이 시기 때는 어떤 소설들이 유행이었냐면 편지 형식, 그리고 일기 형식이라든지 서간식이 되게 네. 서간체가 되게 유행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서간문이에요. 어떤 한 선장이 누나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선장은 북극을 항해하려고 해. 왜 북극일까?
1: 그러게요.
0: 이거는 미지의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어떤 근대적 인간의 욕망이에요. 모르는 곳을 알고 싶다. 내가 가서 그 거기에 정복하고 싶다. 그 미지의 세계로 향해 나아가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인간을 하나 죽게 돼요. 다 죽어가는 인간을 하나 썰매에서 건져낸다고. 네. 그게 바로 프랑켄슈타인 박사였어요. 그래서 괜찮아? 다 죽어가는데 괜찮아? 이렇게 했더니 그 박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요,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 나는 지금 한 악마를 쫓아가고 있다. 악마를 보았니? 그래, 어떤 커다란 형체가 개썸매를 타고 저 북극을 하는 걸 봤어. 그게 바로 내가 쫓으려는 나의 생명체이자 내가 창조한 생명체이자 악마다. 라고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털어놓는 이야기를 선장이 누나한테 편지로 써서 계속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 기묘한 밤이 스위스 제네바의 1816년도의 밤이라고 네. 했잖아요. 이 소설의 주인공이 태어난 곳이 바로 스위스 제네바예요. 유명한 귀족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서 공부를 하러 가는데 자연 철학에 경도되는 거예요. 이 당시 한참 근대 과학이 막 폭발적으로 네.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근대 과학이 내가 이제 할 수 있어. 막 넘어설 수 있어. 막 이런 열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북극도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생명체도 만들 수가 있어. 신의 영역이지만 내가 할래. 이런 열망이 가득하던 시기여갖고 조각조각 예쁜 걸 모아서 나는 예쁜 생명체를 만들이라 하고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은 그렇게 시체 안치소, 공시소 뒷골목을 다니면서 시체를 이렇게 한 조각씩 한 조각씩 모아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태어난 애가 안 예쁜 거야. 우선 작은 건 만들기가 힘드니까 큰 걸 만들었어요. 혈관이라든지 근육을 조그만 걸 만들기 너무 정교하게 만들기 힘드니까 네. 큰 걸 만들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커도 예쁠 줄 아는데 너무 흉측한 것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무서워서 너무 흉측한 게 나왔다 싶어갖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냥 놓고 가버렸어요.
1: 바로 도망을.
0: 도망갔는데 얘는 이제 눈을 뜬 거야.
1: 네.
0: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날 만든 사람은 지금 도망가고 있어. 혼자 배고프니까 혼자 뭐 잡아먹고 네. 혼자 막 추우니까 혼자 막 도둑질해서 입고 이렇게 불쌍하게 네.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의 창조주를 찾아옵니다. 창조주를 찾아와서 너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니? 나한테 이렇게 왜 고통과 외로움을 주니? 왜 날 낳아놓고 책임져주지 않니? 왜 도망갔니? 라고 얘기를 원망을 막 쏟아내요. 이때 우리 그 책에서는요, 저는 정말 중요한 게 책의 그 앞에 보면 에피그래프라고 하거든요. 이 책에 뭔가 등대가 될 만한 문구를 다른 곳에서 따와서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이걸 제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제사가 기가 막혀요. 읽어줄게요. 네. 제가 청했습니까, 창조주여? 흙으로 나를 인간으로 빚어달라고? 제가 애원했습니까? 어둠에서 끌어올려달라고? 신낙원 중에서 이렇게 써있어요. 신낙원이 그러니까 잃어버린 낙원이잖아요.
1: 네.
0: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쓴 그 에덴 동산 이야기예요. 이게 신낙원 10권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쫓겨나는 아담이 절규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달라고 안 했는데 당신이 나를 빚어놓고 나에게 당신 멋대로 고통과 죽음을 주는구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 들어보면 아담 혼자만의 대사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는 거죠.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신의 자리에 있잖아요, 지금.
1: 그렇죠.
0: 그리고 괴물을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괴물이 자기 창조주 프랑켄슈타인 박사한테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을 현대 인간은 안 할까요?
1: 하죠.
0: 하죠.
1: 할 수도 있죠.
0: 할 수도 있죠.
1: 네.
0: 저는 이게 왜 철학소설 같으냐면 이게 많은 예술가들이 고민하던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하던 문제예요. 간단히 줄여 말한다면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는 거죠. 그냥 던져진 다음에 난 여기 왜 왔을까?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철학의 어떤 질문의 출발점이고 사람들이 약간 불행을 느끼거나 조금 힘들어할 때 느끼는 문제점이기도 하고 많은 예술가들이 궁금해했기도 했던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사실은 읽기 전에는 프랑켄슈타인은 나쁜 존재, 부정적 존재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막판에 그게 깨져요. 왜 깨지냐면 이 선장이 구해낸 그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미친 과학자가 몸이 쇠약해서 죽거든요. 그배 안에서 죽어요. 얘가 죽자마자 도망치던 그 괴물이 나타나요. 슬픈 표정으로 나타나. 아마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거는 왜 다스베이더가 그 뭐지?
1: I am your father.
0: 약간 그런 거 하잖아.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었을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와서 되게 슬픈 표정으로 자기 창조주를 바라봐요. 그래서 선장한테 약속을 합니다. 나는 이제 정말 먼 곳으로 떠날 거야. 저 북극으로 갈 거야. 나를 쫓지 마. 가서 나는 나를 화형시킬 거야. 나한테 불을 질러서 이 지구상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나라는 존재를 내가 스스로 지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제일 짠한 건 괴물이다.
1: 그러게요. 불쌍해요.
0: 드라큘라는 제일 상업적으로 핫한 캐릭터예요. 드라큘라 영화 본적 있어요?
1: 아니요, 영화를 본 적은 없는데 이제 이미지는 약간 망토 같은 거 하고 다니고.
0: 어둠의 황제.
1: 네, 맞아요.
0: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미지의 드라큘라는 브램 스토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작품이 원형이
1: 네.
0: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연극 배우의 매니저였다는 얘기도 있고,
1: 네.
0: 극장 관리자였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기괴하고 좀 이상한 이야기를 되게 좋아했대요. 근데 그중에 성공한 게 드라큘라.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폴리도리가 맨 처음에 더 뱀파이어를 썼을 때는 거기는 되게 섹시한 이미지에 젊고 매력적인 뱀파이어가 나오는데,
1: 네.
0: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는 좀 무서워요. 이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의 원형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1: 네.
0: 우선, 트랜실바니아의 한 성에 드라큘라 백작이 살아요.
1: 네.
0: 이 사람이 영국에 있는 한그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해서 내가 영국에 저택을 사고 싶어. 변호사를 불러줘. 그래서 조너선이라는 변호사가 트랜실바니아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갔는데 이상한 사람이 살고 있는 거야.
2: I am Dracula.
0: 무시무시한 어떤 느낌이 이상한 사람이 살고 있는 거야. 자, 우선, 키가 커. 얼굴이 하얘요. 창백해. 그리고 뭔가를 먹질 않아. 집안에 거울은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밤에 나갔더니 이상하게 무서운 여자 세 명이 나타나서 나를 막 이렇게 쫓아다녀. 이게 뱀파이어의 새 와이프거든요. 역시 뱀파이어들인 겁니다.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게. 그런 상황인데 이제 조선이 겨우겨우 탈출해요. 탈출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조선은 사라지고 뱀파이어는 50개의 관에 자기 트랜실바니아 조상의 흙을 다 채워놓고 그 관에 하나 이렇게 누워갖고 범선을 실어서 영국을 갑니다. 영국에 도착해서 조너선의 약혼녀인 미나라고 하는 여성이 있어요. 그 여성을 노리고 흡혈을 하기 시작해요. 흡혈을 당하다가 피가 없어서 비뇨로 죽으면 드라큘라로 재탄생하는 거거든요.
1: 네.
0: 약간 감염 같은 거죠. 전염이에요. 요렇게 하는데 누가 막냐면 바넬싱. 많이 들어봤죠?
1: 네.
0: 바넬싱 교수, 네덜란드에서 파견 왔어요. 이 문제가 심각해져서
1: 네.
0: 왔어요. 그 다음에 조너선의 친구인 의사, 조너선, 이렇게 셋이서 미나를 지켜내고 결국 드라큘라 심장에 말뚝을 박아버리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악마는 퇴치가 됩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트랜실바니아는 유럽의 중심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 네.
0: 이제 외부에서 이교도가 흘러들어온다라든지 이민족이 조금 우리를 친입한다라든지 이렇게 불순한 것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어떤 경계심을 읽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해석은 이런 것도 가능해요. 저는 이거를 중세와 근대의 격돌이라고 보거든요. 자, 트란실베니아에 살고 있는 드라큘라는 백작입니다. 중세의 귀족이죠. 그리고 혼자 높은 고성에서 살아요. 그것도 잘 먹고 잘 살아요. 키도 크고 힘도 아주 세요. 옛날 중세 때는 고기를 먹고 키가 크고 힘이 세다라는 것은 이건 귀족들의 특권이에요. 하층민들은 어떻게 고기를 먹어요? 못 먹지. 그런데 그리고 이 사람이 얼굴이 하얘. 노동을 안 해. 하얘. 중세 귀족의 특징이 드라큘라 백작한테 반영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백작을 이겨내는 세 명의 사람을 계층적으로 풀이하다면 첫 번째 존어선은 법률가예요. 변호사. 친구가 의사예요. 막 미나가 아파하고 그러면 주사 놔줍니다. 생체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넬싱은 교수이자 과학자예요. 사이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과 법학과 의학, 가장 근대적인 학문이 뭉쳐서 이 중세 귀족을 퇴치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계급하고 계급이 바뀌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라큘라는 처치 당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나쁜 존재로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고혈을 빨아먹었어. 약간 이런 거죠.
1: 그렇죠.
0: 그래서 흡혈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시대의 의미로 보니까 피바라 먹었다 아예 아파 약간 이게 아니라
1: 그러네요.
0: 조금 거대한 흐름을 읽으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재미있었어요. 그 뱀파이어가 해를 받으면 이제 사라지고 아니면 목을 잘라서 그걸 태우고 아니면 심장에다 말뚝을 박아서 처치를 해야 된다 이런 공식이 여기서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뭘로 공격을 하냐면 십자가. 십자가로 공격한 모든 막대가 있으면 이렇게 두 개 겹치면 십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존어선을 지켜준 거는 어떤 여관집 주인이 줬던 십자가 목걸이가 지켜주고요. 그다음에 드라큘라가 싫어하는 냄새.
1: 마늘 냄새 아니에요?
0: 그렇죠. 여기 마늘을 그래서 막 마늘 피자를 먹으면서 드라큘라를 이겨보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마늘을 먹는 건 안 나와요. 마늘 꽃이 나와요. 바넬싱이 마늘 꽃을 어마어마하게 공수해갖고 마늘 꽃으로 다 문질러요. 사방을 다 문질러. 약간 코로나 있을 때 소독하는 느낌으로 막 문질르고 그다음에 마늘 꽃으로 화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걸어주고 이렇게 해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성체. 성수에 적신 빵을 빵을 맞아라. 성체에 적신 빵으로 빵으로 공격을 해요. 여기에 뭐 좀 어설픈으로 싸워요. 성수를 적신 빵하고 마늘꽃이요? 이 두 가지 들고 있어요.
1: 마늘 목걸이 이렇게 하고.
0: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결국 말뚝은 나옵니다. 마지막에 말뚝을 탁탁탁 해갖고서는 처치를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마늘은 강력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네싱이 막 영화 보면 되게 멋있는 그런 무기들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것은 없었다라는 것을 원작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드라큘라를 우리한테 살려준 건 사실 소설이 아니라 영화라고 생각해요. 제가 딱 한 편만 영화를 추천하라고 하면 정말 키아누 리브스가 등장하는 그 드라큘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건 정말 안 본 눈 없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싶을 정도로. 키아누 리브스의 꽃미모를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작품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그 힘들게 총 쏘는
1: 킬러로
0: 킬러로 활약하고 계신데
1: 힘들어하시죠?
0: 나 너무 짜네요. 샤방한 키아누 리브스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원작을 가장 충실하게 따랐던 거예요. 보시면 원형을 아실 수 있고요. 이 드라큘라가 변형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거의 아이돌급으로 가요. 아이돌로 가서 매력이 어마어마하게 강조가 된 그런 캐릭터가 트와일라이트 시리즈에 나오는 그 작품입니다. 예. 거기에는 이제 드라큘라하고 늑대 인간하고 삼각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변형이 아주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계보가 있기 때문에 변형이 가능한 거여서 고전의 현대화에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그 당시에 많은 소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어요. 동양에서 기이한 생명체를 몽땅 모아놓은 고전 사전 같은 게 있어요. 오, 네. 산해경이라고. 오. 들어봤어요? 네.

0: 산과 바다에 대한 경전이에요. 근데 열어보면 순전히 뻥들로 가득 차요. 심지어 이런 거야. 서역으로 몇 마리 걸어가면 관용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는 가슴이 뻥 뚫린 사람들이 살고 있어. 태어날 때부터 가슴이 뚫려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그 가마를 태울 때 여기다가 이렇게 막대기를 넣어서 이렇게 태워드리지. 약간 이렇게 나와요. 어디로 가면 나무에서 아기가 열리는 나라가 있는데 아기가 열려서 응애하고 울다가 뚝 떨어지면 죽어.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디로 가면 저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는 인어 아저씨들이 살아.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거짓말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상상력이죠. 네. 거기에 어떤 생명체들이 살 거야 라고 하는 상상력.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그런 몬스터들, 괴물들이 살고요. 실제로 게임 만든 사람들이 거기서 좀 참고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서산경, 그러니까 남산경, 서산경, 부산경, 산경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네. 서산경 중에 제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강. 근데 이 제강이 혼돈의 신이래요. 근데 이 제강이 다리가 여섯 개고, 날개가 네 개고, 얼굴이 없고, 붉은 자루같이 생겼는데, 이게 나타나면 이제 혼돈이 오고, 그리고 얘가 가물을 잘한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제강이 게임을 만드는 제작자들은 몬스터가 참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저기 몬스콘이 있는데 몬스터 다 끌어와야 배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몬스터 중에서 쓰이는 애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몬스터가 막 드글드글한데 제가 소개할 건 산의 경우 중국 거고요. 제가 소개할 가파는 일본의 수생 생물 괴물입니다. 네. 이 가파라고 하는 존재는 아시는 분은 좀 아실 거예요. 가파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1: 네, 가파라는 단어는 들어봤어요.
0: 어디서 들었어요?
1: 이게 맞는 그 가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남자 아이들이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머리를 밀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차피 다 미는 머리니까 이제 가파컷이라고 해서 머리를 위를 밀고 여기만 이렇게 남겨요.
0: 그 가파예요. 가파는요, 제가 이제 소개를 하자면 우선 카멜레온 같이 좀 얼룩덜룩해요. 그리고 주변에 따라서 몸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갈색, 초록색 뭐 다 가능해요. 그리고 물 근처에서 살아요. 네. 그 증거로 여기에 갈퀴가 있습니다.
1: 네, 맞네요.
0: 갈퀴가 있어요. 여기 머리에 이렇게 털이 이렇게 주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접시예요.
1: 접시요?
0: 거기가 항상 촉촉해야 돼요. 왜 개구리가 피부가 말리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가 항상 촉촉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빨이 조금 날카로운데 물고기를 생으로 먹고 오이를 좋아해요. 일본에서는 가파가 되게 옛날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오래된 도깨비 같은 애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일본의 도깨비? 오니? 이렇게 생각하면 무서운 애라고 생각하지만 가파는 무서운 애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가파를 근대에서 현대적으로 재탄생시킨 작가가 있어요. 아쿠타카와 류노스케. 라고 하는 작가가 있거든요. 아쿠타카와 류노스케가 일본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 상이 있어요. 아쿠타카와 문학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급이냐면 우리 한국에서는 이상문학상 같은 급이에요. 유수한 문학상이 있지만 이상문학상 탔어 라고 하면 이상은 천재 소설가였기 때문에 와 소설계에서는 이거 되게 중요하고 큰 상이지 이상문학상 수상자입니다 라고 하면 약간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예요. 아쿠타카와 문학상을 이번에 어느 소설가가 수상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권위가 있는 뭔가 실력이 인정되는 그런 되게 유명한 소설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년에 썼던 중편 중에 갓파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아쿠타카와 류노스케는 재밌는 소설이 많거든요. 지옥변도 재밌고, 뭐, 코도 재밌고, 되게 뭐랄까, 풍자적이면서 생각할 만한 그런 단편 소설이 많은데, 사망하기 4개월 전에 발표됐던 작품이 이 가파라는 중편 소설이에요. 네. 그러니까 작가의 또 말년의 정신세계, 사유의 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하죠. 네. 근데 이게, 이걸 읽다 보면, 누구나 떠올리게 되는 게 걸리버 여행기를 떠올리게 돼요. 걸리버 여행기가 소인국 한 편만 있지 않다는 거 아시죠? 네. 걸리버 여행기는 사실 네 편이에요.
1: 맞아요.
0: 소인국도 가고, 거인국도 가고, 그 다음에 라퓨타도 가고, 그 다음에 야후의 나라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치 어떤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있을 법한, 어떤 풍자적인 어떤 내용을 보여주는 나라를 방문하는 그런 방문기처럼 돼 있어요. 23호 환자가 정신병원에 갇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갇혔느냐. 자기는 가파

0: 세상이 더 멋있다, 훌륭하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갇힌 거예요.
1: 네.
0: 또 의사들이 보기에 가파가 어딨냐. 근데 본인은 나는 가파의 세계를 갔다 왔다.
1: 오.
0: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 네.
0: 걸리버가 영국에 가서 자기 본지에서 적응을 못하고 다시 여행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거죠.
1: 네.
0: 근데 이 사람은 여행을 다시 간 게 아니라 정신병원에 갇히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시냇물가에서 있다가 가파 어부를 하나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파 어부를 쫓아가다가 이렇게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구덩이에 뚝 떨어지니까 가파 나라가 나온 거죠. 거기에는 가파 언어도 있어요. 그래서 가파 어를 배워요. 가파 마을, 가파 의사, 가파 직업군이 쫙 있고요. 모든 사회 계층, 가파 공장도 있습니다. 유리 공장 사장도 있고 별게 별게 다 있어요. 근데 다 가파 버전이야.
1: 네.
0: 그곳에 있는데 거기서 살면서 이 인간 세상에 대한 혐오를 느끼기도 하고 가파 세상에 대한 혐오를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이 작품이 좋았던 게 가파 그곳은 이상향이고 거긴 좋은 일만 있어 이렇게 얘기를 안 해서 너무 좋았어요.
1: 네.
0: 거기도 좋을 건 좋고 나쁠 건 나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가파의 출산이에요. 엄마 가파가 이제 뱃속에 아기 가파를 이제 임신을 했어요.
1: 네.
0: 배가 점차 불러옵니다. 출산 날이 돼서 이제 출산을 할 때 아빠 가파가 배에다가 얘기를 해요. 아기야, 너 나올래?
1: 네.
0: 나오고 싶어? 이렇게 물어봐요. 세상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선택권을 아기한테 주는 거예요. 이러이런 세상에 너는 나오고 싶니?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가파는 응 나올래 하면 출산을 진행하는 거예요. 의사 쌤이. 근데 가파가 아기 가파가 태아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 안 나갈래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람 빠지듯 풍선에서 바람 빠지듯 배가 그냥 꺼져요. 이거는 선택권을 주는 거거든요. 태아한테 이게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1: 그럼요.
0: 그래서 걸리버 여행기가 서양판이라면 이 가파는 동양판이어서 둘 다 사실은 현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아주 강하거든요.
1: 네.
0: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작품을 보고 수행평가로 또 몰아서 어떻게 조금 만들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파는 중편이어서 그리고 되게 재미난 이야기여서 애들이 되게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어떤 책 읽는 시간이라든 그런 곳에 추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사실 저는 프랑켄슈타인 말씀하실 때 되게 머릿속에 스쳐갔던 작품 하나가 피노키오거든요.
0: 네. 네?
2: 이제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만든 피조물인 이제 괴물이 있죠. 제페토와 피노키오의 관계도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있는데 결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피노키오랑은 피노키오는 결국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 본인이 착한 어린이가 되는 결말이고 반면 프랑켄슈타인은 말씀해주신 대로 비극적인 결말로 가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요새 해볼 수 있는 생각은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로봇권이 부여되어야 하는가? 인공지능을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작품을 연결시킨다면 정말 무궁무진한 생각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파 같은 경우는 뭔가 생명윤리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인간 세상과 그다음에 가파 세상, 그다음에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간 세상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비교하는 그런 수행평가가 나온다면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나는 비교가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1: 네.
0: 비교를 해야 의미가 잘 보이고
1: 네.
0: 그다음에 항상 의미는 뭔가 상대적일 수 있거든요. 선도 악이 있기 때문에 선한 거고 악도 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건데 이 비교할 만한 텍스트를 쿵짝을 잘 맞추는 거는 정말 좋은 현명한 생각인
1: 네.
0: 것 같아요. 비교 좋네요. 근데 지금 말한 것처럼 사실은 피노키오는 인간 아이가 됐잖아요. 인간 아이가 됐으니까 사실은 해피엔딩이
1: 그렇죠.
0: 된 거예요. 프랑켄슈타인에서의 그 괴물은 만약에 예쁜 외형을 가지고 있었으면 더 만들어 달라고 하고 막 그러겠지. 근데 이제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이 더러운 세상. 이 험한 세상 이런 게 여기에 깔려 있어서
1: 그렇죠.
0: 그 외모 지상주의가 사실은 뿌리가 굉장히 오래된 거구나. 영화 디스트릭트 9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인간인데 뭔가 잘못 주입이 돼서 흉측한 외계인으로 점점 변해가거든요. 외모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친하던 사람들한테 배척을 받아요. 달라진 건 겨우 외모일 뿐인데 그래서 겉모양을 보고 저건 정상이다 이건 비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0: 이게 사실 현대사회에 깔려 있는
1: 그렇죠.
0: 문법인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텍스트예요. 이것이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괴물은 항상 인간도 못 되고 뭔가 죽은 자도 아니고, 드라큘라는 죽은 자도 아니고 산 자도 아니죠. 프랑켄슈타인에서의 괴물도 사실은 인간인 것 같지만 인간이 아닌 것 같기도 하죠. 항상 중간에 낀 자예요. 인간을 닮아 있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사실 우리 사회도 곳곳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문학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 이러면 영혼이 한뼘 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걸 가지고 올게요. 네.
1: 감사합니다.
2: ...이어서 기획 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3: "왜 어쩌다가 이곳에 오게 된 거지?" "목적이 무엇일까?"
4: 야, 사람 아니야?
5: 기지에 잡혀온 것 같아요.
6: 이 덤안에서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7: 우주기지의 느낌인데.
8: 와, 이런 거 처음 와봐. 나 닭살 돋았어.
9: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한 거지?
8: 뭐야, 또 무슨 일이야? 뭐지?
10: 구명조끼! 구명조끼 하나만 던져줘!

0: 권투를 빕니다.
1: 폐경기까지 잘 버티면 개발하거나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2: 폐경을 했으니까 그 시간을 끌었는데
3: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나.
2: 갑자기 이게 근종이 너무 커진 거예요.
4: 이 나이 돼가지고 상상도 안 했거든요.
2: 통 너무 심했고요. 4시간에 한 번씩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골반뼈를 드라이버로 쪼이는 기분이에요.
5: 근데 자궁 질환은요, 열심히 치료하면 잘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0: 그것이 데일메리라는 영화를 보고
1: 스타워즈 같은 거 보면
0: 은하철도 999 영화하며 만화하며 애니메이션이며 제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SF 베이비
2: SF 서울 SF 아카이브의 박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상준 컬렉션이라고 제가 기증한 자료가 있습니다.
0: 야, 기증한 자료가
2: 한국 최초의 저희 아카이브에 있죠.
0: 아, 1909년도 딱 찍혀 있는 게
2: 대표적인 게 외계인.
0: 아, 외계인 연구요. 예,
2: 우주 엘리베이터.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AI.
0: 아, 인공지능이요? 그러면 좀 더 이제 여기서 앞으로 가서 우리 인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초광속여행.
2: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고.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중력장을 발생을 시키면 시공간이 왜곡이 된다.
0: 와, 딱 난리 나겠는데요?
3: 기가 막히네.
0: 좋잖아.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드는데.

0: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1: 와, 그래? 그럼 이게 다 재활용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0: 쓰레기 자체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요거 아주 아인데? 요거 아주 문제야네요, 이게. 이것처럼 귀찮은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이거는 점점 더 심화될 거고,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가? 전 해결책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석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죠. 무엇을 버립니까? 무언가를 쓰고 남은 것들. 그런 것들을 보통 버리죠. 도대체 뭘 버리는지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나 도대체 뭘 많이 버리나? 우리 집에서. 압도적으로 무언가의 포장지가 많더라고요. 쓰레기를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버리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쓰레기가 있습니까? 재활용 쓰레기가 있죠. 뭐 리사이클링 쓰레기라고 있는데 크게는 이제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 또 재활용이 되는 리사이클링 쓰레기 두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 이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쓰레기는 100% 소각이 됩니다. 태워지는 거죠. 서울시를 기준으로 하루에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나오는 양이 3,000톤에서 3,300톤 정도 됩니다. 하루에. 그게 많은 양이죠. 그런데 서울시에 공공소각장이 4개가 있습니다. 4개의 소각장에서 하루에 소화해낼 수 있는 양이 2,000톤입니다. 그러면 1,000톤에서 1,300톤 정도가 남잖아요. 종량제 일반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에 묻었습니다.

1섹타, 2섹타는 다 끝났어요. 지금 3섹타에다 버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몇 년 있으면 다 차고요. 더 이상 쓰레기를 갖다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쓰레기를 버릴 데를 또 찾아야 되겠죠. 지방으로 보낸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지방에서는 왜 수도권의 쓰레기를 우리한테 주느냐, 뭐 그렇게 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버리느냐. 그래서 파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재활용되는 쓰레기를 거기다 버리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페트, 이게 둘 다 페트거든요. 폴리에스터. 이런 거 비닐, 음식물, 종이를 그냥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버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분리, 배출이 꽤나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재활용되는 쓰레기가 100이라고 그러면 이것 중에서 재활용이 되는 건 몇 퍼센트일까요? 정부 기관이나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게 조금씩 다르긴 한데 환경단체에서는 20%밖에 안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분리배출을 잘 하는 이유는 이거 다 재활용되라고 분리배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30%, 20에서 30%밖에 재활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놀랄 일 아닙니까, 이거?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와, 그래? 그럼 이게 다 재활용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교육이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분리배출이 아니라 쓰레기 자체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교육을 패턴을 좀 바꿔주시는 것이 어떤가. 왜냐면 재활용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무엇이 재활용이 되고 무엇이 재활용이 안 되는지. 자, 여기 지금 가장 많은 쓰레기가 이 두 가지, 최근에. 요거는 페트병입니다. 페트병은 폴리에스터라고 하는 거예요. 폴리에스터. 요거 아죠. 아. 아인데 요거 아주 문제야 한대요, 이게. 아가 아니라 문제야구나. 요거 이제 최근에 빨대 갖고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았잖아요. 종이빨대 잠깐 얘기 말씀드리면 종이빨대가 단점이 있어요. 젖어요. 젖어. 그러니까 놓다 보면 이게 그리고 종이가 나와 이렇게. 그래서 아 이게 빨대 만드는 곳에서 이걸 좀 더 두껍게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게 두 겹으로 쌓여져 있거든요, 빨대가. 그래서 한 겹을 더 싼 거예요. 근데 한 겹을 더 싸려면 접착제를 발라야 됩니다. 접착제를 발라야 돼가지고 그게 세 겹이 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친환경적인 겁니까? 종이빨대가 친환경적인 겁니까? 안 쓰는 게 제거죠. 그래서 종이빨대니 플라스틱빨대니 이거 가지고 논란을 할 게 아니라 아 빨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빨대 갖고 논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두 가지가 똑같이 페트예요. 폴리에스터. 뚜껑은 다르죠, 소재가. 그래서 최근에는 뭐 뚜껑이 없는 제품이 나오기도 하고 뚜껑을 분리배출해서 버리라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요거 잠깐만 말씀드리면 뜯어서 버립니다.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이게? 이거는 뜯어서 버리고 이거는 뚜껑은 뚜껑대로 버리고. 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소재가 다르거든요. 세 가지의 소재가 다른데 뚜껑 소재와 이 페트와 이 커버는 폴리프로필렌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이 되려면 한 소재로 모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배출을 하라는 건데 이것처럼 귀찮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공부를 해봤는데 해외 선진국은 이게 한 소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뚜껑, 커버를 분리배출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버리면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페트가 비싸요. 그래서 그렇게 안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환경 정책은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뚜껑, 몸체 이 레벨이 한 소재로 나올 날이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이 폴리에스터 페트는 대부분 재활용이 됩니다. 재활용이 돼서 제가 오늘 그걸 좀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바뀌어요. 펠릿 형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어떻게 가냐면 폴리에스터는 우리 옷을 만드는 데 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면 옷을 많이 입었지만 지금은 폴리에스터 옷이 많아. 제 바지도 아마 이게 폴리에스터가 좀 들어왔을 텐데 이걸로 이게 이렇게 바뀌어서 이게 옷으로 재탄생하는 것이 됩니다. 문제는 얘예요. 얘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둘 다 폴리에스터인데 얘는 퀄리티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거의 잘 되고 얘는 퀄리티가 좀 낮아요. 그래서 재활용률이 아주 안 좋습니다.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버리는 것 가운데서 옷이 있습니다. 옷. 옷 얘기하면 정말 할 게 많은데요. 보통 옷을 어디다 버리십니까? 옷을 이제 옷수거함에 버리시죠. 옷수거함에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5에서 10%는 재판매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80-90%는 어떻게 되냐면 그 중에서 반은 소각, 반은 수출이에요. 어떤 신문사 기자와 캠페인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옷을 버립니다. 그래서 옷이 어떻게 되는지 그 이동 과정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옷에다가 스마트 태그를 달아놨습니다. 그 네 개를 버렸어요. 그랬더니 두 개는 금세 그 스마트 태그가 꺼졌어요. 전원이 오프된 거 보면 두 개는 소각된 것 같아요. 두 개가 인천으로 보여요. 인천에서 불이 깜빡깜빡해요. 그 다음에 둘이 배를 타요. 태평양을 건너. 그래서 마지막 목적지가 하나는 볼리비아, 남미에. 하나는 인도 북부. 제 옷이 거기 가 있어요. 지금은 불이 꺼졌어요. 왜냐면 뭐 배터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게 누군가 재사용이 되고 누군가 입고 있다면 그건 뭐 괜찮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한 장소에 가만히 있습니다. 거기 창고에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최근에 뭐 그런 신문도 뉴스도 많이 나는데 우리가 버린 옷이 뭐 바다 생태계를 오염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옷이 이런 폴리에스터 소재인데 이게 잘게 좀 부서집니다. 그래서 그게 비가 오거나 하천으로 가면 그게 바다로 흘러간다. 그것을 물고기가 먹고 우리는 또그 물고기를 먹는다. 그래서 물고기 무슨 돌고래 같은 거를 이렇게 좀 해부를 해보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 뭐 그런 뭐 기사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건데 이 안에 예전에 이거로 물 드신 분 없잖아요. 근데 이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배설이 되죠. 배설이 됩니다. 대부분 배설이 되고 그것보다 더 작은 플라스틱이 포장해서 흡수하면 피를 타고 돕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그리고 마지막 목적지가 뇌입니다. 뇌. 근데 그 미세 플라스틱이 지금 뭐그 뇌질환, 뭐 치매라든가 뭐 뇌졸중을 많이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뭐 의학계에서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최근에는 리사이클링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전자제품은 좀 다른데요.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전자제품 그런 대형 폐기물들을 뭐 스티커를 붙여서 이렇게 우리가 뭐 주민센터 갔을 때 스티커를 붙여서 내다 놓으면 가져가고 그러셨는데 요즘은 이순환 거버넌스라고 해서 이 대형 폐기물들을 그냥 가져갑니다. 그냥 가져가서 분류를 해요. 이 대형 그 가전 안에는 여러 가지 훌륭한 그 금속 플라스틱이 많이 있는데 대형 가전 플라스틱은 ABS라는 플라스틱을 씁니다. 굉장히 고가의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분류를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자제품은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다. 자동차. 우리 폐차장에도 한번 가봤는데 폐차장에서 자동차를 막 분류하는데 우리나라 자동차가 굉장히 제품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엔진만 따로 사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플라스틱만 따로 사가시는 분들 있고 뭐 그래서 자동차는 폐차가 되면은 한50% 이상은 재활용률이 됩니다. 아무튼 그 분리배출을 하는 이유는 이게 다 재탄생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분리배출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지구의 온도를 높이게 하는 거죠. 지구의 온도를 높이게 하는 거고 이것이 지구 온난화가 되고 그것이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2026년의 여름이 2027년의 여름보다 분명히 시원할 거예요. 2027년이 더 더울 거거든요. 여기서 무언가를 멈추지 않으면 지금 기온이 1.5도 정도 상승했다고 하죠. 뭐 1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아는 숫자 중에서 가장 적은 숫자지만 이1.5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상이변인데요.

0: 지난 4월에 4월 19일을 자 기사를 보시면 기상청이 관측한 이래로 4월 최고 온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상청이 관측한 이래로 최고로 높은 온도예요. 30도였거든요. 근데 또 하나 놀라운 뉴스는 4월 20일 뉴스입니다. 기상청이 관측한 이래로 4월 20일이 한파특보가 내려졌어요. 4월 달에 한파특보가 내려질 일이 없거든요.
1: 주말 내내 초여름 더위가 기승이더니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여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2: 충남 공주와 군산, 전북 무주, 강원 남부 산간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4월 하순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건 관측 이래 처음으로 역대 가장 늦은 기록입니다.
0: 그런데 19일 날 30도였는데 20일 날 20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도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10도가 떨어지면 한파특보가 발효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온의 사이클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걸 우리 사람도 이렇게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그리고 또다시 기분이 좋아지고 갑자기 기분이 나빠. 중간이 없어. 이런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상하다. 근데 그 이상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다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그 이상한 사람 때문에. 그게 전염이 돼요. 마찬가지로 기온이 높았다가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요. 그리고 갑자기 올라가요. 그리고 예년과 다르게 비가 요 정도 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와요. 그리고 너무 비가 안 와요. 이거를 기상이변, 이상기후라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뭐 지역 축제, 꽃축제가 많이 있죠. 이렇게 지자체마다 축제가 많이 있는데 꽃이 매화꽃은 4월 달에 펴야 되고 메밀꽃은 9월 달에 펴야 되는데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촬영을 제가 이제 작년에 촬영 드라마 촬영을 했는데 더워서 못 찍어요. 한 여름에는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땀이 비 오듯 하기 때문에 분장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어요. 땀 찍다가. 그리고 비가 예보가 있으면 촬영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보가 있어서 촬영장에 가면 비가 안 오고 갑자기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총 30회 정도 나갔는데 한 60회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나가서 취소되고 나가기 전에 취소되고. 그러니까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는 기후, 이상 기후가 벌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가? 전 해결책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구가 이렇게 끓고 있다면 우리는 지구에게 뭔가 해열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편리함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에게 필요한 해열제는 전 불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 원짜리를 1년간 쓸 것이냐, 3만 원짜리를 5년간 쓸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4: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는 햇살
5: 할머니 할아버지를 마냥 언제 오시나 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항상 밖을 내다보고 앉아 있어요.

0: 할아버지 옷 같은 것도 자기가 파헤쳐서 집 안에 넣고 하는 모습 보니까 안쓰러웠죠.
1: 뽀삐! 또 여기 와 있어? 왜 자꾸 여길 와?
0: 지금까지 뽀삐가 살아왔던 대로 그냥 그대로 저희랑 잘 적응해서 그냥 그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말고.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0: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호르지 지진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0: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홍제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띠용띠용 포지텐츠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진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1: 목요일입니다. 네.
0: 자, 오늘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관계 영어를 해볼 텐데요. 휴가 일정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Part 1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뭔가 크게 싸움 날 것 같은 느낌인데요.
0: 생각을 해보세요.
1: 예.
0: 슬기 씨가
1: 예.
0: 뭐 예를 들어서 8월 1일 뭐 이렇게 날짜를 잡았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상대방도 그렇게 알아들었겠다라고 했는데
1: 그쵸?
0: 진행을 막 시켰는데 뭐 예약도 할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1: 거의 다 이제 끝내놓죠. 왜냐하면 파워 제인 성향 친구들은
0: 미리
1: 다 해놔야지 마음이 편하대요.
0: 그렇죠.
1: 예.
0: 그런데 상대방이 그날 아니라 이날 아니었어 이렇게 나와버리면
1: 같이 가기로 한 일행이
0: 그렇죠. 그러면 정말 엄청난 그런 뭐라 그럴까 conflict, 싸움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1: 아 so 정말
0: 그것의 part 1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피 깜깜하네요 갑자기.
0: 그렇죠. 예. Alright,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알,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7월 여행 예약하는 거다 맞췄어? 오케이. 이제 뭔가 털어낼 수 있겠다. 이런
1: 자신
0: 느낌이에요.
1: 있지, 그치?
0: 그렇죠.
1: 얼마나 혼자 고생한 거에 대해서 칭찬받고 싶겠어요?
0: 그렇죠. 예약 다 맞췄다. 자, 미션 2는요.
1: 네.
0: 아, 이런. 각자 확실히 다르게 이해한 거네.
1: 아이고.
0: 아이고, 뭔가 상대방이, 그때라고? 다른 때 아니야?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1: 이게
0: 맙소사.
1: 날짜를 잡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 이걸로 못 박자, 땅땅땅 해야지.
0: 하, 그쵸.
1: 두 가지의 의견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다 보면 흐지부지 끝나서 이건지 막 애매모호할 때
0: 정확합니다. 그리고
1: 있거든요.
0: 중간에 한번 컨펌 해줘야 돼요.
1: 그래요.
0: 그쵸.
1: 이거 맞지? 하면서.
0: 그게 안
1: 예.
0: 된것 같습니다. 자,
1: 아하.
0: 영어로 이 문장들 다 바꿔보도록 할게요.
1: 네.
0: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7월 여행 예약하는 거다 맞췄어.
2: Sorry, what did you say?
1: Who are you?
2: Happy?
1: Yeah, happy.
2: You're happy?
1: Yeah, I'm.
2: Why? Why?
1: English?
2: Only
1: Yeah,
2: English.
1: July holidays. I plan over.
2: You plan, you finished?
1: Yes.
2: July?
1: July trip.
2: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1: August?
2: August, not July.
1: July! 이런, 확실히 다르게 얘기한 거네, 각자. 각자 확실히 다르게 얘기한 거야.
2: What?
1: Oh my God.
2: Oh my
1: Oh my
2: God.
1: God. Oh my God. We understand, different.
2: Oh,
1: Yeah.
2: we misunderstood. Oh, no.
1: August?
2: August, July. No.
1: July!
2: Okay, let's fix this before price.
1: 얘기했잖아, 7월이라고.
2: Okay, whatever.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1: 뭐라?
2: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1: Price?
2: The price will go up. Let's fix it now.
1: French fry?
2: French fries?
1: Yes.
2: What?
1: Price! French fries!
2: No price. Money, price.
1: A price!
2: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Do it now.
1: Okay, okay,
2: Now.
1: okay.
2: You
1: Okay,
2: do it now.
1: okay, okay.
2: August.
0: 아이고, 결국 두분 따로 가셨다고 들었어요. 각자
1: 그랬대요?
0: 갔다 가기로 했다고.
1: 사실 서로 각자 도생입니다.
0: 아, 그렇습니까? 그냥 솔로
1: 각자.
0: 트립으로 그냥.
1: 예, 그렇게 가요.
0: 아, 알겠습니다. 아니요.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돼.
1: 넘어올 뻔했는데.
0: 아, 큰일 날 뻔했어요.
1: 아쉽다.
0: 제가 영어 확실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4: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3: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4: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지금 기분이 너무 홀가분한 거예요.
1: 신나죠?
0: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호텔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1: 싼
0: 거
1: 거.
0: 알아보려고 막 이런 스트레스 은근히 발생하는데.
1: 최저가가 왜냐면 내일도 다르고 모레도 다르기
0: That's
1: 때문에
0: right.
1: 계속 그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0: 그럼요. 그런데 마친 거예요.
1: 어머.
0: 7월 여행 예약하는 거다 마쳤어.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1: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0: 자,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1: I'm done booking. 난 부킹을 다 끝냈어. 난 부킹을 다 끝냈어. 여기까지 할까요?
0: 오케이.
1: 네. I'm done booking everything까지 할까요? 아, everything까지.
0: 오케이.
1: 이게 요거 아니고요.
0: 오케이.
1: Everything. 뭐를 위한? For our trip. 우리의 여행을 위한 언제?
0: 아, In. 그것도 거기서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
1: 여기서 잘라볼까요?
0: That's right.
1: In.
0: 7월. Be careful. 잠깐만요. Hold on.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1: 이건 7-1이에요.
0: 그렇죠.
1: 아!
0: 안 되죠.
1: 7, 숫자로 하면 잘못 알아보겠죠.
0: 자, 오케이.
1: 예.
0: 지금 7월을 써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숫자 7을 썼는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1: 네.
0: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7.
1: 7.
0: 네, 본인이 생각해도 아니죠. 네. 아, July가 되겠죠.
1: 메이랑 June 어딘가에서 헷갈렸거든요.
0: 아유, 예. 안 됩니다. July, 바로 July. 7월을 의미하고요.
1: July. Yes.
0: 사실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도 점검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1월부터 12월까지도 영어로 모른다고?
1: 아.
0: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1: 그쵸.
0: 막상 쓰려고 하면 안 되는 경우 많거든요. So, July, 7월이죠.
1: 음흠.
0: 자, 여기서 보세요. I'm done booking everything 이라고 예. 얘기를 했어요. Book 하는 거가 뭐 하는 거죠? Book?
1: 예약하는 거예요.
0: 예약하답니다.
1: 네.
0: So 모든 걸 예약하는 거를 I'm done이에요.
1: 끝냈어요?
0: Done 한 게 바로 그거죠.
1: 네.
0: 끝냈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하는 거를 다 마친 상태를 얘기를 할 때 그냥 finished,
1: 네.
0: I did 뭐 이렇게 해서 과거 동사를 쓰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대방한테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현재 상태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done이라는 형용사를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So I'm done, she's done, are you done? So done은 이미 다 마친 상태인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도대체 뭐 하는 걸? 바로 뒤에 ing 바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So 여기서는 I'm done, 내가 다 마친 상태고 뭐 하는 걸요?
1: Booking everything.
0: 그렇죠, that's right. So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네.
0: 나 화장실 다 썼어. 너 써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난 다 마친 상태다. 일단
1: I'm done.
0: I'm done. 자, 사용하는 거 그 화장실.
1: Using bathroom.
0: Using
1: the bathroom.
0: Because 왜냐면 우리 서로 아니까 무슨 bathroom 말하는지 알죠?
1: 네,
0: 그래서
1: 네,
0: the입니다. Right? So I'm done using the bathroom. You can use it. You can go.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질문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불평하는 거, 불만을 이렇게 뿜는 거.
1: Complain.
0: Complain.
1: Yeah.
0: Complain이 동사로 불평하다는 뜻인데요.
1: 네.
0: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둘이 막 뭔가 섭섭하고 그런 거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네. 정말 얄밉게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1: 어떻게 해요?
0: 불평하는 거 다 마쳤어?
1: 오!
0: 지금 굉장히 뭔가 혐오하는 페이스였는데.
1: 한 방 맞은 것 같은데요?
0: 그쵸? 어떻게 너 불평하는 거 다 마친 상태니?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You are done이 아니라
1: Are you done complaining?
0: 그렇죠.
1: Oh.
0: Hey, are you done complaining?
1: Okay,
0: it's my turn now.
1: 우와.
0: 이러면서 이제 you know
1: 야.
0: 싸울 때는 뭐 젠틀함 없어지죠.
1: 그리고 본인이 그렇죠. 말하기 전에 뭔가 약간 의식처럼
0: That's right.
1: Are you done complaining?
0: 우와. Okay, 나 이제 준비됐다. 자, 한번 가볼게요. I am done using the bathroom.
1: Oh, I'm done using the bathroom.
0: Are you done complaining?
1: Are you done complaining?
0: There you go.
1: Oh.
0: 자, 그러면 부정문도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이거는 레스토랑 같은 데서 꼭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슬기 씨가 천천히 먹고 있었던 거예요.
1: 네.
0: 근데 그걸 보고 고의로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다 드셨나요? 뭐 플레이트를 치워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저 먹는 거 다 안 맞췄어요.
1: 오.
0: 이거 뭐라고 할까요?
1: I'm not done eating.
0: 그렇죠.
1: I'm
0: done이 아니라 I'm not done eating. I'm not done eating. 이렇게 하면 먹는 거 아직 안 마쳤다. 물론 이제 eating을 안 넣어도 이 문맥상으로는 충분히 통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done 대신에 쓸 수 있는 형용사가 또 하나 있죠. 끝났다라고 할 때.
1: finish it.
0: 그렇죠.
1: 네.
0: 그런데 모양이
1: 트.
0: 그렇죠. 드디어 드디어
1: 유후
0: 그렇죠. 예전에는 슬기 씨가 그냥 finish에서 끝냈거든요. 그거는 끝내다라는 동사죠.
1: 그렇죠.
0: 그래서 다 끝난이라는 거 할 때는 형용사로 finished or done. 오케이.
1: Okay?
0: 자, 읽어보겠습니다.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1: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0: There you go. 자, 일부러 사실은 제가 말이 될 수가 있게 in July를 굳이 거기에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잠깐 우리 8월로 동의한 줄 알았는데
1: 아이고야
0: 8월 얘기해가지고 서로 이거 동의한 거 아니었어?
1: 어쩜 좋죠? Wait. I thought we agreed on 8월. 자, 나는 생각했어. 이렇게 끊어볼까요?
0: Mm-hmm.
1: 우리가 동의한 걸로 mm-hmm. 8월에.
0: 8월로. 8월에 했으면 뭐 in 이런 게 나왔겠죠. 월 앞이니까.
1: 근데
0: 8월에 그때 했다 이게 아니라 8월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1: 그래서 여기에 이제 8월을 또 영어로 쓰면 되는데
0: That's right.
1: 제 birthday가 8월입니다. 이건 알고 있죠. 예.
0: 숫자 8 쓰는 거 아니죠?
1: 아유, 왜 그러세요? 칸이 이렇게 긴데. 저도 양심이 있습니다. Ghost.
0: Okay.
1: 그래도 남으니까 하트 갈게요.
0: 하트가. 하트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 쓰신 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1: 네.
2: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1: August.
0: Perfect. You. There you go. Mm-hmm. 8월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여기 지금 보면 동의하다라는 게 하나 나와 있어요. 네. What is it?
1: Agreed.
0: Agree. 이거는 과거형으로 쓴 거기 때문에 네. agreed고요. 기본형은 agree가 되겠죠. 얘는 동의하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네. agree를 문법책이나 뭐 이런 데서 암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1: 예.
0: agree with, agree with.
1: 전데요?
0: 맞아요. 오케이. 틀린 거 아니라 그거는요. agree with someone.
1: 뭐뭐에 동의하다.
0: 누군가와 동의하는 겁니다.
1: 아.
0: 누군가와 동의하는 거.
1: 아.
0: 근데 꼭 agree 뒤에 with가 오라는 법이 없어요.
1: 그래요?
0: 오케이. 자, 오늘은 agree with someone, 누군가와 동의하다가 아니고요. 뭔가로 동의하다. 그러니까 그걸로 하기로 했다.
1: 할 때는 on이에요?
0: on을 씁니다. So, agree on something 하면 이게 둘의 결론인 거예요.
1: 네.
0: 오케이. 8월? 8월. 오케이. 우리 그때 하자. 그러면 8월로 동의를 하는 거죠. 그것을 쓸 때는 on을 써주셔야 돼요.
1: 그렇군요.
0: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그들은 5월로 동의를 했어. 그러니까 서로 뭐, 예를 들어 결혼 날짜 같은 거를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얘기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들은 동의를 했다. 5월로.
1: They agreed on May.
0: 그렇죠. They agreed on May. Right? 여기서는 월 앞엔 in이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죠. 그거는 5월에 한 거다.
1: 네.
0: 이런 느낌인 거예요.
1: 네.
0: 자, how about this? 그럼 벽지 색 같은 걸로 고민을 하거나 가구 색 같은 거 고민하잖아요.
1: 고민 너무 많이 되죠.
0: Right. 자, 이랬을 때 우리 노란색으로 동의를 했어.
1: We agreed on yellow.
0: 그렇죠. We agreed on yellow.
1: Yellow.
0: Alright, so 여기서 May, yellow가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Mm-hmm.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They agreed on May.
1: They agreed on May.
2: We agreed on yellow.
1: We agreed on yellow.
0: Yes. 자, 그리고 아까 뭐 살짝 놓쳤을 수도 있으니까 필기 안에 해놓으세요. 누군가와 동의하다라고 네. 할 때는
1: agree
0: on이 아니라
1: with.
0: That's right. Agree
1: yes.
0: with someone.
1: Mm-hmm.
0: 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1: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0: Okay, 자, 다음 문장 볼게요.
1: 네.
0: 이런 각자 확실히 다르게 이해한 거네. 어떻게 이러면서.
1: 그렇죠. Oh no.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0: 네.
1: 우리는 아니었네. 같은 페이지에 있었던 게 아니래요.
0: 오늘은 특이한 표현 가져왔어요.
1: 오, 재밌다.
0: Yes.
1: 오,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을 했네요. 이런 급박한 순간에. 예. 그러면 여기에 oh no. 이런. 그럼 각자 확실히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확실히. 그러면은 확실히 absolutely. absolutely.
0: Absolutely.
1: We are not on the okay. same page.
0: Okay.
1: Yeah.
0: 자, 뭐 absolutely라고 하는 것도 물론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는데요.
1: 네.
0: 여기선 살짝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뭐냐면 바로 clearly.
1: clearly.
0: 자, 이 clearly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100%네. 이런 뜻입니다. So clearly라는 단어는 확실히, 명확히라는 뜻이에요. 이제 뭐 한국어로 뭐 명확히 이러면 좀 어색할 수는 있지만
1: 네.
0: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100%.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참고로 clearly 대신에 요런 단어도 들어보셨나요?
1: 네.
0: 원어민들이 툭하면 쓰는 말이에요.
1: Obviously.
0: Obviously 이러면서 right 이것도 명확히 뻔하게 좀 비쌉니다. Right, 그래서 그것은 의심할 게 없다.
1: 네.
0: 자, 오늘 제가 새로 가져온 거 굉장히 특이하죠, 그렇죠? 서로 말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뭔가 좀 이상해요. 뭔가 direction이 딴 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1: 서로 잠깐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사 얘기를 하는데 나는 도착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출발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처음에는 몰랐던 거죠.
1: 거기가 몇 시가 아니지? 그때는 6시에 떨어져야지. 뭐 이러면서.
0: 그랬을 때 이제 영어에서는 우리 같은 페이지 얘기하고 있는 거 맞아? 그 같은 페이지를 보고 있는 거야?
1: 예.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아.
0: 오케이. 그래서 on the same page에 있다는 말은 서로 같은 생각을 하거나 같게 이해를 하거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나
1: 네.
0: 그걸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얘는 부정문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아, 야, 우리 엉뚱한 얘기 서로 하고 있잖아. 다른 거 이해하고 있네. 이렇게 not이 들어갑니다. 보통. 오케이. 자,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Be on the same page. 이게 형용사라고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같은 페이지에 있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 맞아?
1: Are we on the same page?
0: 그렇죠. Wow. That's it. Are we on the same page? 이렇게. 자, 이번에 부정문으로 그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 그들은.
1: They are not on the same page.
0: 그렇죠. They are not on the same page. 같은 페이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얘기하고 있네, 얘네들은.
1: 그러네.
0: 이렇게 쓸 수 있고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1: Yes.
0: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Are we on the same page?
1: Are we on the same page?
0: They are not on the same page.
1: They are not on the same page.
0: 네. 자, 여기서는 뭔가 쎄함을 느끼면서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읽어볼게요.
1: Oh no, clearly we are not on the same page.
0: Alright,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안 되겠다. 여기서 싸우면
1: 그쵸.
0: 의미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요금이 이게 항상 바로바로 오르지 않나요? Right? So 요금 오르기 전에 바로 잡자.
1: 네. 아 근데 보통 이런 상황에는 네. 좀 원망하기 마련인데 또 바로 이렇게 정정해주는 친구 좋은데요?
0: 현실적입니다.
1: 네. 네. Let's fix. 우리 고치자.
0: 뭐를요?
1: This. 이걸 고치자.
0: 네.
1: 그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0: Okay.
1: Before go up. 요금이 오르기 전에. 그리고 요금이니까 price 할게요, price.
0: Okay.
1: 가격이 go up 하기 전에.
0: 아, yeah. 맞아요. 하루하루가 다를 수 있다.
1: 그쵸.
0: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So let's fix this before price go up. Hold on. 뭐죠? prices.
1: 또 S가 붙었네요.
0: 왜냐면 이게 만약에 그 price라고 하는 건 엄청 다양하잖아요.
1: 네.
0: 뭐 호텔 price도 있을 거고요. 그죠? 비행기 뭐 flight 같은 것도 그렇고 뭐 activities.
1: 여러 개네요.
0: Right. Rental cars. 너무 많기 때문에 prices가 go up 하기 전에. 네. Okay. 자, price는 and again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최종 가격을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차이 아세요? Price and cost.
1: 코스트는 비용. 비용이 이제 얼마가 나왔다라고.
0: 든다는 거죠.
1: 예, 예 드는 거고 얘는 그냥 가격을.
0: 맞습니다. 예. 비용을, 이거는 최종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cost는 얼마가 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비용이죠, 비용. 여기 동사 뭐 썼어요?
1: 동사...
0: prices가 뭐라고요?
1: fix.
0: prices가?
1: go요.
0: go. 어디로요?
1: up으로.
0: up이요.
1: 예.
0: 딱 봐도 뭐예요? go up이.
1: 오르는 거예요.
0: 맞아요.
1: 네.
0: 별거 없습니다. 위로 가니까 이게 오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전이나 이런 데 찾으면 rise 이런 거 들어봤어요?
1: rise 알죠.
0: rise가
1: sunrise.
0: 오르다입니다. 걔도 네. 가능해요.
1: 네.
0: 그래서 news나 이런 데서는 걔를 더 많이 보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격식이거든요. 근데 go up은 회화체에서도 쓰고 약간 formal하게도 쓰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강력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1: 네.
0: 그러면 슬기 씨,
1: 네.
0: go up의 과거형 뭐겠어요?
1: went up.
0: went up.
1: Yep.
0: 이것도 같이 알아야겠죠?
1: Mm-hmm.
0: 자, 한번 가봅니다. 그 가격은, 이건 단수로 쓰셔도 돼요.
1: 네.
0: 그 가격은 빠르게 올랐어.
1: 아~
0: 그 가격이 빠르게 올랐다.
1: The price goes up.
0: 올랐다.
1: The price went up quickly.
0: Quickly or fast.
1: Fast.
0: Right? 자, how about this? 온도가 뭘까요? 온도.
1: temperature.
0: okay, 그냥 temperature.
1: temperature.
0: temper하고 ture 따로 있는 듯하게 한번 해보세요.
1: temperature.
0: ture. 다시 한번.
1: temperature.
0: temperature. 지금 보세요. 많은 분들이 temperature 하려고 하거든요.
1: 네.
0: 그렇게 하지 마세요.
1: R A가 중간에 있잖아요.
0: A가 중간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1: temperature.
0: 그냥 temper. temperature. 이거 빠르게.
5: temperature.
0: 한 번 더.
5: temperature.
0: 아직도 raw를 넣고 있습니다.
5: So, temperature.
0: temperature. temperature. temperature. Okay. So anyway, 그 온도가 올랐어.
5: The temperature went up.
0: Went up. Okay. So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름 같은 때는 온도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5: 아우 쭉쭉 오르죠.
0: Yes, yes. 읽어보겠습니다. The price went up fast.
5: The price went up fast.

0: The temperature went up.
1: The temperature went up.
0: 여기서 여러분 챌린지 하나 드릴게요. 뭐
1: 네.
0: 대단한 챌린지 아니에요.
1: 예.
0: 그 가격은 방금, 오케이,
1: 네.
0: 방금 내려갔어.
1: 오.
0: 오른 게 아니에요. 내려갔어, 방금. Just
1: 아,
0: 하면서.
1: yes. The price
0: Just.
1: just went down.
0: 그렇죠. When go up의 반대, go down. But then 과거형이니까 이렇게
1: The
0: 또쓸
1: price
0: 수 있는
1: just went
0: 겁니다.
1: down.
0: Make sense, right? Okay, 자, 마무리 하나만 줄게요. Let's fix this. 이랬어요.
1: 네.
0: fix 하는 게 뭔데요?
1: fix 고치다.
0: 고치는 거, 바로
1: 네.
0: 잡는 거예요. 그쵸?
1: yes.
0: 그게. 그런데 나중에 우리 repair도 나오게 될 거거든요.
1: 네.
0: 이 차이 혹시 아시나요?
1: repair는 수리하는 거고, 수리하는 거니까 약간 진짜 막 눈에 보이는 거. 근데 fix는 뭔가 내 심장이 아플 때.
0: 뭐예요? 뭐
1: 심장도
0: 갑자기?
1: 고치고,
0: 이거
1: 병도 고치고.
0: 얘는 다 되는 겁니다. 네,
1: 아.
0: fix가 더 포괄적이고요. repair는 정말 말 그대로 수리하다기 때문에 보통은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기계적인 거를 고치거나
1: 그쵸.
0: 이런 뜻으로 할 때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거, right? 뭐 시계 같은 거
1: 네.
0: repair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뭐 자세, 뭐 태도 이런
1: Yeah.
0: 거는 repair 한다고 하지 않죠.
1: 아,
0: 그럼
1: 그쵸.
0: 그냥 fix를 쓰는 거예요. So
1: 아.
0: fix가 더 헷갈린다. fix 쓰는 게 나아요. 오케이? Okay? So
1: 오.
0: let's repair this. 그러면 그걸 수리합시다.
1: 아.
0: 한국어로도 이상하죠?
1: 예.
0: 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1: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7월 여행 예약하는 거다 맞췄어?
1: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0: 오, nice and smooth.
1: Yeah.
0: 아, 이런. 각자 확실히 다르게 이해한 거네.
1: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0: 우, 나이스.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2: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0: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2: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0: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유. 볼까요?
0: Alright, 자, agree on something, right? with가 아닙니다.
1: 네.
0: 뭔가로 동의하다. 자, 첫 번째입니다. 걔네는, 그들은 5월로 동의했어.
1: They agreed on May.
0: 그렇죠? on을 써서. 자, 다음. 우린 노란색으로 동의했어.
1: We agreed on yellow.
0: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 8월로 동의한 줄 알았는데, 자, 나는
1: 아,
0: 생각했어. 이렇게 해야겠죠.
1: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0: 그렇죠.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They agreed on May. We agreed on yellow.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Alright, 자, 다음 볼게요.
1: 네.
0: Go up. 단순하게 뭔가 오르다라는 뜻이었죠, 그렇죠?
1: 오.
0: Okay, 첫 번째 가겠습니다. 그 가격은 빠르게 올랐어.
1: The price went up quickly.
0: Quickly or fast?
1: Fast.
0: 괜찮습니다. Okay, 과거형이니까 went up이죠, 그렇죠? 자, 온도가 올랐어. 그 온도가 올랐어.

0: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1: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0: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1: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2: 네, 미션 해결할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와우,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4: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3: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4: Oh,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3: Yeah. Okay.
4: August, not July.
3: 와우.
5: Good job, you guys.
3: 대단하세요.
5: 그러니까 우리 또 저희의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레벨이 다릅니다.
3: 진짜.
5: 파이팅이 넘쳐.
3: 제가 뭔가 분발해야 될 것 같은 느낌마저 들어요.
5: 더 열심히 하세요.
3: 네.
5: 오케이.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3: 나한테 그냥 나중에 전화해라는 문장이었는데요. Just call me later.
5: Got it. Later만 붙이면 되죠.
3: 네.
5: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입니다. Be done, 그 다음에 ing.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3: 네.
5: 나 먹는 거 마쳤어. 저 다 먹었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3: 네.
5: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3: 좋습니다. 여러 번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5: 네, 틀려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3: 그럼요?
5: 도전해 주세요.
3: 네.
5: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지구가 이렇게 끓고 있다면 우린 지구에게 뭔가 해열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편리함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 원짜리를 1년간 쓸 것이냐, 3만 원짜리를 5년간 쓸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에게 필요한 해열제는 전 불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환경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그래서 뭐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우리 같은 소비자도 그렇고 이 환경 문제의 해법에 대해서 참 많이 연구하고 있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인간 본질 어떤 욕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해결책은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뭐 사람도 좀 별로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뭐 세상에 뭐 귀신 같은 것도 별로 안 무서워하거든요. 더운 거예요. 예. 네. 전 더운 게 제일 싫고 제일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더워지는 게 너무 싫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여름의 기준은

차에서 에어컨을 키느냐 마느냐거든요. 여름에 덥죠. 7, 8월에 무지하게 덥습니다. 근데 한 10년 전부터 6월 달도 더운 거예요. 근데 한 3, 4년 전은 5월 달도 덥고 추석 때까지 덥더라고요. 5, 6, 7, 8, 9, 10까지 에어컨을 켰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올 4월은 너무 덥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나라였잖아요. 봄, 가을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3월이나 4월 정도가 봄이고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가 가을인 것 같고 여름이 6개월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점점 더워지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더워지는 것 같아요. 동해안에 예전에 뭐 오징어하고 명태가 많이 잡혔는데 더 이상 그런 게 잡히지 않고 난류성 어종이 잡히고 있고 바다가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게 생태계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이제 사과, 사과가 원래 이제 경상북도 뭐 안동이라든가 뭐 충청북도의 충주라든가 뭐 문경이라든가 이런 지방이 이제 일교차가 많아서 사과 농사가 잘 됐는데 이게 강원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생태계가 좀 굉장히 이상해진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덥다란 뜻의 warming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구 온난화를 바뀌었어요. 워밍에서 히팅으로. 히팅이 되고 있다. 근데 최근에는 히팅도 아니고 보일링이라고 얘기해요. 끓고 있다. 지구가 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 제일 두려운 것 같습니다. 뭐 공상과학 영화라고 하죠. 미래의 영화들을 보면 제가 꽤나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해리슨 포드가 나왔던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미래의 도시를 보면 파란 하늘은 없습니다. 일단 잿빛이에요. 그리고 추적추적 비가 옵니다. 그리고 이 그라운드, 땅에서는 이상하게 사람이 살 수가 없고 굉장히 공중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미래 영화들을 보면 지구 재난 때문에 더 이상 지구에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재밌게 본 영화는 월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지구에서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풀도 하나 없고요. 오로지 쓰레기만 가득한 세상인 거죠. 그래서 월이라는 이 기계가 쓰레기를 이렇게 압축하는 로봇인데요. 월이하고 단 하나의 생명체, 바퀴벌레만 살아갑니다, 지구에서는. 그런데 지구가 이제 좀 깨끗해져서 풀이 나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그 이야기들을 다룬 영화인데요. 굉장히 재밌게 본 기억이 납니다. 저의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저는 이 아이들에게 야 이렇게 지구는 더운 거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참 미안한 마음이 들고 어른으로서 책임감이 들고 무슨 죄책감 정도가 드는 기분이더라고요. 누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모든 어른들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가 온난화가 된 이유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시작된 건데 이것은 18세기 약간 17세기 이런 산업혁명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산업혁명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바느질을 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모직을 만들고 직물을 만들고 또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기차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이러면서부터 석탄을 떼기 시작하면서 뭐 한동안 영국 런던에는 스모그가 가득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증기기관을 만든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결국 인간의 삶이 편안해지고 이 위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산업화들이 결국 인간을 지구를 더 덥게 만들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습니다. 근데 해열제는 한번 먹으면 하루 동안 지속이 되질 않아요. 3, 4시간 지나면 다시 해열제를 먹거든요. 그래서 열을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지구가 이렇게 끓고 있다면 우린 지구에게 뭔가 해열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온난화의 가장 주범은 누구냐?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탄소 중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겁니다.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가 대기층을 형성하면서 온실가스가 지구에 가득 차게 되면서 이게 태양이 내리쬐면은 그게 반사가 돼서 바로 그냥 바다가 뜨거워지는 거지. 그러면서 지표면이 더워지고 바다가 뜨거워져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D가 있고 R이 있습니다. D는 드라이브고 R은 뒤로 가는 거죠. 그 사이에 N이 있어요. 앞으로 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는 제로인 상태가 중립이라고 하는 건데, 탄소를 중립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소는 발생량이 있고 흡수량이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를 발생량과 흡수량을 0으로 맞춘다가 대한민국의 목표입니다. 탄소를 흡수하는 건 뭡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 나무죠. 식물입니다. 그거를 그린 카본이라고 얘기하고, 또 탄소를 흡수하는 것 중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게 바로 바다의 산호, 또 바다 갯벌입니다. 이것이 블루 카본이라고 하는데, 탄소 발생률이 나무나 식물보다 높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탄소 발생하는 것 중에 무엇이 탄소를 발생하는가? 우리가 옷을 사고 입습니다. 옷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이산화탄소가, 탄소 발생량이 100이라고 그러면 10% 정도가 옷을 만드는 산업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동물이 뿜어내는 무슨 이산화탄소, 또 동물의 트름, 동물의 방귀, 이런 것들이 또한 10%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발전소, 우리가 뭐 석탄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뭔가 발전하죠. 이런 거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또한 30%. 우리가 비행기를 탄다거나 자동차를 탄다거나 기차를 탈 때 나오는 게 또한 10%. 그다음에 그 많은 산업이 총 30%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중에서 다 낮춰야 되는 거예요. 다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 그래서 산업 구조 자체를 많이 바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좀 하고 다니면 옆에서 쿡쿡 찌르면, 야, 산업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야. 그게 그렇게 되면 자본주의 시장이 그렇게 되질 않아. 무언가를 많이 생산하고 무언가를 많이 소비하고 무언가를 버리고 이래야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덥게 살 겁니까? 이 더위가 익숙한 아이들한테 익숙하게 내버려 둬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게 미안하더라고요. 맞아요. 산업이라는 거는, 자본주의라는 건 무엇을 만들고 소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어느 하나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새로운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 그린으로 산업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지구는 펄펄 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인류가 멸망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그린 뉴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산업 구조를 바꿔야 돼요. 철강 산업도 바꾸고, 전기 생산도 바꾸고, 뭐 자동차 산업도 바꾸고, 우리가 먹는 식습관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구를 끓게 하려고 노력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지구가 더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인간은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텀블러 말씀드릴까요? 텀블러를 제가 외출할 때마다 갖고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게. 하나는 텀블러로 주시고. 이것도 한 10년 됐어. 한 10번 중에 한 성공률이 한 50에서 60%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까먹고 갑니다. 텀블러를 넣으면 에코백을 하나 들고 다닙니다. 텀블러를 챙기는 것도 귀찮은 일이지만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일도 귀찮고, 점심 먹을 때 그거 갖고 다니는 건 더더욱 귀찮고, 그러면 텀블러를 쓴 다음에 집에 와서

0: 세척하는 건 정말 힘들죠. 힘들어요. 편한 건 그냥 나가고 일회용 컵으로 마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환경은 편리함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이 편합니까? 자가용이 편합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훨씬 불편하죠.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배달 많이 시켜 먹습니다. 편하죠. 그냥 누르면 오니까. 근데 이제 배달 대행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어플에 가지고 계실 텐데 잘 보시면 다회용기가 있습니다. 다회용기로 배달해 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꼭 그거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회용기의 단점이 있습니다. 남이 쓰던 거잖아요. 한번 그 업체에 한번 찾아가 가지고 제가 눈을 이렇게 뜨고 쳐다봤어요. 혹시 남이 쓴 건데 설거지가 제대로 되나. 우리 집보다 7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설거지를. 총 7단계를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배달 음식 편리함이에요. 뭐 어쩔 수 없죠.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이 환경의 문제는 편리함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지구에게 필요한 해열제는 전 불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지만 우리가 지구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욕심입니다. 더 갖고 싶어요. 제가 운동화가 세 켤레가 있는데 휴대폰을 보거나 백화점을 가면 야, 저거 나꼭 저거 필요한데. 저거 나한테 꼭 필요한 건데. 나 저런 디자인 없는데. 꼭 갖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샀을 때 사람은 행복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뭔가 사게 돼요. 계속. 점점점 집에 있는 건 늘어나죠. 근데 사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옷은요, 일주일이면 그 감흥이 사라지고요. 자동차는 한 달이면 사라지고요. 집은 1년이면 사라집니다. 뭔가를 산다고 했을 때 오는 행복함은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언가를 사고 싶어요. 무언가를 사고 싶고 편리해지고 싶은 게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굉장히 스마트한 소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살때 정말 이것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충동적인 구매는 절대 안 되고요. 일회용은 될수 있으면 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만 원짜리를 1년간 쓸 것이냐, 3만 원짜리를 5년간 쓸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 원짜리 싸고 좋은 거 분명히 있습니다. 싸고 좋은 게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싸고 좋다고 해서 사서 후회하는 일이 저도 있고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품질이 좋은 걸 사면, 오래 쓰게 돼요. 제가 오늘 이 셔츠를 입고 왔는데, 20년은 된것 같습니다. 20년. 근데 잘 세탁하고 잘만 데리면 뭐 문제 없어요. 저도 배우기 때문에 뭐 옷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행복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전 우리가 할수 있는 해법 중에 하나는 소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현명한 소비는 품질이 좋은 거를 사야 되고, 그것을 오래 쓰고, 또 오래 쓰면 쓴 다음에 내가 필요 없으면 누군가와 바꿔 쓰기도 하고, 뭐 나눠 쓰기도 하고, 아껴 쓰기도 하고, 이런 우리의 생활 습관, 패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소비자들의 문제고, 물론 국가에서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기업은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온도계가 있는데요. 사람은 36.5도죠. 지구도 적정량의 각 나라마다 온도가 있을 겁니다. 현재 1.5도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게 3도가 올라가면 인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산업계도 그렇고, 과학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국가, 기업, 저희 같은 소비자 모두가 합심해서 이 1.5도에서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모두가 삶의 패턴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있는 곳, 공기가 있는 곳, 식물과 동물과 사람이 살아가는 이 지구가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디에도 그런 별은 없지 않습니까? 지구 같은 별이. 축복받은 별을 별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한 삶을 감내해야 되고 우리의 욕심을 좀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또 쾌적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마시는 물과 공기가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은 행복한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1: 힘도 너무 없는 꼬맹이인데 발만 빠른 친구. 그냥 한번 해보자.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거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야구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였습니다. 그때 키 작고 힘없는 꼬맹이가 홈런을 쳤네. 아, 이제 빛이 찾아오는구나. 나도 이제 힘있는 청년이 되었구나. 어쩔 수 없이 버텨야 되는 것이고 버티다 보면 본인이 뭘 잘하는지 찾아 헤매는 것 같고
2: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3: 내 꿈은 의사입니다.
4: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삶이 행복한 이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1: 인생이 정말 확 풀릴 것 같아. 우리 행운 마을이 확 풀리고.
0: 자연이 내어주는 풍요로움과 그 계절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
2: 향기다. 향 좋지. 취해버려. 취해, 향에 취해.
3: 소고기 알지?
0: 땅과 바다의 진미를 맛깔나게 볶아 정성껏 차려낸 밥상 또한 삶의 행복이죠.
1: 이렇게 협조를 잘해요, 우리 마을은. 진짜 좋아요.
0: 서로 다른 칸을 채워 하나 되는 구절판처럼 조화롭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마을을 찾아갑니다. 산이 포근하게 마을을 감싸는 전라남도 장흥군 행원마을. 정겨운 사람들이 모여 오순도순 살아가는 곳입니다.

0: 사람 좋아하고 일 좋아하는 이성숙 씨.
1: 순심 언니! 우리 장 보러 가게 얼른 나와. 산으로 장 보러 가게. 장갑까지 다 끼고 와보라 벌써. 모자도 쓰고. 원해. 여기 우리 순심 언니라고 아래 집 언니인데 제가 아주 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언니가 너무 많이 도와줘요. 언니 오늘 열무담세 그럼 또 오고 산에 가세 그럼 산에 가고 또 오고 나이는 저기 73이에요. 근데도 이러고 젊어요.
2: 스타일을 좋아해.
1: 봐봐 반짝이 옷도 입고 얼마나 좋아요.
2: 좋아하거든.
1: 이렇게 좋아요. 네, 옆집에
2: 좋으니까 내가 서로 좋게 살게.
1: 아, 아니요 나는
2: 도움을 많이 받아.
1: 아, 아니요 그래 안 해요.
2: 아유 유명하니까.
0: 마을 일이든 집안 일이든 허물 없이 서로 나누는 마을입니다.
1: 이쪽으로 가겠어요. 안녕하세요 분회장님. 예, 우리 산에 장 보러 가게 지금.
3: 환영합니다.
1: 우리 부정회원 명희 씨도 있네. 오메네. 예, 우리 부정회장님 김영회장님이라고.
3: 환영합니다.
1: 제가 이제 예, 부정회장 하다가 우리 부정회장님한테 부정회장 드렸으니까 네. 너무 잘해요. 저보다 잘했어.
0: 부녀회장님 댁에 생긴 새 식구 마치 내 식구처럼 반가워합니다.
1: 오메. 뭐 강아지를 이러고 많이 갖다 놨다냐? 오메 오메.
3: 아니 아니다 두 마리.
1: 이쁜 거
3: 갖다 놨는가?
1: 응 이쁘구만.
2: 야야야야야. 야. 이거 누구한테 갖다 놨어?
1: 우리 분회장님 뭐 꽃도 잘 가꾸고 진짜 아주.
4: 요 꽃이 너무 이쁘고.
1: 이쁘고 아주 진짜 집도 깔끔하게 잘 해놓으시고.
0: 꽃을 보듯 서로를 칭찬하죠.
5: 한 6년 된다, 5, 6년?
1: 어, 5, 6년 돼요.
5: 여기 전 분회장님이 주셔가지고.
1: 서나무.
5: 우리가 한 5년 심었어요, 지금.
1: 애기 아빠가 네. 여기 집 지은다고. 선물. 여기 입주 선물로 서나무 드렸어요. 이거라, 색으로.
2: 통이 크시네요.
1: 아, 아니요.
0: 성숙 씨가 마을 한 바퀴 돌았을 뿐인데 너나 없이 따라 나서는 사람들. 함께 하는 일이 익숙하답니다.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마을 뒷산으로 향합니다.
1: 갑시다.
0: 이곳은 지갑 없이도 배부른 행원마을 장터.
1: 이게 비비추예요.
0: 이 산에 특히 많이 자라는 비비추는 성숙 씨가 손꼽는 제철 식재료.
1: 맛있어요. 근데 부끄러워서 어디 놀러 갈 때 갖고 가면 진짜 좋아라. 아, 집 왔다!
2: 집 왔다!
1: 진짜 취나물.
0: 향긋한 취나물도 있죠.
2: 향도 엄청 좋아. 산치라.
6: 취해버려.
2: 예, 취해버려. 향에 취해.
1: 장이네. 예, 장이죠. 오면 반찬 걸어요, 그날.
0: 하나라도 놓칠세라 부지런히 산을 누빕니다. 곧 자취를 감출 고사리.
1: 고사리가 엄청 많네요.
0: 더 부지런히 담았답니다.
1: 아니, 그 고사리 그거 좀 줘봐. 큰 거 많네.
2: 자자자.
1: 고사리 마이크.
6: 고사리 마이크.
1: 얼른 와, 고사리 마이크. 얼른 와, 봄노래. 나는 소양강천에서 잘 불러. 얼른 소양강천에서 부르게. 으쌰으쌰으쌰.
7: 아, 그리워서 얘만 태우는 소양.
0: 흥도 바구니도 넉넉하게 채웠지요.
1: 오늘 맛있게 먹어보자.
5: 오이 더해 조금. 저기 해버리면 숨 죽어버리니까 조금 밖에 안 돼.
0: 땅이 기른 한우와 숲이 키운 표고버섯. 바다가 내어준 키조개까지 세 가지가 한데 모인 장흥 삼합. 워낙 유명한 별미죠.

0: 여기 삼합 절판이거든요.
1: 구절판인데 작은 특산품으로 재료를 초고버섯이나 희조개나 소고기나
2: 각각의 재료는 본연의 맛을 살려서 따로따로 볶습니다. 손이 가는 번거로운 과정이어도 제빛깔을 지켜내는 정성이 담깁니다. 이 맛을 한 대 아우를 밀전병도 빠질 수 없는 구절판의 꽃이죠. 백년초, 치자, 보리새싹, 자연의 색을 입은 전병들. 장흥의 맛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삼합 구절판으로 완성됐습니다.
3: 세 가지 같이 싹 해놓으면 색깔이 아주 이뻐가지고 맛없는 것도 맛있게 나와. 음식이.
2: 성숙 씨가 부녀 회원들을 위해 또 다른 별식을 준비합니다. 밑 간한 소고기를 동그랗게 빚어내고 샛노란 외출이알 노른자를 올려 먹음직스러운 빛깔을 더해줍니다. 예부터 장흥에서 귀한 손님상에만 올렸다는 요리 소고기 알찜.
4: 장흥 음식인가요?
0: 네, 장흥. 장흥이 사람 인구보다 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부터 이건 해먹던 거라 저기 하고. 그래서 맛있어요, 진짜.
2: 뜨거운 김을 쬐서 소까지 익혀내면 육즙을 가득 품은 부드러운 소고기 알찜이 완성됩니다.
5: 이렇게 숭덩숭덩.
2: 비비추는 국으로 먹는 것이 별미. 데친 나물에 된장으로 조물조물 밑간을 합니다.
0: 끓이면 돼요. 이렇게 물 붓고.
5: 이제 끓이기만 하면.
2: 진하게 우려낸 멸치 육수를 붓고 한 소끔 끓여내면 구수한 비비추 된장국이 차려집니다.
0: 향도 좋더라고요. 그 뭐라 그래, 쑥향 이런 것보다는 미역국 좀 끓였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색깔이 이렇게 좀 검어지면 미역국인 줄 알더라고요.
4: 그래갖고
2: 산과 들의 풍요로움이 한 상에 모였습니다. 뒷산에서 장과온 싱싱한 나물, 그리고 쑥향을 그대로 품은 쑥부꾸미. 오늘 한 입 가득 먹으려 합니다.
0: 랑글랑글.
2: 다채로운 장흥의 맛을 전병 위에 얹어봅니다.
5: 아, 나 입 적음.
2: 이웃과 맛있는 것을 나누는 시간. 행원 마을이 행복한 또 한 가지 이유입니다.
3: 맛있어. 봄이라 더 맛있네, 더 맛있어.
6: 밖에서 여러 가지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네.
5: 그렇죠, 좋은 사람끼리.
6: 다이어트 식품.
7: 진짜 봐요, 이러고 이쁜 언니들하고 이러고 봄바람 맞으면서 먹는 것도 좋고.
5: 우리가 한번 짠 해갖고 행운 화이팅 합시다. 행운! 화이팅!
2: 초록빛 보리가 일렁이는 다음 날 아침.
5: 와,
2: 성숙 씨는 남편과 함께 50여 마리의 소를 돌보고 있습니다.
0: 와, 네.
2: 결혼을 하고 남편을 따라 행원 마을로 온 성숙 씨. 42년 동안 이 마을에서 삶을 일궈오며 행복한 일들이 많았답니다.
0: 우와. 처음에 송아지 세 마리로 시작했어요. 송아지 막 좋죠. 사료만 갖다 주면 이렇게 만지면 잘 만져지고, 예뻐요. 다 우리 집에서 난 송아지들이거든요.
2: 남편 석현 씨는 마을 일과 봉사 활동에 적극적인 성숙 씨를 늘 응원합니다.
8: 그 동기가 있어요. 그 좀 젊었을 때 집사람이 머리 수술을 해서 머리.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여튼간 건강해서

0: 밖에 나가서 이런 활동한다는 그 자체는 자기 하고 싶을 때까지는 계속 허용을 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은 거 하라고.
1: 왜? 갑시다, 해관으로.
2: 자주 오세요.
1: 자주 오죠. 하트도 쳐드리고, 놀기도 하고, 자주 와요. 어르신들 오면 얼마나 반가워 하신대요. 제가 가면.
3: 오늘은 운동교실이 있는 날. 입구만 보아도 일찌감치 모인 어르신들로 안은 벌써 북적이는 듯 합니다. 청춘 못지않은 뜨거운 열기.

0: 같은 거 아니었어요, 이거?
1: 앉아서 해요. 근데 오늘 흥이 나니까 그냥 다 흔들었지.
0: 흔들어 버리셨어요.
1: 신이 나서 차차차 하고.
2: 근데 이제 여기 오니까 우리가 젊었어. 그래서 그냥 어르신들 이렇게 케어하고 사니까 우리도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리고 삶의 의미가 조금 더 있지 않겠어요?
3: 예. 아, 네. 우리 여기 운정댁, 여기는 해천댁, 고금댁, 남원댁, 상처댁 다 막 이렇게 태고를 불러요. 여기 마을에서는. 예.
4: 이름으로 불러줘, 그래요.
3: 이름으로?
4: 선님. 선님.
5: 선님, 그래.
6: 여기 아줌이 나이가 제일 많으신가? 어르신, 아줌 나이가 몇 살이시오?
5: 95.
6: 95이래요.
7: 한바탕 흥겨운 시간이 지나고 밥상에 둘러앉을 시간. 참기름 듬뿍 넣어 볶은 고사리에 향긋한 취나물 곁들이고 갓 삶아낸 수육까지 이렇게 자주 잔치가 열린답니다.
8: 아드님 맛있게 드세요. 네. 장바구한님께 산에 가서 장바구한님께
9: 이게 김치 없고요.
8: 얼른 들어오세요. 정순화제.
10: 얼른
8: 들어오세요. 왜 그렇게?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얼른.
11: 반갑습니다.
0: 네. 마을이 많이 단합이 되시네요.
11: 아 예, 우리 마을 같이 이렇게 재밌게 사는 게 없어. 네.
7: 밥을 나누는 이웃 모두가 한 식구.
5: 다 만나네, 다 만나. 왔다, 만나다. 주노물도 만나고, 먹태 노물도 만나고, 고사 노물도 만나고.
8: 비빔주국도 맛있고.
5: 응. 아이봐.
8: 맛있네. 천만 맛있구만. 우리 아님들이 줘요, 이라고. 오면 챙겨주고. 뭐든지 먹으라고 이라고 주고 우리 함께
5: 맛있다.
8: 아이고
6: 가져 저까지 주시냐고. 네. 아.
5: 잘 먹네.
4: 새로운 마을과 함께 아주 진하게 맛있더라고. 네. 잘 먹네.
6: 아유 너무 맛있네요. 주시니까 네, 더 맛있습니다.
8: 네. 우리 마을 좋은 마을 합시다. 우리 마을 해먼 마을 좋은 마을. 아까 아직도 해줘. 네. 해만 마을 좋은 마을. 네. 네.
7: 함께 웃고 먹고 아끼면서 살아가는 행원 마을 사람들입니다.
4: 쉬운 거 없어요. 음식은 정성이에요. 이런 손이 아니면은 일 못하는 거.
12: 음식을 정성과 사랑으로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되게 잘 먹고 가고 그렇습니다.
6: 명품 김치 반지를 담으러 왔습니다.
13: 배추님 하나는 술으로 드시나야 되거든요. 네, 김치꽃 시킬 겁니다.
14: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무료 증정.
1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5: 딥이라면 됩니다.
1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5: 됩니다.
1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5: 됩니다.
19: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5: 되고요.
17: 지병이 있어도?
15: 딥이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7: 수술비도 된다고요?
15: 됩니다.
0: 암 치료비도?
15: 됩니다.
17: 진단비도요?
15: 되고요.
17: 병원 통원비도?
15: 네, 됩니다.
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5: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7: 입원 전날부터?
15: 됩니다.
0: 1인실에 입원해도?
15: 됩니다.
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5: 되고 말고요.
17: 감기로 입원해도요?
15: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5: 되죠.
2: 디스크로 수술해도?
15: 물론 됩니다. 이게
0: 왜 된다고요?
15: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4: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무료 증정.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래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이 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1: 먹는 즐거움
0: 이가탄탄 이가탄.
2: 거대한 대륙을 흘러온 젠탄강이 마침내 바다와 만나는 곳, 간절한 마음으로 세운 탑이 있습니다.
3: 여기에다가 유카탑을 만든 가장 큰 이유가 자 이렇게 나옵니다.
4: 이거 바다 파도죠?
3: 네. 그래서 중국 사람도 이걸 귀신 파도라고도 불러요.
2: 지체만한 파도가 사람들을 집어삼킬 듯 달려옵니다. 두려우면서도 또 경이로운 자연.
3: 이거 보세요. 진짜 여기 면도
2: 인간에게 준 고마운 선물도 있죠.
3: 우와.
4: 이거였구나.

0: 목화솜도 아닙니다. 합성섬유도 아닙니다. 태어나 처음 보는 비단솜.
1: 야, 구름에 떠있는 것 같고 전혀 무게가 하나도 안 느껴져요.
0: 물산이 풍부하고 풍경이 아름다워 지상천국으로 불리는 항저우로 갑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젠탄강과 높은 빌딩숲. 최근 IT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른 항저우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저장성의 성도입니다. 12세기 초 송나라가 여진족에 밀려 이곳으로 수도를 옮긴 후 해상무역과 상업활동을 통해 눈부신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 화려했던 역사의 흔적이 도시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2: 우리가 지금 난숭 위지에 남송어가 초입해 왔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현대 다시간 청말부터 다시간 석판인데 이게 예전에 이렇게 보면 어가가 이렇게 나 있고 그 다음에 하수구도 있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을 옛날 거를 발굴해 가지고 보호하면서 동시에 개방해 놓은 거예요.
0: 1988년 인근에 담배 공장을 지으면서 60m 길이의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황제가 조상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궁궐을 나와 사당으로 이용할 때 사용했던 전용 도로입니다.
2: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게 볼록볼록하잖아요.
3: 예.
2: 그러면 천자가 타고 있는 마차가 지나가면 쿠션이 안 좋지 않겠어요?
3: 예.
2: 그래서 이걸 걷어냅니다. 임시로 걷어서 전부 다 곁에 쌓아놓고 모래를 깔고 열심히 다지면 어가의 바퀴가 수레바퀴가 안 흔들리겠죠? 그런 다음에 황제가 돌아가면 다시 이렇게 깔았습니다. 그래서 황제 전용도로입니다. 이곳에 수많은 상점들이 생겨나고 사람들이 왕래가 잦아지니까 마치 우리 종로 6구전 거리가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훗날 번성하고 상가가 생겨난 거죠.
0: 전체 길이가 10리, 4km에 달했는데 양옆으로 관청과 상점이 들어선 정치와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남송어가에서 이어지는 또 다른 길, 허황지에. 항저우 최대의 번화가인데 입구에 있는 포대화상의 배를 다들 한 번씩 문지르고 갑니다.
2: 이분 이름이 바로 포대화상. 이분이 왜 그런 포대화상이냐? 포대자루를 등에 메고 많은 선물을 들고 다니다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나눠주셨대요. 쉽게 얘기하면 중국의 산타클로스입니다.
0: 당나라 때 이곳 저장성 출신의 스님인데 늘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분이셨대요. 허황지에엔 오래된 가게가 많습니다.
2: 가까이 가시면 안 보일 정도로 글자가 크네요. 호경여당이라는 이름의 중국 약방 이런 뜻이거든요. 혹시 호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보셨나요? 호서람은요 중국에 근대에 들어오기 전에 청나라 말기에 제일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하다는 거상 상인 중에 최고봉.
0: 장사 수완이 뛰어나고 시대를 읽는 능력이 탁월했던 호서람은 1874년 당시 큰돈이었던 은 30만 냥을 들여 약방을 지었습니다.
2: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버님이 아팠을 때 약도 제대로 못 쓰고 돌아가신 게 너무 한이 맺혀서 내가 돈을 벌면은 약방을 열어서 돈 없는 사람들이 아팠을 때 내가 도와주리라 하는 그런 뜻으로 누구라도 오면은 아낌없이 싸게 약을 제조해서 주게 했다고 하는 그런 미담이 전해옵니다.
0: 뛰어난 의사들을 초빙하고 3천여 종의 약재를 엄선해 정성껏 약을 지었다는데요. 재난이 닥치거나 전염병이 돌면 무료로 약을 나눠주었습니다.
4: 我们中药房是杭州比较大的一个中药房是那个有个北友同仁他男友不幸于他们是我们等于说是
3: 중요하지의
0: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상비약도 있어요.
2: 목이 좀 칼칼하고 그래서 뭐 하나 추천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한약재들이 첨가된 촉촉하게 목을 보여주는 차 하나 추천해 주셨어요. 平时什么人来这个马来看病买东西?
4: 有些人就是来调理的，想要就是养生嘛。对对。啊，那还有游客啊，或者看到这个就比较稀奇啊，可能也会的啊。
0: 환절기에 잘 챙겨 먹어야겠습니다.
4: 放冰箱冷藏保存。谢谢，谢谢。
2: 먹기도 전에 벌써 목이 닿은 것 같아요.
0: 항저우에는 서울의 한강처럼 첸탄강이라는 큰 강이 있습니다. 주변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는 육화탑을 찾아가는 길인데요.
2: 이 육화탑이 바로 전당강을 굽어볼 수 있는 그런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육화탑을 만든 가장 큰 이유가 전당강의 그 거친 파도를 불교의 부처님의 힘으로 조금 잔잔하게 만들어주십사 이렇게 비는 곳으로서 육화탑을 만들게 됐어요. 벌써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0: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송나라의 고승 지각선사가 부처님의 힘으로 천탄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 불탑을 세웠습니다. 높이 60m, 7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월륜산 정상에 탑이 있어 그 높이가 더욱 아찔합니다.
2: 이 육화탑이 만들어진 전설이 있어요. 옛날에 육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모랑 같이 물고기를 잡고 살았대요, 이 전당강에서. 근데 전당강은 바로 바다랑 만나잖아요. 어느 날 너무나 파도가 높게 쳐가지고 그냥 아빠가 물에 빠져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화가 너무 화가 나고 세상이 원망스러워서 이 여기 옆 산에서 돌을 바다 쪽으로 집어 던지면서 용왕님한테 화풀이도 하고 그걸 쌓아서 제 방을 쌓으리라 하고 집어 던졌대요. 용왕님이 그냥 고민을 하다가 알았다. 이제 돌은 그만 던져라. 내가 너의 어머니 아버님을 다시 살려주리라. 그 고마움을 용왕에게 표시하기 위해서 이 육화탑을 지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이 황주 시내에 퍼져 있긴 합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바다 파도죠?
5: 네.
2: 그래서 중국 사람도 이걸 귀신 파도라고도 불러요.
0: 조수 간만의 차가 커질 때 강폭이 좁은 첸탄강 하구로 바닷물이 밀려들면서 거대한 해일이 발생합니다. 엄청난 속도와 유력으로 덮쳐오는 귀신 파도. 첨단 기술로도 막을 수 없는 자연의 위력입니다. 중원에서 쫓겨온 남송이 항저우에서 번성할 수 있었던 건 운하를 통한 차와 비단, 도자기, 무역 덕분이었습니다. 항저우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쯔아싱은 비단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에요.
2: 아름답게 보이는 이 강이 실은 인공 운하하고 자연 강이 어우러진 곳인데 경황대운하의 길목이에요. 춘추시대에는 아래로 소흥은 원나라의 수도, 위로 소주는 오나라의 수도가 있고 그 중간에 강이 있는데 양쪽에서 전부 다 차지하려고 각축전을 벌였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오월동주, 와신상담 이런 그 역사적 고사들이 만들어진 배경이기도 합니다.
0: 삼국지 속 오나라와 월나라의 격전지로 기억되는 쯔아싱. 우리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2: 예. 김구 피난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 독립운동가 있잖아요. 윤봉길 의사, 매헌 윤봉길 의사. 그 윤봉길 의사가 1932년 4월 29일에 상해의 홍콩 공원에서 도시락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0: 25살의 청년 은봉길은 한인 애국단에 가입한 후 3일 만에 상하이로 떠났습니다. 전승 기념식이 열리는 홍콩 공원에 폭탄을 던져 일본 제국주의를 심판하고 전 세계에 우리의 독립 의지를 알렸죠.
1: 그러면 배우 조종 인물은 분명히 김구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김구 그 수석을 그 당시에는 국무령이었습니다. 잡으려고 이제 현상금을 내걸었죠. 그 현상금 액수가 60만 위엔입니다. 60만 위엔 감이 안 오시죠? 현재 가치로 얘기하면 2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상해가 여기서 한 100km 조금 떨어진 곳이거든요. 부랴부랴 이곳에 피난 오게 됩니다.
0: 일본 경찰이 대대적인 검거 작전에 나서자 임시정부 요인들은 지하싱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윤봉길 의거를 계기로 중국 국민당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은신처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요.
2: 이 좁은 데서 어떻게 몸을 씻고 그러셨는지. 180cm 저보다 키도 크신 이 어르신이 56세인가요? 57세 이 나이에요.
0: 위험을 무릅쓰고 김구와 요인들을 숨겨준 사람은 중국의 항일 애국인사였던 추후청. 일면식도 없는 외국인을 가족들과 함께 헌신적으로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3: 여기 한번 보세요.
4: 저
3: 배 한번 보세요. 이거 배라고 하기에도 너무 작죠? 이거 뜸배예요. 중국어로는 광추안인데 위에 햇볕을 가려놓은 대나무 살로 만든 1인 혹은 2명 정도가 숨을 수 있는 그런 배요. 이거는 어떻게 써요? 기동성이 있겠죠. 바로 집에서 피신하고 저 멀리 가고 큰 배하고 연결하고.
0: 200억 원의 현상금이 걸리면서 밀정과 첩자들이 들끓었습니다. 결국 일본군이 피난처를 급습하자 추프청은 시골에 있는 며느리의 친정집으로 김군을 피신시켰어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김구 선생이 쓰던 2층 방이에요.
2: 밖에 관찰하다가 밀정이나 순사가 쫓아온다. 그럼 도망가기 편하게 하려고 그랬죠.
3: 이거 뛰어내리면
2: 굉장히 위험하죠?
3: 예.
2: 그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이럽니다. 짜잔.
3: 예.
2: 마치 소방훈련하듯이 아래로 몸을 던지고 예. 이 작은 구멍으로 피신하시는 거죠. 이 생활을 무려 4년 동안 견뎌내신 거죠.
0: 일본의 탄압과 회유가 심해지면서 독립에 대한 열망은 희미해지고 변절과 배신이 판치던 1930년대 독립운동가들은 힘겹게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애썼던 추프청 선생에게 우리 정부는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서했습니다. 자싱은 거미줄처럼 이어진 물길을 따라 비단과 도자기 같은 수로 무역이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2: 꿈나무네요. 바로 이게 한 달 정도 자라고 나면 이걸 따서 우회를 키우는 거죠. 제가 또 촌놈이라서 저 어릴 때 뽕나무 많이 봤어요. 밭에서 키우는 거. 그래서 눈에 딱 들어오네요.
0: 예로부터 양잠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청명절 즈음 뽕나무에 새순이 나면 누에채기가 시작되는데요.
2: 오,
0: 골목길에서 네. 신기한 걸 봤습니다.
2: 이거 보세요. 진짜 여기 면도. 와.
0: 하얀 주머니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2: 여기는 보니까 수공으로 비단 그 저기 뭐야, 예. 양잠 이불을 만드는 그 제작반.
5: 수수마다.
2: 아, 민수절도니까 라오반마.
5: 아, 수고자.
2: 야, 씨. 와. 이거 니 요콩도마가 거의 니의 따요문 니 진지.
5: 看一下，看一下，你们自己看好了吗？来，自己。
2: 还是你的老爸，老爸啊！
5: 没事没事，你自己看好了。
2: 不好意思了，我一个人走。

0: 따뜻하고 좁은 방에서 누에를 키우면 실이 엉켜 한몸이 된답니다.
1: 지금 꼬치에서 번데기를 빼내는 그 과정을 지금 하고 계세요. 따뜻한 물에서. 여기 지금 빠져있는 거는 번데기.
0: 쌍두의 꼬치는 실이 얽혀있어 고급 비단을 만들긴 어렵지만 부피가 커서 이불과 옷의 충전재로 쓰인대요.
2: 里面都有两个而且有的会有三个四个四个对 四个的也有它不过呢那个比例很少啊要是不烘干的话你里面这个蛹它会变成蛾飞出来是飞出来之后呢这个材质的丝会损坏掉了是是所以一定要把它烘干储存是是储存呢就是储存几年它也是白白净净的我现在解开给你们看一下啊물에
3: 담그기 전에 원래 있는 꽃입니다
2: 아是
3: 对，烘干的嘛。是烘干。里面都有两个，给你倒出来。给你。那两个财宝宝。
2: 바로
3: 물에 담그기 전에 요 상태로.
2: 这个是已经烘干过了。 아,
1: 종이 깔때기처럼 이렇게 삼각형 원추형으로 돼 있는 거로 팔았어요 저희 시골에서. 그래서 국민학교 마치고 집에 가다가 이거 사가지고 이렇게 먹었죠. 근데 야, 내 중국에 와서 이걸 발견할 줄이야.
0: 그동안 쌍두의 꼬치는 하품 취급을 받았는데 엉킨 실을 풀지 않고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오히려 환영받고 있습니다. 이불 솜으로 만들었을 때 공기층을 머금고 있어 최상품으로 친다고 해요. 이물질을 제거한 뇌의 꼬치는 대나무 모양의 활에 끼워 얇게 늘립니다.
1: 이거 베이스 필요 얼마의 면도는?
2: 那看你要几斤？
0: 수작업으로 해야 누에 꼬치를 얇고 균일하게 펼 수 있고 그만큼 품질이 좋아집니다. 하루 종일 무한 반복. 손목이 남아나질 않겠어요.
1: 你什么时候开始学的我从七岁就开始学这个工序那么你跟谁学呢跟奶奶还有妈妈我现在五十七岁啊七十七年出生的지금 57세시래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50년. 저한테 한번 해보라고 힘 좀 써보라고 하셨어요.
2: 这个手一个手放下面，一个手往上拉。这样。一个手放下面，一个手往上拉。对。不是开吗？拉呀。拉。对呀。拉呀。안
1: 눌려져요.
2: 这才是那些是很好的我看起来我力气比你大但是我怎么这么拉不开呢这要用巧劲的呀巧劲的而且臂力我这几十年的功力了几十年住下来这手指关节都变形了啊是啊这就是职业病是职业病哎呦所以嗯직업병처럼
1: 이렇게 불었다고 하시는데요 참 저희 누님 생각나서 안쓰럽고 그러네
0: 옹이진 손마디 인생의 훈장이죠. 하루 종일 힘들게 늘린 주머니를 햇빛에 널어서 잘 말리는데요.
4: 세상에나 손잎으로 하고는 전혀 촉감이 다른데요. 미끌미끌하다고 할 정도로 부드럽고 전혀 무게감이 하나도 없어요.
1: 이게 비단이에요.
4: 네. 그러니까 비단 이불인 거죠. 근데 이게 겉을 쌓는 그 포 가 아니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0: 우유처럼 뽀얀 비단솜 주머니. 이걸 하나하나 겹쳐서 이불솜을 만드는데 마침 도와주실 분들이 오셨습니다. 비단 주머니 수십 개가 들어가는 이불. 사람 손을 여러 번 거쳐야 하는 작업입니다.
1: 쌍웨이, 네가 어떤 사람?
2: 也是我们本村的马连村的

0: 是，大姐。是啊，他们就是在月拉财是对的。是。每次我们要拉被子呢，就叫他们过来。啊，是。只剩下了几十年。
1: 이 단소미 부리 역사는 생각보다 길어요. 당나라 때부터 귀족들의 혼수품이었고 남송시대 비단 가공기술이 발전하면서 부유한 상인들까지 퍼졌답니다.
2: 우와, 이거였구나.
1: 최대한 얇고 균일하게 펴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야 공기층을 많이 머금어 따뜻하고 뭉침이 없어 통기성이 좋아진다는데요. 이렇게 수십 장을 겹칩니다.
3: 이분들은 진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요거 예. 펼치면서 안 뭉치게.
1: 다들 30년 경력 이상의 전문가들이세요. 지하싱에서 태어나 어머니,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면서 몸에 익힌 기술입니다. 비단솜 여러 장 겹친 후 이불 호청이 들뜨지 않게 손 바느질로 고정시키는데요. 드디어 이불 한 채가 완성됐습니다.
3: 야, 거창. 야, 실제로 제가 팔 한번 넣어봤거든요. 사장님 권해주셔서 그냥 구름에 떠 있는 것 같고 전혀 무게가 하나도 안 느껴져요.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이불입니다.
4: 수프. 야, 페이상 슈프.
5: 페이상 슈프. 야.
1: 이제 큰 언니들 퇴근할 시간. 중국 최저 시급이 3,000원 정도인데 오늘 일당은 100위안, 2만 원입니다.
3: 이제 수급 받았으니까 집에 가서 저녁 드시겠대요.
6: 이따 赚钱回家吃晚饭吧.
3: 아, 再见。
1: 우리도 예전에는 혼수품 목록에 명주솜 이불이 있었습니다. 귀한 대접받는 명품이었어요.
0: 주체고의 상표.
3: 네. 저스 니마.
0: 아, 是我呀.
3: 어, 진짜. 모델. 이불 모델.
6: 특별히 什么时候人 많이 送别人的
0: 结婚。对。啊，对。结婚。不过呢，现在啊，外省的朋友，全国各地都结婚，都会买彩瓷币。对。嗯，像外地的啊，他是做父母的，还舍不得盖，但是儿女结婚，他们必须买。好啊，
3: 我送你。我听说。 네, 콰야오 지혜훈.
7: 감사합니다.
3: 우리 코디님이 곧 결혼 예정이라고 그래서 진짜 제가
6: 다 콰야오 지혜훈라. 그건 한국의 네 朋友.
3: 아, 싫어.
1: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가치, 명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다와 접한 저장성 동쪽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아 수로 교통이 발달한 곳입니다.
3: 야, 이거 제가 이렇게 바다를 건너가는 다리 위를 달리는데요. 여기 보세요, 갯벌 보세요. 항주에서 지하싱을 지나가지고 닝포로 가는 길에 건너는 이게 다리거든요.
1: 예전에는 항저우에서 닝포까지 4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해요. 바다에 다리가 놓인 후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도시는 아니라서 저는 조금 생소했거든요. 그래서 동네 분위기도 파악할 겸 시장을 돌아봤습니다.
3: 이거 보니까
8: 네. 고추 아니에요?
3: 고추 같긴 한데?
9: 草鸡翅.
3: 예?
9: 草啊.
3: 이거 봐요. 저 얼굴만 한데?
1: 싱싱한 채소도 많았지만 시장을 압도하는 이 냄새. 역시 바닷가라서 해산물이 다양했습니다. 와, 맛조개네요. 예전엔 우리나라도 흔했는데 요즘은 귀해졌습니다.

0: 我们这边的海好，海水好，东海吗？什么不好的？是的，是吧？东海的鱼也好，蛏子也好。
1: 장제 맞쪽에, 장제에는 닝뽀의 작은 바닷가 마을인데 우리 벌교 꼬막처럼 중국에서 알아주는 특산품입니다.
2: 我们的蛏子里面的肉有带点甜味的。肉松脆，有一点甜，鲜中带甜。不要什么料理的水煮开就可以吃。我们先去那个海滩去看一下，看一下他们怎么做啊。
3: 蛏子下去炖都十几分钟时间就到了。下次再来吧。好的，谢谢。再见。
1: 어떻게 캐는지 직접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4: 请问这儿有没有那个出租车？啊？出租车？出租车？对呀。啊，谢谢。
5: 오신 거예요?
4: 아,
6: 맛쪽에 캐는 현장을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도대체 어디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 동네 사정을 제일 안 하는, 제일 잘하는 이 택시 기사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맛쪽에 캐는데 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려고.
4: 아, 선생, 请问 这边有没有那个出租车？有啊，有啊。啊，对。哦，哪里去啊？我很想去挖杏子的地方嘛。嗯。所以我不知道怎么走，所以我那个叫出租车。嗯，好好。啊，你自己开车吗？我开。哦，反正
7: 이분이 기사.
8: 나 车 开的。
4: 아, 저거.
8: 아. 나가 指示的.
4: 이분이. 어. 투잡하시는데요?
5: 어, 등에 또
4: 가게도 하고 그 다음에 택시 운전도 하시고. 이야. 오카이소마.
8: 산.
4: 세지.
8: 산지바.
1: 요즘 중국은 정부 승인을 받은 차량 공유 서비스에 등록을 하면 개인도 손님을 태울 수 있습니다.
4: 이 맛조개를 캐는 곳을 이 드넓은 중국 땅에서 과연 어떻게 찾겠어요? 물어 여기 아는 분 찾고 또 택시 하시는 분 찾아내고 장제의 칭즈. 아, 요즘은 짜양 페이창 요민가.
8: 我们这里是 蛏子之乡. 아.
1: 와, 저게 다 맛조개를 양식하는 개펄입니다.
4: 再见, 谢谢, 拜拜. 와, 아이고. 옛날에 송나라 때부터 이곳 링하이 지역이 맛조개로 굉장히 유명했대요. 그래서 이곳에는 맛조개를 캐서 맛있게 먹고 그 남는 거는 전국 각지로 파는 상인들이 있었다. 그게 이제 송나라 때 가정연간의 기록에 있어요. 이 링하이 지역의 맛조개 양식장 면적만 해도 16.6제곱킬로미터래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여의도 면적의 6배예요.
1: 천년 전부터 맛조개로 유명했다는 창지.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지금은 양식으로 키우고 있답니다. 5월에 종패를 뿌리고 8개월 정도 키워 초겨울부터 봄까지 수확을 하는데요.
4: 아유, 아유. 我们是从韩国来的游客。啊，欢迎。啊，我们这里橙子很好吃的。是吗？哎，很甜的，很香的。啊，呀， 이거는 맛조개를 캐는 게 아니라 무슨 큰 걸 파내는 것 같은.
5: 뭐야, 이거 저 보세요, 전부 다 이게.
4: 와, 진흙더미를 파내고 있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뭔가 지금 담겨져 있는 게 납작 것 같긴 한데요. 갯벌에서 바닷가에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무슨 탄광에서 광을 캐내듯이 지금.
1: 3, 4월이 한창 제철입니다. 갯벌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맛조개. 껍질이 얇아서 따로 연장을 쓰지 않고 손으로 작업합니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0: 와, 살짝 떨리는데요? 과연 제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1: 마쪽에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에서 잘 자랍니다. 밀물 때 식물성 플랑크톤이 실려오는데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맛조개의 좋은 먹이가 됩니다.
0: 너무 미끄럽다. 쑥쑥 빠지는데요?
2: 잠깐만. 짜양, 짜양, 마.
3: 这个放在下面。放在下面。
2: 里面有没有橙子？ 야야, 다시. 아, 这个是橙子。 제가 처음, 어! 어! 이야.
4: 와. 아까나.
2: 흙을 이렇게 하는 다음에 이 아래에. 이 아래에 이렇게 맛조개가 들어있습니다.
4: 이렇게 어! 이러니, 예. 조금만 보면 다 보입니다.
2: 와, 이건 너무 잘, 진짜 분수야, 분수.
3: 你看一下是啊我要看看啊你看一下这个橙子很肥的哟对对对是不是我们这个泥土很好嘛哦是吧靠这个海水也很好亲自吃着特别香特别甜的
4: 그냥 손으로 싹싹 문질렀는데 이렇게 부드러워요 진짜 머드팩
1: 제 고향 김제도 맛있는 조개가 참 많거든요 간척 사업 때문에 갯벌이 사라지면서 요즘 맛조개는 구경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여기 와서 원없이 봅니다.
3: 你们每天几点到几点那个挖橙子呢?6点到11点钟,累的。累啊。累的,正解,很多的。很多。
2: 이 공진 또 샤오첸다.
3: 30块.
1: 현재 맛조개는 알이 굵고 감칠맛이 좋아서 상하이와 후지엔성까지 팔려간답니다. 한창 바쁠 때는 허리 펼 시간도 없이 너댓 시간씩 맛조개를 캐신데요.
5: 哎，你们都辛苦了，辛苦了。不辛苦，我也是你们辛苦啊。你们去干什么呢？现在呢？哎，都到哪儿去呢？吃饭了。啊，吃。看。哇，您在开始的，您老不好看。看起来好好吃。看见了怎么样？哇，
1: 새참인 줄 알았는데 근사한 밥상입니다. 일이 많아서 아침 식사가 늦으셨대요.
5: 야.
1: 한쪽에선 맛조개를 삶습니다. 제가 왔다고 특별히 신경 써주셨어요. 저거 좀 보세요. 조개살이 정말 통통해요.
6: 好吃哦哎哎你吃一下可以吃吗可以吃好不好吃我咬几只鱼我很吃哦嗯아무런 양념도 안 했는데 간이 배웠어요 그래서 단단해 싱거운 맛이 안 나고 야 이렇게 쫄깃쫄깃한 건 소리가
1: 다른 조개에 비해 비싼 편이라 여기 주민들도 자주 먹기는 힘들다고 해요.
5: 아, 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
7: 당이 장바. 봐와. 장수 장완.
3: 신이에 나가 나가 예디야. 정선수가.
7: 아유.
3: 저라저가 5월 2일.
4: 설 명절. 이런 때 잘 먹고. 또 그다음에 5월 1일 노동절. 그다음에 4월 3일 청명절 이럴 때는 이렇게 우리 야외에서 이렇게 천막 쳐놓고도 먹고 이렇게 하는 중국 사람들의 예호식품이네요.
1: 맛조개의 가늘고 길쭉한 모양이 중국 4대 미녀 중 한 명인 서시의 혀와 닮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0: 중국은 다채로운 음식 문화만큼이나 숨겨진 이야기도 많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중국 여행, 그 길었던 여정이 끝이 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항저우로 돌아왔습니다.
1: 큰 대자에다가 말마자에다가
2: 길거리 농자입니다.
1: 그래서 큰 말 거리, 큰 말 골목인데 남송 시위 군사마 마사 남송 시대에 황제를 호위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수도 방위 사령부 같은 거에 군마사니까 군용 말을 관리하고 그 기병들이 훈련하던 곳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0: 새벽 5시부터 문을 여는 다마농 시장. 물산이 풍부한 강남의 풍요를 보여주듯 200m 남짓한 거리에 없는 게 없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항저우에서 마지막 남은 노점 시장이기도 한데요.
1: 산에서 자라는 거, 날아다니는 거, 땅속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있어요. 잉요, 찐요라고 하잖아요. 있을 거 다 있어요. 와.
0: 유독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 있어 가봤거든요. 절기 음식인 청단을 팔고 있습니다.
1: 보세요. 아이차오, 칭민구아라고 썼잖아요. 아이차오가 쑥이잖아요. 쑥으로 만든 청명절에 먹는 과일이라고 했는데 과일은 아니고 떡인 거죠.
3: 뽀다.
1: 쑥. 이거 하나 또 맛좀 보라고.
4: 와, 라이스 한국어. 와, 정말 매우 칸다. 내가
1: 저거 칭민구어.
3: 시디야, 취미지.
1: 이 안에 이렇게. 예. 아. 두부 말린 거. 그다음에 시래기.
0: 중국의 청명절은 법정 공휴일이라 다들 쉬면서 이런 절기 음식을 먹는답니다.
1: 한번 먹어보니까 만두와 송편의 합체예요.
0: 청단은 쑥이나 보리싹의 즙을 내서 찹쌀과 반죽한 후 다양한 소를 넣고 찐 음식입니다. 청단은 강남 지역에서 한식날 즐겨 먹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전국으로 퍼져 봄의 별미가 됐습니다. 우리도 청명에는 쑥떡, 단오날에는 수리치떡, 절기마다 해먹는 음식이 있었잖아요. 명절에 엄마 따라 시장 갔던 생각이 납니다. 참 신기한 게 많았어요.
1: 이게 밤이라고요?
5: 딱딱해요?
1: 네.
0: 정식 이름이 비치라는데 물속에서 키우는 뿌리 식물이래요. 말발굽을 닮았다고 해서 마티라고도 부른답니다.
1: 이제 맛이 배를 먹는 기분이고요. 시원하게 우리 마 있잖아요. 마 깎아서 먹을 때 하는 그 맛인데 중국 남부 지방의 물밤입니다. 밤. 밤의 한 종류죠.
0: 시장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러다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1: 저기 한번 보셨어요? 부산소흘. 중국 읽으면은 부산小吃. 부산 분식인데요?
0: 아니, 항저우에 웬 부산 분식? 만두집인데 손님도 꽤 많았습니다. 혹시 주인이 부산 분은 아니시겠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안우이성의 부산이라는

0: 곳이 있답니다. 이 집 만두가 워낙 유명해서 아침에는 줄을 서서 먹는다고 해요.
1: 약간 이틀 넘쪽 도착을 지시고 봐.
0: 정지엠파오, 물과 기름을 넣고 튀기듯이 익혀서 위는 촉촉하고 아래는 바삭바삭한 만두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비주얼이에요.
2: 这是那个叫这是包子香煎包子 고기만두를 반 입 전정 되는 거 아닌지.
0: 만두피가 두꺼워서 그렇게 뜨겁진 않았어요.
2: 이거 한 입 먹어보니까 일단 우리 중국 음식 시키면 저한테 서비스를 하던 군만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에 이 바닥은 군만두의 파삭파삭한 맛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위에는 만두피가 상당히 보험해요. 그래서 식감이 마치 찐빵을 처음에 먹는 것처럼.
0: 샤오롱바오처럼 돼지 껍데기로 만든 젤라틴이 들어있어 육즙이 풍부해요.
3: 这个是杭州人的普通杭州人的他的最常规的早饭拌面这是杭州的特色是吗对然后大这种大街小巷里面很多的这个
0: 파기름에 볶은 항저우식 비빔면, 반찬까지 음식이 깔끔하고 담백했어요. 가게 이름도 부산이라 괜히 더 좋았습니다. 오래전 천탄강의 일부였다가 토사가 막히면서 호수로 변한 서호. 중국 미인 서시의 미모에 비견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단풍경이 더 아름답기로 유명한데요.
4: 비 오는 날 서호에 오다니. 이거 봐. 유람선도 들어오는데요. 이 서호에 밤에 유람선 타는 거는 송대의 시인 묵객부터 황제까지 봄날이면 배를 띄우고 촛불을 밝혀가면서 술도 마시고 시도 짓고 글도 쓰고 공연도 하고 그랬어요.
0: 황제가 강남 지방을 순행할 때 탔던 호화로운 용선 못지않습니다. 저도 봄밤의 정취를 느껴보고 싶어 유람선에 올랐는데요.

0: 人，秉烛夜游，良游已也。望阳春，照我以烟景。
1: 제가젊어서이시를공부할때는그저그냥아그래놀기도해야지라고생각했는데요지금와서생각해보니까아그게아니고이렇게아름다운경치를느낄수있는게인생에몇번있겠는가일을계속하는것보다는훨씬더나한테좋은점이많겠구나이런생각을하게됐어요
2: 저물어가는인생캄캄한밤인줄만알았는데이토록찬란하고눈부실줄이야어쩌면내삶의화양연화는지금이순간입니다
3: 찍이네와
4: 이야
5: Бир зардан көрө турган биздин ыйык чыккан жерибизде.
3: Бир маанилүү курим жижиги있다는게어떤희망이생기는것같아요.텐션에유령이있다고들었거든요.
6: 어, 저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3: 저 뭐야?
6: 북한 정신으로 없는 길도 만들어 끝까지 가겠습니다.
7: 원숭이에게
8: 는그
7: 아요강아여기강아지인가
8: 원숭이처럼생겼다
7: 진짜저원숭이로착각했어요 아속았네

0: 똑같어, 강아지야.
1: 안녕.
2: 딸기.
0: 너무너무 귀엽다.
3: 상담만 받아도 28,000번의 회전으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고 부드럽게 대용량으로 많은 양도 한 번에 고속 블렌더 무료.
4: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5: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4: 아, 이래도 되나?
6: 구매할게요.
4: 예.
6: AIA 생명.
4: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7: 이동하실게요.
4: 네.
6: AIA 생명.
4: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8: 다시 들어간다.
6: AIA 생명.
4: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9: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3: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4: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아니 원래도 암 진단금이 든든한데
5: 전이 되면 최대 8번까지 더 준다고?
4: 아, 이래도 되나?
7: 준비하실게요.
4: 예.
6: AIA 생명.
4: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아니 이래도 되나?
7: 준비하실게요.
4: 예.
6: AIA 생명.
4: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최신 치료비들도 종류 상관없이 최대 5년간 보장?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8: 다시 들어간다.
6: AIA 생명.
4: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초 암 진단금에 더해 전이암, 2차 암 진단금 최대 8번까지 챙겨드리고요.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병원 및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
8: 가!
0: 수고하셨습니다.
8: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3: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9: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10: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템바 데크, 펜스, 루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 팀박.

0: 새로운 전설의 시작. 넌 누구?
1: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넌 뭐하는 꼬만데 이 신성한 곳에 함부로 들어온 거야?
0: 난 타요야. 그런데 꼬마라니. 네가 더 꼬마 같은데.
1: 뭐? 이래봬도 난 천살이거든.
0: 그래? 네가 천살이면 난 천살 더하기 천살이거든.
1: 내가 어린애랑 뭐하는 건지.
2: 잠깐! 그런데 용사님들은 어디 가셨어?
0: 용사님?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1: 용사님! 어? 용사님들!
3: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4: 어?
3: 어?
4: 어? 로기네? 로기, 어디야?
5: 하나 누나, 큰일 났어요.
6: 타요가 갑자기 땅속으로 사라졌어요.
4: 그게 무슨 말이야?
7: 설마, 지금 어디 있니?
5: 남산에 있어요.
7: 하여튼 서둘러야 해.
3: 알았어.
8: 지금 구조대가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6: 네. 어떡해. 타요. 겁쟁이는 타요가 아니라 나였나 봐.
4: 어? 벌써 구조대가?
1: 어? 어디 계시지? 빨리 용사님들을 찾아줘.
0: 내가 왜? 네가 찾으면 되잖아.
1: 난 그럴 수가 없어. 닉스 일당의 공격에 몸이 사라져버렸거든.
0: 닉스? 그건 또 누군데? 알아듣게 좀 말해봐.
1: 내 이름은 루아야. 난 가이아 행성에서 왔어. 내 임무는 네 개의 에너지 잼을 지키는 거였어. 어느 날 젤로스별의 닉스 일당이 에너지잼을 노리고 공격해왔지. 에너지잼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통로를 만들었고, 난 그 통로를 따라 지구까지 도망쳐왔어. 하지만 닉스 일당은 끝까지 쫓아와 공격했고, 난 이렇게 에너지만 남은 상태가 되어버렸지.
0: 와, 나도 봤어. 그게 진짜였구나.
1: 이제 내 말을 믿을 수 있겠어?
0: 응. 그런데 그 전설의 용사가 누구야?
1: 아직도 모르겠어. 바로 저기 있잖아.
0: 이건... 설마...
9: 에너지 잼을 내놓으시지!
1: 어림없는 소리! 너희 에너지 잼을 가질 자격이 없어!
3: 뭐야?
9: 뭐해? 당장 찾아!
1: 어서 도망쳐!
9: 어디 숨겼어?
1: 그만 둬! 에너지 잼은 여기에 없어!
9: 누가 속을 줄 알고? 샅샅이 찾아!
3: 괜찮니, 타요?
0: 다들 여긴 어떻게 왔어요?

0: 손님들이라고? 살고 싶으면 빨리 도망치는 게 좋을걸?
1: 에너지 잼 없인 절대 못다! 공격!
2: 단신! 승장비 레이저스! 단단한 대지요! 세상을 떠받칠 강력한 힘을!
3: 휘몰아치는 폭풍이야! 끊이지 않는 순환의 바람을! 하! 솟구치는 물줄기야!
4: 타오르는 화염이야!
3: 생명의 파도를!
4: 소멸의 불길을!
1: 당장 뺏어라!
3: 도망쳐 보시지!
1: 이때다!
3: 내가 상대해주마!
4: 당장 너희 별로 돌아가!
1: 그럼 이건 어떠냐?
5: 로기!
3: 지사 녀석들!
1: 이제 어쩔 테냐.
0: 나한테 몸이 남아있었다면 도울 수 있을 텐데. 지금 뭐하는 거야? 걱정 마. 그러다 들키겠어.
1: 뭐야?
0: 자, 가자, 로기. 로기, 정신 차려. 로기는 괜찮아요.
3: 잘했어, 다요.
4: 이제 우리에게 맡겨.
1: 이런 더러운 방법을 쓰다니! 가만 안 두겠어! 잡아!
4: 이게 내 차례다!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말려줄까?
1: 믹스님 앞에 다 잃을 거야!
4: 죽어보자!
0: 다신 오지 말라고! 구해줘서 고마워요! 정말 멋졌어요! 내가 알던 빌리랑 맥스 맞아요? 코코랑 크리스도 못 알아보겠어요!
4: 오늘 본 건 비밀이야. 비밀을 지켜줄 수 있지?
0: 그럼요! 쥐잇!
6: 여기가 어디지?
0: 로기, 정신이 응? 들어?
6: 응. 근데 이상한 소리 안 들려?
0: 무슨 소리?
6: 응? 어? 응?

여기서 탈출해야 해. 이쪽에.

0: 가요, 로기. 괜찮아? 다친 데는 없니?
1: 네. 로기.
2: 하요, 여기는 또 어디야?
0: 로기, 어떻게 된 일이야?
2: 깡통같이 생긴 괴물들이 막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왜 이런 소리가?
1: 아무래도 로기가 꿈을 꿨나 봐요.
2: 저기 하유, 그동안 겁쟁이라고 놀려서 미안해. 사실 진짜 겁쟁이는 나였는데.
1: 아니야, 로기 네가 신고해준 덕분에 오히려 무사할 수 있었어. 고마워 로기.
2: 하유, 역시 넌 내 진정한 친구야.
1: 그렇게 왜 이래.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그래, 서폰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1: 구조조종사,
2: 너희 왔구나. 어서 들어와.
1: 야, 오늘은 헬기 조종사가 돼볼 거야. 구조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이걸로 무전기처럼 서로 연락할 거야. 치, 알았다. 오버. 왜냐하면 오늘은 바로 구조조종사가 될 거거든.

너희도 나랑 같이 구조조종 산돌이 할래? 좋다고? 그럼 같이 구조

유물을 찾아 떠나보자.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구조조종사 친구들 나와라. 오버. 내 무전기 말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해. 알았다, 오버. 알았다, 오버.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구조조종사 놀이. 구조 임무가 생겼다. 핵이 출동.

0: 아저새구나. 아니 집게발. 우적 우적 우적 우적. 딱딱 집게발.
1: 비씨가 맞았어. 난 악어라고. 우적 우적.
2: 모두 비키세요. 자 지금 착륙합니다.
3: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0: 안녕 딜런.
2: 얘들아 안녕. 구조조종사 놀이하는 중인데 같이 할래? 오버.
0: 좋아.
1: 난 안내할래.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줄게. 바로 내 무전기로.
0: 난 구조종사 할래.
4: 근데 헬기 조종하는 막대가 없는데 어떡하지?
2: 아무거나 써도 돼.
4: 조종막대, 조종막대.
0: 우와, 찾았어.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우와, 된다.
4: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0: 와우.
2: 비씨, 넌 뭐 할래?
4: 어? 비씨?
0: 길을 잃어? 너 지금 거기 있잖아.
4: 잠깐 사라졌네.
1: 캠핑하러 온 비씨가 사라졌어. 구조조종사 여러분, 제 말 들리세요? 노랗고 솜털 같은 친구를 찾고 있어요.
2: 우리 첫 번째 구조 임무야. 자 그럼 이륙 준비.
0: 내가 헬리 시동 갈게.
4: 헬기 이름이 헬리거든.
2: 헬리 출동! 지금 확인하러 간다.
3: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2: 저기 바위섬이야.
0: 근데 섬 주위가 온통 물이잖아. 아참, 섬은 원래 그렇지.
2: 밧줄 사다리를 내려서 타고 내려가자. 근데 헬기는 누가 조종하지?
0: 당근 인형이 있잖아. 당근아, 너 조종사 면허 있지, 그치? 있대.
2: 우후! 사다리 간다. 내려가려면 한참 걸리겠네. 봐봐.
0: 우와. 엄마야.
2: 자, 꽉 붙잡아. 이게 많이 흔들리거든.
0: 잘 좀 붙잡고 있어줘, 당근아.

0: 빈들레잖아.
1: 어? 빈들레라고? 아이 참. 데이지, 이거.

0: B씨가 아니다. 다시 말할게. 이건 B씨가 아니야. 어쨌든 구조는 했잖아.
1: 알았다. 좀 더 살펴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겠다.
0: 고맙긴 뭘, 민들레야.
2: 우와! 내 모자!
1: 구조 조종사대, 내 말 잘 들리나? 방금 낙엽산 쪽에서 뭔가가 보였다. 오바!
0: 알았다. 지금 확인하러 간다. 우와, 이 무전기 진짜 잘 돼요. 데이지가 꼭 바로 옆에 있는 것 같다니까.
3: 여기부턴 내가 맡을게.

0: 귀신은 어디 있는 거지? 구조조종사 친구들, 손상안경을 써서 같이 찾아보자. 혹시 노랗고 보송보송한 게 보이니? 저거야! 산 옆에 착륙한 다음에 올라가자. 넌 여기 있어? 맡은 일이 있잖아. 데이지, 나와라! 지금 낙엽산에 올라간다, 오버! 알았다! 좋아, 이제 구해주자! 내 모자잖아! 집에 잘 왔어!
1: 그럼 귀신은 어디 있는 거지? 방금 들었어?
0: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지?
1: 이 근처에 있나 봐. 잠깐만, 비씨. 금방 구해줄게.
2: 발견! 구조팀이 절벽 가장자리를 따라 걷고 있다. 오바!
1: 비씨가 없잖아.
0: 아이, 웃으면 안 되는데. 내 모자가.

0: 우리 목소리 들려.
1: 봐봐, 신호를 보내고 있어.
0: 예! 꽉 잡아, 금방 올려줄게.
1: 우리가 해냈어!

0: 이제 내가 구조될 차례지. 얘들아, 다들 눈 감고 열 가지 세워봐.
1: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2: 하나, 둘, 셋, 짜잔.

0: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1: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1: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보조건 사.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오늘은 얼마 전에 테라시티에 처음 온 우주보급선이 다시 지구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잠시 후 여기서 출발해요.
1: 여기는 우주보급선 PF. 엔진, 연료, 궤도 모두 이상무. 시장님, 테라시티 첫 탐사 임무를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륙허가 부탁드립니다. 뭐가?
2: 테라시티 K 시장입니다. 이륙을 허락합니다. 안전한 여행 되세요. 카운트다운 3,
3: 2, 1, 발사! 이륙! 우와!
4: 안 돼! 긴급 상황! 여긴 PF 우주선! 예상치 못한 드라이아이스 바람을 만났습니다!
5: 안 돼! 우주선이 추락하고 있어!
6: 여러분! 모두 뛰어요! 기다리다! 출동 준비!
7: 기가몬! 준비 완료!
6: 우주선은 이쯤에서 떨어질 거야!
7: 나만 믿어! 좋아! 우주선 긴급 착륙 준비 끝!
8: 그럼 내가 우주선을 받아줄게!
9: 뭐? 스키 잠깐!

0: 수리할 수 있어요.
1: 아, 근데 여긴 우주선을 고칠 만한 사람도 고칠 장소도 없어요.
2: 네? 그럼 전 지구에 못 돌아가나요?
0: 하지만 아직 실망하긴 일러요. 우리 기가빌더가 있잖아요.
1: 그럼 되겠군요. 기가빌더가 우주선을 고칠 동안 부상당한 다리를 치료하는 건 어떨까요?
2: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죠.
3: 하지만 아빈, 우린 우주선을 고칠 줄 몰라.
0: 걱정 마. 내가 엄청난 전문가를 아니까.
4: 누구?
0: 한기 할머니.
5: 오랜만이구나, 아빈. 저번에 봤을 때보다 훌쩍 컸는걸?
0: 네, 여긴 기가빌더 건설 팀원들이에요. 기가빌더, 이분은 핸디 할머니셔. 지구 우주센터에서 내 스승님이셨어.
6: 안녕하세요.
3: 반가워요.
5: 나야말로 반갑구나, 기가빌더. 그래서 무슨 일이지?
0: 좀 도와주세요, 핸디 할머니. 우주선을 고쳐야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5: 어디 보자. 우주선 상태를 보니 수리할 게 많겠는데? 그러려면 장비가 잘 갖춰진 우주수리센터가 필요해.
0: 걱정 마세요. 우리가 우주수리센터를 지을게요. 준비됐지? 기가빌더 출동!

0: 괜찮아요?
1: 전 괜찮은데 우주선은요?
2: 가까스로 착륙하긴 했는데
3: 내가 해냈어! 진짜 영웅처럼 우주선을 멈춰서 왔지!
2: 무사히 착륙시킨 건가?
1: 아, 안 돼! 내 우주선이!
3: 피해가 좀 크긴 한데 그래도

0: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교육 쌓기 챔피언 마이티.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기다리다 출동. 자, 이번엔 우주 수리 센터를 만들어야 해. 건물은 양쪽으로 갈라지며 열려서 우주선이 수리를 끝내고 바로 이륙할 수 있어야 해. 그리고 또 어떻게 지어야 핸디 할머니가 직접 우주선을 고치실 수 있을까?
1: 핸디 할머니랑 연락하면 고칠 수 있게 커다란 모니터를 달면 어때?
2: 아, 할머니가 직접 조종하실 수 있게 로봇팔을 설치하면 어떨까?
0: 좋았어. 자, 건설 시작!

0: 메인 엔진이 너무 망가져서 수리할 수가 없어. 아빈, 혹시 메인 엔진 남는 거 있니? 엔진을 교체해야겠어.
1: 아, 어떡하죠? 메인 엔진은 남는 게 없는데.
2: 미안해. 전부 내 잘못이야.
3: 미안할 거 없어, 스키. 다음 보급선이 올 때 받으면 되잖아. 루루, 내 말 맞지? 다음 보급선이 곧 오는 거지?
4: 정확히 말하면 24일 8시간 21분 남았어.
5: 우와! 안 돼!
2: 아주 강력한 메인 엔진을 가진 사람이 있긴 하지.
6: 대체 왜 안 되는 거야? 차량이 고장나서 그냥 시간만 버리고 있잖아. 에? 뭐야? 너희가 왜 날 찾지, 기가빌더?
1: 후보, 우리 좀 도와줘. 메인 엔진 좀 빌려줄 수 있어?
6: 에? 뭐? 내 차량도 망가져서 속상해 죽겠는데 너희를 도와주기 위해 내 메인 엔진까지 빌려달라는 거야?
7: 차량이 고장났다고? 그럼 차량을 고쳐줄 테니까 우리 센터로 가져오는 건 어때?
4: 그래, 하지만 대신 남는 엔진을 우리한테 줘야 해.
6: 차량을 고쳐주겠다고? 좋아! 하지만 약속 꼭 지켜! 아니면 중력 광선으로 너희를 다시 둥둥 떠다니게 해주마. 지난번처럼 말이야. 알겠어?
7: 당연하지! 우린 약속은 꼭 지켜! 이따가 봐!
6: 방금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 이 강력한 메인 엔진만 떼어내서 두더지 차량에 달면 고장난 차량을 순식간에 끌고 정비소까지 도착할 수 있겠지. 그럼 새롭게 개발한 엔진도

0: 시험해보겠군. 그럼 출발! 바로 이거야! 우후! 으아! 조종이 안 되잖아! 포보살이야!
1: 대체 포보는 어디 있는 거야? 어? 저기 온다!
2: 포보랑 두더지들 맞지? 안 올 줄 알았는데.
0: 제발 나 좀 세워줘!
3: 모두 조심해! 포보를 구해! 자, 기가 빌려 출동!
4: 그래, 알았어, 아비!
2: 허키봇, 변신 완료!
5: 마이티봇, 변신 완료!

0: 포부를 멈춰 세울 수 있어?
1: 나한테 맡겨.
0: 포부 앞에 흙을 쌓아서 차량을 세워볼게.

절대 실수 안 해. 이번엔 내가 꼭 멈춰 세울게.

0: 완벽하게 수리했어요. 이젠 지구로 돌아가는데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게다가 메인 엔진은 자칭 화성 최고의 과학자님이 만든 작품이니까 가장 빠르게 도착하실 거예요.
1: 고맙구나, 기가밀다. 덕분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됐어. 화성에서 가져가는 물건들은 잘 전해주마. 기가빌도의 활약 이야기도 잘 전해줄게.
2: 감사합니다. 테라시티에 언제든지 놀러오세요.
0: 포부! 네? 이 덕분에 우주 보급선이 무사히 지구로 돌아갔어. 고마워.
3: 그건 그냥 거래한 거야. 또 도와줄 거라곤 꿈도 꾸지 말라고. 빨리 내 스릴러 드릴러나 고쳐내.

0: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기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니요.
1: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잠입기.

0: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오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1: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0: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 문제 없이 도착했고.
2: 오세요, 오세요. 스톱.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게 전부예요.
2: 자, 시작해보자고.
4: 와하! 누가 제일 많이 옮기는지 대결이야, 형?
5: 이건 그런 게임이 아니다, 스파크비트.
4: 뭐야, 자신 없어?
5: 순식간에 끝내주지.
4: 좋았어!
6: 이제야 스펠란자호 복구 사업이 시작됐다는 실감이 나는데.
1: 우리 포르카카도 끝까지 다 지원할 테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말해.
6: 든든하군. 이제 헤비아이언 녀석만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군.
7: 마침 준한테 연락받았는데 모우타운에 다시 나타나긴 했지만 놓쳤대.
6: 요리조리 바쁜 녀석임.
4: 그 코끼리인지 기린인지 하는 와일드카드봇은 해결한 거네?
7: 아, 봉인했대. 그런데 그 와일드카드봇 사실은 메탈카드봇이었다나 봐.
8: 야생의 힘을 세 가지나 다룰 수 있다니. 어떻게 한 걸까?
9: 어머니, 사바나드는 환자예요. 실험체가 아니라고요.
10: 솔레이유 말이 맞아요. 치료에 집중해주세요.
8: 미안하다.
6: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된 메탈 카드봇 중 가장 특이한 경우로 보여. 허나 이걸 감염이라 해야 할지는.
5: 난 오래도록 와일드 카드봇의 징후를 불러온 싸움을 해왔어.
8: 깨어있었어? 일어났니?
5: 내 안의 야생의 힘들은 그들의 징후 그 자체인 셈이다.
11: 하지만 그 힘은 이제 누구도 아닌 네 것이야.
5: 아니, 이건 저주다. 난 내가 저지른 모든 일을 기억해. 그들의 힘을 얻기 전도 얻은 후도 말이야.
6: 감염되기 전에 기억이 있단 말인가?
5: 앞으로 이 야생의 힘은 절대로 쓰지 않겠어. 맹세하지.
12: 내가 유감이군. 타이런트 제로가 찾아올 때면 그 힘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었는데 말이야.
6: 사용할지 말지는 사바나드가 직접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12: 그건 그래.
13: 타나디언을 그렇게 싫어하더니 야생의 힘은 쓰라고 하네.
12: 이 녀석은 이제부터 우리와 이 땅을 지켜나갈 형제다.
5: 하지만 난 너희 모두를 공격했어.
14: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그 정도 상처는 각오했다. 신경 쓰지 마라.
13: 뭘 새삼스럽게. 다들 싸우면서 친해지는 거 아니겠어?
12: 주먹과 발톱을 끈끈해지는 법이지.
15: 우리도 나름 변하고 있으시달까?
5: 변화라.
8: 헤비아이언은 좀 이상하게 변한 것 같지만.
5: 그 무법자를 아나?
8: 아, 그 녀석도 우리 친구야.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니 많이 삐뚤어지긴 했는데.
6: 타키를 데려간 건 내 유해였어. 뭔가 심경에 변화가 있는 걸까?
5: 타키, 너희한테 내가 본 모든 것을 말해주겠다.

0: 몇 개 째고!
1: 내 부피는 음주라고 했을 텐데! 웃어라!
0: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단 거고!
1: 넌 그 누구보다 빠르다. 하지만 빠르기만 해서는 의미 없다. 사바라들을 상대하며 뼈저리게 느꼈을 텐데 순수한 힘을 길러야 해. 너만의 그 속도를 이용해라. 파괴력을 끌어내!
2: 아이고, 이거 고생들 많으십니다. 땀 빼기 딱 좋은 날씨네, 그죠?
1: 여긴 무슨 일이지?
2: 타키 엄마랑은 오랜 친구라서 말이야. 딸을 잘 부탁한다고 했었거든. 어디가?
1: 그렇다면 이 녀석도 알고 있겠군. 저 녀석의 어미가 저지른 일을.
2: 그래, 전설의 파귀신을 깨워 메탈 카드봇을 모조리 쓸어버린다는 터무니없는 얘기였지.
1: 그 파귀신이 곧 이 지구에 올 거다.
3: 난 스타가니안 본부로부터 부활의 의식을 저지르라는 명령을 받았어.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타이런트의 신전 위치를 드디어 알게 된 거지.
4: 그런 곳이 정말 있을 줄은.
5: 겁주려고 만든 이야기인 줄 알았지.
6: 파괴신을 숭배하는 집단이 있으시다는 소문은 들어본 적 있다만.
4: 한참을 못 찾다가 하필 그때.
7: 내부에 누군가가 정보를 흘린 걸까?
3: 난 부대를 이끌고 진입로까지는 도달했지만 전투는 상상 이상으로 치열했고 신전에 다다를 수 있었던 건 나뿐이었어. 그리고 신관들이 마지막 제물이라며 바친 건 타키의 어머니 타키온이었다.
4: 무엇이라?
7: 동족을 제물로 바쳤다고?
8: 믿을 수 없군. 부활을 위한 천 번째 제물이 라피드족의 족장이었다니.
9: 잠깐, 천 번째라고?
8: 우리들의 심장 코어메탈 천 개를 바치는 것이 부활의 조건이라더군.
3: 난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지만 결국 타키온을 마지막 제물로 바치는 역할을 완수하게 된 셈이지.
10: 타키!

0: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채 황해를 떠돌며 내 운명이 닿을 때를 기다렸지만 눈을 떠보니 이 땅 위에 서 있군.
1: 괴로운 기억을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0: 그래도 스타 가디언을 다시 보게 돼 마음이 놓이는 건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1: 나야말로
2: 사괴신이 오고 있다는 건 어떻게 아는 거야?
1: 내 몸을 휘감는 야생의 피가 위험을 알려주고 있다. 곧 온다.
2: 왜 하필 이곳에?
1: 간단 건 중요치 않아. 이 지구에 손끝 하나라도 댔다간 내가 날려버릴 테다.
2: 아, 참 이거야, 원. 야, 다키, 계속 이 녀석과 함께 싸울 거야?
1: 그 녀석은 이미 각오가 돼 있다.
3: 그래! 엄마가 약속했던 마음껏 놀 수 있는 세상! 내가 만든다!
1: 다키!
4: 자, 오늘은 이만하고 치료를 재개하도록 하지. 자네들도 제대로 쉬지 못했을 테니 회복에 집중하게나.
5: 그러자. 준, 어? 내일 학교에서 봐.
6: 아, 맞다! 어서 가자, 블루카! 아, 아니다. 넌 좀 더 쉬고 있어.
1: 난 괜찮은데!
5: 집까지 데려다 줄게.
6: 아, 아니야. 요 근처에서 버스 타고 가지 뭐. 블러드윙, 4번한테 좀 잘 부탁해.
4: 응, 맡겨두시게.
7: 우와! 어, 저기 바보 형제! 내가 사고 치면 밥 안 줄 거야.
8: 이게
9: 한창 바쁘군. 특수사제는 주문대로 가져왔다.
7: 왜 이제 와?
9: 귀한 물건이다. 급하게 가져오다 망가지면 그대가 책임질 건가?
7: 에휴, 말랑 내려놓기나 해.
10: 자, 아이고 힘들어. 오그나이저만 있으면 더 쉽게 옮겼을 텐데 바다에 빠지면 언제 찾으려나?
11: 아직 이 파이트한테는 소식 없지?
10: 그래도 너크러쉬 녀석이 음파탐지덕에 소원할 테니까 금방 찾겠지.
11: 돌아오자마자 부탁해서 미안하네.
12: 오그나이저를 되찾는다 해도 비상시에만 사용한다. 에? 오름지기 몸을 움직여야 이게 더 보람찬 법이지.
10: 알았어. 뭐야?
7: 경찰아, 갑자기 왜 그래?
10: 모르겠어, 머리가.
13: 쟤 왜 저러는?
12: 스카이맨, 오지.
7: 난 빈장.
11: 무슨 일이야?
10: 아버지.
6: 블루카, 무슨 일이야?
1: 모르겠어, 이건.
12: 뭐야, 무슨 일인데?
6: 블루카 봐, 너 왜 그래? 블루카, 돌아.
14: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으셔.

0: 미친다. 물러나 있어.
1: 무슨 일이야? 블루드윙의 상태가 이상해요.
2: 오고 있어.
0: 그래, 가깝다.
1: 아들. 뭐? 달?
3: 네, 때가 된 걸지도 몰라요.
0: 왔거나? 야야, 저 달 때문이야?
2: 설마 저게?
0: 이건 대체...
1: 블루드윙, 들어가 있어. 테이크백이 안 돼.
3: 달 표면의 중력 왜곡 수치 급상승. 설마 이건...
4: 웜홀 반응이야.
1: 도착한 거예요. 타이런트 제로가...

0: 다시 사라졌어.
1: 젠자.
2: 블루캅, 괜찮아?
1: 내가 왔어. 긴급 소집이야.
3: 어? 아빠, 오셨어요.
4: 경고가 현실이 되었네요.
5: 안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어? 레이아 박사님,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걸 알려주세요.
6: 메가트러커의 메가파워 실드는 카드봇들의 동기화 에너지가 커질수록 그 반경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죠. 궤도만 파악이 된다면 우주 밖으로 다시 내보낼 수 있을 겁니다.
7: 막는 게 아니라 밀어내는 게 목표지. 준의 아이디어 덕분이야.
8: 항상 힘을 합쳐서 위기를 넘겨왔으니까.
9: 좋았어! 이번에도 해보자고!
10: 동료들을 소집할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고.
2: 제로가 도착하려면 얼마나 남았어?
11: 태호, 중력 왜곡 수치 보내줄게.
12: 응. 달과 지구 거리가 38만 킬로미터고 위성 레이더 데이터랑 같이 봤을 때
3: 어떤데?
12: 대기권 진입 예상 시각까지 약 6시간 반!
13: 그렇게나 빨리?
12: 워머를 빠져나올 때 잔여 관성 때문일 거예요. 정확한 착지 지점은
14: 파괴자는 이곳으로 향할 가능성이 커. 여긴 와일드 카드봇과 메탈 카드봇의 냄새가 짙으니까.
7: 포르카카 쪽은 소집할 시간이 없겠네.
2: 그럼 여기 있는 녀석들만 모여야겠네.
4: 잠깐만. 비스트 바이러스 감염 이력이 있거나 의심되는 메탈 카드봇을 제외해야 해. 다리 갈라질 때 블러드윙에게 이상현상이 있었거든.
2: 블루캅도 그럼...
14: 난 괜찮아. 최대한 많은 힘을 모아야 해.
15: 내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
11: 그러다 에너지 동기화 중에 폭주하면 파워 실드 균형이 깨질지도 몰라.
14: 이 중요한데 난 이상현상이 없었으니 작전에 참여해도 되겠지.
7: 아니, 너도 안 돼. 네가 괜찮은 이유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만약을 위해서.
14: 하지만
10: 걱정 마. 이번 작전은 메탈 카드봇뿐만 아니라 와일드 카드봇들도 함께한다. 너희 몫까지 해내지.
16: 강철과 야생의 힘을 하나로 모은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군.
3: 너희뿐만이 아니라도 모타운도 함께할 거야.
5: 그래, 엄마. 노력해보마. 보고해주세요.
17: 네. 전력거래소 승인 절차는 완료됐고 모호타운 전역에 계획 정전 프로토콜 적용 중입니다. 공급 대상 위치는 어떻게 할까요?
5: 주택가에서 최대한 먼 곳. 도시에서 떨어졌지만 고압 전력 공급이 가능한 바다가 인접한 곳이면 좋겠군요.
6: 이번엔 도시 하나를 덮을 정도의 실드를 출력할 겁니다. 각오는 되셨겠지?
9: 대륙 하나도 거뜬하지.
1: 부탁할게, 메가트러커.
9: 나만 믿으시라.
8: 좋아. 메가트러커 제동. 메가 프로텍터 장착 완료.
7: 알았어. 고압전력 케이블 연결 부탁할게.
5: 고압전력 케이블 연결 완료.
1: 절연 확인, 적시 확인.
11: 냉각장치 가동, 전력 공급 1번 라인부터 투입.
9: 좋아. 다들 포탑을 차라.
7: 우리 차례야.
1: 너희들 준비됐지?
18: 응. 네.
9: 뭐야? 어느 손 올리는 거야?
12: 아무거나 먼저.
19: 무슨 일이 벌어지실지 기대되는.
14: 우리 와일드 카드봇의 힘을 잘 견뎌보라고.
9: 받아든 받아.
10: 나머지 녀석들은 언제 오지?
11: 저기들 오는군요.
9: 네가 늦어서 미안하다.
20: 내가 느려서 신세 좀 졌어.
8: 덕분에 편하게 왔지.
9: 떠날 수 있잖아.
5: 모일 수 있는 멤버는 다 모였군.
1: 다녀올게.
7: 힘내.
8: 좋아. 모두 서둘러.
11: 타이런트 채로 감속 중. 대기권 진입 준비해.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0: 오늘은 홍지레빗 퀴즈펜션 가는 날.
1: 그래? 나도 탈래.
2: 조심 조심. 내가 먼저야.
0: 차례차례 배가 있는 홍지레빗 퀴즈펜션.
3: 머리 들었다.
0: 홍지레빗 퀴즈캠핑.
2: 와, 재밌었다.
0: 홍지레빗 행복한 우리지 원앤원. 키키키키
4: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6: 미미 쇼핑백을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 유 모레. 열쇠로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바지에까 치마에까.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0: 고생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민호 왕자, 오늘은 너의 도움이 크게 필요할 것 같아.
1: 나의 도움이라면 여심을 녹이는 건가? 그건 자신 있지.
0: 아니, 너는 참볼 때마다 나랑 똑 닮았단 말이야. 동생!
2: 아, 형!
0: 오늘도 나와 함께 우주 평화 파괴해보자.
2: 좋았어, 형!

0: 선생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
2: 외계인 나타났나요?
0: 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 당장 출동할게요.
3: 그만! 요정들, 꼭 그렇게 우당

0: 탕탕 발소리를 내야겠나? 그러면 아래층에 사는 분이 얼마나 시끄럽겠어?
1: 아래층에 사는 분이요?
2: 아래층에 아무도 안 살잖아요. 여기가 1층 단독 건물인데, 아니 그 단독 5주선인데.
3: 혹시 귀신?
0: 또 발구른다. 이 아래 지하실에 고양이 가족이 살아. 근데 우리가 쿵쿵대면 고양이들이 얼마나 놀라겠나?
4: 아하! 역시 우리 박사님! 따뜻한 마음이 최고요!
0: 그런데 아래층에 사는 이웃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쿵쿵 뛰어다니는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동!
5: 출동이다!

0: 기분 좋다.
1: 이 사건은 저기 쿵쿵 뛰어다니는 시연 시우 남매로부터 시작되었다.
2: 에이, 시끄러. 더 못 참아.
3: 얘들아, 그만 그만. 그렇게 뛰면 아랫집에서 시끄럽다고 올라와요. 봐봐, 왔잖아 왔잖아. 아, 미치지 않아.

0: 사이즈 정연 또 왔네요. 많이 시끄럽죠?
1: 아, 네.
0: 정말 미안해요. 우리 청년 이번에 공무원 시험 꼭 붙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애들 조용히 시킬게요. 열공 파이팅!
1: 파이팅!
2: 갔다!
0: 니네가 쿵쿵 뛰면 아랫집 삼촌이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한대요.
2: 아랫집 삼촌 공부하기 싫어서 핑계대는 것 같은데.
0: 이 녀석이 진짜. 아, 아랫집 미안해서 과일 좀 갖다 주고 와야겠다. 맞아. 누나, 우리 또 잡기 놀이 하자.
2: 이번엔 내가 쓸래? 잡아라!
3: 그러면 이번엔 내가 쏠래!

0: 콩!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요.
1: 그럴리가! 우리가 맨 꼭대기 층인데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나! 으이그! 참! 그럼 아까 그 소린 귀신?
2: 그런데 그 이상한 소리는 그날 밤에도 계속됐지.
3: 시은이 시우 잘 자.
4: 안녕히 주무세요.
0: 아까 그 소리 나. 뭐지? 진짜 귀신인가?
1: 안 되겠다. 우리 위에 올라가 보자.
0: 위에? 예?

0: 뭐야? 우리 집이 제일 꼭대기층인데 우리 집에 언제부터 저런 문이 있었지?
1: 그게 이상해.
0: 그래도 가보자.

자. 너무 시끄럽잖아.

0: 집에 가.
1: 카카카카카카카. 가긴 어디가?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살아야지.
2: 우리가 너희랑 왜 살아?
3: 왜냐면 너희도 우리와 똑같은 쿵쿵이들이니까.
2: 우리가?
1: 니들 집에서 쿵쿵거리면서 막 뛰어다니지? 니들 때문에 아랫집 사람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알아?
2: 위에서 쿵쿵거리는 게 이렇게 괴로운지 몰랐지.
1: 하! 그러니까 니들도 아랫집 사람을 괴롭히는 무시무시한 쿵쿵이들이야.
3: 여기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쿵쿵거리자.
1: 딩동댕 삼총사, 니들 이렇게 부리게 망칠 거야.
4: 시은, 시우, 너희는 집에 가 있어. 오호리 딩딩.
1: 딩동댕 삼총사, 내 계획을 방해하다니!
0: 크크, 너야말로 또!
3: 안녕, 딩동아.

0: 정신 차려, 동동!
1: 저 녀석은 악당 크크의 동생이야!
2: 거짓말하지 마! 저런 미소를 가진 사람이 악당일 리 없잖아! 내가 보기엔 그래! 너희가 더 악당 같아!
0: 정신 차려!
2: 얘들아, 미안! 민우 왕자, 너의 그 미모에 내가 흔들릴 줄 알았다면! 그건 왕자님, 그건 오산이다!
3: 이런! 민우 왕자, 응. 녀석들을 혼내주자!
4: 좋아!
3: 쿵쿵 밴드 공격!

0: 잠깐만.
1: 왜? 왜?
0: 아, 잠깐만 기다려봐, 형. 왕자는 머리카락이 생명이야.
1: 미루야!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2: 어? 얘들아, 지금이야! 딩딩! 동동!
1: 딩딩!
3: 아, 비용을 맞은 이 미모 싫어하냐?
1: 윤호 씨, 이제 좀 지치는데요. 다음에 사석에서 봅시다.
3: 좋아요.
1: 둘, 셋, 뿅!
2: 자, 우리가 또 해냈다!
4: 왕자님.
5: 어? 어?
6: 그날 이후 시은 시우남매는 어떻게 변했을까?
7: 누나, 우리 잡기놀이 할래?
4: 그래? 우리 밖에 나가서 하자. 엄마, 우리 놀이터 갔다.

0: 대장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1: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2: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3: 네가 누구?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나는 도둑이었었지. 그래, 사펑킹이 말한 물로 수소를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1: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서폰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3: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4: 키를 위한 황금 시간.
5: 호빵이 키가 크는 황금 시간을 훔칠 수 있었는데 아깝다.
6: 호빵이는 운동하는 거 참 귀찮아했는데, 그래서 그 줄넘기도 축구도 농구도 달리기도 다 귀찮아했는데.
7: 어? 근데 하는데?
6: 응?
7: 줄넘기?
5: 뭐야? 또?
6: 어? 누나가 줄넘기를 하네? 웬일이야?
4: 웬일은, 나 줄넘기 좋아하거든. 그리고 사춘기가 오기 전에 키가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놓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호떡이 너도 얼른 줄넘기에 저기 있잖아.
6: 어? 어? 알았어.
4: 자, 같이 뛰는 거야. 어? 시작!
5: 저 황금 시간 딱지를 뺏어와야 키 클 수 있는 황금 시간도 뺏을 수 있는데.
7: 아유, 고민 하지 마세요.
6: 귀찮지만 우리가 다 조치를 취해놨으니까.
5: 고.
6: 어? 성장판 무대 전구가 왜 이렇게 깜빡거리니? 어? 성장 호르몬 감독님, 성장판 무대가 이상합니다.
8: 뭐야? 컷 NG.
9: 하, 혹시 호빵이가 키 크고 싶다고 줄넘기만 하고

0: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1: 여사님들 괜찮으세요?
0: 역시 내 예상이 맞는 것 같은데.
2: 아 누나, 나 배고파. 밥은 언제 먹어?
1: 밥? 귀찮잖아. 먹지 마. 이따 먹어.
3: 밥? 먹기 귀찮은데 이따 먹을래.
2: 왜 밥 먹기가 귀찮은 건데? 왜 밥 먹기가 귀찮은 거냐고? 왜?
4: 황금시간! 황금시간!
3: 황금시간! 왜 또 황금시간 딱지가 깜빡이는 거야? 나 키크려고 줄넘기도 열심히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나 다시 가봐야겠어.
0: 연골세포님들이 쓰러지면 공연을 할 수가 없고, 그럼 나도 필요 없잖아. 그럼 난 이만.
1: 성장호르몬 감독님!
3: 연골세포님들 왜 이러고 계세요? 저 계속 줄넘기 했는데 공연 안 해요?
5: 혹시 쉬지도 않고 줄넘기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
1: 에이, 설마... 아니지?
3: 네? 저 줄넘기만 했는데요.
2: 혹시 밥도 안 먹고
6: 줄넘기만 한 건 아니죠?
3: 네? 밥은 귀찮아서 안 먹고 줄넘기만 했는데요.
2: 밥을 먹어야 기운이 나서 연골세포님들도 공연을 하죠.
6: 이러다 키를 위한 황금 시간을 놓치는 건 아닌지.
3: 시간 딱지가 사라졌어요!
2: 설마 또
1: 시간 도둑이 훔쳐간 건가?
5: 황금 시간 딱지야, 다시 돌아왔구나.
7: 내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사춘기 문을 열어서 문 뒤에 잠자고 있는
8: 남성 호르몬과
5: 여성 호르몬을
7: 깨워버릴 거니까.
0: 나는 남성 호르몬이야.
3: 나는 여성 호르몬. 벌써 사춘기가 시작됐나?
0: 문이 닫혔는데? 에이, 아직 사춘기 아니야.
3: 그래? 그럼 더 자자.
9: 지방 먹고 힘내.
10: 뚱! 오, 지방세포, 나 응원하러 온 거야.
9: 뒤뚱! 난 네가 빨리 사춘기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뚱. 빨리 성 호르몬 만나고 싶뚱. 내가 응원하겠뚱. 힘내라 뚱! 힘내라 뚱!
10: 오, 고마워 지방세포. 잠깐. 성 호르몬들도 지방세포의 응원을 받으면 더 빨리 깨어날 텐데?
9: 힘내라 뚱! 힘내라 뚱!
6: 성장판 무대가 더 작아졌어!
2: 시간 도둑이 사춘기 문 가까이 갔나 봐!
6: 곧 사춘기 문이 열리는 건가?
5: 우리가 공연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1: 이제... 기성장 끝?
3: 안 돼요! 전 아직도 커야 한다고요! 연골세포님들, 제가 가서 밥 먹을게요!
5: 하루 세 끼 편식하면 안 돼!
1: 골고루!
3: 네! 하루 세 끼 골고루!
11: 오빠가 너만 믿는다!
3: 운동도 열심히! 하루 세 끼 골고루 먹을 거야!
2: 우와! 누나가 밥을 이렇게 잘 먹었나?
3: 호떡아, 너도 키가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골고루 잘 먹어야 돼!

0: 방금 시간 딱지가 다시 돌아왔다. 포터가 난 연골세포님한테 다시 가봐야겠어.
1: 또? 그래, 얼른 다녀와. 난 밥 먹고 있을게.
0: 응? 이야!
1: 누나는 밥 먹는데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나야 좋지. 혼자 다 먹을 수 있으니까.
2: 우와! 영양분이 쏟아진다!
3: 꿀꺽꿀꺽! 우라차차차차!
1: 우와! 연골세포님들이 기운을 차리고 있어!
2: 정말 다행이다! 다행이야!
0: 연골세포님들!
3: 오빠가 고마워!
4: 약속한 대로 밥을 골고루 먹었구나!
0: 네! 그럼 이제 성장판 무대가 더 좁아지기 전에 공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공연을 시작!
5: 근데 공연을 시작할 수가 없어.
0: 네? 또 왜요?
6: 성장 호르몬 감독님이 아직 안 오셨어.
0: 왜죠? 그럼 제가 가볼게요.
1: 아, 이쪽이야!
0: 이쪽. 빨리 좀 말해주시지!
7: 성장판 무대에 불이 다시 켜지고 연골 세포님들이 일어나셨다고! 그럼 가서 공연을 시작해야지!
8: 문이 왜 안 열리지? 왜 안 열리는 거야?
9: 내가 이대로 포기할 것 같아? 키 성장을 확실하게 방해할 스마트폰 왕자를 보냈다 이거야?
10: 성장 호르몬 감독? 나 스마트폰 왕자예요. 나야말로 시간도둑 중에 시간도둑이죠. 어두운 밤 번쩍번쩍 빛이 나는 내가 있는 한 성장 호르몬 감독은 절대 집 밖에 나올 수 없어.
0: 눈부셔! 이게 나 스마트폰 왕자 때문이었어?
10: 기쁜이겠어요? 호빵이는 절대 클 수 없어요. 호빵아.
8: 호빵아! 내가 나갈 수 있게 문 좀 열어줘!
0: 네, 성장 호르몬 감독님!
10: 아니, 호빵이, 넌 나만 봐, 나만 보라고, 폰만 봐!
11: 호빵이가 스마트폰 왕자에게 빠져버렸어!
2: 어? 밤에 안 자고 스마트폰 왕자에게 빠져버리면, 성장 호르몬 감독님은 영영 나올 수가 없다고!
9: 방금 시간 딱지다. 스마트폰 왕자가 해냈구나. 자, 그럼 다시 호빵이의 키를 위한 황금 시간을 훔쳐볼까?
11: 호빵아, 정신 차려. 너의 황금 같은 시간을 스마트폰 왕자에게 뺏길 거야.
2: 성장 호르몬 감독님이 얼른 나와야 한다고.
10: 키즈만큼엔 어때? 호빵아, 넌 나만 봐, 폰만 봐!
5: 그래, 신기하잖아! 폰 봐!
11: 이걸 어쩌지? 스마트폰 왕자가 도파민까지 불렀어! 이거 밤에 신이 나서 잠을 못 자겠는걸? 이거 야단났고!
2: 야단났어!
5: 호빵아, 이대로 키 크는 걸 포기할 거야? 시간 도둑한테 네 소중한 시간을 뺏기고 말 거냐고!
2: 호빵아, 시간이 없어!
8: 호빵아, 스마트폰 왕자한테서 떨어져! 키 크자, 제발!
0: 뭐야? 내가 스마트폰 왕자한테 빠져 있었던 거야? 저리 가! 가발이야, 가발이라고!
10: 뭐야? 신나게 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날 버리겠다고?
2: 어머나!

0: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밤에 잠을 잘 자는 거야.
1: 어서 가서 자. 어서.
2: 네. 키 클 수 있는 황금 시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오, 황금 시간 최고 딱지다.
3: 얼른 불 끄고 자야지.
4: 사춘기 문을 열 수 있었는데.
5: 오빠가 기다려라. 네가 운동도 안 하고 잠도 잘 안 자고 밥도 잘 안 먹으면 키가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뺏고 말 테니까.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시간 도둑과 황금 시간 딱지.
2: 누구의 시간을 훔쳐볼까나.
3: 아 귀찮아. 아 귀찮게 뭐하러 찾아요.
4: 이따가 찾아요. 이따가.
2: 귀찮니? 네가 귀찮아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3: 귀찮아하죠.
2: 게으름이. 네가 게으르면 게으를수록 사람들이
4: 게을러지지요.
2: 그래. 그렇게 사람들이 귀찮아하고 게을러져서 시간을 낭비하면 그 시간을 훔치는 게 바로 나. 시간 도둑의 일이잖아. 자, 어디 귀찮이처럼 귀찮아하고 게으름이처럼 게으른 친구 어디 없나?
3: 오빠가 귀찮다고 해.
1: 귀찮아요. 안 먹을래요.
5: 아유 귀찮다고 밥을 안 먹으면 어떡해. 그러지 말고 한 입만 먹자.
4: 응? 이따가 먹는다고 해.
1: 이따가요.
5: 이따가는 식어서 맛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한 입만 먹자. 응?
6: 누나 안 먹으면 내가 다 먹는다.
1: 그러던가.
5: 호떡이는 그만 먹어.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지 말고 한 입만 먹자.
3: 귀찮다고 해.
4: 이따가 먹는다고 해.
1: 귀찮아요. 이따가 먹을게요.
5: 아휴, 우리 호빵이가 밥을 안 먹어서 큰일이네. 어쩐다.
6: 아우 목말라. 좀 먹어야겠다. 귀신이다! 귀신! 어디? 귀신! 어디? 귀신!
7: 누나, 누나야?
1: 어?
7: 아,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1: 근데 또 안 자고 왜 나왔어?
7: 응? 나 물 마시려고. 응. 근데 누나는 왜 여기 있어?
1: 어? 나는 잠이 안 와서.

0: 이렇게 하품을 하면서 잠이 안 온다고? 뭔가 수상한데? 혹시 누나 게임하는 거 아니야? 아니거든!
1: 와, 깜짝이야!
0: 아니면 아니지, 왜 소리를 질러? 잠 다 깰 뻔했잖아. 난 다시 자러 간다.
2: 잘 자.
0: 잘 자.
1: 들킬 뻔했네. 내가 잠 안 자고 게임하는 건 어떻게 알았지?
0: 누나, 줄넘기 하자.
3: 괜찮아, 안 할래.
0: 그러지 말고 줄넘기 하자.
2: 싫어, 안 한다고.
4: 어? 찾았다.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운동 안 하는 호빵이. 좋아, 호빵의 황금 시간을 훔쳐야지.
5: 아우, 귀찮게.
6: 아우, 이따 하지.
4: 호빵이한테서 황금 시간 딱지를 훔쳐오면 되는데. 황금 시간 딱지야, 어디 있느냐? 깜빡여라.
0: 줄넘기는 그냥 넣어놔야겠다. 자,
7: 황금 시간, 황금 시간, 황금 시간.
0: 눈부셔. 누나, 이 딱지 뭐야, 뭐야, 뭐야?
2: 이건 황금 시간 딱지야.
0: 황금 시간 딱지? 황금 시간 딱지가 왜 갑자기 깜빡이는 거냐고?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
2: 아이고, 그건 나도 모르겠어.
8: 이리 내놔.
4: 너의 황금 시간은
9: 내가 훔쳐간다.
4: 호빵이랑 같이 와버렸잖아.
2: 아저씨, 여기가 어디예요?
4: 아저씨, 난 시간을 훔치는 시간 도둑님이시다. 자, 이 황금 시간 딱지로 저 문을 열고.
2: 사춘기?
4: 그래, 저 문을 열면 사춘기가 시작될 거야.
2: 사춘기가 뭐예요?
4: 사춘기는 어른이 될 준비를 하는 시기야. 근데 사춘기가 시작되면 머지않아 기성장도 멈추게 될 거야.
2: 네? 지금 크지 않으면 이대로 어른이 되는 건가요?
4: 빙고.
2: 빙고.
4: 그래서 사춘기가 시작되기 전 지금이 크기 위한 황금 시간이라는 거야. 그런데 호빵이, 넌 키 크기 위한 노력을 전혀 안 하더라.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운동도 안 하고.
2: 나 지금 안 크면 어떡해. 아저씨, 그 황금 시간 딱지 주세요.
4: 노노노노노노. 뭐, 내가 저 사춘기분에 도착하기 전에 네가 키 크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모를까? 그럼 난 이만 간다.
2: 어떡하지? 키가 이대로 멈추게 될 순 없어.
10: 호빵아, 어서 뛰어.
2: 뛰라고요? 네. 근데 누구세요?
11: 우리가 궁금하면 뛰어서
12: 성장판을 찾아와.
2: 성장판이 어디 있더라? 다리뼈 끝부분에 있는 곳이잖아. 뼈세포들이 자라는 곳. 성장판이 찾아가보자. 시간 도둑이 저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나는 이쪽으로. 여기인가? 저기요, 혹시 여기가 성장판 맞나요?
11: 호빵아, 드디어 왔구나. 올 줄 알았어.
12: 역시 호빵이야.
2: 어? 아까 그 목소리다. 근데 누구세요?
11: 아, 우리를 소개하려면 그분이 오셔야 해.
10: 성장 호르몬 감독님!
13: 네, 네, 성장 호르몬 감독 여기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무대는 준비됐습니까?
0: 아, 예, 예.

0: 연골 세포들이 성장판 무대에서 계속해서 뛸 수 있게 해줘.
1: 네? 그냥 계속 뛰면 되잖아요.
2: 우린 너 없인 못 뛰어. 호빵이 네가 뛰어야 우리도 뛸 수 있거든.
3: 잠깐. 아니, 대체 무슨 일이지? 이 성장판 무대가 위험하군요. 그럼 오늘 공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럼 전 이만.
4: 들어가십시오, 성장호르몬 감독님.
5: 형님, 조명 다 꺼주세요.
4: 네.
5: 그 연골 세포님들도 무대에서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예.
2: 네.
6: 성장판 무대가 줄어들었어.
1: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2: 아무래도 시간 도둑이 사춘기 문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모양이야. 시간 도둑이 사춘기 문을 열면 성장판의 무대는 사라질 거야.
0: 그럼 우린 뛰고 싶어도 뛸 수가 없어.
1: 그럼 저는
2: 안 커. 아니 못 커.
1: 안 돼요. 제가 연골세포님들이 계속 뛰게 할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5: 연골세포님들이 다시 뛰려면 성장판 무대를 밟혀야 합니다.
7: 그러려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자, 골라보세요. 점프샷! 농구는 어떠세요?
1: 네? 농구도 좋지만 다른 운동은 없나요?
5: 그렇다면!
7: 축구는 어떠세요?
1: 축구도 좋지만 다른 운동은 없나요?
5: 자, 그렇다면!
7: 달리기는 어떠세요?
1: 달리기! 또 좋지만 다른 운동은 없나요?
7: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습니다! 예.
2: 그럼
4: 이건 어때요?
1: 오! 우와! 줄넘기네요!
2: 우릴 위해 줄넘기 대장이 되어주겠니? 줄넘기 대장이 되면 성장판의 무대는 자극을 받아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게 될 거야.
0: 그럼 우린 뛸 수 있다고. 키도 키울 수 있어.
1: 줄넘기라면 자신 있어요.
5: 성장판 무대에 불이 다시 켜졌어.
8: 성장호르몬 감독님.
3: 무대는 준비됐고. 자, 연골세포님들도 준비되셨죠? 호빵이는 멈추지 말고 계속 줄넘기를 하세요.

0: 스케일을 키워요. 조금만 더 가면 사춘기 문이다. 문인데 왜 갑자기 늙어졌지?
1: 황금 시간 딱지가 사라졌다. 아니 어떻게 된 거지?
2: 오, 우와! 황금 시간 딱지가 돌아왔다! 내가 운동을 안 해서 키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놓칠 뻔했던 거야? 나 앞으로는 줄넘기, 축구, 농구, 달리기 뭐든지 할 거야!
3: 바로 그거야! 그거지!
4: 시간 도둑님, 어떻게 된 거예요? 운동을 귀찮아하던 호빵이가 갑자기 줄넘기를 하던데요.
1: 왜 갑자기 안 하던 운동을 하고 그래? 그것도 키 크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을! 아, 그래서 황금 시간 딱지가 사라진 건가? 다시 뺏어오면 되지.
4: 어떡해요?
1: 이렇게?
4: 오! 귀찮지만
1: 응?
4: 작전 개시!

0: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갖고 말 거야.
2: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3: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3: 그래, 서펑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이 된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자,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0: 마법사 주니 토니.
1: 자, 오늘은 우리가 사는 곳에 대해 알아볼까요?
2: 네!

0: 원. 어? 어? 여러분! 다들 어디 갔죠? 여러분! 에이? 지금은 아이들에게 마법보다 중요한
1: 행복하네요. 그렇죠, 멜리나님?

좋아. 완벽해. 오늘도 평화로운 마법 유치원. 안 그런가요, 멜리나님? 멜리나님, 멜리나님.

0: 지진인가? 아이들이, 아이들이 위험해! 안 돼!
1: 로블리, 괜찮아요?
0: 꿈이었군요. 그런데 무슨 일인가요?
2: 로블리,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이상해지셨어요.
0: 미술 선생님이요? 겉으론 이상이 없어요. 케네디 문제 같네요.
3: 와우! 판타스틱!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0: 미술 선생님, 잠깐 정신을 잃으셨었어요. 무슨 일 있으셨나요?
3: 제가 정신을 잃었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0: 어떻게 된 거지? 주니토니, 저는 멜리나님을 찾아볼 테니 미술 선생님을 따라 교실에서 기다려주세요. 알겠지요?
4: 네.
0: 멜리나님, 멜리나님. 응?
5: 아니, 여기가 어디야?
0: 아니, 선생님은 또 무슨 일이세요? 그나저나 멜리나님 못 보셨어요?
5: 며칠 전에 뵀었는데.
0: 지금 멜리나님이 어디에도 안 계세요?
5: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0: 미술, 음악, 체육 선생님도 사서 선생님처럼 쓰러져 계셨어요. 사서 선생님과 미술 선생님은 정신을 차리셨지만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5: 다른 선생님들도 다 쓰러지셨다고요? 그럼 이게 다 멜리나님이 안 계셔서 생긴...
0: 멜리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라지실 분이 아니신데... 아, 그래! 꿈에서 본 상자!
6: 매일